8월 6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하림 여기보다 어딘가에였고요. 봉주로 저는

0: 봉태규입니다. 이번 주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정말 덥죠. 특히나 수도권은 오늘 최고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도 자주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한창 열기가 뜨거울 때는 야외 활동을 조금 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름 날씨는 눈치가 없어도 우리는 눈치 있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서로 더 더워지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경진 님이 저는 신랑과 아들이랑 에어컨 온도가 달라요. 둘은 냉방 23도, 저는 자동 26도. 둘이나 너무 더워해서 제가 맨날 이불을 돌돌 싸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끼리 그 에어컨의 온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김기영 님이 진짜 올해 여름은 자꾸 선을 넘네요. 아침 봉과 함께 더위 좀 식힐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분은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흠뼈쇼에서 마주치는 봉그레들에게는 등짝 스매싱을 허락합니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봉그레들이 있었을까요? 네, 과연 결과는 어땠을지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한아름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저는 오늘 휴가라 엄마랑 찜질방 가고 있어요. 항상 출근길에 들었는데 오늘은 조수석에 앉아서 봉디 목소리도 듣고 사연도 남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라면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이열치열이라고 찜질방 잘 다녀오시고요.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제이슨 모라즈, You and I, Boss.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 주말 남편과 이불 빨래를 하러 동네에 있는 셀프 빨래방에 갔었어요. 아무래도 이불 부피가 크니 남편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아, 이거 다 빨려면 시간 꽤 걸리겠네. 왜? 설마 혼자 집에 갔다 온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니, 내가 그렇게 정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냥 나온 김에 형광등 좀 사러 갔다 올게. 그건 괜찮지? 여긴 지루하니까 공구점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올게 라는 남편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세탁방에 앉아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요. 건너편에 차가 한 대 서더니 한 젊은 여자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는 완전히 신세계를 목격하고 말았죠. 그 여자분이 트렁크에 빨랫감을 넣어왔는지 트렁크 쪽을 향하는데, 아이고, 혼자 짐 다 꺼내려면 힘들 텐데 내가 나가서 도와주면 너무 오지랖이겠지. 아유, 저 빨랫감 다 들고 트렁크 문을 어떻게 다... 어? 어?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든 그 여성분이 차 트렁크 밑에 발을 왔다 갔다 하니까 트렁크가 쓱 하면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뿐하게 빨래방으로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 여자분 주위를 서성이다가 질문을 던져버렸죠. 저기, 트렁크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해서요. 비싼 차라서 그런가요? 아, 이거 웬만한 차는 다 될걸요? 제 차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오호, 그럼 우리 차도 되는 거 아니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깨끗해진 이불을 들고 신나게 달려나갔고 바로 트렁크 밑에 발을 들이밀고 휘휘 저어봤는데요. 당신 뭐해? 여보도 몰랐지? 이렇게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 봐봐, 어? 어? 이상하다? 왜 우리 건 안 돼? 우리 차는 안 돼. 우리 차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 아이, 창피하니까 그만해. 그거 놓고 빨리 차에 타 있어.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저의 바보 같은 모습을 누가 보지는 않았겠죠? 여보, 안 되겠다. 우리도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차 사자. 나도 시크하게 발로 휙 트렁크 열어보고 싶단 말이야. 오늘 사연의 제목, 쥐구멍을 찾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임창정 문을 여시오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5688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7097님께서 크크크 와우 신랑분은 트렁크 센서 덕에 새 차 사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499님이 저는 헤드라이트 안 끄고 차 문을 잠그시는 분을 보고 오지랖 넓게 차에 라이트 안 끄셨네요 라고 했더니 아 좀 있으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래서 지구멍을 찾고 싶었어요. 내 차만 안 되는 거였다니 라고 보내주셨네요. 김세로미님께서 저희 차 트렁크는 누르면 닫히는데요. 동생이 자꾸 손으로 닫아서 남편이 나중에는 참다 참다 고장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습관이 무서워요. 아 이거는 뭐 그런 말씀이겠죠? 버튼을 누르면은 닫히는 건데 이렇게 뭔가 그 예전에 수동 트렁크처럼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센서가 달려서 발을 뭐라고 할까요? 차 뒤편에 이렇게 휙휙 젓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기능이 있어도 잘 안 될 때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차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차는 그 기능이 있는데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1부 끝곡은요. 태양지민의 바이브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세종에서 온 3학년 박지효입니다. 엄마가 차에서 컬투쇼 틀어주시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컬투쇼가 저보다 형아네요. 20살 생일 축하해요. 저 20살 생일에도 컬투쇼 보러 올 테니까 축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20주년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요?
1: 친구들이랑 놀 때나 걸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저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긴 해도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2: 저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0: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더위를 식혀줄 준비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철 과일 한 그릇 들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미연 드라이브 듣고 왔고요. 이 노래는 최준호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봉주로 봉디 여름 휴가를 맞아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 고향인 강원도 평창으로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외갓집 식구들과 함께 먹을 복숭아, 무화과, 전복, 수박들을 가득 싣고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 외갓집 식구분들은 오늘 정말 좋으시겠는데요. 딱 코스가 정해져 있네요. 이제 우선은 전복을 먹고 그 다음에 수박을 먹으면 될까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복숭아, 무화과까지. 어우, 준호님 도착하시면 외갓집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여름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3094님께서 봉디 저 일식 조리사 시험 보러 가는 길이에요. 응원을 팍팍 해주세요. 오수 중입니다. 아, 뭐 물론 다른 조리사 시험도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식 조리사도 어렵겠죠. 그죠? 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몇 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몇 수가 뭐 한 번에 붙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몇 수여도 결국에는 잘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간 긴장을 좀 푸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합격할 것 같아요. 뭔가 40도에 가까운 이 뜨거운 여름과 일식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일식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네. 5492님께서 봉디 저 7살 연하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남친 얘기도 못 꺼냈어요. 엄마가 연하는 절대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셨거든요. 팁 좀 주세요. 이 팁을 제가 드리려면은 5492님이 몇 살이죠? 네, 이게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5492님께서 7살 연하요. 제가 살 때 어머니가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질투는 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대부분. 네,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의 가장 큰 적은 같은 여성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제가 생각할 때 5492님 어머니께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원하시면 밀어붙여야죠. 네. 황유리나님께서 오늘부터 휴가라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남자친구랑 울진 가서 물회도 먹고 낚시하러 갈 거예요. 맨날 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라도 보고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울진도 무척이나 덥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낚시하실 때 조금 그늘에서 조심조심. 네, 너무 뜨거우니까요 날씨가. 그러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정재욱 시즌 인 더 선.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7550님께서 봉디 안녕하세요. 8살 딸내미랑 워터파크 가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 진정한 여름을 잘 즐겨보려고요. 설레네용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워터파크요? 사람 진짜 많겠네요. 네, 제가 살 때 따님은 무조건 좋아할 것 같고요. 네, 7550님 건투를 빕니다. 네. 그리고 잘 드셔야 돼요. 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말 잘 드셔야 돼요. 5363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랑 붕어 낚시 가고 있어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 둘째와 동갑인데 어떻게 몇 번 붕어 낚시를 해봤을까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분.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면 이렇게 낚시 갔을 때 초심자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잘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오늘 붕어를 정말 많이 낚지 않을까 싶어요. 8014님께서 살까 말까 고민하던 양산을 사서 오늘 첫 게시했어요. 남들 다 쓰고 다니니까 진짜 좋나 싶어서 따라 사서 써봤는데 땀은 똑같이 나네요.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이게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가 대체적으로 좀 습도가 높고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약간 좀 해만 따가우면 이런 양산 같은 게 엄청 효과가 있는데 지금 날씨는 뭐가 됐든 밖에 있으면은 어떤 혜택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시원해지는 시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태면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1월까지도 계속 조금 덥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양산을 쓰는 게 조금 낫기는 하더라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글리 OST에 있는 곡이에요. 시즌스 오브 럭.

0: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1647님이 봉디 목소리가 참 좋네요. 따뜻하면서도 유쾌해요. 간간히 혼자 웃을 때는 개구쟁이 같네요. 봉디 목소리 들으면서 휴가 갑니다. 뜨거운 떡볶이 먹으러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원래 떡볶이를 먹으러 휴가를 가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마침 뜨거운 떡볶이 맛집이 있는 걸까요? 네, 어쨌든 저에 대한 좋은 의견은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네, 목소리가 따뜻하고 유쾌하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하면 따뜻한 거, 유쾌하면 유쾌한 거. 이 하나만 가져도 사실 굉장한 장점인데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겠죠. 네, 간간이 근데 또 혼자 웃을 때는 개구쟁이 같다. 이렇게 세 개의 장점이 있는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점을 알고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그 뜨거운 떡볶이, 어떤 떡볶이인지 궁금하고요. 김오기님께서 초보, 새 차 타고 후진하다 기둥에 꽝. 이 여름 땡볕에 주차장에서 울고 싶어요. 어우, 근데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 거죠? 그죠?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나예요. 왜냐면은 그 작은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별로 큰 뭐라고 할까요? 큰 사고가 아니랄지라도 약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꼭 가보시고요. 그게 한의원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병원은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차는 고치면 되잖아요. 네, 수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빨리 챙기셔야 돼요, 오기님. 네, 안 다치셨으면 좋겠네요. 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홀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3: 첫날은

0: 3명, 그 다음은 알아서?
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정원영 다시 시작해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6: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7년에 불이 시작한 태규, 교실 청소를 하다가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를 발견했다. 오, 이 수학 문제는 세계에서 아무도 못 풀었다는 난제인가? 내가 한번 풀어볼까? 오, 정답을 알 것 같아. 역시 난 천재야. 태규가 쓴 수학 공식을 본 선생님은 물었다. 이거 누가 푼 거니? 선생님, 저예요. 제가 풀었습니다. 잘 풀었죠? 태규야, 이거 작년에 배운 건데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니? 에휴, 오늘 방과 후에 남아 나머지 수업하자. 저녁까지 학교에 남아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던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굿윌 헌팅, 제이스 본 시리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본 아이덴티티 OST 모비 익스트림 웨이 듣고 왔고요. 최근에 새 영화 오디세이 개봉과 함께 내한을 하기도 했죠. 정답은 맷 데이먼입니다. 네,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원래 헐리우드라는 곳은 굉장히 이런저런 스캔들도 많은 곳인데 네,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뭐라고 할까요?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연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그런 멋진 배우예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박정욱님, 맷 데이먼이요. 제 여자친구는 맷 데이먼보다는 저래요, 깔깔. 안 물어봤는데요, 정욱님. 저희는 별로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네, 정욱님. 오, 그런 건 안 궁금한데. 네. 0605님, 맷 데이먼. 본 아이덴티티 보고 완전히 푹 빠졌더랬죠. 이번에 야구장 갔을 때도 직접 봤어요. 맞아요. 네, 제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

0: 안목을 입고 있더라고요. 히어로즈의 유니폼을. 안목이 굉장히 탁월하다. 야구팀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5328님이 맷 데이먼.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됐었던 적이 있었죠. 봉디도 그 순위에 한번 도전? 아 진짜로요? 맷 데이먼이? 저는 뭐 네, 세계까지는 욕심이 없고요. 그냥 뭐 제가 살고 있는 종로구 정도요. 네, 종로구라든지 같은 동네 주민은 누가 있더라? 뭐 윤종신 씨 있고요. 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오답자예요. 네. 오은미님, 멧돼지. 7564님, 멧돼 몇? 네, 허참 선생님의 그 가족 오락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호님, 맷돌춤은 박기용. 이 춤 진짜 잘 추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오, 실제로도 되게 괴기스러워요. 네, CG처럼 목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본인도 막 깜짝깜짝 놀랐네요. 그 춤 추면서 괴기스러워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개그맨 송하빈 씨와 함께 비공감 댓글로 돌아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맞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0: 나는 모든 면에서 화제 만점인 남자.
1: 나는 흠뻑쇼에서도 화제에서 밀린 남자.
0: 나는 같이 러닝 뛰어주는 남자.
1: 나는 다정하게 운전 알려주는 남자.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종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빈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댓글.
0: 네,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0: 김보배님께서 싸이 흠뻑쇼 다녀오신 하빈님 등장 무사한지 봉디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만난 적이 있나요?
1: 아,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수원에서도 네. 그 월드컵 고조 경기장 내 주차장을 들어가면 나올 때 너무 힘들까봐 제가 좀 멀리 한 15분 거리쯤에서 됐어요. 대고 이제 걸어올 때쯤에 아, 여기서부터 만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등짝 한 대도 안 맞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침 뭐 네. 봉그레들이 많이 샤이한가 봐요.
0: 샤이한 것도 있고요. 약간 그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복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최근에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네. 아. 저희가 더 분발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1: 파이팅 하겠네요. 네.
0: 다음에 싸이 흠뻑쇼 또 가실 거잖아요.
1: 전 매년 가죠.
0: 네. 그때는 등짝을 맞을 수 있게.
1: 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김나미님께서 하빈님 오늘 얼굴이 많이 작아 보이는데요. 놀라워.
1: 이 유행어 해주신 건 놀라워.
0: 이거는 지나간 유행어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거
1: 그냥 스쳐간.
0: 이거 사실 하빈 씨의 직업이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이어서 그런 거지. 그냥 이거 친구들끼리 그냥 동네 유행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네.
1: 아, 네.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 효과도 있기 때문에
0: 다이어트 하시죠, 지금?
1: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적정 몸무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한 망가타는 6kg를 더 빼고 싶거든요.
0: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이유가?
1: 제가 이번 흠뻑쇼 게스트로 화사님이 나오셨어요.
0: 네, 네.
1: 등장하셨는데 그 아우라가 너무 멋있고 화사님도 살을 좀 더 빼셨더라고요.
0: 아, 진짜요? 근데 왜냐면 그 화사 씨도 그 전에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하셔서 맞아요, 화제가 맞아요. 됐잖아요.
1: 근데 지금 그때 청바지에 그냥 나시 하나 입으셨는데 너무 그 아우라가 너무 멋있고 군사람 없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더 빼야겠다. 나 더 가야겠다라고 자극이 됐습니다.
0: 그러면은 저희가 한 언제쯤 계획으로는 언제쯤 그 몸무게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한 두 달 더 이제 연말에는 진짜 좀 섹시한 모습으로.
0: 그럼 민소매 가능한가요? 아, 두 달 있다.
1: 아, 될 수도 있을 것
0: 한
1: 같아요.
0: 한 두 달 뒤면 한 10월경인데.
1: 10월 11월쯤에는 저 절정일 것 같습니다.
0: 제모 하나요?
1: 제모 안 합니다.
0: 곁털. 그죠. 왜냐면 내추럴로 가야 돼. 아, 너무 인위적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거를 왜?
1: 그래, 제가 좀 숱이 많긴 하거든요.
0: 아, 예상 못했네. 아니 왜냐면 하빈 씨의 얼굴을 네, 보잖아요. 그러면 네. 의외로 그런 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진짜요? 있거든요. 아, 숱이 좀 있나요?
1: 네, 많이 꼬불꼬불합니다.
0: 아, 그런가요? 또 아, 또 네. 컬도 있나요? 아, 굉장하네요. 저희가 그러면 10월 달쯤에 네, 좀 그 네. 굉장한 모습.
1: 네. 네.
0: 바지는 뭐죠? 그러면?
1: 아, 바지는 가죽 입어야죠. 가죽
0: 진정한 섹시남으로.
1: 당연하죠.
0: 진정한 섹시남으로.
1: 최산 씨 긴장해야 돼요.
0: 그런가요?
1: 네.
0: 물 뿌려도 되나요 그때?
1: 아, 조금 뭐 근육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1: 근육까지.
0: 저희가 10월 달에 가죽 바지에 민소매 입은.
1: 저 공개 방송 하나요?
0: 저희 공개 방송
1: 예정 아직 예정은 없나요? 픽스는 없나요?
0: 지금 약간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1: 정치를 위해서 때문에
0: 네. 인기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공개 방송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번 청취율 조사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1: 아니, 다시
0: 그래서 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1: 뭐죠?
0: 그 조사 기간에 음모가 있다.
1: 아,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0: 휴가고 뭐고. 인정하지 않겠다. 이번 분기의 조사는 저는 보이콧하겠습니다. 최초걸요 하면 DJ 중에
1: 받아들이지 않는
0: 저는 DJ.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 과감히 얘기합니다.
1: 소신발언,
0: 이번 분기 청취율 조사는 보이콧하겠다.
1: 소신발언.
0: 보이콧. 저만 107.7에서 보이콧.
1: 아직 안 나온 겁니다.
0: 어, 얘기하지 마. 이번 분기의 조사는 얘기하지 마. 어, 이거는 다 거절. 저와 동참하실 DJ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1: 저 지지하겠습니다.
0: 네. 네. 지지하겠습니다. 같이 지지합니까?
1: 지지하겠습니다.
0: 아유,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운전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찍으셨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근데 누구 운전 알려줘 본 적 있어요?
1: 어, 저 알려준 적 없어요.
0: 저도 없어요.
1: 저는 딱히 운전을 잘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누구를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권유리님께서 봉디 보이콧 말고 걸콧 하세요.
0: 차단할게요.
1: 이런 것 때문에
0: 나 지금 이런 농담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라고요.
1: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성질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0: 아니 청취자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림님. 이런 거 말고 좀 빵빵 터지는 그런 거. 어? 보이콧 말고 걸콧 이런 거 말고.
1: 좀 분발해 주세요.
0: 저 냉정하게 갑니다. 네, 좀 아니 지금 청취율 조사도 보이콧 하는 마당에.
1: 네.
0: 저희가 과감하게 차단하겠습니다.
1: 차단. 네. 근데 차단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정체 떨어진 것이 있죠.
0: 너무 많아. 어, 약간 그 일리 있는데?
1: 일리가 있죠. 이거 왜냐면 듣는 내가, 사람들인데.
0: 왜냐면 내가 청취율 조사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청취율 굉장히 높아서 어, 내가 엄청 차단했거든요. 왜냐면 나 자신 있었거든.
1: 그때 좀 꺼드럭이 좀 있었어요.
0: 꺼드럭됐잖아요. 네. 어, 제가 그러면 다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차단하신 분들 포함. 뭐라고 할까요? 한 1년 반 동안 약간 리콜 제도처럼 차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1: 차단 해제.
0: 어, 저는 차단하셨던 모든 봉골에 대해 왜냐면 아, 빡빡 뭐, 긁어야 돼
1: 뭔가
0: 지금.
1: 특사 같은데요.
0: 특사.
1: 화리로 특사.
0: 어. 아, 여름 특사. 아, 여름 특사로 아, 제가 차단했던 우리 좋다. 어, 구 봉골애들. 네, 차단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네, 이거 왜냐면 되게 째째해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과감하게 청취자들 차단했는데.
1: 아.
0: 네, 어우, 특사로 제가 여름 특사.
1: DJ와 청취자의 화합.
0: 화합.
1: 대통합이죠, 이거는.
0: 대통합으로 가야죠.
1: 네, 좋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0: 대통합으로 아, 가야 되고요. 노래 들을까요? 어, 노래 제목이 전곡을 약간 찔리는데요. 일부러 이거 알고 아니, 이런 노래 한 거 아니에요?
1: 저 몰랐어요.
0: 아니 노래가 이승철의 아마추어야. 뭐야?
1: 저 몰랐어요. 이거는 제가
0: 좀 예민해요 지금.
1: 맞습니다. 근데 절대 그걸 저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프로 DJ가 되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흠뻑쇼를 네. 가서 저 매년 가고 있는데 볼 때마다 와 진짜 싸이 같은 형님이 진짜 프로지. 난 아직 아마추어다.
0: 제가 5초 드릴게요. 신청곡 바꿀 생각 있어요?
1: 없습니다.
0: 아 이거 너무 전곡을 찌르는데요.
1: 좀 이중적인 의미를 넣습니다. 저희가 느낀 거랑 네. 이제 정말 오늘 청취를 듣고 이제 프로 DJ가 되라는 의미로 네. 한번 듣고 한번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반성해야
1: 네네,
0: 되나요?
1: 반성의 시간도.
0: 어 그러면은 반성하면서 반성과 동시에 이 노래 나가자마자 하빈 씨 멱살 잡았어요.
1: 저는 이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아마 뺨을 좀 몇 대 맞을 것 같습니다.
0: 어 반성하는 의미로 네. 프로 DJ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채찍질하라는 의미로 아 오늘 여러 일들이 있네요. 네, 차단한 우리 청취자 봉그레들의 특별 사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서운 게스트가 DJ에게 매서운 한마디를 날리는 그 노래 이승철의 아마추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들어볼까요? 네

0: 노래 듣고 왔고요. 저희 노래가 나가는 동안
1: 네네.
0: 네, 그 저희 스튜디오 밖으로 센터장이 아, 센터장님이
1: 아 진짜요? 네. 경련가요? 경고인가요?
0: 센터장님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런 멘트를 하고 있을 때 내려왔다라는 건 그거 네. 자체로 약간 옐로우 카드 같은 거죠. 인간 옐로우 카드. 뭐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닥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아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격려.
0: 왜냐하면 그 만나보신 적 있잖아요.
1: 네.
0: 그분 스타일이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격려하는 스타일은
1: 아,
0: 아니세요.
1: 네.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신 걸로 하시죠. 지양이 누나가 저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간만에.
0: 지양이 누나가? 네. 어, 더 짜증 나는데요. 아 DJ는 난데.
1: 예? 네? 아, 네 왔습니다. 오더가 왔습니다. 하던 대로 하라고 하신다라고 네. 왔습니다.
0: 성미경님께서 봉디 겁나 없어 보여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1: 계속 다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네. 라진이님은 다음 청취율은 1등 할 수 있도록 백일기도 들어가유.
0: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게 서글픈 거야.
1: 왜요?
0: 약간 샤머니즘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 나는 내가 그래도 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런 샤머니즘 빌고 막 이런 거 있죠. 뭔가 약간 막연한 거에 기대해야 되는 이 뭔가 이 허무함.
1: 본인의 네. 능력으로 안 되고.
0: 어,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슬픈 거 알아.
1: 아.
0: 네, 알죠. 그거 우리가 수능 때 괜히.
1: 맞아요.
0: 괜히 뭔지 알죠.
1: 백일기도 해보고.
0: 백일기도 해보고 휴지 풀어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네.
1: 윤세아님은 세상이 날 보이콧한 게 아니다. 내가 세상을 보이콧한다. 리버스 보이콧.
0: 어우 이거 예전이었으면 차단이거든요.
1: 세아님은
0: 하지만 안 가족, 깼습니다.
1: 가족입니다.
0: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세상이 날 보이콧.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보이콧을 할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 라디오를 하고 있는 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층이 있는데 그 층들이 뭔가 보이콧을 한 게 아닌가.
1: 무섭네요, 네. 진짜.
0: 네.
1: 허성현님은 저 올해 1월에 차단 당했는데 드디어 차단 풀렸네요. 앞으로는 차단 없는 거죠?
0: 앞으로 한동안 다음 분기 청취율이 나올 때까지는 차단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음 분기 청출이 잘 나온다. 네. 그때는 또 꺼드르게 의미로 아... 100분 차단 가겠습니다. 그때 청취율 잘 나온다. 아... 청취율 잘 나온 게 공약이에요.

0: 이런 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안 물러나요. 네. 윤여진님께서 봉디도 10년 이상 하면 1등 될 거예요. 슬퍼 말아요. 슬프네요.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3: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만든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사회 초년생들 적지 않죠. 얼마나 될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제때 갚지 못했고요.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금도 1인당 평균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취업을 했어도 빚부담이 여전한 청년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지난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일반 대학은 소득 6구간 이하,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출생 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비공감 댓글 방송 중에 재밌는 부분을 쇼츠로 만들어서 아침봉 인별그램에 올리고 있잖아요. 하빈 씨도 공약 하나 어떠세요? 뭐 쇼츠 조회수가 100만 이상 나오면 뭘 하겠다?
2: 100만 나오면은 그 댓글을 쓰신 분들 중에 세 분에게 저희가 티셔츠, 언더월드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1: 더 주면 안 돼요?
2: 아, 세 명이면 됩니다.
1: 그냥 더 줘요.
2: 아니요. 아니요, 메인 DJ는 차단 100명을 하는데.
1: 왜 메인 DJ는 그거 못하는 줄 알아요? 인기가 없어서 못해요. 메인 DJ가 게스트보다 인기가 없어서.
2: 너무 자격지심 너무 심하다.
1: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CP님도 내려왔어요. CP님 내려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빈 씨 들었잖아요. 저희 광고 나갈 때.

0: 최고의 DJ, 최고의 게스트.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1: 화이팅. 이건 조롱 아닙니까?
0: 저 조롱기가 조금 있었던 생각.
1: 이 정도는 조롱 아니에요?
0: 있었어요, 거의? 조롱기가.
1: 네. 어쨌든 조회수가 100만 이상 나가면 네,
0: 댓글 쓰신 분께. 왜냐면 저희 댓글 참여를 좀 저조하더라고요.
1: 댓글 참여 좀 해주시고 그 세 분께 언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0: 사고 싶어도 못 사요.
1: 이건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네, 100만. 네. 100만. 네.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공감 댓글이긴 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이 코너로 계속 이어갈 이어가야겠죠, 그래도?
0: 네네네네.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죠. 가보겠습니다. 네.
1: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0: 김응성님 사연입니다. 아내와 라면을 먹을 때 아내는 면을 4등분해서 끓입니다. 저는 라면 그대로 넣고 끓인 뒤 면치기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따로 다시 끓여 먹습니다. 봉디 하비님은 안 그러시죠?
1: 라면을 이제 반으로
0: 네네네.
1: 쪼갠 다음에 그걸 또 반으로 또 쪼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저도 응성님처럼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르지 않아요. 라면은 제 면치기 하는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길게 이 맛으로 먹는 건데.
1: 저도 쪼개진 않는데 냄비가 너무 작을
0: 작으면
1: 왜냐면 그거 동시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4등분을 하는 건 웬 거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0: 입이 너무 작으셔서 그런 건가?
1: 아니면은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치기 할 때
0: 튀어서
1: 국물이 튀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0: 일리 있다, 일리 있다.
1: 아니면은 국물과 뭔가 다 같이 숟가락이랑 먹을 때는 사실 면이 긴 거보단 짧은 게 나으니까.
0: 맞아, 저도 밥 말아 먹을 때 살짝 좀 면을 남겨서 먹는데 네. 밥이랑 같이 먹을 땐 짧은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건더기 느낌으로 먹는 게.
1: 그래서 아마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일리는 있네요.
1: 라면 그러면은 한 번에 몇 개까지 드시나요?
0: 아, 저 옛날에 무조건 2개 먹었는데 요즘 라면을 잘 안 먹어요.
1: 이유가 있을까?
0: 살찌니까.
1: 살찌니까. 네.
0: 좀 이번에 먹을 때도 좀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자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1: 그게 좀 그렇기는 하죠. 네.
0: 어제도 장어를 먹고 왔습니다.
1: 장어요? 네. 장어를 살 안 쪄요?
0: 몸에 좋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름 보양식.
1: 성현미님이 라면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얘기하신 건 면을 쪼개지 말고 세로 부분을 세워서 두 장으로 펴서 삶으면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반으로?
0: 대박이다.
1: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왜냐면 그 반으로 쪼개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잘 쪼개지잖아요.
0: 맞아요. 잘 쪼개져요.
1: 아, 그리고 저는 라면 그렇게 먹는 거 좋아요.
0: 어떻게요?
1: 렌지에 그냥 그 생라면을 굽듯이 돌려서
0: 라면 땅?
1: 스프에 찍어 먹는 거 맛있더라고요.
0: 그 안주로 더 많이 먹죠.
1: 네, 그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성탕땡을
0: 네.
1: 그렇게 안주로 팔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거 왜 6천원 받는 거죠?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0: 조리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1: 아니 원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0: 이 영주님은 제 친구는 면을 다 부셔서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아, 냉면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1: 냉면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술 드실 때.
0: 술안주로 맞아요.
1: 술안주로는 사실은 잘게 이렇게 뭐지 가위로 잘라서 맞아요. 저걸 저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아, 라면도 그렇게 먹으면 또 괜찮긴 네. 하겠네요. 황재숙님은 4등분은 그냥 밥 말아 먹으려고 그러시는 듯.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1: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0521님은 라면은 면발 그대로 입안에 가득 넣고 먹어야 맛있죠.
0: 저는 0521님 지지합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1: 저도 그렇기는 해요.
0: 그래서 저는 입안에 한 가득 넣는 걸 좋아해서 한 세 젓가락 하면 끝나요.
1: 라면요?
0: 응.
1: 그래도 생각보다 한 젓가락 정도가 더 보태지네요.
0: 그래요?
1: 왠지
0: 그런가요?
1: 느낌은 한 두 젓가락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그건 너무 먹방 유튜버 같아요. 두 젓가락 끝내면.
1: 아, 그러면 김치는 어떤 걸로 드세요?
0: 저는 김치는 무조건 배추김치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0: 파김치도 다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배추김치 너무 좋더라고요.
1: 저는 열무김치 아니면
0: 열무김치요?
1: 네, 그다음에 아니면 총각김치.
0: 그 깍두기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1: 깍두기는 의외로 안 어울려. 석박지 뭐 이런 거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열무김치랑 약간 총각김치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0: 임지영님은 저도 4등분의 한강 라면파입니다. 면이 길면 먹기 불편하니까요. 스프처럼 먹지요.
1: 그러니까 4등분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걸 선호하시나 보다.
0: 그런가 보네요. 건더기식으로 네. 먹으려고 하시는구나.
1: 그러면 하빈 씨는 라면물을 얼마나 넣고 드세요?
0: 저는 정확히 그 라면 표지에 있는 330ml인가 350ml인가 그걸 정확히 맞춥니다. 정확히 밀리리터 재요. 그 물통에 넣어서.
1: 아, 그래요?
0: 저는 정말 한강라면을 정말 싫어해요. 그 싱거운 맛 너무 싫지 않나요?
1: 저도 사실은 약간 부족한 게 낫지.
0: 맞아요.
1: 넘치는 것보다는
0: 좀 짠 게 나요.
1: 네, 그게 낫지. 뭔가 라면에 국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냥
0: 너무
1: 뭔가 약간

0: 그 라면에 뭐라고 할까 그 자극적인 맛이 좀 떨어지는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건 좀 아쉽긴 해요. 네.
1: 차효진님이 봉디 검정 고무신 만화에서 라면 끓일 때 안쪽에면 귀신 나 안쪽에면 귀신 나오더라고요. 전 그 뒤로 쪼개요.
0: 어? 이 무슨 말이지?
1: 아 검정 고무신 이런 장면 있었군요.
0: 아 이게 샤머니즘이래요. 라면을 끓일 때 안쪼개면 귀신이 나온다고.
1: 처음 네.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0: 근데 샤머니즘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안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이후의 아침봉 방송은 다시 뭐 또 제기로 돌아왔는데 네네네. 각오하셔야 돼요. 청취자들은.
1: 네, 봉대님 이제는 주말에 바쁘겠는데요. 뭐 교회 가야 되지 성당 가야 되지 불교
0: 가야 갑니다. 되지. 다 갑니다. 마치 선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라고
1: 국회의원,
0: 할까요? 예,
1: 네.
0: 아니죠. 대선 느낌으로 가야죠. 네, 국회의원도 너무 작고요. 대선 느낌으로 아, 앞으로 다음 주부터 각오하셔야 된다.
1: 다음 청취율 조사 때 나가서 길거리 응원까지 하겠는데요?
0: 그거는 좀 귀찮고요.
1: 그냥
0: 주파수로 길거리 응원하듯이 주파수로. 아 왜냐하면 또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맞아요, 맞아요. 좀 너무 과하니까 주파수로 제가. 다음 주 좀 각오하셔야 된다. 그냥 정말 하던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1: 좋습니다.
0: 모르겠다. 그냥 맘대로 하려고요.
1: 좋습니다. 네.
0: 황 PD가 또 굉장히 잔인한 노래를
1: 진짜 무섭네요, 진짜.
0: 황 PD가 내가 봤을 때 내부에 적은 저 인간이야. 좀 내가 봤을 때는 저 인간이야.
1: 좀 강하게 키우신
0: 아니,
1: 것 같은데.
0: 아, 노래 들을 건데요. 이승환의 반의 반인데 그 앞에 가로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청취율 반의 반. 아.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1: 이겨내죠. 이겨내죠.
0: 이겨내야죠.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1: 이거 다 서사예요. 서사.
0: 서사. 네. 어떤 서사죠? 영웅이 되기 위한.
1: 청취 1위로 가기 위한.
0: 영웅이 되기 위한 서사. 맞습니다. 위인이 되기 위한 맞습니다. 서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황 PD의 말도 안 되는 이 뭐라고 할까 소금물을 뿌리는 상처에.
1: 억까.
0: 응. 이승환 반의 반. 짱나.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노래 듣고 왔고요. 가사가 뭐라고 할까요? 반의 반, 그 반의 반.
1: 아, 부담을
0: 그 반의 반이라도 나는 너를 붙잡고 싶다. 힘들다, 나 힘들다. 나 없는 널 떠올리는 그것만으로도. 아, 우리 떠난 봉구레들 잘 지내고 있니?
1: 아이, 잠깐 떠난 거예요.
0: 아, 뭔가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네.
1: 돌아오세요.
0: 네. 뭐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는 이런 느낌은
1: 아, 인기 많잖아요.
0: 아, 인기가 없는 이런 느낌은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인기가 없으니까 이 발라드가 뭔가 떠나간 연인에 대한 이 그리움에 대한 발라드가 뭔가 절절하게 더 다가오고요. 약간 그래서 나 이제 연애 사연 같은 거 보내잖아요.
1: 네.
0: 사실 제가 연애 사연 오면은 되게 못한다고, 그 풀이를 못한다고 했는데 나 이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1: 제작진이 아마추어 DJ 그만하고 이제 다음 사연 가자고.
0: 아마추어라서 그래요. 네, 아마추어라서. 다음 사연 해볼까요?
1: 김은정님 사연입니다. 우리 대학생 딸은 심각한 보태보태병에 걸려있습니다. 헬스장 다니고 싶다고 해서 카드 빌려주면서 일단 한 달만 끊고 다녀보라고 했는데 엄마 6개월 끊으면 할인 더 해준대 하면서 6개월을 긁고 왔더라고요. 여행 갈 때도 2박 갈 바에는 돈 더 보태서 3박을 가는 게 따지고 보면 더 싸게 가는 거라면서 설득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남성분들은 그걸 거예요. 차 살 때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맞아요, 조금 더 보태면 맞아요. 하다가 풀옵션을 사거나 아니면 그 윗등급.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뭐 인테리어도 사실 보태고 보태다 보면은 예산을 훌쩍 넘어갈 때도 있는데 하빈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저도 정확히 제가 처음으로 차를 샀을 때 그때 주변에서도 야 그거 살 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이거 산 게 낫지 않아? 라고 엄청 많은 제안들이 왔었지만은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0: 아, 굽히지 않고 벤땡 S로 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위로 가면 마이바땡인데
1: 아니요 거기는 진짜 저는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었고
0: 네.
1: 저는 정말 국산차 중에서 소렌땡이 전 너무 옛날부터 너무 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0: 저도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흔들리는데 네. 세일할 때 뭔지 아시죠?
1: 블랙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0: 그러니까 이거 사고 그래 사는 김에 그냥
1: 맞아요.
0: 근데 그거는 난 유혹을 못 피하긴 하겠더라고요.
1: 아, 저 요즘은 진짜 요즘 SS 시즌 끝나가지고 할인 엄청 하잖아요.
0: 할인 엄청 하죠.
1: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티셔츠를 지금.
0: 티셔츠가 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티셔츠는 또 가격이 세일하면 낮아지잖아요.
1: 엄청 낮아져요.
0: 그러면 계속 하나 담고 두 개 담고 세 개 담다 보면 약간 그 마지노선이 확 넘어가잖아요.
1: 저 지금 최근에 흰 티만 다섯 장 샀어요.
0: 아, 패셔니스타인데요. 왜냐면 패셔니스타의 시작이 그거야. 같은데 약간 다른 것들을 맞아요. 여러 개 사는 거. 왜냐면 또 흰 티 이제 패셔니스타 됐으니까 그거 알겠네요. 약간 다르잖아요. 달라요. 흰 티마다
1: 크롭 된 게 있고 너입용으로 또 사야 될 게 있고 또 유넥 있고 립이 또 나 목 라인 또 얇은 게 또 있고 미쳐.
0: 그 다음에 셔츠 안에 입어야 될 게 있고.
1: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0: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어떠세요? 헬스장 같은 거.
1: 아, 헬스장.
0: 네.
1: 저는 요즘 좀 운동에 관심이 많아져서 좀 길게 끊고 있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한 달이었어요.
0: 저도 근데 헬스장은 뭔가 길게 끊어야
1: 할인 더 되잖아요.
0: 그게 약간 좀 뭐 남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1: 8405님은 남편이랑 소형차 보러 갔다가 결국 중형 세단을 사버렸어요.
0: 아니, 너무 차이가 큰데.
1: 야, 이거 좀 크게 가네.
0: 소형차에서.
1: 야, 이거는 얼마나 보탠 거죠?
0: 이거는 보탠 게 아니라 애초에 소형차를 살 생각이.

0: 없었던 거 아니에요?
1: 거의 두 배인데 거의 두 배.
0: 이거는 애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형차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1: 세단까지 가버리셨구나.
0: 중형 세단이면 이건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아닌가요?
1: 두 배일 텐데.
0: 그죠. 중형 세단은
1: 아니, 오래 타면 되죠 또.
0: 아이 그럼요.
1: 안전한 게 또 있으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0: 타고 나서 그러니까 사고 나서 그냥 사실은 물건은 보태는 것보다는 보태고 난 다음에 얼만큼 오래 살 수 있느냐. 그럼 마지막으로 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 네네네.
0: 저희가 3분기 청취율 조사할 때도 네네. 약간 청취율 좀 보탤 수 있을까요? 보태,
1: 이건 좀 더 보태주세요 좀 이거는.
0: 그렇죠. 약간 야, 좀 이거 보태주면 좋을 텐데.
1: 아 거기 들을 바엔 조금 더 보태서 아침봉 듣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
0: 그지.
1: 네.
0: 왜냐하면 다른 채널들이 저희보다 인기 많은 채널들 조금 보태면 107.7이거든요. 89.1, 91.9에서 보태면 107.7이거든요. 주파수를 조금만 보태주셨으면 네,
1: 조금
0: 좋겠다.
1: 조금 보태주세요.
0: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고려 김밥장!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12: 에버 웰커밍
11: 영리만 소프트랩
13: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4: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3: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5: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5: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0: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주진이 또 올게. 손해야.
1: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2: 광고 듣고 왔고요. 송하민 씨와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3: 네, 오늘 아마추어 DJ랑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2: 네. 프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DJ와 네. 그렇게 뭐 인기도 있는 DJ가 아닌데 이런 프로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끝곡은요. 굉장한데요. 황 PD. 오늘 끝곡은 GOD의 0%예요. 에라이. 오우.
3: 아 오늘 좀 화장 회초리
2: 인기가 없고 아마추어이고 비록 끝곡은 GOD의 0%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지금 운전 중이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예문에서 쓰인 중은 한자어에서 온 말로 일부 명사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동안이나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을 뜻하는 의존명사인데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바른 표기는 한 칸을 띄어쓴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뿐만 아니라 근무 중, 수업 중, 통화 중 역시 모두 앞말과 한 칸씩 띄었어야 바른 표기가 되죠. 다만 부재 중, 은연 중처럼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들은 붙였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띄어쓴다고 기억하면 쉽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1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9: 좋아 죽겠어.
10: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참재력을 전문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본 아이덴티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총상을 입은 한 남자가 깨어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권총을 손에 쥐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찹찹찹 장전을 하고 그를 쫓는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휙휙 슉슉 생각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합니다. 보세요. 몸이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가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무겁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럴 땐 잠시 고민은 접어두고 익숙한 몸의 습관대로 일상을 따라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시 삶의 궤도에 진입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본 시리즈의 메인 테마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 듣고 왔습니다. 용주님이 와 이 OST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맷 데이먼 젊은 시절 모습이 그립다고. 아우 근데 와 어제 저 오디세이 보고 왔는데 맷 데이먼 여전히 멋있어요. 2002년에 개봉한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본 아이덴티티.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표류하던 한 남자가 어머 여기서도 그랬네 오디세이에서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표류했는데 범죄 조직 경찰 군인으로부터 이유 모를 추격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야 진짜 여러분 오디세이 꼭 보세요. 일단 보고 얘기해요. 와 진짜 너무 재밌어. 3시간이 후딱 갔네. 진짜 저 너무 졸렸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와 잠이 와 안 왔어요. 진짜 맨 앞줄에서 아이맥스 거의 셋째 줄에서 봤는데 사이드에서 눈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와 3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정말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할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1104님이 오늘 오프닝 이야기 들으니까 제 신입 간호사 시절이 생각난다고? 그때는 주사 놓으려고 혈관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눈 감고 손의 감각만으로도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됐대요. 처음이 어렵지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잘하게 될 거라고. 아 맞아요. 주사 놓는 거 진짜 어렵죠. 용기님이 부산에는 라디오로 안 나와요. 그래서 고릴라로 시내버스 라디오에 연결해서 듣는데 시내타운 시그널 음악 나오면 스트레스 받던 게 싹 사라지면서 미소가 지어진다고. 어머나 다행이네요. 부산에는 왜 안 나오나 나오면 좋은데. 혜진님이 캔디 오늘 어디 가시냐고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하셨다고. 끝나고 또 예능 촬영이 있어서 미리 바꿔왔지요.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릴스 무비 하지.

0: 시장 문유정 성우님과 함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동물원을 산 가족의 이야기.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를 짧은 한 편으로 꾸밉니다. 시네타운 1부는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이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12: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조 화장품 산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요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동동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0: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 이동희가 사랑하는,
2: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4: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0: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0232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 요즘 저희 딸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2: 아빠 더워. 더우니까 우리 키즈 카페 가자.
0: 우리 땐 더우면
1: 은행에 갔는데 요즘 애들은 키즈 카페를 가자고 하네요. 아니 말 나온 김에요, 젠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학생이던 90년대에는요 에어컨이 있는 집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열대야에 어떻게 잤냐고요? 저희 엄마가 얼음 동동 띄운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는요.
0: 얘들아 돗자리랑 모기향 챙겨라. 밖에 나가서 자자.
1: 정말로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가서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여름밤이면 한강공원에 가족 단위로 잠자리를 펴러 온 사람들이 빽빽했다니까요. 저희 가족은 옥탑방에 살았던 터라 주로 바깥 평상에 누워서 무더운 밤을 견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0: 어머 저기 빨간 지붕집 봐. 어머 에어컨 샀나봐. 저 창문에 냉장고만 한 거 저거 저게 에어컨 물 빼는 기계지?
1: 엄마 말씀에 우리 가족은 일제히 그 집 에어컨 실외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전 신기한 에어컨보다 그 집 텔레비전에 더 눈이 갔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사위를 던지자 게임판에서 동물들이 때로 쏟아져 나오는 영화. 창문이 닫혀 있어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비디오 대여점으로 달려갔죠.
3: 저 그 후크의 피터팬 아저씨가 나오는 비디오 주세요.
1: 영화 제목을 몰라서 한참을 헤맨 끝에 어렵게 찾은 영화가 바로 주만지였습니다. 반납일 전까지 보고 또 보고 또 봤더랬죠.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 추억에 푹 빠져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 아 아빠 말 좀 그만해. 더워.
1: 뭐 덥긴 덥네요. 말은 좀 줄이고 저희 딸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주만지나 봐야겠습니다.

영화 주만지에서 콜 포터의 Night and Day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우리 성우님과는 잠시 후 릴스무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90년대의 국민학생이었던 0232님의 여름밤 추억이 가득한 영화 주만지에 얽힌 사연들 만나봤습니다. 주만지 정말 재밌었던 그런 영화인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이 막 보여주는데 야 94년 한강시민공원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이렇게 막 다 누워서 자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지금 보라보고 계시면 이렇게 다 누워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잤대. 주인님이 주만지 영화 재밌었죠. 초등학교 때 강당에서 단체로 틀어줘서 본 기억이 난다고. 0788님은 밖에서 모기장 치고 잤었어요. 나도 기억난다 하셨어요. 아 모기장 치면 진짜 더 좋았겠다. 수진님이 와 낭만 있네요. 저희 집은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야 에어컨 틀었는데 엄마가 전기세 28만원 나왔다고 잔소리하고 근데 지금은 에어컨 밤새 틀어야 버틸 수 있다고. 아 진짜 안 틀면 자다가 너무 더워서 깨긴 하더라고요. 영화 얽힌 이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여름에 듣기 좋은 곡이죠.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FR 데이비드의 Words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엄정화, 박성웅 주연의 영화 오케이 마담 2 예매권, 애니메이션 퍼피고조대 더 다이노무비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종열님은요. 캔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사연 써봐요. 식품공장 외벽 청소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우 화이팅 해주세요. 아, 우리 종열님 화이팅. 진짜 오늘 나오면서도 너무 더운데 청소까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근희님은 캔디 반가워요. 2박 3일 부산으로 휴가 갔다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언제 휴가를 갔다 왔나 싶어요. 진짜 순삭이죠. 아, 그래도 부산 참 좋았겠다. 1부 끝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혜연님은 KBL 오스트 신청해 오스트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재밌다. 안 그래도 짜증난 상태인데 대리만족 귀로라도 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왜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요? 아,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이지? 아니면 누구한테 화냈는지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같이 욕해드릴게요. 영화 킬빌에서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굉장히 기네요.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엔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함께하는 릴스 무비.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를 짧은 한 편으로 꾸밉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AI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베트남 호치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수출한다는데요. 기존 화성 정수장에 적용됐던 AI 기술이 호치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이번 성과로 베트남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질 텐데요. 덕분에 글로벌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도 우리의 AI

0: AI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1: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함께합니다.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마음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4: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3: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4: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번 폭염이 최고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 발효돼 있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남에는 더 강한 폭염중대경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까지 제주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광주가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가철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3.9도입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드립니다. 릴스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맷 데이먼, 스칼렛 조한슨 주연의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를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모험 전문 저널리스트인 벤자민. 얼마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그는 직장까지 그만둔 채 사춘기 아들 딜런과 어린 딸 로지와 함께 깊은 슬픔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 딜런, 그리고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 벤자민은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를 결심한다.

0: 그게 그 상황이 좀 복잡해요. 사실 여기는 동물원이에요.
1: 동물원이요? 아이, 세상에. 아이, 동물원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2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시설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1: 아, 그러면 그 여길 산 다음에 동물들을 딴 데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0: 이 동물들을 매입자가 돌보는 게 계약 조건이에요. 직원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누가 빨리 여길 안 사면 이곳 동물들은 아마도.
1: 전 동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0: 예, 그렇죠. 다른 매물을 보러 가시죠. 예.
1: 에, 잠깐만요. 로지? 내가 어디로 갔지? 아, 하루 학교 빠지고 집 보러 왔다가 애를 사자밥으로 만들게 생겼네. 로지!
2: 안녕. 공작새야, 배고파? 맛있는 거 줄까? 응. 내 과자 줄게. 난 여기서 살 거야. 내가 너희 돌봐줄게.
1: 세상에, 우리 딸이 웃는 걸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로지, 그러다 공작새가 니 크래커 다 뺏어 먹겠다.

0: 마당이 참 넓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찾던 완벽한 집이에요. 아니 이제껏 그 많은 매물을 보면서 왜 진작 여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1: 아유 벤자민 씨.

0: 안녕하세요, 벤자민 씨. 이 동물원의 새 주인이시라고요? 전 주임사 역사 켈리예요.
1: 아, 만나서 반가워요, 켈리. 이곳이 참 마음에 들어요.
0: 네, 근데 당장 결정하실 게 있어요. 호랑이 스파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전문 수의사 부르면 너무 비싸고.
1: 불러요. 내가 내면 되죠.
0: 근데 스파는 너무 늙어서 뭐 얼마나 더 살지
1: 그냥
0: 모르.
1: 불러요. 자, 또 뭐가 문제죠?
0: 저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은 동물을 모르면서 너무 쉽게 이 동물원을 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어요? 여기 상황 잘 모르시죠? 직원 대부분이 관뒀어요. 난 28살인데 매일 야근이라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월급도 끊겼고요. 여길 제대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도 동물들도 끝이에요.
1: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예요?
0: 그러니까 왜 여길 사셨어요?
1: 뭐안될거 있나요?
2: 재정난에 시달리는 동물원. 벤자민은 쌓인 영수 중에 골머리를 앓다가 밖으로 나와 어둠 속 동물들의 울음에 귀 기울인다. 그 순간 쓰라린 마음이 잠시 위로받는다. 동물원 직원들은 그가 금세 포기할 거라 여기지만 벤자민은 다음 날부터 직원들과 동물원 수리에 나선다.
0: 이 고기에 약을 넣어서 먹이면 돼요. 근데 아들이 되게 속썩이던데 많이 봐주시던데요. 울타리를 걷어찰 땐 내가 다 열이 받던데.
1: 다투는 걸 봤군요. 딜런은 엄마를 잃었어요. 14살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주고 있죠. 사실은 나도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은 책에도 없고. 비행기나 접던 애가 요즘엔 시체를 그려요.
0: 아직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법 일을 잘하시네요. 곧 짐 쌀 줄 알았는데.
1: 네, 오늘 하루는 잘 버텨냈네요.
0: 뭐지? 월터가 벌써 동물원 안전검사를 나왔어요.
1: 에? 뭐라고요? 안전검사는 개장 일주일 전에 하는 거잖아요.
0: 잘하세요. 동물들 생사가 달렸어요.
3: 벤자민 씨? 안녕하세요. 안전검사관 월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근데 개장 날짜는 7월 7일인데 벌써 검사를 하나요?

0: 그냥 잠깐 들러봤어요. 우린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 관리 현황도 검사해요. 근데 여긴 대체 왜 산 거요? 이해할 수가 없구만. 자, 보자. 울타리 길이가 20cm 미달이군.
1: 어, 월터 씨,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울타리 규정에 맞게 하고 있어요.
0: 올해 규정이 바뀌었어요. 아 참, 저 호랑이 안락사 계획은 세워놨어요? 제대로 돌본다는 건 그런 일도 처리하는 거예요.
2: 스파는 괜찮아요. 곧 수의사가 와서 봐줄 겁니다.
0: 정식 안전검사 날 봅시다.
1: 아, 울타리를 고치려면 돈이 더 들겠네요.
3: 아빠, 돈이 필요해요? 나 1달러 50센트 있어요.
2: 그래. 가져와. 그 돈도 보태보자.
3: 알았어요.
4: 동물원엔 자꾸 문제가 터지고 사춘기 아들 딜런은 학교를 자주 빠지며 벤자민을 속상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사육사 켈리와 함께 동물원을 지켜나가며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신뢰와 우정이 싹 튼다.

0: 여기 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살던 곳엔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도 아내를 잊을 수 없더라고요. 애들이 제일 아내를 생각나게 해요. 특히 딜런의 눈을 보면요. 그 눈으로 날 화나게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이제 알것 같아요. 누군가를 오래 사랑하면 그 기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단 걸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0: 사실 나도 당신이 예쁜 거잘 알아요. 대시 안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1: 대시했으면 뭐 오히려 기분 나빴을걸요? 키스 받고 싶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0: 고맙다고 해야겠죠?
1: 뭐 내일 만나요. 가볼게요.
2: 아빠가 왜날 싫어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켈리한테 말하는 거다 들었어요. 내 눈이 엄마를 닮아서 꺼져주면 좋겠죠?
0: 딜런, 그만해. 너 잘못 들은 거야.
2: 난 여기가 싫어요.
0: 넌늘 너만 알지? 그래, 좋아. 짐 싸서 떠나자. 유랑하며 살지 뭐.
2: 돈을 막 써서 갈 데도 없잖아요.
0: 돈을 막쓴게 아니야. 너도 여기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청승 떨지만 말고 동생도 좀 봐주고 아빠도 좀 봐줘.
2: 제발 나좀 도와줘요.
0: 엄마가 아팠던 거 너한테 항상 미안해. 네가 어린 시절을 더못 누린 것도 아빠가 미안해.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달의 옥토끼를 믿는 7살짜리랑 살고 있다는 거. 어쩌면 좋겠니?
2: 아빠는 나한텐 관심이 없어요. 면도하는 법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0: 딜런! 면도하는 법 배우고 싶어? 딜런! 문좀 열어봐, 딜런! 가르쳐 줄게!
3: 아빠, 달의 옥토끼가 안 살아요?

막다른 길에 선 벤자민. 그때 오래된 옷의 주머니에서 아내가 남긴 통장을 발견한다. 모험을 사랑하는 당신의 새로운 모험의 보태라는 편지와 함께. 벤자민은 이 돈으로 동물원을 살릴지 아니면 마음을 닫은 딜런과 함께 떠날지 고민에 빠진다.

0: 내가 우리 동물원 회계잖아. 확인해봤는데 동물원 잔고가 텅 비었어. 결국 벤자민은 딴 사람한테 여길 헐값에 팔아넘길 거야.
1: 벤자민이 그럴 리가 없잖아.
0: 벤자민은 지금 동물원을 살리는 척 쇼하는 거라고.
2: 여기들 계셨네요. 동물원 가족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평생 모험을 찾아다녔지만 늘 관찰자였고 그저 작가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 진정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캐서린이 남긴 자금 덕분에 여길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동물원을 개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재정적 문제라는 큰 고비를 넘긴 뒤 동물원에는 다시 활기가 돈다. 벤자민과 동물원 직원들은 안전점검을 통과하기 위해 울타리를 고치고 동물들을 돌보며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 그렇게 동물원의 개장 준비가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호랑이 스파가 약을 거부하며 점점 쇠약해진다.

0: 벤자민, 이제 스파를 보내줘야 할 때가 됐어요. 승인해 주세요.
1: 안 돼, 켈리. 차마 못할 짓이야.
0: 벤자민, 스파는 고통이 심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1: 그렇다고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가
0: 해야
1: 있어?
0: 돼요. 난 스파랑 13년을 함께 했어요. 시간을 끄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알잖아요.
1: 그래도 몇 주만 더 약을 먹여 봅시다. 희망을 가져보자고.
0: 고통받는 걸 구경만 할순 없어요. 해야만 돼요.
1: 결정권자는 나예요.

0: 영원한 이별이 두려운 벤자민은 스파의 우리 앞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때 같은 아픔을 가진 아들 딜런이 다가와 곁에 앉는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 이제 놓아줘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은 벤자민은 스파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다.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어선 끝에 마침내 동물원의 문이 열린다.
1: 딜런, 네가 그려준 동물원 개장 포스터야. 어때? 근사하지?
2: 아빠, 이걸 사방에 다 붙인 거예요?
1: 난 네 1호 팬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자, 이제 공식 개장이다.
3: 아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어서 오세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 벤자민, 와, 벌써 매표소에 티켓이 다 떨어졌어요.
1: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아, 다음 달 거 주문해둔 게 있을 텐데. 아, 그게 어딨더라? 여기였나?
4: 나.
1: 여기 있다.
4: 저 당신한테 완전 반했나 봐요. 키스해도 되죠? 새해가 밝을 때도 함께 있으면 키스 또 해요.

0: 새해가 기다려지네.
1: 동물원에 가득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오랫동안 웃는 법을 잊었던 그들이 비로소 함께 웃는다.

0: 백화.
1: 네, 비다이렉트 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컵.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컵.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2: 레이스무비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를 짧은 한 편으로 꾸며봤습니다.
13: 네, 이승규님이 하지영 성우가 연기한 안전검사관 월터 목소리 김상중 씨인 줄 알았어요.
14: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물원 왜 사셨을까요?
12: 비슷하네.
15: 참고하신 거예요?
13: 아니요, 그냥. 네.
12: 네, 네. 밖에 엔지니어 감독님도 너구리 형선 줄 알았대요.
14: 네. 아이, 괜한 말을.
15: 네, 김준기님께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 지금 엄청 바쁜데 귀가 여기로 가 있어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네요. 아무리 AI 시대지만 이런 목소리가 주는 낭만은 정말 최고입니다.
13: 맞아요. 맞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좀 찐 목소리가 주는 감동이 다르죠.
12: 맞습니다.
15: 맞습니다. 네.
13: 네. 우리 8259님은 와, 이렇게 연기로 감동을 주고

0: 슬픔도 기쁨도 다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네요. 덕분에 정말 우리 모두 동물원에 다녀왔네요. 아, 저희가 동물 소리도 좀 할 걸 그랬어요.
1: 아, 그러네요.
0: 더 실감나게.
1: 아, 지영문 윤정 성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에서 윤 씨의 호피폴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끝 인사해 주세요.
2: 시네타운 대리뉴스 여러분,
3: 오늘도 영화처럼
2: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3: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안녕하세요.
1: 이세영,
2: 정용화,
3: 도겸,
4: 최애나입니다.
1: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2: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3: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4: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8: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드론 정말 못하는 게 없죠. 촬영도 하고 택배도 착착 나르고 농약까지 싹 뿌려주는데 이젠 아예 잔소리 대행 서비스까지 시작했대요. 어머님, 아버님 더운데 집에 들어가세요. 농촌에서는요, 드론이 이렇게 뺑글뺑글 날아다니다가 땡볕 아래 일하는 어르신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얼른 집에 들어가시라고 방송을 해준대요. 이 애정 듬뿍 잔소리 덕에 많은 어르신들이 빠른 귀가를 하셨다고요. 오늘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죠? 이럴 때 내 몸이 보내는 어휴 목말라 좀 쉬자 하는 그런 신호들 절대 스킵하지 말고요. 누가 옆에서 너 오늘은 좀 쉬어 하면은 오늘만큼은 그 잔소리 아주 달콤하게 들어주자고요. 무엇보다 건강 제일, 올여름도 무사히 완주하기.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오마이걸 스컬 하하가 함께한 내 얘길 들어봐 듣고 왔습니다. 요즘 드론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죠. 항공 촬영부터 시작해서 산불 감시도 해주고요. 또 이 드론으로 농약을 뿌린다는 농부 주주님의 사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폭염인 날에는요. 밖에서 일하는 그 어르신들을 발견하면 너무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이렇게 방송까지 해준대요. 누구 목소리로 방송이 되려나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AI려나? 그래서 진짜 어르신분들은 또 이 날씨에 오래 나와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오늘 물 자주 마시고 중간중간 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이 여름을 한번 잘 버텨보자고요. 우리 1952님은요. 오늘 포항은 겨우 31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내일이 입추라고 하던데 폭염도 염치가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내일이 입추면은 폭염이 눈치껏 좀 사그러들어 줘야 되는데 어쩜 좋아져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늘도 숨이 턱 막히던데 그쵸? 아, 지금 보니까 동쪽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서쪽보다 기온이 조금 낮다고 해요. 그래도 31도. 예. 우리 김태희님은요. 주디, 저 방금 주디가 보내준 떡 선물 받았어요. 요즘 더위에 지쳐 있었는데 오늘은 선풍기 앞에서 떡 먹으면서 조금은 쉬어가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엄냠냠냠 태희님 떡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드시면서 맛있는 음료랑 같이 드시면서 또 충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2, 3부에서는요. 그야말로 라디오에 특화된 목소리로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강수진 성우님 그리고 정유미 성우님과 주터뷰 함께할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두 분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지만 오늘도 한번 열일해 볼게요. 광고 듣고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1인 다역 꽁트로 풀어드리는 시크릿 주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맞다.

0: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3: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나 또 왔어. 뭔가 사람은 급한 상황에 닥치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늘 출근 준비에 한 시간씩 걸리는 타입인데 말야 어제 아침에 완전 늦잠을 자버린 거야.
4: 어우 현영아, 아 주현영, 아 주현영, 어우 이 기집애,
5: 언니 언니 잠깐, 지금 몇 시야?
4: 어우 야 벌써 8시 반이야. 대체 몇 번을 깨웠는데 너 이제 일어나니?
5: 아, 좀 더 크게 깨우자. 언니 왜 이제야 깨워? 아 망했다, 나 100% 지각인데.
6: 야 현영아, 그게 뭔 소리여? 윤주가 온 집안이 아주 떠들썩하게 깨웠구먼. 그러니까 이 그 밤마다 너 집으로 좀 작작 보고 일찍 자라니까는.
5: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지금 잔소리 들을 시간 하나도 없어. 머리 못 감네. 아 못 꺼야겠다. 자 일단 양치하면서 세수하고 양말 언니 나 양말 좀. 아 아빠 나 가방. 아 희준아 이모 사원증 좀. 아 빠뜨린 거 없지? 자 나 간다.
6: 방금 뭐가 지나갔어요? 희준이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이야 현영이 쟤는 5분 코스로 출근이 가능하면서 그동안 출근 준비하는데 1시간씩 걸린 거요. 윤주야 이제부터 맨날 늦게 깨워라. 현영이 일찍 깨우지 마. 늦게 깨워라.
3: 그리고 일할 때도 마감이나 제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진짜 최고의 효율이 나오잖아.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든 해내고 내고 말이야.
7: 읍스 현영씨 이나씨 회사까지 걸어온 거예요? 아침부터 땀이 난리도 아니야.
5: 아, 나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7: Anyway 오늘 보고서 마감일인 거 알죠? 현영씨 뭐 미리 썼을 테니까 난 걱정 없고.
5: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 미쳤어 주현영, 그걸 까먹냐? 아 이거 언제 다 써?
8: 야 현영씨 키보드 부서지겠어. 뭐야, 아니 누가 뒤에서 쫓아와요. 아, 왜 이렇게 급해? 아니 뭐야, 아, 내 말 안 들려요? 나 투명인간 나 된 건가? 뭐지?
5: 아 다 썼다. 저기 그 부장님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근데 좀 급하게 써가지고.
8: 아 예, 그 현영 씨 이번 보고서가 참 예 그 놀라운 게 지금까지 중 제일 잘 썼습니다. 예 역시 사람은 마감이 키웁니다. 나야 데드라인.

부석순의 거침없이 듣고 오셨고요. 우리 송은정님이 와 짱구 똑같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더 똑같은 날 많은데.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내 안의 초능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숙제 제출 전날이나 마감날 전날까지는 아무리 그걸 붙잡고 있어도 완성이 안 되다가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와서 어떻게든 완성하게 되는 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엊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3시간 만에 폭풍 보고서를 써냈는데요. 부장님한테 역대 보고서 중 제일이라고 칭찬받았잖아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랄까 저는 너무 이 초인적인 능력을 너무 그것만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다가왔을 때 이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뭔가 잘 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꽤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예전에 뭐 장난식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한 게 너는 약간 꾸준히 해서 학점 이제 A를 받는 게 좋니? 아니면은 막판에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B를 받는 게 좋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늘 막판에 몰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B를 받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좀 합리화를 했었거든요. 이때는 뭐 우리가 굉장히 좀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자 시크릿 주주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2844님은 초인적인 힘 완전 공감. 중학생 때 학교까지 30분 거리인데 비 오는데 뛰어서 10분 만에 등교해서 지각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제가 무슨 우사인 볼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지각하면 되지 뭘 그리 뛰었나 싶고 그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지각할까봐 그리고 버스 놓칠까 봐 지하철 놓칠까 봐 이게 배차 간격 때문에 그때 이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우리 1104님은 오늘 사연이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개운하길래 보니까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를 단 3분 만에 하고 나간 적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이상하게 개운한 거, 그리고 눈이 뽕 하고 떠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지각한 거죠. 다 이런 상황들 다 겪어보셨죠? 또 우리 이승규님께서는 운전 중 급 신호가 올 때 진짜 초인적인 힘으로 틀어 막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쫙 이렇게 쪼이는 거죠. 우리 2901님은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내일 개학일 때 밀린 여름방학 숙제도 진짜 초스피드로 몰아서 해내잖아요. 어떻게든 다 해지긴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고영전님도 아내가 주말에 약속 있다고 나가면서 집 청소하고 빨래 해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뒹굴거리다가 아내가 오기 1시간 전이 되면 그제서야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서 미친 듯이 움직여지는 그 느낌 다들 공감하실까요? 왜 닥쳐야만 할 의지가 생길까요? 그리고 닥쳐야만 할 의지가 생기는 거랑 그리고 갑자기 새벽 1시나 2시쯤에 꼭 자야 될 때 갑자기 꽂힐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저는 갑자기 소파를 뭐 옮겨서 가구 재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옷장 정리를 한다든가 좀 일을 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자, 지금 시각 12시 20분 5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1572님은요. 소방관입니다. 맞아요. 이 날씨에는 반일이나 외부 활동하시다가 위험해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발 제발 이 날씨에는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자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중간중간에 좀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정말 우리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공은비님은요. 아기가 낮잠 안 자서 같이 들어요. 늘 낮잠 시간이라 소리만 들었는데 오늘 첫 댓글도 달아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에이, 우리 은비님은 아기랑 같이 듣고 계시면은 이따가 우리 또 성우님들 나오시면은 아기가 더 재밌어 하겠다. 그쵸? 또 우리 박경미님께서는 가스 불 앞에 있는데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이 날씨에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입추라고 하지만 아직은 입추의 머리도 못 보고 있는 느낌. 올여름 너무 덥네요. 비라도 한번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꼭 와야 될 때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안 오고 그쵸? 또 우리 2991님은 너무 더워서 감자 갈아서 감자 좀 부쳐서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서 벌써 침이 고이네요. 저도요. 우리 쭈디도 감자전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쫀득쫀득하니 너무 좋아하고 저는 감자전을 그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렇게 부쳐먹는 것도 좋아해요. 또 우리 김미애님은 점심 먹고 와서 실내에서 잠시 걷고 있어요. 식후에 조금 걸어줘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좀 걸어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 내가 나가가지고 조금 걷는다고 이게 건강이 개선이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습관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 15분만 걸어도 훨씬 더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또 우리 정자연님께서는 아빠가 수술하고 오늘 퇴원입니다. 의사선생님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퇴원해서 집에 가서 시원하게 수박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수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옆에서 우리 자연님도 같이 고생하셨겠지만은. 또 우리 이영훈님도 오늘도 아들이랑 12시엔 출첵. 밤에 아들이 아파서 간호하느라 한숨도 못 잤네요. 주디 목소리 들으며 피로를 풀어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만큼은 좀 무난하게 평온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영훈님. 또 우리 서진희님도 오늘부터 휴가로 부산여행 시작이에요. 남편이 운전하는데 졸리대요. 근데 제가 운전하는데도 싫다네요. 아 어쩌라고요. 저희 부산 잘 갈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졸리면 안 되는데 그 중간에 쉼터에서 좀 살짝 쉬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휴게소 가서 간식이랑 뭐 아이스커피랑 이런 것 좀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김정아님은 주디 저는 남편이랑 6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고흥에서 남해 그 다음 영주 들러서 카스테라 인절미요. 허, 맛있겠다 사가지고 가고 있답니다.

운전하느라 힘든 남편이 고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고흥에서 남해 그리고 영주까지 들려서 아주 6일 동안 휴가를 야무지게 보내신 것 같아요. 다들 휴가 떠나는 길도 올라오시는 길도 조심히 잘 올라오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 3부에서 강수진, 정유미 성우님과 주터뷰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쿨의 아로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스파.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0: 없어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주위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을 때 그 말로 대신하곤 합니다. 행복도 내 편이야 라는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칠 땐 꼭 떠올려 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다 내 편, 행복도 내 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2: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0: 요리야, 우리까지 이누야샤 보자.
1: 가요! 사론 철조! 바람의 상처!
0: 나는 커서 이누야샤가 될 거야. 바람의 상처! 올라 올라 올라 올라!
2: 짱구야, 너 꿈이 요괴야? 지나가던 흰둥이가 웃겠다!
0: 이누야샤 요괴 아니야! 반만 요괴야!
2: 오, 됐어! 나는 이누야샤보다 훨씬 못

0: 내일은 남도일 탐정이죠. 잠깐 짱구 입구에 무언가 묻어있어. 이 냄새는 혹시 초콜릿?
1: 어? 뭐야? 짱구 너 혼자서 초콜릿 먹은 거야? 너무해!
2: 아니에요. 흰둥이가 초코 먹었어요. 방금 흰둥이랑 뽀뽀해서 짱구 입에도 초코가 묻었어요.
0: 강아지에게는 소량의 초콜릿도 아주 치명적이야. 하지만 지금 흰둥이는 무척 건강해 보이거든. 계속해서 꼬리를, 저 큰 꼬리를 엉덩이와 함께 양옆으로 흔들고 있지. 짱구, 너는 혼자서 초콜릿을 먹었으면서 흰둥이에게 덮어씌운 거야. 진실은 언제나 하나.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너야.
3: 본격 추리 게임 쥬라임신의 첫 번째 에피소드. 초콜릿 흡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주짱구. 당신은 혼자 초콜릿을 먹은 범인이 맞습니다.
2: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약도.
4: 와.
0: 되게 잘한다.
4: 어 진짜요? 아 오늘은 근데 아 너무 근데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약간 목 상태가 좀 저조했어가지고 아쉽긴 했었는데 아 그래도
5: 저조한 게 그 정도예요?
4: 어 나쁘지 않았어요.
5: 좋았어요.
4: 너무 다행입니다.
6: 깜짝 놀랐어요.
4: 어머 어머 아니 우리 주주님들이 일단 너무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방금 저와 함께 이렇게 꽁트 연기를 펼쳐주신 두 분 바로 도합. 60년이 넘는 성우 경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성우 강수진, 정유미 씨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네, 우리 주주님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0: 아, 저 말인가요?
4: 아, 네. 또 강수진 성우님.
0: 내 이름은 강수진, 성우이죠.
4: 어?
0: 목소리로 세상을 그리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다시 뵙네요. 주주님 반갑습니다.
7: 네, 흰둥이와 유리성우이자 이번에 코난에 또 좋은 목소리를 담당하게 된 성우 정유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4: 지금 우리 5530님은요 역대급 주터비 오프닝입니다. 찢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819님도 와 이게 라이브라니 하셨고 9257님도 짱구와 코난의 콜라보가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아니 일단 우리 강수진 성우님께서는 네. 2년 전에 제가 이제 막 DJ를
0: 맞아요.
4: 시작했을 때 병아리요. 지금도 병아리지만 그때 완전 초기에 함께 해주셨잖아요.
0: 지금 병아리 아닌 것 같은데.
4: 진짜요? 그때의 어떤 주디와 지금의 주디는 또 어떤
0: 훨씬 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고 안정감 네. 있어 보이고

0: 더 예뻐지셨어요 인형은.
1: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0: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또 우리 정유미 성우님께서는 오늘이 네. 12시엔 주연형의 첫 출연이신데 네. 혹시 라디오도 첫 출연이실까요? 네, 아니면
2: 이게 인터넷 라디오는 네. 경험이 있지만
1: 아 이렇게. 팟캐스트로 이렇게 네네. 하실 때는 네.
2: 네, 근데 이렇게 처음입니다.
1: 아니 우리 유미 성우님이 MBTI가 ENFP라고
2: 아, 네네.
1: 들었는데
2: ENFP 맞는데요. 조금 네. 약간 A형이 갑니다.
1: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2: 아, 네네.
1: 왜냐하면 저도 원래 지금은 I이긴 한데 예전에는 ENFP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혈액형이 A형이에요.
2: 아.
1: 근데 A형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 좀 조심스럽고
2: 맞습니다.
1: 수줍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2: 네,
1: 그쵸?
2: 그렇습니다.
1: 뭔지 알 것 같아요.
0: A형과 E는 도대체 어떤 게 본 그런 얼굴일까요?
1: 그러니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요즘 분들은 혈액형을 얘기하진 않는데요.
0: 아, 그렇죠.
2: 아차차.
1: 아차차. 근데 아차차. 저희는 그래도 좀 네. 아직까지는
2: 네. 과학이다.
1: 그렇죠. 과학이죠. 네. 또 우리 9676님은요. 수많은 소녀들의 첫사랑이었던 강수진 성우님.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 감동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주디도 오랜만에 이누야샤 목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했을 듯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누야샤 너무 네. 찐팬이어서 그때 이제 강수진 성우님께서 이누야샤 그 피규어도 선물해 주셨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SNL을 했을 때 이제 그때 SNL에서 그 성우 네네. 해주셨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0: 지금도
1: 계시잖아요.
0: 계속하고 있죠.
1: 네. 네, 그래서 늘 라이브로 성우님께서 저희 어떤 크루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때마다 엄청 행복했었고 그때 사인을 제가 이누야샤 그 사진을 프린트해 가서 사인을 받았었어요.
0: 어두컴컴한데 수줍게 와가지고.
1: 맞아요.
2: 아, 진짜요?
3: 언니. 저한테서 수줍게 와가지고. 너무 팬이었어요, 사실은.
1: 맞아요. 그 사인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0: 그게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1: 맞아요. 와. 네, 완전 제가 처음 SNS 들어갔을 때 초창기였었으니까.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0: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1: 또 우리 5413님은요. 와, 대박. 정유미 성우님. 저 크라임씬 나레이션 친구들이랑 맨날 따라했어요. 진짜 팬입니다. 주디 오랜만에 범인이 맞습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때의 그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그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네, 아무래도 크라임씨는 저 촬영 시간이 꽤 길었고
2: 네,
1: 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우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쯤에는 새벽에 무조건 2시나
2: 네, 그렇죠.
1: 네, 2시쯤에 늘 저희가 만났었던 것 같아요.
2: 네.
0: 새벽에 촬영을 했군요, 녹화를.
2: 아, 아침 일찍부터?
1: 아침 일찍부터. 네, 새벽 투 새벽이었었는데.
0: 새벽 투 새벽.
1: 네, 새벽 투 새벽.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성우님 분들은 아무래도 목 상태가 늘 중요하실 텐데
2: 네.
1: 좀 오래 기다리시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벽쯤에 그 목소리를 내시는 게 뭔가 좀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2: 근데
1: 어떠셨어요
2: 이제 또
1: 그때?
2: 그게 저음이다 보니까
1: 오히려
2: 한없이 깔리는.
1: 네.
2: 그래서 약간 낮잠이라도 살포시 잔다 치면 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1: 맞네요.
2: 무서워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 좀 살벌한 소리잖아요.
2: 네네. 그렇죠.
1: 만약에 그 시간대에 그 컨디션으로 만약에 유리나 흰둥이를 했어야 됐다면 더
2: 그쵸.
1: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3: 장구야 놀자.
1: 네. 소름 끼치는 어떤
0: 소름 끼치네요.
1: 네, 그런 느낌이죠.
2: 네.
1: 맞아요. 그렇죠. 우리 4441님께서는요. 두 분 주디의 짱구 연기 직관 소감이 궁금해요. 특히 짱구에서 유리와 흰둥이를 오가는 정유미님. 이 정도면 우리 주디 짱구랑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같이 선생님이랑 네. 같이
1: 녹음하는 줄 알고 아유 저는 뭐 조금 뭐랄까 그냥 흉내 정도만 조금. 근데 혹시 우리 성우님께서 제가 했던 짱구에서 조금 더 한 수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팁 정도를?
2: 팁이요?
1: 네네.
2: 제가 또 짱구 보면 약간 네. 조금 더 보이시하게 누르시면
1: 아, 더 보이시하게 눌러야
2: 네.
1: 돼요?
2: 지금은 좀 귀여운 짱구니까
1: 네. 네.
2: 약간
1: 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
2: 아 제가 왜 다른 캐릭터들
1: 모르겠어요. 아 그냥 네. 또 우리 카스테라님은요 DJ 사심 가득한 오늘 방송 텐션업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최선미님도 우와 성우님들 너무 좋아요. 저는 목소리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었는데. 외화를 보면서 성우님 누군지 맞추는 취미도 가졌었는데 쩝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0819님도 헐 저 코난 아저씨는 왜 목소리도 얼굴도 나이가 안 들어요. 비법이. 그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0: 목소리가 안 늙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긴 했고 네. 실제 얼굴도 동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이제는 좀 아무튼 뭐 그 방부제는 안 씁니다.
1: 아, 쓰는 줄 알았는데 드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방부제를 실제로 드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너무 놀라워요. 아니 왜냐면 성우님 늘 뵈면은 약간 뭐랄까 소년미가 늘 있으시잖아요.
2: 네, 맞아요.
1: 뭔가 그 어떤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지 않으세요 다른 분들도?
0: 우리 주디도 연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런 노력은 하지 않지만 목소리나 뭐 그런 목소리나 외모보다도 네. 마음이 늙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늘 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1: 아마 그때도 나와주셨을 때 비슷한 얘기도 해주셨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삶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네. 네, 신경을 좀
0: 여전히 철부지이죠.
1: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 작품이자 매년 여름 극장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명작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가 8월 12일 다음 주 네.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박수! 자, 두 분이 이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강수진 성우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남도일, 쿠도 신이치를 맡으셨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우리 유미 성우님께서 이번 극장판의 히로인이죠. 하기와라 치하야를 담당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쿠도 신이치, 하기와라 치하야 이 이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아요.
0: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극장 영화로 볼 때 이게 신이치 역이고 치하야 역이다라고 하면 네. 특히나 더 남도 이름 쿠도 신이치로 나오다 보니까 네. 막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0: 그러니까 방송으로 시리즈로 방송 시리즈로 보시는 분들은 방송 시리즈에서는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로컬라이징 돼가지고 남도일이라는 이름으로 번안돼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극장판은 네. 꽤 몇 년 전부터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우리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원어 그대로 지금 극장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방송 시리즈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유미 성우님이 하기와라 치하야 역할이신데 네. 이 치하야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캐릭터여서
2: 네네.
1: 이 코난을 원래부터 이제 사랑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캐릭터일 수 있거든요.
2: 네.
1: 어떤 캐릭터 아니 예고편을 보니까 딱 정말 예고편에서 목소리가 한번 나왔는데도 엄청 멋있고
0: 맞아요.
1: 섹시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2: 네네네.
1: 네. 어떤 캐릭터인지 살짝 또 설명해 주세요.
0: 정유미랑 닮았어요.
1: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유미 성우님 찰떡이에요. 찰떡.
0: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요.
2: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게 뭐 포스터에서 보이는 그 몸매와 그 머릿결과 네. 막 이런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녀.
1: 최강 미녀
2: 세계, 네. 또 세계관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또 오토바이를 날렵하게 잘 타는 또 이 뭔가 교통기동대 소속 경찰이거든요.
1: 네.
2: 그래가지고 뭔가 총명하기도 하고 뭐 섹시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듯한 좀 완벽한 캐릭터로 이번에 나오게 돼서
1: 네.
2: 항상 이렇게 막 흰둥이 유리와 별개로
1: 네.
2: 뭔가 예쁘고 멋있고 나이스한 그런 여 경찰이고요. 코난과 이제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는
0: 그 경찰들 사이에서 그 작품 속에서
1: 네.
0: 별명이 바람의 여신이에요.
1: 아 맞아. 별명이 바람의 여신이라고 네. 저도 들었는데
2: 네.
1: 또 예고편을 보니까 이 오토바이 액션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 그렇죠.
1: 약간 신의 경지로 타던데요. 네. 이치아야는. 네. 그렇죠. 우리 손재원님 문자 한번 우리 또 유미 성우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네. 바람의 여신 하게와라 치아야 본방송으로 봤습니다. 오. 성우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신가 크레딧 찾아봤는데 정유미 성우님이시더라고요. 코난 담임쌤도 맡으셨던데 진짜 와 맞아. 이거.

0: 이번 전설의 레전드 흐흐.
1: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안에서 코난 안에서 두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고 계십니다.
0: 네네.
1: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토바이 액션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 극장판 하이웨이의 타천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목도 궁금해요. 왜 하이웨이의 타천사인지.
0: 그
1: 네. 아, 우리 성우님이 네. 강수진 성우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뭔가 도움의 눈길로 이렇게 성우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네. 네. 아, 간단하게 자. 어떤 느낌일까요? 하이웨이의
2: 타천사. 타천사. 고속도로의 타천사.
0: 타천사.
1: 네. 타천사. 그
2: 타천사라는 표현이 사실은 일본어의 네. 표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뭔가 네. 이 타천사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는 거고요.
2: 와닿지 않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0: 약간 타락천사라고.
2: 타락천사?
1: 아, 맞다 맞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이거 알아보면서 타락천사라는 그 네임을 봤던 것 같거든요.
0: 네. 거기에 또 악당같이 이제 또 네. 선과 악이 있잖아요. 거기 네. 출연한 또 검은 오토바이가 네. 루시퍼라는.
1: 루시퍼 네. 악마 네.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오. 저는 또 엔젤.
2: 엔젤.
1: 약간
0: 이 양
2: 검은 오토바이 이름이 루시퍼고 이 치아야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경찰 오토바이가 엔젤이에요.
1: 엔젤. 네.
2: 천사와 악마의 대결인 거죠.
0: 대결인 거죠.
1: 그러네. 네.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도시를 위협하며 폭주하는 정체불명의 검은 오토바이가 루시퍼고 네. 그 루시퍼를 쫓는 교통기동대 소대장이 치하야인데
0: 네. 네.
1: 이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질주하는 코난을 그린 액션 추리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884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우리 수진 성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이번 코난 극장판 일본에서 초대박 났다고 들었어요. 너무 재밌다길래 국내 개봉만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하하. 두 분이 생각하는 하이웨이 타천사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1: 맞아요. 봤어요. 일본에서 저 후기 올린 것도 봤는데 네. 이게 여기서 만약에 또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무조건 재밌을 거다.
2: 네,
1: 이런 맞아요. 후기도 있었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코난 시리즈 역사상 지금 최고로 높은 오프닝 스코어까지 네,
2: 오프닝
1: 기록했다고.
2: 스코어가 역대 1위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4월에 개봉을 네.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진 상우님께서는 네. 이번에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는 구도 신이치가 얼마나큼 많은 활약을 하느냐.
1: 뭔가 그렇죠. 우리 성우님 위주의 어떤 포인트긴 한데, 그렇죠. 근데 맞죠, 사실은.
2: 치아야가 오토바이를 몰면서 활약을 할 때 더불어서 구도 신이치는 무슨 활약을 어떻게 할까?
1: 아니, 궁금한 게 네. 우리 그 도일이는 저기 누구였었죠?
2: 구도 신이치.
1: 네. 신이치. 네. 우리 신이치는 네. 오토바이를 잘 타나요?
2: 신이치는 오토바이를 안 타고
1: 네.
2: 보드를 타죠.
1: 스케이트보드.
2: 스케이트보드를 타죠.
1: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토바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거의 스케이트보드가 오토바이의 속도를 버금가는 레이싱을 펼칠까요?
1: 진짜 스케이트보드와 오토바이의 대결이네요.
2: 펼칠까요?
1: 펼칠까요? 모르겠다.
2: 모르겠다.
3: 봐야 알겠다.
1: 그러게요. 그럼 우리 유미성호님은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0: 바람의 여신이랄까요?
1: 우리 성우님도 성우님 위주로다가 바람 왜냐면 또 새로운 캐릭터 좀 생소한 캐릭터여서
0: 네네 네. 우선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영광일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나이스한 캐릭터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오토바이 신에
1: 진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2: 명탐정 코난 극장판을 보는 재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방송 시리즈는 주로 이제 추리 위주지만
1: 네,
2: 극장판은
1: 그렇죠.
2: 거기에 이제 액션과 네. 스릴 이런 것들이 네. 가미되면서 훨씬 더 이제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1: 그쵸,
2: 이번에도 역시
1: 이번에도
2: 그 스펙터클이
1: 역시.
2: 대단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 굉음과 그 사운드와 그 웅장함은 네. 극장에서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꼭 추천드립니다.
1: 특히나 코난이 이제 그 극장판에서 조금 더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이 네. 있는데 이번에 그 일본에서의 후기도 보니까 완전 그 액션이 장난이 아니라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또 궁금한 질문, 미담과 목격담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히 그동안 성우 강수진, 정유미 씨가 연기해온 캐릭터와 관련된 소중한 추억들 12시엔 앞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직접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얹어드립니다. 이 목소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목소리 맞으려나 하고 계실 주주님들을 위해서 두 분의 이력도 빠르게 읊어드릴게요. 우선 우리 강수진 성우님은요, 명탐정 코난의 남도일, 또 원피스, 루피, 이누야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더

빙도 하셨고 슬램덩크 강백호 등을 연기하셨고요. 또 우리 유미성우님은 명탐정 코난의 하기연, 또 짱구, 흰둥이, 유리, 크라임씬 시리즈, 군도, 마마 등 각종 시상식의 나레이션을 맡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또 빠르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분의 목소리와 관련된 추억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유미성우님의 신청곡이죠.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0: 방식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의 주인공이죠. 신이치 역의 강수진 성우, 치하야 역의 정유미 성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터뷰에 명탐정 코난 그리고 강수진 정유미 성우님의 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새싹 문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6639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아이와 함께 친정 가는 길인데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코난이다 유일이다. 와 아이가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하루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많은 분들께 오늘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정진주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네, 정진주님. 제가 강수진 성우님 팬인데 결혼 9주년 때 코난 극장판이 상영할 때라 남편이 연차까지 쓰고 강수진 성우님 하신 더빙판으로 영화 티켓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와, 39살 결혼 9주년에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이었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3: 결혼 9주년이면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1: 네.
3: 뭐 한 7살, 8살 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3: 이 코난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오랜 팬들이 아이와 함께 같이 보고 즐기신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진주님은 또 성우님의 또 네. 워낙 팬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6590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군대 갈 때 가장 걱정이었던 게 코난을 못 본다는 거였어요.
1: 아이고.
3: 아이고. 지금 다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4: 아이고.
1: 너무 센스 있는 답변이셨어요. 맞아요. 지금은 가면 이제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4869님께서는요.
3: 네. 초등학생 때부터 30대가 된 지금까지 명탐정 코난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찐팬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코난 극장판이 저에겐 최고의 피서지예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제 평생 소원이 코난 성우님들과 이야기해보는 건데 주디 혹시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1: 자,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 4869님과 깜짝 전화 연결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3: 진짜로?
1: 네,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지금 특별히 우리 4869님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주디의 권한으로 우리 4869님의 소원을 한 번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3: 진짜 연결 하시는 거예요,
4: 감동이에요.
1: 자, 우리 4869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주주야. 안녕하세요.
1: 아니 우리 주주님도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될지 모르셨죠?
5: 네, 나 주주님 너무 떨려가지고.
1: 그러니까 너무 느껴져요. 아니
5: 너무 떨려가지고.
1: 지금 어디세요?
5: 제가 지금. 저기
1: 집이에요. 근데 왜 그 뭐 앞에서 고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5: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무 떨려가지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1: 자, 아니 네네. 지금 제 앞에 네, 지금 우리 유미 네. 성우님과 수진 성우님 계신데요.
5: 네.
1: 이 명탐정 코난을 정말 사랑하신다는데 이 매력이 뭐예요? 코난에 빠지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5: 제가 어릴 때 제가 투니 키즈여가지고
1: 네.
5: 단순 투니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리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1: 네.
5: 하루 종일 막 코난 진짜 열심히 봤는데.

0: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보면서 뭐 캐릭터들도 재밌는 캐릭터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막 이러니까 떨려. 특히 그냥 코난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추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그냥 코난 너무 좋아요.
1: 아니 그냥. 최애 코난 캐릭터 있어요? 최애 코난 캐릭터?
0: 당연히 신이치죠, 신이치.
1: 신이치.
0: 아니, 근데 또 네. 제가 윤희성우님 엄청 팬이거든요.
1: 네.
0: 그 크라임씬의 정유미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보적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치아야 되게 기대 많이 돼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곧 보러 가셔야겠어요. 네. 그쵸?
0: 네, 다음 주 개봄이라 지금, 너무 떨려요. 기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4869님께 네. 우리 네. 수진성우님과 유미성우님께서 네. 한마디 해주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수진님 제가 작년에 팬콘에도 갔었었거든요.
2: 아, 저 팬콘에 오셨었어요?
1: 와, 진짜 찐팬이시다. 어머나.
0: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2: 저 팬콘 어디서 했는데요?
1: 의심하고 계셔 지금. 안 믿고 계셔.
2: 어디서 했을까요?
3: 안녕하세요.
0: 생일이라고 팬콘 하셨잖아요.
2: 와. 아, 진짜 오셨었나 보네.
0: 네네네. 그럼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혹시 제 유튜브도 혹시 구독하고 계신가요?
0: 이러세요.
1: 그니까 네. 찐팬이 무조건 네. 구독하셨을 것 같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유미성우님도 한번 네. 부탁드려요.
3: 사발구님.
0: 아 유민이 저 작년에 네. 토크 콘서트 하셨잖아요. 크리스마스
3: 그것도 때. 오셨어요?
0: 네, 저 그때 그 우와. 제가 키링 빨간색 인형 키링 드렸었는데.
3: 아, 네 기억나요. 기억.
0: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아, 저 그때 뵀는데. 네. 그분이군. 안경 쓰시고.
0: 네. 네.
1: 어머나, 기억하시는구나.
3: 네, 저 기억나요. 엄청 떠시면서.
0: 감사합니다.
2: 진짜로요?
3: 네.
1: 아, 지금 의심을 안 믿으셔.
2: 뭔가 뭐 의심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요.
1: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렇죠. 너무 찐팬이셔서. 아니, 22년째 덕질을 하고 계신데. 와. 그래서 네. 성대모사까지 연습하셨다면서요.
0: 제가
1: 약간 망설이시긴
0: 네.
1: 하는데
0: 네. 제가 그 코난 성대모사를 좀 친구들이
2: 코난 목소리를
1: 친구들이 네. 조금 괜찮다고 해주던가요?
0: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1: 검증이 된 거네.
0: 자, 그러면 코난 성우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아, 자 그러면은 우와. 한번 네, 자 네. 보여주세요. 자 가봅시다. 자
0: 몸을 작아졌어도 증언은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품성. 진실은 언제나 하나!
1: 와!
2: 굉장히 비슷한데.
1: 네. 네, 우리 형은 어떠셨어요?
2: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네, 한데.
2: 코난이 좀 덜 떴네요.
1: 아, 조금 덜 뜬 코난이었구나. 신난 코난이었구나.
2: 너무 덜 떠서 그 똑똑하고 영리한 모습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0: 아니 이래서 진짜 본인이 직접 성대모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성우 김선혜입니다.
1: 왜? 네? 어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주디님.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김선혜 성우님.
0: 네네.
1: 안녕하세요.
0: 네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3: 선배님.
1: 아니 두 분은
0: 유미 안녕.
1: 모르셨어요? 두 분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눈치채셨어요?
3: 선배님 어제 통화 잘했어요.
0: 어제 연기 잘했어? 연기 잘했어?
3: 잘했어.
1: 뭐야? 알고 계셨구나. 성우님은요? 수진 성우님은 알고 계셨어요?
2: 나는 4869라는 데에서 의심이 갔어요.
1: 아 진짜로 의심하셨구나.
2: 아포톡신 4869 같아서.
1: 그래서 계속 의심하셨구나.
2: 그쵸.
1: 아니 코난 역 영탐정 코난에서 코난 역을 맡고 그래. 계시잖아요 지금.
2: 아니 사실은 오늘 이 12시 주연영에
1: 네.
2: 주인공이 코난이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아니
2: 오래전부터 이게 선약되어 있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1: 네네.
2: 미안하다고.
1: 아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2: 이렇게 깜짝 출연을 하나?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 여수에 와 있습니다.
2: 여수.
1: 여수. 네. 여수에 왜 가셨어요?
0: 여수에 제가 또 그전부터 미리 이렇게 계획 한 여행이 있어.
1: 네네 휴가 같이 떠나셨구나.
0: 네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가 잡힐 줄 몰랐거든요.
1: 그전에
0: 몇 달 전에 이렇게 계획된 거였어가지고.
2: 즐거운 여행하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1: 아 진짜 우리 성우님 나중에 꼭 나와 주세요. 아시겠죠?
0: 네네 꼭 초대해 주세요. 정말 꼭 초대해 주셔야 돼요.
1: 아니 지금 보면 속은 주주님들도 많고요. 저보다 네. 훨씬 먼저 눈치챈 우리 청취자분들도
3: 그래요?
1: 계시다고 합니다.
3: 역시 목소리.
1: 그러니까 아니 속은 주주님들은요. 지금 이일 이사님은 어머 너무 벅차하시는 게 진짜 찐팬인 게 느껴져요. 어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네네.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지금 아쉽고 섭섭하고 네.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0: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이번 극장판 하이웨이의 네. 타천사의 매력을 간단하게 네.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1: 쿠도 신이치의 활약을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0: 네, 신이치 역시나 아, 네.
2: 기대된다.
0: 네. 어느 정도 기대.
3: 기대하십시오.
1: 네. 네,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치아야 형사와 코난의 진지한 티키타카, 진지한 티키타카와 함께 정말 화려한 액션이 펼쳐지거든요.
0: 네.
1: 아까 뭐 제가 방송 지금 계속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었는데 그 뭐 액션 신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코난 하면 사실 극장판에서는 액션 신을 빠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코난이 어떤 액션을 펼치는지
0: 너무 스릴이
1: 커다란 스크린에서 네. 정말 멋진 사운드로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네네.
0: 아니, 그러면 또 우리 코난을 네.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께
1: 네네.
0: 이 코난 목소리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여러분 아 해볼까요? 지금 할까요?
0: 네네 지금 부탁드려요.
3: 아까처럼 그 좀 들뜨지 않게 해주세요.
1: 들뜨지 않게? 네 알겠어요. 여러분 저 코난이에요. 코난 드러내놓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빈틈없이 행복하세요.
0: 오!
3: 진짜 코난이다. 진짜. 아까는 일부러 코난 흉내내는 척 하느라고.
0: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아. 아니, 저는 살짝 아까 솔직히 약간 민망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께서 아, 너무 냉정하게, 너무 단호하게 좀 들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 지금 주주님이 좀 민망하시게, 아, 어떡하지?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 지금 우리 또 예리한 주주님께서는요, 우리 박경미님께서 김선혜 사모님 팬인 것처럼 말씀하실 때 많이 떨려 하시 더니 코난 목소리일 때는 하나도 안 떠시네요.
3: 연기자다.
0: 그러니까요. 자 우리 선혜 성우님 네. 오늘 전화로라도 네. 이렇게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한 시간이네요.
0: 네 저희 다음에 꼭 저희 12시엔 주연역에도 나와주세요.
1: 네 꼭 초대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0: 자, 아니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실제로 너무 떨려하시는 찐팬이신 줄 알았어요.
2: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미성우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연기를 하신 거였네요.
2: 네,
0: 그렇죠.
2: 아, 좀 더 내 팬이라고 해달라 그랬는데.
0: 네. 아,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2: 네, 저 너무 좋아하는 약간 저 네. 매니아 팬처럼 해달라고 네. 했는데 결국은 안 했군요.
0: 어머나. 네. 아유. 자 우리 또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또 명탐정 코난 그리고 강수진 정님이 성우님과 관련된 추억담들 오고 있는데요. 우리 9758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4: 네 9758님 네. 안녕하세요. 54세 아줌마인데요. 제가 즐겨보던 코난을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고 같이 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벌써 26입니다.
0: 어머나.
4: 매년 극장판 나올 때마다 셋이 극장으로 고고 이번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3: 이 사연 네. 읽어주시는데 진짜 54세이신 것 같아요.
4: 저 약간
2: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네. 낮출까요?
3: 아,
2: 더 감정을 올릴까요?
3: 그냥 몰입이 되죠.
0: 저는 딱
3: 대단해.
0: 적당했던 것 같아요.
4: 아, 네.
0: 또 우리 4981님
3: 4981님 네. 강수진 성우님
5: 가영아 진실은 언제나 이거 어떻게
0: 잠깐만 가영아 진실은 언제나
2: 콜라보레이션
0: 뭐야? 이거 한번 부탁드려요. 한번 자 콜라보
3: 인삼역 콜라보
0: 네 자
5: 가영아 진실은 언제나 고문고문
0: 이거를 꼭
2: 와 이거를 종합 선물 세트
0: 예 결국은 또 해내시네요. 네 이누야 시아 남도 일로피가 지금 다 섞였는데 또 우리 2920님께서는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저는 32살 주주예요. 예나 지금이나 캐로로를 정말 좋아해요. 당시 최고 인기셨던 강수진 성우님이 분량 적은 도로로를 맡으셔서
3: 분량 적어서
4: 너무 멋져 보이셨어요.
3: 적었기 때문에
4: 만우절의 캐릭터 바꾸기로 더빙했던 것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제 어린 시절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도 사실 이제 막 30이어서 캐로로를 너무 즐겨봤던 시청자였는데 이때 이 도로로가 어떤 목소리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3: 기억이 안 나시오이까? 도로로의 오이다.
0: 어머나 약간 또 새록새록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4995님께서는요 이것도 우리 유미성우님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4: 아 네네 저는 완전 세일러문 세대인데요. 검은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세일러 마스 비키 언니를 제일 좋아했는데 그 목소리 주인공 정유미 성우님 맞죠? 저도 크면 정유미 성우님이 연기해주셨던 세일러 마스처럼 멋진 여자 어른

0: 될 줄 알았는데 크크크크 그냥 여전히 만화 좋아하는 즐거운 여자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번 코난 극장판도 신나게 보러 갈게요.
1: 아니 저는 이건 몰랐어요.
0: 아 네네.
1: 네 저는 사실 세일러문 완전 세일러문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언니들이 친언니들이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보긴 했었는데 이때 이 세일러마스 목소리
0: 그 세일러마스가 네. 이제 세대별로 또 다시 재더빙이 들어갔을 때 아, 제가 그랬구나. 세일러마스를 맡았었습니다. 네.
1: 그 당시 혹시 이 세일러 세일러마스 목소리 혹시 기억나세요?
0: 세일러마스가
1: 네 어떤 느낌이? 어머 세일러 오 마스 아니 이거는 그냥 유미 성우님 아니에요 그냥 유미 성우님 아니에요?
0: 아 네. 오, 네.
1: 근데 조금 더 약간 시원시원한 약간 네, 그런
0: 세일러
1: 느낌이었어요.
0: 마스는 굉장히 네. 소리를 많이 질러요. 왜냐면 네. 그 기압을 많이 주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일러마스
1: 네.
2: 세일러문에 나오는 그 많은 여전사들 중에서 가장 터프하고 크러쉬 있는 어,
0: 그렇죠. 약간 신녀 네. 약간 컨셉이기 때문에
1: 이 짧은 대사였지만은 느껴졌어요.
0: 저 오늘 목소리가 네. 걸걸해서 마스
1: 오늘 또 시간대가 이러다 보니까 아, 네. 예. 우리 5023님은요 저는 쾌걸 근육맨이요 강수진 성우님
2: 쾌걸 근육맨이요?
1: 네.
2: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1: 와,
2: 갈비찜을 밥 위랑 비벼주세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1: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0: 와 처음 듣는다.
1: 그러니까 근육만두 네. 와 아니 현태님은요 수진 성우님 섀도우 밀크쿠키 너무 좋아한다고 와.
2: 쿠키런 킹덤이요?
1: 네 지금 최애 캐릭터라고 하셨어요.
2: 섀도우 밀크쿠키 요즘 너무너무 네. 사랑해주셔서요.
1: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죠? 섀도우 밀크쿠키
2: 그 약간 광기에 있는
1: 네.
2: 지식과 광기가 교차하는 최고의 빌런이거든요.
1: 네 빌런
2: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그 약간 그 쿠키 달리기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2: 네네.
1: 아 그렇죠 빌런. 또 우리 4883님께서는요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0: 네, 우리 딸이 어릴 때 짱구 유리랑 목소리가 정말 똑같아서 정유미 성우님 진짜 좋아했어요. 심지어 딸 이름도 유리거든요.
1: 아이고.
0: 유리가 어느덧 쑥쑥 커서 크라임씬 덕후가 됐는데 그 크라임씬 성우님이 정유미 성우님이었다니 오늘 여러 번 소름 돋고 갑니다.
1: 하긴 진짜 크라임씬에서 하시는 그 나레이션이랑 이 짱구에 나오는 유리는 극과 극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거의 톤이 위와 아래죠.
1: 그러니까 저 끝과 끝에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우리 정유경님은 가영아 해주세요. 대박 너무. 아 오늘 완전히 이런 날이에요. 사실은 너무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 가영아 톤으로 현영아도 한번.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우리 성우님?
2: 가영이는 가영이를 떠올리면서 하면 되는데요.
1: 네.
2: 가영이 톤으로 현영아를 현영이가 앞에 있으니
1: 네.
2: 제가 떨리는데요.
1: 어머. 부탁드려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가영아 말고 유경아로 한번 해주시고
2: 네.
1: 그 유경아로 그래요?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현영아가 이렇게
2: 자 장찬 자 나는 반요다
1: 반요
2: 아. 킹 유경아
1: 와
2: 현영아 바람의 상처
1: 우리 성우님이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곁들이 하시는데 방금은 제가 이 현타가 오신 게 좀 느껴졌네요.
0: 약간 저 세일러 봤을 때
1: 세일러 마스 때랑 좀 비슷한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진 성우님께 우리가 현타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자 그리고
2: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1: 네. 또 우리 55998님은 유미 성우님 짱구에서 흰둥이 유리를 맡으셨던 것처럼 안녕 자두야에서는 미미 선돌이를 맡으셨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내시는지 존경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 또 안 들어볼 수가 네. 없기는 한데
0: 네.
1: 미미와 선돌이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미미는 우선 착하고 네. 귀여운 동생이죠 자두의
3: 네. 언니는 이게 뭐야? 나는 예쁜 미미라고
1: 귀여워.
0: 선돌이는 이제 돌돌이 네. 뚱뚱하고 자두를 괴롭히는 또 자두의 절친.
1: 그렇죠.
4: 안녕 자두야. 난 정말 먹는 게 제일 좋더라.
1: 진짜.
2: 찢었다.
1: 자 우리 광보호님은요 두 분 목소리 길이 보존해야 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진 성우님의 신청곡이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0: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수진성우님이 인도네시아로 유경아! 그걸 외쳐주셨는데요. 우리 유경님께서 유경아 하시는데 겨드랑이 땀 터질라 그래요. 저 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6: 아유, 안 그래도 더운데.
5: 안 그래도 더운데.
6: 죄송합니다.
5: 안 그래도 이 겨드랑이 땀 이거 곤란한데. 이 겨드랑이가 더 터진다는 건 진짜 실제로 우리 유경님이 지금 너무 벅차고 지금 약간 감격스럽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유경님.
6: 굉장히 네.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러네.
5: 그러니까요. 빨리 말리세요. 네.
6: 선풍기.
5: 네, 선풍기를 얼른 말리세요. 자, 또 오늘 주주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두 분이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6: 네. 8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 네. 예정인 영화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관람 티켓을 한 분께 두 매씩 총 다섯 분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7: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네.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 맞습니다. 문화선물 게시판이 있어요. 네. 우리 김예원님께서는요. 8살 때부터 보고 있는 명탐정 코난. 26살이 된 지금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강수진 성우님, 제 네. 첫사랑인 남도희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정유미 성우님, 이번 극장판의 주인공 치하야 정말 멋진 캐릭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치하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네. 이번 극장판에는 좀 멋있는 캐릭터들이 좀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6: 네.
5: 다른 그 경찰들이 좀 멋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6: 경찰 4인방 그 회상, 예. 근데 그 친구들이
5: 네네.
6: 회상신으로 나오긴 합니다.
5: 아 그렇구나.
7: 네.
5: 아니 좀 약간 작가님이 좀 노린 것 같다고 막 뭐 막 그런 네. 얘기가 있던데 네. 엄청 비주얼이
7: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5: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와버렸어요.
7: 아쉬워요.
5: 아유 또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네 짧게 또 한 소감만 부탁드려요. 짧게.
6: 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쉬움은 극장에서 만나기로.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8: FM.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9: 우리 돼지 포크

0: 떨고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2: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0: 두산건설 쌍용건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외출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기온이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폭염으로 어지럼증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힘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체온 조절엔 냉각이 효과적인데요.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아이스팩과 냉각 조끼도 도움이 됩니다. 활동 중 틈틈이 시원한 물 또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며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체온 조절에 약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희정님네 회사 과장님이 오늘 점심 메뉴를 삼계탕과 물회 중 다수결로 정하자고 제안했다는데요. 팀원 과반수가 물회를 선택했지만 조금 전 과장님이 자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열지열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 결국 삼계탕 집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거면 왜 투표한 건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어제 회사에서 이어폰을 몰래 꽂고 2주년 특집 주주총회를 청취했다는 한 원구님. 주디와 어머님의 통화를 듣는 순간 눈물샘이 그대로 터져버렸다는데요. 원구님은 가만히 일하다가 혼자 사연 있는 사람이 됐다며 결국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화장실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휴가인 8259님 가족이 조금 전 여행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8259님 가족이 출발한 지 불과 20분 만에 다시 집으로 유턴 중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결과 여행 가서 먹으려고 챙겨둔 김치를 이 폭염 날씨에 현관문 앞에 그대로 두고 나왔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

결단에 이어서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0318님은 쭈디 저는 짬짬이 자동차로 배달 알바 중에 매일 옷구슬 같은 쭈디 목소리 들으면서 더운 날씨에 힘을 내고 있답니다. 쭈디의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하고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어요. 저도 우리 0318님이 이렇게 해주신 말씀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중에 배달기사님, 라이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배달 중이신 우리 기사님들, 지금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다면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소개된 모든 분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꼭 정차하시고 문자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7671님은요, 쭈디 오늘 오전 반차 쓰고 오후 출근 중이에요. 12시엔 들으면서 출근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출근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다니, 행복해지는데 뭔가 제가 좀 일조를 한 거겠죠. 또 우리 0390님께서는 주디 여름휴가를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전남 나주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평일에 출발해서인지 고속도로가 밀리는 구간이 덜하니 행복하네요. 주디는 여름휴가 언제 가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강원도 평창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강원도 평창에 그 막국수가 맛있는 그 맛집들이 좀 있어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그 평창에 맛있는 데 있어요. 저는 여름휴가를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9월 중순쯤 아니면 뭐 그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사실은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확실해진다면은 우리 주주님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6307님은 어제 부서에서 미니올림픽을 열었어요. 탁구공 빙고게임, 신발 양궁게임, 게임기로 하는 테니스까지 재밌었겠다. 상품이 걸려있다 보니 승부욕이 활활 타올랐는데요. 결과보다 먼저 찾아온 건 근육통이었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땀 흘리니까 학창시절 운동의 기분도 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깨는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금메달이라고요.

DJ DOC의 Run to You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도 학창시절 저 운동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 DJ DOC의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그럼 저는 6307님의 신청곡이죠. DJ DOC의 Run to You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DJ DOC의 Run to You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배달일 하시는 우리 라이더 주주님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85님께서 주디 여기는 파주 택배기사입니다. 헤이리 마을 근처예요. 너무 덥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우리 9794님은 마트에 주류 배송 중이에요. 트럭 에어컨이 엔진 열기랑 날씨 열기를 못 따라가서 차 안도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나마 조금 차 안에서는 이제 에어컨을 틀 수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아 엔진 열기랑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지만 또 아는가 봐요. 또 우리 조진희님께서는 오산 라이더입니다. 주디 언제나 주디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4136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킨을 책임지고 있는 29살 닭사료 운송기사입니다.

폭염에 아이고 그러겠네. 닭들도 더위를 먹고 비리비리하네요. 모두들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닭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최근에 보니까는 그 새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그 새들도 그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참새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덥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는 먼저 이렇게 쫑쫑쫑 와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영상도 봤었는데 또 우리 8577님도 주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팀원 두 명이 빠져 더 열심히 배달하는 중입니다. 고생하는 집배원님들 라이더 기사님들 모두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특히나 오늘 이렇게 우리 라이더 기사님분들 문자를 더 받겠다고 소개해드리겠다고 한 게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특별히 이 기사님들이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우리 기사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잖아요. 그쵸? 커피 드시고 또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6261님도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덥네요. 무지 덥네요. 더워서 당장 집에 가고 싶지만 토끼 같은 딸 생각하며 참고 배송 중입니다. 지금 순간에도 열심히 배송하시는 택배기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 뭐 오토바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다 무조건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한 분도 진짜로 안전하게 진짜 뭐 다치지 않고 그렇게 또 배송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8038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매일 듣고 있는 택배 배송하는 기사인데요. 택배 27년 차이지만 이렇게 덥고 힘든 여름은 처음이네요. 아 늦었지만 2주년도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늦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즐기려고요. 또 우리 5255님은요. 배달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핸드폰도 발열 때문에 잘 안되네요. 저도 커피로 더위를 날리고 싶어요. 참 평소 주디님 덕분에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보내드려야죠. 방금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3: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유 그 뭐셔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4: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2: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5: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소개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2: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5: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2: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5: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5: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6: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5: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4: 12시에 주연영 좋아요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6: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전용권님께서 생각보다 저 같은 배달 라이더 분들이 많이 듣네요 라이더님들 모두 안라무복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안라무복이라는 말이 이게 사자성어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더 분들이 쓰는 말이래요 안전한 라이딩 무사 복귀 안라무복 여러분 오늘도 안라무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용권 주주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안라무복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5: 선팅은 어버브.
4: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5: 어버브 선팅 할 때는
4: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5: 어버브 선팅.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6: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하면 다섯 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조시 찬충
1: 한충 쇼.
0: 2006년 5월 1일 생방송을 시작해서 한결같이 이 시간 만들면 여러분들의 달팽이관의 절친 고막 배포가 되고 있는 전국민의 유상균 균디입니다. 여러분 안녕.
1: 자,
0: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목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웃게 만들어주는 저의 아주 든든한 파트너는 바로 너죠.
1: 네, 접니다. 곽범입니다.
0: 자, 지금 뭐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시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방청객들이 지금 보이고 계실 텐데 여기 떡 케이크 놓여 있습니다.
1: 이유가 있겠죠.
0: 네, 우리 떡을 이제 우리가 우리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 떡을 뭐 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떡을 돌리고 하는 것을 바로 경사가 나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기쁜 마음을 다 같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올해 5월 1일에 거룩하게 20주년을 맞이한 2시 탈출 컬트쇼가 2026 2026년 3분기 청취율 조사에서 모든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평일 주말 싹 다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리 질러!
0: 네. 그래서 떡케이크를 준비했고요. 우리 방청 와주신 쇼다운들 듣고 계신 분들이랑 다 나눠먹고 싶지만 오늘 오신 분이랑 상징적으로 그래서 함께 나눠먹으려고 백설기도 저희가 떡을 맞췄어요. 네. 이따가 모든 방청의 분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에이, 먹어봤잖아요 떡.
1: 아, 저는 앞에 녹음이 있어서 일단 먹어봤는데 야, 세상 백설기 맛도 압도적 1위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뭐. 네. 그리고 제가 그 SBS 사장님이랑 박문진 사장님이랑 깨똑 친구예요.
1: 그럼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
0: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저께 제가 이 소식을 전했죠. 예, 그래서 휴가 중이라서 톡을 일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다가 네. 생방송이 끝날 때쯤 해서 딱 일이 사라지더라고요.
1: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0: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자, 사장님 목소리를 빙의 대서 오, 예, 예, 마음껏 방송 중에 1등 홍보하셔요. 지금 휴가 중인데 휴가만 아니면 곧바로 라디오 부스로 달려갈 텐데 이 멘트 역시 청취율 1위 홍보 멘트에 활용해도 좋아요. 가자 김태균 화이팅 컬투쇼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예.
1: 네. 아니 그러면 진짜로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0: 그쵸,
1: 네, 후나 말씀 같은 거 한번 해주셨겠네요. 네,
0: 사장님 성함이 괜히 방문신이 아닙니다.
1: 네네네. 네,
0: 방문의 신입니다. 네. 방문의 신이기 때문에
1: 네네. 언제 방문 한번 해주십시오. 네.
0: 자, 그리고 이런 거 또 이렇게 막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1: 네.
0: 슈퍼스타가 또 나와야 됩니다.
1: 한 말씀 해주셔야죠.
0: 딱 와서 이렇게 막 축하를 해주고 요즘의 대세, 대세 오브 대세, 컬투쇼 청취율 1위를 야 이분이 축하해주신다고요? 네. 야, 이분 진짜 보기 힘든 분 아닙니까?
1: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네네 만나보기 힘든데 오늘 잘 해주셨어요.
0: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와. 여러분들 보기도 힘든 그 슈퍼스타.
1: 네. 자, 오늘 SBS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분의 축하 말씀
0: 축하사절단이죠. 네. 자, 축하사절단 이분을 모십니다. 슈퍼스타 입장.
1: 네.
0: 이선민.
1: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잠깐 앉으세요. 야, 인기가 네, 상당하네요.
1: 네, 여기 앉으세요.
0: 네. 이선민 씨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1: 앉으시라고 했잖아.
2: 아, 예. 네. 공손하게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컬투쇼 게시판에 털어라라의 임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짧게
2: 네.
0: 축하 좀 해주시고 하시면 축하 사절단 대표로 대한민국 슈퍼스타로 오셨으니까 네, 컬투쇼의 청취율 1위 축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일단은 컬투쇼 20주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시청률 전체 1위를
0: 청취율입니다. 시청률 아니고요.
2: 네, 청취율 전체 1위를
1: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해주세요.
2: 제가 생방에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율 전체 1위를 세움에 있어서 제가 0.00001%의 또 숟가락을 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든 뭐 녹음이든 자주 뵈는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자, 잠시만요. 4151님께서 노주현이다. 노주현 씨 한마디 해주세요.
0: 노주현 씨 축하 좀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노주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쇼 컬트쇼를 항상 사랑해 주십시오.
0: 이선미 씨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가네요. 네,
0: 고릴라로 나갔어요.
1: 네네. 예, 예, 예. 자주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하 인사도 끝났고 오늘 예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4부는 코너 재개발 사랑의 고수도 컬트쇼가 청취율 1위 찍은 데는 이분의 지분도 큽니다.
0: 아, 있죠 있죠 있죠.
1: 컬트쇼 때문에 지방 행사 스케줄 여러 번 거절했다는 프린스장 가수 김서창. 어허! 자, 그리고 저랑 닮은 가수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분인데.
0: 네. 좀 닮았어.
1: 그래요?
0: 좀 닮았어.
1: 곽범이랑 닮은 가수.
0: 약간 눈 쪽이 비슷해.
1: 아, 그래. 있어요. 있어요. 리틀 혜은이. 요요미 씨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좀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요?
0: 이따 물어봅시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바쁩니다. 1, 2부에도 특별 초대석이 있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오시는데요. 6년 전 2020년 8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그 악조건을 이겨내고 빵빵 터지는 웃음으로 위로가 되어졌던 코미디 영화 후속편으로 2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꿀조합 케미 영화 오케이 마담 2의 엄정화, 박성웅, 배정남 배우가 찾아옵니다. 예. 자, 빨리 광고 듣고 세 분을 만나보죠.
1: 네.
0: 자, 오늘 여러분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1: 네,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시고 잠깐 쉬시면 됩니다. 네, 복근에 힘 주시고 출발. 샵에 1077
0: 50원
1: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3: 무료.
1: 그리고 아까 고릴라가 한 마리 나갔죠.
0: 네, 고릴라가 나갔습니다.
1: 네네. 예, 예.
0: 자, 오케이 마담 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모셔봅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아니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4: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자, 때는 2020년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1: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0: 비행기 납치 사건에 휘말린 부부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 오케이 마담이 개봉됐었죠.
2: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해 2026년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0: 요우.
2: 이번에는요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1: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2: 납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0: 걸출 특별 초대석 초특급 코믹 첩보 액션 오케이 마담 두 팀을 모셨습니다. 엄정화, 박성훈, 배정남. 자, 우리 마담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 네, 여러분 오케이 마담 2로 다시 돌아온 엄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오케이 마담 2 엄정화의 남편 오석환으로 다시 이혼 안 당하고 왔습니다.
0: 야, 그러네. 잘 살고 있네요, 6년째.
5: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마담 2에서 새신랑 정현민 역할을 맡은 배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6년 동안 어떻게 그 안 헤어지고 그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시네요, 어떻게?
4: 뭐 헤어지셨어요?
0: 저요? 예.
4: 잘 유지하고
0: 있습니다. 저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예, 훌륭합니다. 예.
2: 아니, 6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2020년에 세 분이 그 컬처를 다녀가셨을 때는
0: 그럼요.
2: 방청객분들이 없었을 때.
3: 네, 없었어요.
2: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3: 오늘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막 기분이 너무 좋고
0: 그렇죠.
3: 에너지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0: 이야, 세 분한테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걸로 아까 우리 저랑은 또 친구거든요, 성웅이가. 근데 아까 대기하다가 오늘 출연 배우가 장난 아니라고. 두 번째는 첫 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4: 네, 원년 멤버가 다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이상윤 배우가 또 있고 그리고 또 합류한 배우가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2: 야, 야하, 려운.
0: 그, 예. 예. 아니 세 분이 오늘 더 모시고 나오지 왜 세 분만 나오셨어요?
3: 다들 바빠가지고. 아~
4: 저희 안 바쁜 제일 안 바쁜 사람. 네.
0: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케이 마담 2 영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때 비행기였단 말이죠.
2: 맞아요.
0: 근데 이번에는 크루즈로 바뀌었어요.
2: 네.
0: 아, 네. 형편이 좀 좋아졌나 봐요. 가정이.
6: 아니 좋아진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결혼식 해요.
0: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6: 제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3: 저희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저희 꽈배기 앞에 꽈배기 가게가 진짜 엄청 맛집으로 유명했거든요.
2: 네.
3: 제가 달인이거든요.
2: 네.
3: 근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멋진 제과점이 프랜차이즈된 빵집이 생겨서 맨날 파리만 날리고 있고요.
2: 네.
3: 이 남편은 백수예요 지금.
2: 네.
0: 너무 딱 어울린다 성우아 너랑.
3: 네, 맨날 그냥 국정원에 대한 꿈만 키면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2: 네.
3: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다 해야 되니까.
4: 여보 이러다 한 방이야.
2: 영화 대상가 봐 형님.
4: 아니 그냥 애드립인데.
2: 아, 네네.
0: 자, 그러면 이제
2: 네.
0: 자세하게 어떤 영화인지
2: 소개를.
0: 원을 안 보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좀 홍보를 좀 해볼까요?
2: 네.
0: 자, 누가 하실래요?
2: 한 분이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4: 누나가 해야지.
3: 아, 네, 저희 오케마담 원은 많이 보셨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박성웅 배우님이랑 저랑 부부예요. 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2: 네네, 천천히
0: 하세요. 괜찮아요.
3: 왜냐면 시간이 막 가고 있으니까 막
2: 네네.
3: 한마디라도 더.

0: 하고 싶어서.
1: 네. 그러니까요,
0: 네.
1: 저
0: 빨리
1: 여보,
0: 얘기하자.
1: 아니 완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
0: 아,
1: 왜냐하면 저희 투는 완을 안 보셔도, 굳이 안 보셔도 다 이해가 될 수
2: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1: 네, 그리고 투 초반에 원에 대한 줄거리를 1분 동안 아~ 1분 동안 아~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투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보.
0: 아, 알겠어요. 예. 저는 어쨌든 그 목련화라는 그런 암호명, 작전명을 가진 레전더리 그 특수 요원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2: 그렇죠.
0: 있는
2: 꽈배기.
0: 네, 예. 꽈배기 가게를 예. 하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정남 현민의 그 초대로 결혼식에 초대가 돼요.
3: 네.
0: 그게 크루즈입니다. 호화 네. 크루즈.
3: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배에 오르게 돼요.
2: 거기서
0: 그러면서 일어나는
2: 네.
0: 네, 승객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고군분투.
4: 근데...
0: 안에 그 깨알같은 웃음.
2: 네.
0: 그리고 시원한 액션.
2: 아~
0: 이런 이야기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1: 근데 네. 저희가 사고뭉치 가족인가 봐요. 네. 가는 데마다 납치를 당해요.
2: 아~
1: 비행기가 납치되고 크루즈가 납치되고.
2: 그러니까
1: 어딜 가지 말라니까.
2: 아,
3: 근데 또 꽈배기 집에만 있어도 꽈배기 집 안에서 납치될 수도
2: 예,
3: 있어요.
2: 예, 그럴 수 있어요. 배정남 씨는 왜 이렇게 비싼 데서 결혼합니까?
5: 아, 제가 좀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2: 네,
5: 이상형이 부자입니다, 또 거기다가.
2: 어허.
5: 그래가지고 거기도 초대를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결혼식만 안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건데.
1: 내가 네. 그 사고의 원흉입니다.
2: 네.
3: 근데 결혼을 안 했으면 영화가
2: 안 나올
3: 수가 없으니까.
2: 예.
3: 네네네. 아무튼 근데 또 재밌게 보려면 또 원을 한번 또 보시고 가면 훨씬.
2: 아, 그것도 좋지 네. 그러면.
0: 네.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3: 네. 네.
2: 정확히 명칭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죄송해요. 네? 아유, 죄송해요.
2: 넷플릭스,
0: 아,
2: 넷플릭스 땡 뭐 이렇게.
3: 넷플릭스 잠깐 다들 놀래가지고 잠깐 네 방송국 근데, 잠깐 섰었어요. 아, 네.
0: 네. 네.
2: 감사합니다, 엄정땡 씨.
3: 네네. 이미 뭐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방에?
1: 나 이따가 밥함 땡이라고 해야 되는 거.
2: 아, 아 그건 해도 돼. 괜찮아.
1: 아, 괜찮아. 아, 예, 감사합니다.
2: 어떻게 해야 돼?
3: 네네. 아무튼 코믹 액션 활극. 인 것 같은데 뭐 문자가 또 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분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함까지 해서
0: 이영선님 1편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편까지
2: 그러니까 6년이 흘렀어 벌써.
1: 네. 네. 장현진님 오케이 마담 원 재미나게 봤습니다. 이번엔 더 재밌나요?
0: 더 네. 재밌어요.
1: 더 재밌습니다.
3: 네. 어, 두 배로 재밌다고 합니다.
2: 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1: 네 시사했습니다.
2: 훨씬 재밌어요 진짜로 1편보다?
1: 저희 아들이 재밌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찌질하다고 싫어했습니다.
3: 아, 아 그럼 재밌다.
2: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3: 재밌어. 아니 얼마 전에 형님 그 아드님 또 사진이 화제가 돼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고.
1: 예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2: 아 무슨 사진인데 나 못 봤어.
3: 아니 아드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2: 오 그래.
3: 네.
2: 잘생겼지.
1: 아니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본인 얘기로 거울을 보다가 이중구가 보였다고.
3: 오.
1: 잠깐
3: 여기 여기 여기.
2: 어, 네.
3: 세계 이중구가 보인다고.
0: 네, 순한 버전.
3: 네.
2: 아, 좋네요. 근데 그
5: 박성룡 씨라고 돼 있는데 이게.
2: 자, 4213님 세 분 나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오케이마다 원 찍을 때 비행기 안에 승객으로 까며 출연했었는데 박성용 씨가 얼마나 친절하고 유쾌하게 촬영하게 해주시던지 편안히 촬영했어요. 지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늘 박성용 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3: 네네.
0: 어, 누구예요, 누구?
2: 박성용 씨.
1: 네. 아니 제가 이제 제키찬 형님을 좀 존경하긴 하는데
3: 네네.
1: 예 저의 마음을 아시나 봐요. 예,
3: 두 번이나 씨. 틀린 거는 아예 박성용 씨로 알고 있는
2: 아, 그런 거죠.
3: 네네 아예 정확히
2: 확신을 갖고 계신 거죠.
1: 아니 네. 근데 여기 제작진 분들도 이거 옷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네, 웃기고 싶어서 그냥 보내는 네.
1: 그렇죠. 네. 예 박성용 씨 예
3: 안 고쳐드립니다.
2: 정치자들의 문자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3: 네네. 예.
2: 근데 저 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오셨는데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엄정화 누나가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다 아, 그만큼 저... 액션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편에서 더
0: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2: 그럼 성우이 네가 해
0: 아니 저 요즘 별명이 있어요
2: 어, 뭐예요 뭐예요
0: 엄젤리나 졸리
2: 아 엄젤리나 졸리
3: 네
2: 엄젤리나 졸리
3: 근데 이미지도 좀 있어요
0: 정말요?
3: 네, 좀 있어요.
2: 어, 있어.
0: 정말요? 네. 사랑해요.
2: 어, 갑자기 사랑 고백. 오늘부터 1일입니까?
3: 네네. 어휴.
1: 뭔 소리야? 내가 여기 있는데.
3: 맞네, 맞아.
2: 아니 옆에서 같이 액션을 하셨던 두 배우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5: 액션 없습니다.
2: 없습니다. 아, 아 배동남 씨는 없어요?
3: 아, 네. 일반.
2: 제일 액션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5: 네. 아, 하고 싶었는데 이게 흐름상 저는 좀 못하게 됐습니다.
3: 아. 네네네.
5: 누나가 진짜 많이 해요.
2: 아, 진짜?
5: 보면 전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잘하고.
2: 그...
3: 성웅이 형님은 액션?
2: 저도 여기
3: 액션 스쿨 출신이시고 또.
1: 아니, 1편 안 봤나?
3: 아, 봤죠.
1: 찌질이라니까.

0: 저기 와서 저 터져 있고 그런다니까.
1: 우리 박성용 씨가 보시기엔 어때요?
0: 아, 정화 우리 미영 와이프의 액션은 전편보다 두 배로 강해졌고 그리고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고 너무나 미안한 게 누나한테 그 크루즈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2: 네.
0: 한 달을
2: 촬영하면서.
0: 그러면 이제 저희는 촬영 끝나면 이제 들어와서 뭐 편하게 쉬거나 TV를 보거나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야 하고 두두두두두두두 뽕 뽕 하고 있어요. 네.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쉬고 이렇게 누워 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미안하니까.
2: 미안하니까.
0: 누나 혼자서 그걸 다 일당백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3: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액션을 막 찍고 있으면 위층에서 이제 다 그 저희 그 숙소가 위층에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진짜 크루즈에서 하신 거죠?
3: 네. 촬영을. 그러니까 저희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막 촬영하고 있으면 위에서 숙소에서 막 하고. 음료수 던져주고 막 화이팅! 막 이러고 감정을 그렇게 깨더라고요.
2: 근데 이게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크루즈를 타고 나가서
1: 찍은 건 아니
2: 나가서
1: 찍어 나가서도 찍고
2: 어디까지 네. 이렇게 나
0: 마라도를 한 바퀴인가 두 바퀴 돌고
1: 대마도
0: 대마도
2: 대마도
1: 예예
0: 대마도? 대마도 일본 쪽에
2: 네네네
0: 마라도는 어디인가
1: 마라 마라도는 이제 우리 최남단 네. 우리 우리나라 최남단이고 아, 대마도는 이제 일본
0: 대마도
2: 네. 대마도
0: 대마도를 두 바퀴 정도 돌다 왔습니다.
1: 예, 아하. 그랬군요. 개봉이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아직 개봉 전인데 방금 엄정화 씨가 얘기하신 대로 엄젤리나 졸리 액션 얘기도 했지만 미리 시사회에서 본 사람들이 후기가 너무 좋대요. 예, 방송놈이 몇 개 추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2: 네, 자 오케이 마담 투 시사회 보고 왔습니다. 일단 중간에 최수영님과 엄정화님 액션씬 나올 때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엄정화 배우님 액션씬 너무 좋아서 코피 터진
1: 예.
2: 와 실제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본인이 코피가 터졌나 봐요.
1: 예. 도파민이 팍 터지는 거예요.
2: 예. 하나 더
3: 감사합니다.
2: 보장합니다. 덥다 영화 봐야겠다 오케이 마담 2 보십시오. 시원합니다. 뭐가 엄정화 액션이 하다가 그리고 려운 얼굴이
1: 려운 얼굴이 시원하대. 아~ 려운
2: 려운, 네, 려운 예. 배우가 누구냐면 약한 영웅 2에서 그 박 그 아 그 아니요 그 박지훈 씨랑 아군을 했던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역할로 나오죠.
0: 일진짱
2: 일진짱으로 나왔던
4: 친구. 이상윤 형이 원에서 진짜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탄에서 많이 밀래요 여운한테. 네.
0: 아, 상윤이 우리 상윤이
1: 아, 예. 아니 려운은 무슨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5: 마술사.
3: 그 아~ 크루즈 안에 이벤트들이 공연하는... 있어요. 네, 네. 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루즈에서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1: 그쵸, 그쵸, 그쵸.
3: 거기에서 이제 마술사로 나와요.
1: 마술사 역할로 나오는.
3: 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도와서 이제 막 같이 도와주는 그런
1: 알고 보니 마술사가 본래 직업이 무슨 요원이었고 이런 거 아니에요?
3: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2: 아, 그런 마술로 도와주나?
3: 아, 그런 건 이제 영화로 보세요.
1: 네. 뭐 그래도 재밌는 스포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가셔야지 그냥 여기까지 얘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영화 얘기는?
3: 우리 뭐 스포일까?
0: 려운이 좀 두려운?
2: 어? 아하. 아, 뭐가 있구나. 아니, 뭐가
0: 성,
2: 있어요.
0: 성이 두씨라고.
4: 네네. 아, 반전들이 많습니다.
1: 야, 반전들이 아. 여기저기 지금 숨어져 있다.
2: 네네. 여기까지만 소개할 수 있고 안에 내용은 또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네. 시사의 후기를 보면 액션 씬에 대한 극찬이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
1: 진짜.
2: 그래서 이 타이밍에 냅다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2: 나 오케이 마담 2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 바라밤. 네. 계속 얘기가 나온 액션씬 엄정화 씨는 액션씬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신체 나이가 이것도 기사가 났는데 신체 나이가 30대라는 얘기가
1: 진짜?
2: 예. 네.
0: 볶음밥 볶음 와우
1: 와 여기 볶음밥 초콜릿 볶음 있어
2: 뭐야?
1: 원래 여자분들 저렇게 초콜릿 아니고 11자가 생기는데
2: 나오기 쉽지도 않아요.
3: 제가 가끔 나와요.
1: 와
2: 가끔 지금은 그럼 현재
3: 지금은 좀 있는 상태
2: 있는 상태
3: 네 아우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 수도 없고
1: 와 아니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 네.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 네네.
3: 그리고 또 특별한 촬영을 앞두고는 더 열심히.
1: 더 열심히 하고.
2: 어떤 운동을 주로 하면 그렇게 신체 나이가 확 줄어들까요?
3: 그게 이제 운동도 운동인데 네. 그 또 같이 그 식이도 식단도
1: 아, 식단도 같이 하고 역시 그 먹는 것도 중요하죠.
3: 네, 탄수화물이랑. 설탕을 좀 최저로 줄이는 거 어려운 거
1: 제일 맛있는 걸 다 줄였네.
2: 근데 알죠? 저희 오늘 축하한다고 축하 떡 돌린 거. 이거 다 탄수화물을 돌렸습니다. 네. 다 같이 늘자.

0: 얘기예요 오늘.
1: 우리 김태균 씨는 오자마자 햄버거 하나를 그냥 통으로.
2: 그러니까 햄버거 먹는다. 너무 맛있었어. 네. 네.
0: 그런 걸 끊어야 돼요.
2: 근데 수영 씨랑도 이렇게 액션 씬이 있던데 수영은 어떤 역할이에요?
3: 수영이 완전 빌런이에요.
2: 아 빌런으로 네. 나와 최수영 씨가. 네.
0: 악당으로 나오는
3: 악당이에요.
0: 거구나.
3: 악당이에요. 근데 너무 매력적인 악당이어서 네. 진짜 우리가 시사회 보고도 너무 매력 있다, 너무 잘했다 막 칭찬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수영 씨가 이 원사이드만 보여준 게 아니고 빌런은 세기만 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약간 틀어서 코미디도 있고.
2: 아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약간 최수영 씨 목소리 톤이 하이톤에다가 코맹맹 아,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나중에 네. 그 목소리를 하는데 무서운 거야. 아~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우리 최수영 씨가 저 시사회 보고서 잘했다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아하. 아주 훌륭하다.
2: 최수영 씨랑 또 어떻게 또 엄정화 씨랑 이렇게 네네. 마지막 장면이 둘이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3: 네, 저희가 이제 만나자마자 싸워요.
0: 아, 만나자마자 싸워서 네. 계속 싸우는구나.
3: 계속 이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네. 마지막에는 바닷가에서 또 큰 액션 씬이 있어요.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만큼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0: 네. 네. 아니 솔직히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이거는 엄정화
2: 아, 똑같네.
0: 거의
1: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게 네. 영화에서도 최수영이 목련화를 동경해요.
2: 아 진짜
1: 아주 멋진 선배로서 저 선배 이기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래, 실제로도 배우. 가수로서도 이제 수영 씨가 어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
2: 자 2부에서도 나 오케이 마담 2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깜짝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0: 네 박성웅 씨는 오케이 마담 2 촬영 현장 친해진 후배들 앞에서 아재 개그를 선보였다고
2: 아 이걸로
0: 합니다.
2: 유명하지
0: 유명하시죠
2: 박성용 씨. 네
0: 사실 박성웅 씨가 아재 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영화 신세계 이후에 사람들이 본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박성웅 씨가 말한 신세계 명대사는 뭘까요? 보기는 배우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1번 그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차. 2번 그 급똥 싸기 딱 좋은 날씨네.
2: 아 2번인 것 같은데.
1: 3번 그 죽기 딱 좋은 하씨.
0: 와 재밌다.
2: 야 본인 네.
4: 너무 어렵다.
2: 본인 목소리 들으니까 다 답 같아 다. 네. 아답 같아 그죠?
0: 답 같고.
2: 자 정답과 오답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네. 재밌는 오답도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0: 네. 자 몇 분 뽑아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세 분에 대한 목격담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1077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아 조성현님께서 오케이 마담 그 원이죠 원 티땡이랑 쿠땡 플레이 있네요. 네 넷플릭 땡에는 없대요. 네 자 1편 보고 2편 보러 갈게요.
1: 넷플릭 땡 홍보도
0: 안 보셨군요.
2: 저희 거짓 정보를 지금 엄정화 시켜서
0: 야 아니
5: 쿠땡 플레이
0: 아니 심지어
2: 쿠땡 플레이 쿠땡 플레이
0: 너무 자신 있게
3: 전 당연히 티땡, 거기 티땡. 있다고 생각했는데
2: 티땡이랑 쿠땡 플레이 네.
3: 아 그래요?
2: 넷플릭 땡에는 없어요.
3: 죄송해요 쿠땡 티땡 예, 예.
2: 자, 입으로 넘어갈게요.
6: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7: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8: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7: 디자인도 예쁜데?
8: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9: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8: 필립스 멀티탭

0: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정하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 삶의 여유는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데에 시간을 더 내어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쇼.
1: 자, 오케이 마담 투 새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2: 아까 저희가 넷플릭스 땡 빼고 다 다시 보기 된다고 한 오케이 마담 광 기자님이 말씀하시길 딱 넷플릭스 땡만 빼고 다 있다고 합니다.
1: 왓땡,
2: 왓땡,
1: 웨이땡,
3: 유플러땡,
1: 티땡
2: 다 나온대요. 넷플릭스 땡만 빼고 다 있대. 아무거나 눌러도 있어요.
1: 예. 네. 어제 정보 감사합니다.
4: 아, 좀 그런 것 같았는데.
2: 아, 근데 이런 마케팅 좋은 것 같아요.
4: 그래요?
2: 배려 없는 데만 얘기해 버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한번 쳐보고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 아니 본인이 찍은 영화 많으시니까.
2: 네.
1: 거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 거지 뭐.
4: 그런가 봐요.
2: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넷플릭스 땡에는 다른 영화.
4: 그죠.
2: 네, 네, 다른 게 있다고 하네요. 네,
1: 전혜원 씨가
5: 아, 광고 그렇네. 시간에 보는 라디오로 예고편 봤는데요. 박성웅 씨 가스 분출신 이거 CG죠? 진짜 방구 낀 거 아니죠?
6: 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구를 끕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 CG만 보면 그냥 쌌어. 내가 보기엔 쌌어.
6: 저 정도면 어. 싼 거죠.
2: 가장 엔딩에 있더라고 하이라이트에. 예. 네.
6: 그러니까 이 빼박도 못 이게 네. 안 되고.
1: 어, 그 방구로 악당을 어떻게 처치하는 건가요?
6: 아니요.
2: 그냥 흘러나오는.
6: 그냥 흘러나오는.
2: 아, 그냥 네. 흘러나온 씬입니다.
6: 네.
2: 네.
1: 자, 배정남 씨한테 문자가 하나 왔던 직접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번호 읽어주시고. 아,
7: 정남님, 8259 정남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많이 나요. 미용실에 머리 복구로 가야 하는데 더워서 나가 계실래요? 사투리로 더위 조심하이소 말해주세요. 그럼 더위가 다 물러갈 것 같아요. 정남님 진짜 사랑합니다. 아따 네. 더위 조심하이소.
1: 수수해.
2: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배정남 형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우상이었어요. 예, 네, 그때 04년 막 이때 형님 옷 입는 거 막 보고 따라 사고 배정남이 청바지를 잘랐네. 그럼 그냥 잘라서 입는 거예요.
1: 예. 네. 패션에 되게 관심 많아요.
7: 예. 네. 네, 그때 그때 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2: 저는 그리고 뵀어요. 여기서 쇼할 때 제가 그 대학교를 패션 디자인과 교수님 뒤에 백스테이지 도와주러 갔는데 형님은 거기서 제가 20살 때 그때가 05년도입니다.
7: 아 그때 한창 할 때잖아요.
2: 예.
7: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오늘도 봐 너무 예. 멋지시잖아요.
2: 그때 뵙고 오늘 뵙는 거예요.
7: 아, 그러네.
2: 네네네.
1: 백남 씨 영화를 위해서 그것도 오늘 한번 좀 워킹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 맞아요. 보여요.
2: 네네. 야
7: 선생님 그때... 시키면 다 합니다.
1: 예 저쪽
7: 버스 가예.
1: 예. 저쪽에서 이렇게 워킹 요 무대 앞으로 이렇게 한번 야 보는 라디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음악 드릴게요. 저희가 음악 드릴 여기를 쭉 왔다가 한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네. 시선을 이쪽으로 자
2: 그때
1: 자.
2: 남학생들 배정남 걸어가는 봄 쓰러졌어요.
1: 야 저봐 멋있잖아. 네. 자 엄정화 씨 노래네요. 네.
2: 이 노래에도 걸어요? 형님 이 노래에도 걸어요?
1: 좀 키워주세요.
2: 아 근데 프로기 때문에 다 맞춥니다.
1: 예. 네. 네.

0: 이거 할 줄 알았는데.
1: 아. 박성웅이 하고 싶대요.
2: 어? 아니 사실
3: 뭔 소리야?
2: 뭔 소리야? 사실 박성웅,
4: 성웅,
2: 박성웅 씨가
4: 박성웅도 잘할 수 있는데. 성웅 형님 피지컬이 실제로 깜짝 놀래요.
2: 아니 키가 일단 모델키야. 모델키. 키가 모델키잖아 성웅이가.
4: 와 다리가 엄청 길어.
2: 자 모델 박성용 씨입니다. 어. 보스가 있어 보스.
4: 그러면 어떻게 두 분 걸으셨는데 마지막 엄정화?
2: 네 마담 걸어야죠 마담. 아, 마담 한번 가야죠 마담.
4: 본인 노래라 이게 또 안 걷기가.
1: 저는 춤을 추게 돼서.
2: 아 춤을 추면 좋지. 아 춤을 좋지. 아 그래도 좋습니다.
4: 영화 홍보 때문에 이게.
2: 오케이 마담 투가 잘 되면서. 오 엄청난 본인 등판. 됐다. 야. 이거 뭐 천만 가겠다.
4: 맞아요. 이게 사실 영화 홍보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한 꼭지 때문에 도는 게 있거든요.
2: 그럼요, 네네. 그럼요.
4: 자, 오케이 마담 2입니다.
1: 저희 다합니다.
3: 합니다.
4: 네. 와.
2: 지금 어느 정도 보시기 물론 뭐 많이 보면 좋겠지만 네. 한 500만 정도 넘어갔을 때 네. 원이 몇 만까지 갔죠?
3: 원이 첫 주.
5: 그때 첫 주에 네. 코로나가
2: 한참이었어요.
5: 완전히 이제 지정이 돼서 네. 극장에 한 명 앉고 한 명 떨어지고.
2: 막 그렇게 한 거.
5: 그게 토요일 날 발표돼서 아. 무대 인사도 첫 주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도 못 했습니다.
2: 아.
5: 그래서
2: 쭉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5: 네. 그래서 122만?
2: 122만. 아.
5: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극장이 셧다운 됐으니까 근데 뒤에 BTV랑 네. 그 OTT로 잘 돼서 그래서 그 덕에 저희가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6: 누나 울었어요.
2: 너무
4: 속상해서.
5: 토요일 날 무대 인사 끝나고 저녁 먹을 때 울었어요.
1: 아. 아니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진짜 5일 만에 122만이라는
2: 5일 만에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기뻐서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막 그냥 너무 감격이 돼서 그래서 200만 풍선을 막 불어놓고 극장 이제 무대 인사를 하러
2: 준비하고 있었는데
1: 그냥 무대 그냥 인사를 하게 못하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2: 이번에 네. 2는 돼요. 내가 보기에 2는 되거든요.
1: 네.
2: 아마 500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진짜요? 네. 할렐루야.
2: 그러면 아멘.
1: 아멘. 예.
2: 아니 그러면 공약 한번 하시죠. 걸출쇼에서
1: 저희 진짜 재밌는 공약 하고 싶어요. 어. 일단 한 200만 정도에서 공약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5: 예. 엄정화 누나가 여기 네. 스페셜 MC로 올 겁니다.
2: 스페셜 DJ로
4: 아, 200만일 때?
1: 그거는 네. 너무 기쁜 공약이고 좀 우리가 네. 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이디어 하나만 주세요.
2: 그러면 누나의 아. 노래 중에 하나 그거를 다 같이 춤을 배워.
4: 예, 네, 공연을.
2: 그러니까 누나 노래 부르고 옆에서 백대서 두 분으로.
4: 아, 뭐. 아~ 무대 인사 때에서 그 짤을 이제 저기. 올리는 걸로 해서 하면 딱
1: 그럴까요?
2: 그래도 이제 컬투쇼도 나와주시고
4: 네.
2: 다른 좋아요. 배우들 다 데리고 다 나와주세요.
1: 좋아요. 어, 네. 어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6: 200만에
4: 200만에 하겠다고.
2: 네. 200만에 500만에
4: 200만에
1: 200만에
4: 200만에 어, 그러면 무대 인사에 의상을 입고 가서 네, 공연을
1: 네.
4: 하고.
1: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다. 우통 안 입을 거예요.
2: 위에 옷. 아 위에 옷을.
3: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누나 혼자 왜 그러고 있어.
4: 그거 생방 중에.
3: 아니. 네, 네. 그거는 좀 위로 올라갔을 때야지 무슨.
4: 200만이.
3: 아니 그리고 왜 200만. 우리 그거를 공약을 누나가 하시냐고요.
6: 아니 200만.
1: 아니 우리 네. 같은 팀 아니야?
3: 그럼 야. 그런 그 정도는 500만 정도는 가야지.
1: 아니 200만.
4: 여?
3: 아니 우리가 할 거는 500.
2: 그래 그러면
3: 시간이 필요하다고 누나.
2: 몸을 좀 만들어야
4: 몸을 좀
2: 돼 제가.
4: 만들 시간이 필요해. 너무 빨라서 그때처럼 5일 만에 막
3: 공약 정리. 자, 200만 넘으면 엄정화 스페셜 DJ에 각자 한 명씩 데리고 총 6명이 컬투쇼
2: 제출연.
4: 아. 그럼 수영 씨, 려운 씨.
1: 그러니까. 네.
2: 어, 그럼요, 그럼요.
1: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2: 그리고 500만에 배정남 씨, 박성용 씨께서
6: 거기서
2: 예예 예. 상의 탈이
4: 네. 500만 대.
1: 상탈.
6: 상탈. 5만 되면 저는
2: 상탈 댄스.
6: 여기서 뭐 반스만 입고 러닝 할게요.
4: 그거 봤습니다.
6: 500만 되면
4: 반스마이클 런닝 받아요. 반스마이클 런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 아, 런웨이.
2: 런웨이. 런웨이. 반스마이클 런웨이.
4: 런웨이. 난 또
6: 500만 된다면 누나가 외사랑 500만 된다면
2: 500만 네. 된다면
4: 된다면 반스마이클 런닝.
1: 네.
2: 아 런웨이 런웨이.
6: 아 그럼 그거 안 돼. 요새 아. 버스 뭐 꽤 큰일 납니다. 러닝 같은 버스.
4: 런웨이입니다. 반스만 입고
6: 런웨이. 진짜 실제로 예전에 그 2000년대 그 초반 때
4: 네.
6: 2000명 앞에서 진짜 삼각 팬티만 입고 걸어봤어요.

야, 나는 오랜만에 봐서 좋긴 한데 형님이 걷다가 그 박수 타이밍에 박수 쳐줄 줄 알았어.

0: 가지고 괜찮습니다.
1: 예. 네. 아, 그 아, 사진이 그, 또 있어요.
2: 속옷이요, 저 속옷이요.
0: 수영복이었는데.
2: 아, 수영복. 네.
0: 그때 흰색 수영복인데 아, 제가 그때 대처를 못 했죠.
1: 아니, 얼른
0: 가려야 되는데 그 앞에 뭐 좀 대고 해야 되는데 그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 안 됐더만 와 사진에서 너무 적나라 해가지고
1: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검색합니다 사람들이
0: 예 괜찮습니다 뭐 20년도 네. 전이고 예
1: 괜찮습니다 예. 뭐 검색하이소
2: 그러면 예. 500만이 되면 빤사는 뭐 대고
0: 빤사는 대고
1: 대고 너네
0: 뭐 한 거지 뭐
2: 야. 좋다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영화를 봐야 됩니다
1: 네네 아니 근데 만약에 500만이 됐는데 런웨이가 형님 여기가 걷기가 조금 짧잖아요 다
0: 왔다 갔다 세 번 할게요 뭐
1: 세 번 말고 그냥 로비에서부터 쭉 걸어 들어오는 거 어떨까요?
0: 그건 로비는 자 700 갑시다 아,
2: 로비 투어는 700만
0: 700만 예예 아 1000만 밖에 다 돌게
2: 아니 1000만은 집에서부터 바깥에. 그러고 와 집에서부터
1: 바깥에. 집에서부터
0: 밖에 밖에서부터 이게
2: 집에서부터 걸어서 와 그리고
3: 목동 일대를 돌아 아
0: 성보 있고 네네
2: 좋습니다 아, 저희가 뭐 그대로 계약서를 지금 준비해서 갖고 네네. 오도록 할 테니까 도장 아. 찍고 가시기 바라고요
1: 아 진짜 빕니다 저 오늘부터 빌어요 저는 아, 네.
2: 자 여러분 꼭 보러 가십시오
1: 네. 네. 8월, 도와주세요,
2: 8월
1: 도와주세요.
2: 12일 개봉이라고요? 8월 12일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0: 수요일.
2: 예, 예매하시고 네. 무조건 가서 보십시오.
1: 네.
0: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라 가지고 좀 더 아닌가 그거.
1: 네네.
3: 많은 분들이 오실 거야. 문화의 날이기도 하고.
1: 네. 문화의 날이라고 하네요.
3: 한국
1: 네.
3: 영화가 개봉하는데.
1: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지금 방학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네. 몇 세부터 볼 수 있는
2: 몇 세 갈란가?
3: 저희 15세인데. 15세.
2: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3: 네. 네.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보고 너무 좋아해요.
1: 네네.
4: 아까 그 4학년 친구도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은 네. 엄마랑 손잡고.
2: 왜냐면 그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박성호 씨의 방구씬이 있기 때문에.
1: 네. 기절하죠. 거기서.
2: 확실하게 끼워드리겠습니다.
1: 아니 뭐 그렇게 하고 또 추석. 또 있고 예, 그때까지 예. 어차피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3: 네. 네
1: 한번 이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 장난 아닌 거야.
1: 네네. 아, 자 이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을 확인할 시간인데 박성웅 씨가 아재 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영화 신세계 이후에 사람들이 본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중 박성웅 씨가 말한 신세계 명대사는 뭘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도착한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4: 최순영님, 그 오케이 마담 투복이 딱 좋은 날씨.
2: 와, 이게 정답이네.
1: 네네네.
4: 네, 구미선님, 그 성룡 따라하기 딱 좋은 날씨. 네, 감사하고요. 봉원영님, 그 천만 가기 딱 좋은 날씨.
2: 아, 자 이제 정답 발표를 박성훈 씨가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4: 정답은 1번, 그 죽기 딱 좋은 날씨네였습니다.
1: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을 분들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바로 이어가 볼게요. 나 오케이 마담 2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1: 빠밤. 네.
2: 엄정화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케이 마담 분위기는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는 박성웅이었다.
1: 아.
3: 네.
2: 현장에서.
3: 네.
2: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워낙에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셔갖고 근데 네. 현장에서 되게 유쾌한 친구죠?
3: 네, 항상 진짜 그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귀여운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 뿌잉뿌잉 어머머머머. 이런 거.
1: 그거는 얘기하는 순간
2: 언제 그런 걸 했다?
1: 얘기하는 순간 해야 돼요, 이게.
2: 요? 네. 아, 안 했어.
1: 형님 뿌잉뿌잉 하셨어요?
0: 형이 해야겠네. 뿌잉뿌잉. 어떻게 했는데?
1: 했어? 뿌잉뿌잉.
2: 이런 거 안 했잖아 나 누나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런 걸 막 시켜요 네, 누나가 막 아, 웃옷 벗어라 막 뿌잉뿌잉해라
3: 네,
2: 막
3: 네,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엉덩이 이렇게 막 뿌잉뿌잉하면서 이런
2: 그만해
1: 이제는 뭐가 나오니까 계속 얹어서 가려고 하시는데
2: 보고 싶은 본인이 보고 싶은 걸 그냥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7199님이 중구 형이 뿌잉뿌잉이요 와 상상도 안 되네 해주세요 했는데 방금 하셨습니다
3: 네.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아재 개그 같은 거 끝없이 해줘요
2: 그래 뭐 삼행시의 뭐 달인이니까
3: 네네 그런 거
2: 예. 오랜만에 삼행시 좀 갈까요 뭐
4: 아재 개그 몇 개 하고 마무리로 오케이 마담 2 육행시
1: 가겠습니다 육행시 지금 가나요?
2: 지금 아니 계속 쭉 해주세요 지금부터.
4: 지금 아 예.
3: 근데 이러면 끝이 안 날 거예요.
4: 스님이 입원한 방은?
1: 스님이 입원한 방?
4: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네. 중환자실. 아.
1: 네. 중환자.

0: 다시
1: 예, 스님이 절에 없으면
0: 절에 없으면
1: 부재중.
0: 아하.
1: 예, 뭐 바나나가 웃으면
0: 바나나 키.
1: 그렇죠.
0: 네네.
1: 고래랑 새우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새우가 이기죠. 왜? 새우는 깡이 있고 고래는 밥이니까.
0: 와.
1: 그렇지.
2: 저기 초등학생이 맞췄어요.
1: 나중에 선물 주세요.
2: 예, 예, 예. 선물 드릴게요. 선물.
3: 아니 그 영화 초대권 드릴게요.
1: 영화 초대권.
4: 진짜? 아니 아까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래 그래 같이 보면 엄마랑 같이 보면 되니까 영화 초대권 드릴게요.
0: 영화 초대권.
1: 삼촌이 방구 시원하게 끼워줄게요.
5: 육갱 씨 해볼까?
4: 할까 육갱 씨? 오케이 마담.
2: 우리 다 같이 운을 띄워볼까요? 시작.
3: 오.
1: 오늘 생일이신 분들.
3: 케이크.
1: 케이크 맛있게 드시고.
3: 이.
1: 이리로 들어와. 오케이 마담 투로 들어와.
3: 마.
1: 마음껏 웃으시고 즐기세요.
3: 담.
1: 다음에 또 보고 싶으면 바밤바와 함께.
4: 투.
1: 두 번 보세요.
4: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게 바밤바를 유행시켰잖아요.
2: 그렇죠. 사실. 바밤바, 네, 뭐 조스바, 비비비. 아, 네. 장난 아니에요.
4: 네.
2: 자, 7131. 바밤바, 조스바, 비비비 말고 최신 3형식 또 해주세요. 광고 모델 노려봅시다. 네.
4: 혹시 같이 나온 배우분들 이름으로 3형식가 바로 될까요, 형님?
2: 네. 즉석에서? 제가 이제 뭐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4: 네. 바로 되시죠, 형님.
2: 엄정화 할까요?
1: 엄정... 예쁘시네요.
6: 어, 실망이네요.
2: 엄청 예쁘시네요.
4: 네.
6: 예, 정 화장빨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1: 왜?
6: 화장빨 이런 거 하지 마요.
1: 그거 안 해요. 아니 왜?
4: 야, 근데 아니, 재밌다. 아니, 그거, 재밌다.
2: 아, 엄청 예쁘시네요. 정말 예쁘시네요. 와, 화장빨이네요.
4: 재밌다.
6: 그런 거
4: 이거 언제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 이거 네. 이수근이가 수근이가.
4: 옛날에
1: 아, 아는 형님에서 이걸 한 거예요.
4: 맞아 맞아.
1: 아니 나는 누나 그거 다르지.
2: 네. 어 그러면
6: 그래 엄.
1: 엄청 예쁘시네요.
6: 네.
4: 정?
1: 정말 예쁘시네요.
6: 네. 화.
1: 화. 화사한 그녀 엄정화. 오케이 마담 투. 대박 나라.
4: 네.
6: 이럴 때는 착하다.
4: 웃음보다는 홍보가 맞죠.
2: 예. 예.
4: 예.
2: 예.
4: 예. 화면빨이시네요. 뭐 이런 거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저는.
6: 네. 전 화면빨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4: 네네. 네. 근데 화장빨이 좀 기분이
6: 나쁘죠. 네. 기분이 나쁘죠.
4: 네네네.
2: 배가 고파고 죄송합니다.
4: 네네. 뭘 자꾸 드시길래?
2: 자 배정남 갈까요? 배정남
4: 되나요?
2: 되나요? 배정남?
4: 이것도 홍보로 묶으면 되니까.
6: 네. 지금 생각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4: 배.
1: 배. 배가 부릅니다.
4: 와우.
2: 정.
1: 정말 부릅니다.
2: 남.
4: 남.
1: 남의 배였어요.
6: 아, 이거 웃긴다. 아,
5: 이거 웃기네요.
6: 아, 이거 웃겨.
4: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5: 말랑 진짜 좋네요, 형님.
4: 네.
2: 예.
7: 그만 시켰죠.
4: 네네. 자 그러면 바로 그럼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2: 네, 오케이 마담 2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네. 배정남 씨가 영화 홍보에 진심이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한데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영화를 위해서 벗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상의를 벗었어?
4: 벗었어요. 이게 짤이 돌아요. 네.
2: 와.
5: 그저께. 네.
4: 야 이미 네. 벗었네요 형님.
6: 네.
5: 저는 바지는 입고 있잖아요.
4: 아 컬트쇼는 반스만 반스만.
2: 팬티. 네.
1: 근데 저 때가 아침 8시 반이었어.
5: 어머니들 앞에서.
2: 와 난리 났겠다 난리 났겠다.
4: 이게 그 형님 하시는 그 운동.
5: 애니멀 플로우라고 네. 동물의 그 모양을 따라하면서 하는 운동인데 엄청 힘들고 근데 진짜 운동 많이 돼요.
2: 아 네. 진짜로.
5: 네.
4: 이게 배정남 형님 그 몸이 그. 막 워너비 몸이었어요 사실.
5: 아이고.
6: 지금도 네. 너무 몸이
4: 너무 예쁘죠. 한
5: 벗어?
2: 네, 아니요. 예.
6: 아니, 벗어요.
5: 아닙니다.
4: 어때요?
5: 하잖아.
4: 아니 근데 여기도 여기서도 살짝만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홍보를 위해서.
5: 아, 벗은 보여주는 있죠.
4: 아 그래요?
5: 보여줄 수는. 아. 애니멀 보려고요.
4: 네네네.
5: 예,
4: 예.
2: 아, 그래.
4: 아니 근데 그 뭐 수영장 가면 다 보는데요 뭐.
2: 그럼 그렇지. 아.
4: 예, 아유 좀 애니멀, 근데 형님 그렇게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해요. 좀 그렇게 그냥.
2: 왜 집에서 아빠도 보는데 뭐 맨날.
4: 네, 그럼요. 그 수영장 가면 다 벗으면 보는데 뭐.
6: 진짜요?
2: 애니멀 플로우는 사실.
4: 와.
2: 오케이 마담 투 대박 나라. 오케이 마담 투 대박. 와. 와. 야 저거 봤어. 막 SNS 진짜 봤어. 많이 봤어. 맞아. 와 저거
4: 와.
2: 저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4: 야.
2: 와. 야.
4: 아니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아직까지? 와.

0: 와,
1: 멋지다. 몸이 진짜.
2: 와.
1: 자, 오케이 마남 투 천만 가야 됩니다. 배정남 씨가 진짜 온 몸으로 그냥.
2: 야. 네. 야, 권유림 씨가 보고 계셨나봐요. 보이는 라디오로 오렌지 주스 마시다가 뿜었어요라고.
3: 저는 진짜 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홍보,
2: 홍보를 위해서.
3: 네.
2: 야, 자, 양윤정님께서 무대 인사가도 거기서도 벗어주나요라고 지금. 혹시,
1: 이제는
2: 혹시.
1: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배정남의 뭐,
4: 그냥 무대 인사를 벗고 등장을 해. 어? 정남아.
3: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게요. 자 하면서 잖아요. 기억하면서 들어올게요.
2: 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무대 인사 계획은 어떻게 돼요, 혹시 지금?
3: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대구 일요일 날 부산.
1: 부산 가고.
3: 그 다음 주는 이제 서울 경기.
1: 어, 네, 서울 경기 이렇게 도는구나.
4: 오늘도 방송 끝나고
2: 바로
4: 특별 시사회 무대 인사.
2: 네.
4: 세 군데 갑니다.
1: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계속.
2: 그리고 네, 혹시나 영화가 계속 분위기가 올라타기 시작하면 또 무대 인사를 또 추가로 또
4: 3주차까지 뭐.
2: 3주차까지 뭐,
3: 추석까지 하면 추석도 쭉 하죠.
5: 그럼요. 네. 3주차가 뭐예요? 계속 갈 거예요.
2: 아니 진짜 영화 반응이 너무 좋으면 실제로 뵙고 싶으니까.
3: 저는 계속 뵙겠습니다. 가면
4: 그러다 쓰러진다. 네. 어, 정남아. 네.
2: 정남 형님이 그러면 올 여름 거의 벗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3: 아니 뭐 영화를 위해서라면.
2: 네네네. 네. 네. 네.
1: 자 빨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2: Here we go.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1: 닥터 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맞다.

0: 자, 오케이 마담 2 엄정화 박성우 배정남 배우랑 함께 했습니다. 네. 실시간 기사가 지금 많이 떠 있다는데 일단 하나 볼까요?
1: 네.
0: 자, 실시간 기사입니다.
1: 캡처된 게 뜹니다. 네. 자, 읽어 볼까요? 네. 박성우 상의 탈의, 배정남 속옷만 입고 런웨이, 오케이 마담 2 500만 공약 던졌다라고.
0: 이미 박제가 됐어요. 네. 기사에 그리고... 박제가 되셨어요. 네.
2: 어?
3: 500만 누나는 500만 없습니까?
2: 아, 난 중간에 춤추기로 했잖아요.
0: 저 지금 계약서가 계속... 도착했어요. 계약서.
1: 네, 네, 바로 계약합니다. 네,
0: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3: 이게 뭐였어요? 상의탈의.
2: 바로 계약을 아유, 이렇게
1: 바로
2: 하네요.
1: 프린트를 해서 들어왔어요.
0: 아, 와. 저기 인주로 이제 도장 찍어주시고. 예.
3: 돌파할 때
0: 본인 이름 예. 옆에다 찍어주시면 돼요.
1: 확인 잘 해보시고요.
2: 찍습니다. 네. 네네. 저는 안 보고도 찍을 거예요.
0: 자 거기
3: 예. 아, 손으로 이거 찍어야 돼요?
0: 예예. 예. 그 부분에다 찍으시면 돼. 예.
3: 천만 다섯씩
0: 걸투쇼 임별그램의 계약서로
3: 올립니다. 아, 어, 큰일 났다 이거.
0: 큰일 났다 이거.
3: 진짜 몰랐어. 야. 너무 아주 알았어요.
0: 이거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지금. 네, 이제
3: 이거 사고인데 사고.
1: 야 진짜 천만 가면 생중계해야 돼요. 어. 형 집에서부터 오는 거. 형 댁이 어디세요?

0: 한남도 한남도
1: 한남동에서 오셔야 돼.
0: 아니요
1: 맞지마 이거. 감사합니다. 아유, 전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염정아 씨부터. 예.
2: 아, 네, 여러분. 이게 웃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1: 그러니까요. 금방 너무, 갔어요.
2: 네,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올여름 더운데 8월 12일 개봉하는 오케이 마담 2로 여러분 시원하게 진짜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어요. 꼭 좀 찾아와 주세요.
1: 아, 그럼요. 박성우 씨.
3: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케이 마담 2는 더 재미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봐주시고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1: 네. 정남 씨.
4: 예, 네, 오늘 뭐 저희가 이제 홍보하는데 저희가 이게 너무 더 기분 좋고 많이 웃고 행복하게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1: 자, 임설미 씨 진짜 보러 갈 거예요. 예매했어요. 500만 공약을 꼭 지켜주세요. 하셨네요. 네. 네. 계약서 썼으니까 안 지킬 네. 수가 없지.
5: 오케이 마담 2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네. 보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5: 네. 네. 저희는 3부 사랑의 고스톱 김수찬 요요미 씨와 함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습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떡니구제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우!

0: 기쁜 소식은 계속 자랑하고 싶어. 와, 축하받고 싶고.
1: 2026년 3분기 청취율 조사 결과 우리 컬트쇼가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싹 다 통틀어갖고 너무나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자, 뉴스 프로, 음악 프로, 예능 프로 전부 합쳐서 우리가 1등이야.
2: 1등.
1: 나 1등 DJ. 어.
2: 1등이라고 하면 박수를 더 크게.
1: 1등 DJ, 1등 스페셜 DJ, 1등 방청객, 야, 네. 1등 방송놈들.
3: 아, 1등입니다, 다. 이게 다 컬트쇼를 아껴주신 쇼단원들 덕분입니다. 그동안 컬트쇼를 들어주신 쇼단원들, 땡큐!
1: 땡큐!
3: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주신 쇼단원들도 땡큐 so much!
1: 아우, 감사합니다.
3: 청취율 조사 전화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이미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드렸는데,
1: 아, 싸버렸어.
3: 우리가 압도적 청취율 1위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쇼단원들한테 사은대잔치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선물을 쏘려고 컬트쇼 쌈짓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1: 자, 어제도 나눠드렸고요. 내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문자와 고릴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총 100명을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BH땡 프리클 치킨 한 마리에 콜라까지 갑니다.
3: 프리쿨.
1: 자,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참여하시면 제가 뽑아서 100분께 이걸 쏘도록 할게요.
3: 네.
1: 아, 방청 오니까 즐겁죠?
4: 네.
1: 이렇게 가까이서 슈퍼스타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네네. 네. 드문 일이죠.
1: 그러니까 방청을 와야 됩니다. 네. 방청을 와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해야 돼요.
3: 맞아요.
1: 가만히 앉아있다고 전화해서 우리가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3: 네네, 맞습니다. 아무나 뭐 길 가는 사람 됐다가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샵의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시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문자 신청 번호는요, 샵의 1088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 아, 지난 7월에 우리 가수 이승철 형이 이산 씨랑 컬투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3: 네.
1: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한남동에서 열리는 이승철과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벽 콘서트. 이승철 그리고 더 스카우트에서 발굴된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를 펼치는 콘서트인데요.
3: 네.
1: 콘서트 티켓을 총 3분께 2장씩, 그러니까 6장이 되겠죠. 우리 컬투쇼에서 가고 싶다 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와,
1: 자, 말머리에 이승철을 다시고 나 가고 싶어요,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뽑아서 세 분께 두 장씩 드리도록 할게요.
3: 네, 이거는요,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방청 신청은 1088, 그리고 이건 1077.
1: 예.
3: 이 정도 세 번 얘기했으면 이제는 이해해 주셔야죠. 네.
1: 샵에 1077 정신줄 놨어요.
3: 자,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1: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요. 사랑의 골스톱 김수찬 요요미를 만납니다. 자, 네.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급똥 앞에 여러분의 똥꼬가 처참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케겔 운동을 해놔야 됩니다.
3: 이걸 안 하면 아까 성웅 박성용 씨처럼 방구를 껴버리는 거예요.
1: 똥꼬의 문을 닫아주시려면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
3: 빼빼.
1: 똥꼬의 힘을 주면 엉덩이의 근육이 뭉쳐지면서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빼면 내려가고요. 다시 할게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빨리 해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쪽쪽 뺐다. 자, 이 운동을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주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3: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3: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소안에서 조끼 아기띠,
1: 국민유산균 딱 좋아 청인에서

0: 인 멜라바이오틱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공간케어 파트너 개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른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 0% 다크 초콜릿
1: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 폼 베개
0: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1: 리진 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0: 야,
1: 이게 들어왔다
0: 이 땅에 들어온 거야
1: 이게 들어왔어
0: 내가 이거 운동을 하니까 이 땅에 들어왔어
1: 야 케겔 운동기기가 들어왔어
0: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오니를 드립니다 아, 줬다 뺐다 줬다
1: 그럼 이 기구를 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앉아서
0: 기구는 얘네가 줘야지 우리한테
1: 아, 줘요 좀
0: 풀 때까지 해야지.
1: 네네.
0: 줬다 뺐다. 어?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 줘. 빼. 빼. 자 광고요. Here we go.
1: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7: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6: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7: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8: 중부대학교.
6: 중부대학교와 함께
7: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걸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렸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의
2: 고스톱.
0: 컬투쇼 역사 속에 펌치했던 코너들 관측에서 다시 꺼내갖고 그냥 목줄을 잡아갖고 다시 재개발해드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 범이가 행동대장 그리고 열정적인 조합원 두 분을 소개합니다.
1: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라고 하지만 많은 가수들이 엔딩에 욕심을 내지만 이분은 그냥 일찍 치고 빨리 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2: 능률적인.
1: 다르죠. 네. 너무 푹푹 찌는 무더위라 살짝 행사 비수기지만 9월 10월이 되면 또 행사 다니느라 바쁠 예정인 프린스찬 가수 김수천.
2: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이제 배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제 행사가 슬슬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쥐고 흔들을 시즌이 왔어요. 네.
4: 더위가 조금 물러가니까 네, 김수찬이 올라오네요.
2: 그럼요. 네, 저는 좀 약간 가을 같은 남자.
4: 어디로 가나요?
2: 가을 같은 남자. 이번 산청으로 맨 처음에 산청. 스타트를 좀 끊어서
0: 산청 이제 가을에
2: 산청이 아니라 산청이요. 산청은 이제 교육 그런 아, 위험한 데고 산청
4: 알죠. 그 정도 알죠.
2: 웃기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네, 아예 또 약간 한번 까봤습니다. 네. 개그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4: 점점 욕심 들어요.
2: 네. 그래도 예. 이분 앞에서는 제가 오늘 웃음 욕심을 좀 약간 야, 감해야 끝까지 됩니다.
0: 아니 이제 우리 야. 이분이 컬투쇼에 이제 몇 번 나오셨었는데 지난번하고 오늘

0: 오늘까지 원래 본 모습으로는 제가 못 모셔서 죄송할 정도로 지난번에는 우리 마이클 잭슨 특집에 나오셔갖고 어? 와 무섭게 나오고 드라큘라처럼 하고 나왔었는데 네네. 오늘은 너로 하고 나왔네요?
1: 네네 오늘 제가 그 놀면 뭐하니에서 네. 그 이렇게 시골 분장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 분장을 똑같이 따라해 주셔가지고 네. 네.
2: 야 이 머리숱이 많네요
1: 아니 근데 눈이 제 눈이
3: 좀 있죠.
0: 네, 네 눈깔이랑 비슷해 느낌이 여기 아니, 쌍꺼풀이랑 이렇게 해갖고
3: 동그라다 보니까 어. 너무 다 많이 닮았다고
1: 아니 아니 있어요 앞니도 조금 이렇게 저는 튜닝을 좀 했거든요 사실
3: 아 진짜요?
1: 예 어. 네, 아니 참 닮았다 야 기분 나쁘실까봐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아,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아무튼간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리틀 혜은이 가수 요요미
3: 안녕하세요 요요미입니다
1: 아니 이게 그 연예계 시추상들이 있어요
2: 시추. 어, 시추상
1: 어 현무영 전현무
0: 아,
2: 맞아 맞아
1: 김숙
0: 아
1: 그리고 저
3: 어 맞아요
1: 그 요요미까지 포함이네요
3: 전 다 닮았다고
1: 예 네.
3: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어? 김숙 선배님
1: 얘기 들어봤고 네.
0: 전현무
3: 어 전현무 선배님
1: 들어봤고 저도 있고 또또 네. 또 누가 있나요 조금
3: 동그란 건 다 닮았더라고요
0: 동그란
3: 동그란 거는 동그란 건 다 닮았어요 응
2: 아 되게 좋아하시네요 곽범 씨가
1: 아니 너무 정성이 오오. 감동이잖아요
2: 아주 이더운 날씨에
1: 네 아 그리고 여기 조금 문자가 왔는데 이연아 님께서 제가 라디오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요 용미 씨는 뭐 하는
0: 요용미
1: 요용미 씨라고
0: 아 아까도 박성우한테 박성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용자 많이 들어가네요. 네. 요용미 씨, 요요미입니다. 요요미
3: 씨. 네, 요요미고요. 어.
2: 네, 받침이 없죠?
3: 네, 근데 어 가수예요, 가수.
1: 네,
2: 가수예요. 누가 보면 귀농하신 일반인 청취자분 모신 줄 알겠어요.
1: 특집으로 뭔가 오셨다 생각했지만 네. 노래를 정말 잘하는 또
0: 잘하죠. 가수분이시고. 저 개인적으로 참 팬입니다. 네, 요요미 씨.
3: 감사합니다.
0: 네. 왜 요요미라 그랬지, 근데?
3: 아,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일본 사람
0: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근데 요요가 한자어거든요. 그 네. 예쁘고 아리답다에 아름다울 미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1: 예쁘다 예쁘다
3: 이게,
1: 예쁘다
3: 이게 마음까지 좀 이렇게 어. 아름다운 어. 사람이 되라고
2: 뜻 좋다.
3: 네. 네 이게 저희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1: 아~ 여, 원래 성함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3: 박연아예요.
1: 연아
3: 연아예요.
0: 연아 연아도 어울린다. 연아도 어울린다.
1: 연아 잘 어울려요. 이응이 많이 들어가니까 얼굴이랑 잘 어울리고
3: 아 그럼
2: 아 또 그렇게 돼요?
1: 요요미 아 다 잘 어울리네.
0: 예, 요,
3: 근데
0: 요,
3: 다
0: 요.
3: 이응이 많긴 해.
1: 예, 이응이 많이 들어.
0: 근데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을 제가 컬투쇼에서 특집을 했었는데 그때 참가자로 나오셨었어요.
1: 네.
3: 어 맞아요.
0: 그 스릴러를 스릴러 스릴러 그래 그때 마이클 뽕순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못 네. 보신 분들에서 그때 영상 잠깐 이까지 그 드라큘라 이빨 붙이고 나왔단 말이에요.
3: 아, 맞아요.
1: 진짜 노력 많이 하셨어요.
0: 중간에 떨어져 갖고 이제 너무

0: 네가 안 빠졌었지. 콩알이 빠졌었나?
1: 그때 아마 그 청양고추 먹을 때 빠졌어요. 빠졌어.
0: 여기 앉아서 할 때 빠졌어. 네.
1: 그때 이빨이 빠져버려.
0: 캡사이신 착법이라 그래갖고.
2: 아. 잘하시는데요.
0: 그것 때문에 청양고추를 먹고 있단 말이지.
3: 근데 두 분이 동갑이에요, 수찬 씨랑 요요미 씨가.
1: 아, 네. 네.
2: 보시기에는 제가 좀 많이 좀 손 위 같은데 제가 동갑입니다. 94년생.
1: 우리 개띠입니다, 개띠.
2: 네, 트롯계 몇 안 되는 94년생.
0: 친해요, 원래 두 분이?
2: 네, 원래 네. 자주 뵙고 또 오래 전부터 또
1: 뵙고요.
2: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사석에서 야야 그래도.
0: 네. 그러면 그 연하 연하 이렇게 불러요?
2: 네, 아 연하라는 본명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3: 아 그럼 요미야 요미야
1: 요미야
0: 요미야
2: 요미야, 요미야 이러죠.
3: 요미야.
1: 강아지 부르듯이.
3: 네.
1: 요미야 그러니까, 요미야.
3: 그럼 두 분이 친해진 지는 조금 되신 거고.
2: 그래도 안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무대에서도 행사장에서도 자주 뵙고. 그렇죠. 왜냐면 요미 씨가 워낙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불리움을 받아가지고.
0: 텐션이 너무 좋죠.
2: 네, 그래서 네. 그리고 94년생이 대체적으로
1: 맞아요. 데뷔 초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인 거.
3: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미 씨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해드릴 게 있어요. 7월 17일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0: 제목이
3: 어흥.
0: 어흥이에요.
1: 네, 어흥.
3: 범.
1: 네, 범이죠.
3: 어흥.
1: 범이네요. 꽉범.
3: 어흥.
2: 어거지 방맹이네요. 진짜.
3: 유영희 씨가.

0: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 홍보를 좀 직접 해주세요.
1: 어흥은 뭐예요?
2: 아 근데 이게 어흥을 제가 그 가사를 썼거든요. 근데 가사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주토피아 여러분들 아시죠?
1: 아 주토피아.
2: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호랑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이 많잖아요.
1: 흥이 많죠.
2: 근데 이중적인 의미로 호랑이의 어흥도 있는데 흥이 많다 이래서 흥을 이러면서 제가 만든 거예요.
0: 네, 본인이랑 또 잘 어울리겠네요. 또 흥이 많으시니까. 네.
1: 너무 귀엽다.
3: 네, 아까 요미는 말만 해도 그냥 재밌어요.
0: 그러니까 이게 같잖아. 지금 약간 나이대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1: 그러니까.
0: 얼굴을 보면 되게 어려 보이다가
1: 애기 같아 보이고. 곽범 씨 큰 딸이랑 되게 닮았다면서요?
0: 저희 첫째 느낌이 좀 있어서.
2: 아빠.
3: 막 나가는구나 그냥.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흥을 들어봐야겠죠?
2: 네네.
1: 근데 신곡인데 그 복장으로 괜찮으시겠어요?
0: 괜찮아요.
1: 본인 신곡인데.
2: 어, 그럼요. 이 어흥 컨셉이 약간 막 컨셉이어가지고 오늘 어떤 의상이든 다 잘 어울리는.
0: 아 너무 그래. 좋아요.
1: 자 무대를 모십니다. 요요미의 신곡 어흥.
0: 이거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좀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생방 중입니다. 네네.
2: 물 한 모금 잠깐만.
0: 네네네. 네. 할 거 다 하세요.
3: 아, 라이브 잘 나오면 일단 새참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0: 네네네. 네.
1: 귀엽다. 자 어흥이란 노래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들 들으시고 듣고 계신 쇼다운 여러분께서 아 신곡 어떤지 요요미 씨한테 응원 문자 자 감상평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요요미의 신곡입니다. 어흥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흥.

0: 아흥. 아흥.
1: 감사합니다.
2: 아유, 좋다. 네. 신나는 노래네.
3: 아우, 귀여워요.
2: 귀엽다, 귀여워.
3: 네.
2: 야, 아범 어린 시절 아기 때 얼굴 같은 느낌.
3: 아니 있어요.
4: 요미요미하네, 귀요미하네요. 네.
3: 3258님이 요요미 씨 17일에 발매된 어흥 정말 잘 듣고 있어요.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듣는데 정말 좋아요라고 해주셨고,
4: 신상민님께서는요 고무장화까지 신었을
2: 그러니까. 때.

0: 야. 제대로 코스프레를 하고 왔어. 장화까지 신고 나왔어.
1: 감사합니다.
2: 정말 진심입니다.
3: 배워야 돼요.
2: 네. 아,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돼요. 네. 네.
3: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잘
2: 되고. 아, 더 잘 되란 얘기예요.
3: 네, 그럼요, 그럼요.
0: 아니, 콜라보 한번 해줘요, 그러면. 당근상인데. 네.
2: 아예 해야죠.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네.
0: 자, 이제 코너 진행할 텐데요. 자, 컬쇼 20주년 특별기획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어떤 코너인지 우리 범디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2: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사연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 고해라 스톱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고요. 투표권은 행동대장 곽범 조합원 김수찬 요요미한테만 있습니다.
3: 네, 컬트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게 되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20만원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사랑의 고스톱 하니까 흔들기가 있는데요.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톱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생방송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바로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렇다면 흔들기 실패가 되는 거죠.
2: 네네. 지금 느낌이 SBS가 아니라 약간 EBS 느낌이.
3: 무연동화 느낌.
4: 어린이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아셨죠?
0: 귀여워 귀여워. 자, 오늘의 사랑의 고스톱 어떤 사연이 와 있을지. 자, 음악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3: 저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한 5년이 좀 넘었고 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죠. 여사친만 두어 명 정도 있었고 연애다운 연애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4: 아유, 이제 네 나이도 마흔인데 결혼을 해야지. 평생 혼자 살 거야?
5: 그래! 내 친구 자식들은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 재롱에 인생 사는 게 재밌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나도 할아버지 소리 듣고 싶다.
4: 당신은 그 얘기하는데 왜 인상을 쓰고 그래요?
5: 나도 할아버지 소리 듣고 싶다.
3: 그래서 엄마 선배인 금자 이모를 통해서 여성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전남 광주 여수에 있는 금오도라는 섬에 사는 35 여성이었죠. 첫인상도 괜찮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라 바로 가까워졌습니다.
1: 수찬 씨, 우리 데이트해야죠. 수찬 씨는 언제가 편하세요?
3: 제가 뭐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이번 달에 쉬는 날을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1: 네, 좋아요. 그럼 서로 시간 맞춰서 만나요.
3: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게 됐는데요. 금오도라는 섬에서 제가 있는 곳에 선착장으로 나오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집에서 선착장까지 가는데 35분쯤 걸리는데 차를 몰고 가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시내로 갑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서 구경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여자친구도 섬에서 살다 보니까 시내 구경을 많이 못해서,
1: 오늘은 영화관 갈까요? 지난번에 연극 보러 간 것도 진짜 좋았는데, 아, 백화점도 가보고 싶긴 하다. 어디 가지?
3: 여기저기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해줬어요.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라지만 뭐 누가 주면 어떠냐 싶어서 제 마음을 표현했죠.
1: 너무 고마워요.
3: 웃으면서 초콜릿을 받아갔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돌아오는 게 딱히 없었어요. 아하. 그리고 문제는 데이트를 할 때마다 모든 비용을 제가 낸다는 거. 아하. 한 번은
1: 킹크랩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오늘 그거 먹으러 갈까요?
3: 킹크랩을 먹자길래 같이 갔어요. 갔는데
1: 너무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3: 당연한 듯이 저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니까 뭐지? 왜 돈을 뜯기는 느낌이 나지? 싶었습니다. 2인분에 27만 원이나 나와서 엄청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어느 정도 3번 정도 사면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쪼잔하게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이 참 별로더라고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저에게 해준 거라고는,
1: 아까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빵 샀는데 좋은데 이거 하나 줄까?

0: 가득 담긴 빵봉지에서 한두 개 꺼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말 다 퍼주고 있었거든요. 첫 배로 온다는 여자친구를 태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마중 나가고, 쉬어야 하는 날 하루 온종일 운전해서 여자친구가 가고 싶다는 곳을 다 데리고 다니고, 폭풍으로 배가 끊기면 숙소도 잡아주고. 근데 만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여자친구는 제게 작은 선물 한 번 한 적이 없고 밥값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긴 하는데 여자친구의 행동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하. 이 관계 계속 고할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스톱할까요? 예. 아.
1: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2: 네. 자, 우리 쇼다논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은데, 어디다 보내냐?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1: 아, 약간 거지근성이 있네요.
0: 아, 이거는 네, 위험합니다.
1: 네, 이 빈대죠, 빈대. 완전 빈대. 슈퍼 빈대.
2: 네. 근데 아, 저는 저는
1: 너는 뭐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시죠?
2: 아니, 너무 좋아하고 뭐 오래 만나고 싶고 결혼할 생각 있고 하면 저는 투자. 저는
0: 더비
2: 저는 그거를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3: 투자.
2: 투자가 아니라 그냥 다 내가
1: 아낌없이
2: 좋아,
1: 그냥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2: 예.
0: 마음 가는데 물질 가는 거니까 물질을 과감하게 그냥.
2: 예. 아니 뭘 막 이걸 막 뭐 내가 몇 퍼센트 냈고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조금 저는 조금 저랑.
1: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6개월 동안 계속.
2: 아니 그래도.
0: 아 근데 지금 곽범 씨가 굉장히 지금 수입이 괜찮으시니까 또 이런 것도 좀.
2: 아 없을 때도.
0: 진짜 맞습니다. 한 달에 예. 생활비가 예를 들어 30인데 킹크랩을 먹고 싶대.
2: 그러면
4: 킹크랩이 아까 얼마였지?
3: 아, 킹크랩 사줘.
2: 바닷가까지 오토바이로 태워다 놓고 잡아먹으라고. 그거랑 돈이 없는데 뭐 먹고 싶다 뭐.
1: 킹크랩한테 잡아먹히겠다. 야.
0: 현실적이네.
1: 야, 오. 하긴 뭐 저도 뭐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2: 확신이 없어서.
1: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뭐 문제겠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계속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문자 받겠습니다. 에이. 어떻게 의견을 주실지 결정은 4부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2: 예.
4: 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기 없이도 물이나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르포트가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포기 항아리 두 개를 겹쳐놓고 두 항아리 사이에 젖은 모래를 채워서 만드는 친환경 냉장고인데요. 바깥쪽 토기 항아리에는 미세한 공기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틈으로 모래의 수분이 서서히 배어나와서 증발합니다. 이때 수분이

0: 자, 컬트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우리 김수찬 요염이 우리 행동대장 곽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 그 의견을 몇 개만 읽어보고 나서 할게요.
1: 네네네.
0: 하나씩 읽어볼까요?
1: 읽어주세요.
2: 네, 요미 씨.
3: 네. 8057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본인이 마음이 식은 거 아닐까요? 스톱입니다.
2: 맞아요.
0: 돈이 아깝다는 마음보다는 좀 이쪽에서 너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네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2: 한 번만 내줬어도 네. 열 번에 한 번. 네, 열 번에 한 번.
1: 또 읽어주세요.
2: 5004님께서는요 고 데이트 비용 때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세요. 그럼 살림을 합치는 거니까 손해 볼 게 없잖아요.라고
1: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에요.
2: 결혼하시는 게 빠른.
1: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나이가 35이에요.
0: 35이요?
2: 그 수에 많이 약하시네요.
0: 35이면 네. 75살이네요.
2: 네, 계산을 많이 안타깝네요. 네.
1: 남자가 40이고 예, 예. 여자분이 35이라고 35이 말이 됩니까? 네.
2: 네. 귀를 의심했어요.
1: 그래서 아 이런 거 따질 시간에 이제 빠르게 좀 준비해서 이제 결혼으로 꼬리나면 이제 뭐 같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좀 개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0: 네, 상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1: 네네네. 자. 굳이 본인 이름을 문자에 딱 쓰신 분이 있어요. 7893님 이름 김세영. 자기 이름인가 봐요.
2: 이력서인가요?
1: 너무 확신이 서서 보낸 거예요. 이름 김세영 스톱이요. 스톱. 저는 남자친구랑 무조건 엠빵 중이에요. 오. 너무 편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내는 걸 바라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킹크랩은 좀 그러니까 이분은 엠빵 하는 게 화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네. 김세영 씨가 네. 나는 하고 있는데
2: 몇 번 얻어 드세요.
0: 그런 것 같다. 네.
1: 나 김세영 남자친구 보고 있냐? 우리는 엠빵 중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화가 나 죽겠어요. 막 이런
0: 허구한 날 엠빵질이야. 몇 번은 네가 사야 되지 진짜.
2: 한두 번 얻어 드셨으면 좋겠다.
1: 네, 아니 뭐 연인에게 해줬던 선물 중에 가장 비싼 거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0: 우리 요예미 씨 아까 사이에 이제 광고 나갔던 거 봤는데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됐대요.
3: 저는 정말 오래됐어요.
0: 지금 그 돈만 모으는 거 계속?
3: 열심히 해야죠.
2: 진짜 넘쳐나겠다 진짜.
0: 중요해. 누가 요예미 씨랑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3: 저도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1: 대본이 어디요? 근데 고향이?
3: 제가 충청도거든요. 청주거든요.
1: 근데 이게 톤이 33세 톤이 아니에요. 이 말투.
0: 맞아. 어른이 들어가 있어.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3: 근데 약간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한 80대까지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80대만 있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2: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에도
3: 오늘부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0: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이성을.
3: 저요? 아 원래 그렇다면서요.
0: 이상형 못 만난다는 거?
3: 아니 이상형 안 만난다 그랬는데.
1: 뭘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서요가 얘기가 되는데.
3: 아 근데 저 이상형은 저랑 약간 반대셨으면 좋겠어.
0: 어떻게?
1: 본인이 어떤?
3: 제가 너무 이게 테이션이 너무 높고
0: 그러니까
3: 그렇다 맞아. 보니까
0: 차분한 사람.
3: 조금 차분하신 분?
0: 차분하고 그리고.
3: 근데 안 나타나요.
1: 아니, 차분한 사람.
0: 차분한 사람 많아요.
1: 많아.
2: 조용해서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요미 씨가? 이렇게 좀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가만히 계셔서 그분이 먼저 들이대야지.
0: 외모는 키는 뭐 이런 거 본인보다
3: 키요. 좀 많이 컸어요. 키는 저보다 작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2: 지금 실례지만 키가 어떻게?
3: 아 제가 키가 프로필상으로는 160인데 네. 원래는 157이에요. 156. 점 근데
1: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0: 아,
1: 귀여워요.
0: 아, 그것도 진짜나.

0: 구두 신으면 한 170 돼요, 저도. 어.
1: 몇 센치짜리 신길래 그렇게까지.
2: 한번 넘어지면은
3: 번지 점프 느낌이네요. 네.
2: 넘어지면은 비골이 부러질 수도 있겠네요.
0: 아니 근데 제가
4: 어지럽겠다.
0: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2: 아 네네.
0: 네 제가 그 굽을 거의 10cm에서 11cm 좀 신어야 비율이 네. 무대에서 진짜 커 보여요. 그래서 어. 그 이하는 잘 안 신어요 제가.
2: 네네네. 어. 요유미 씨 구두 얘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질문은
4: 이상형을
2: 물어봤는데
3: 나머지는 이력서로 따로 받아보죠.
2: 구두 스타일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0: 아 그냥 아무거나 다 얘기하고 싶긴 한데
2: 네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다 듣고 싶어요 지금 어 잠깐 삐 네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답니다 네.
4: 네. 차분하고 키가 당신보다 큰 사람
0: 네. 차분한 사람 차분한 사람
2: 차분한 사람
3: 차분한 160 이상
2: 아니 그
4: 외모는 전혀 상관없고 차분한 사람이면 돼요
2: 외모가 연예인들 중에 있잖아요 딱 아 이런
4: 그래서 저 정도는 거, 생겼으면
2: 어,
4: 좋겠다
2: 그런
0: 저 외모. 있어요
5: 네. 어 누구
0: 도경수 씨.
3: 어, 네.
4: 차분한데 도경수?
2: 차분한 도경수. 아 도경수 씨가 원래 좀 차분한 스타일이긴 해요.
4: 맞아요.
2: 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4: 도경수 씨. 네. 네. 알겠습니다.
2: 자, 좋습니다.
3: 정리가 네, 껄쩍지가.
2: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고냐 스톱이냐를 저희가 이제 들어볼 겁니다. 저부터 들어볼게요.
3: 네, 아 항상 네. 그랬잖아요.
2: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고.
3: 어 역시
2: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3: 남자다
2: 네 빨리 더 돈으로 이렇게 막 감아야 돼요 지금
3: 아니, 어디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뭘 감아요
4: 감아요
3: 또.
4: 감기는 울감은
3: 궁금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2: 여자분의 마음을
3: 그렇죠
2: 내 걸로 확실히
0: 네
3: 해서 유혹한다
2: 유혹을 해서 저기 결혼까지 빨리 통과를 하고 그리고 섬에서 나오게 해서 이제 시내에서 결혼식 하고 같이 사시면 좋겠네요 얼른 네
0: 아 그렇구나
2: 요미 씨는
5: 네.
2: 어,
4: 고. 라디오인데 얘기를
0: 네. 아, 저도. 네.
3: 라디오인데 얘기를 좀 해라.
2: 잠깐 타짜 BGM만 나갔어요, 전국에.
4: 지금 네. 듣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3: 뭘 들은 거지?
0: 어, 저도 고가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0: 왜냐면 좀 더 지켜보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 아. 아, 집중해 주세요, 요유미 씨.
3: 네, 네. 공기가 네. 달라지네요.
4: 예. 요유미 씨가 이제 연애한 지가 오래돼 갖고.
0: 어,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내용일 때.
2: 혹시 이 코너에 자주 오실 거면 오기 전에 짧은 연애 소설이라도 한 편 읽고 와주세요.
0: 그래야겠어. 제가 네네네. 그 소설도 네. 자꾸 그 스릴러만 봐서 그래요.
2: 네네네. 어.
6: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혼자 약간 좀 삐딱선을 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라는 게
2: 못 탄다.
6: 마음간에 물질간에 계속 쓰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바로 메이드가 안 되고 연애만 할 것 같으면 전 감기다가 되려 본인이 감길 수가 있다.
2: 아.
6: 그래서 저 스톱 가겠습니다.
4: 아하,
2: 여기까지 스톱. 해라.
4: 자, 이렇다면 네. 2-1로 고로 결정납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네. 아 얼마나 사귀었는지 그 얘기는 없었죠 여기.
2: 아 맞아요. 6개월.
4: 6개월.
2: 6개월? 네.
4: 아 6개월 동안 계속 본인만 썼다는 얘기였죠.
2: 근데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데이트가 그렇죠. 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몇 번 만난 거에 몇 번 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을 보내신 이분이 저는 좀 미워요.
4: 아 오히려.
3: 아 근데 오히려 한 달에 몇 번 안 보는데 그 여성분도 좀 마음이 있으면 만날 때마다 뭐 전복이라도 몇 개 주워 온다든가.
2: 빵을 줬잖아. 빵을 줬잖아요. 어? 빵을 줬잖아요.
3: 아, 그것도 가족들 사례다. 목적이 예, 예. 거기에 대해 그것도 한계. 사은품일 수도 아니요. 있잖아요.
0: 맞아.
4: 이게 우리 아, 네, 우리 집 앞에서 잡은 그 거북손이야. 그래서 거북손이라도 좀 갖고.
2: 오. 아 그렇게. 성게 아리라도 먹다 남은 집게 발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주머니에서 성게 아리라도 네, 몇 개 좀 꺼내가지고.
2: 아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빨리 결혼으로 갈 거면 굳이 이런 거 따지 말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아, 마음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에 고를 했고요.
4: 에이.
3: 저는 그 응원을 안 하는 건가요?
2: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 있는 거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겸사겸사.
4: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갈게요.
2: 네.
4: 음악 줘버려.
7: I love you.
0: 40대 초반에 무용을 전공한 쇼 단원입니다.
4: 오.
0: 저에게는 절친인 소꿉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절친이 본인 남사친이랑 소개팅을 하라는 걸 계속 수없이 거절해왔어요.
7: 야! 진짜 한번 해라 소개팅!
0: 아 싫다니까!
7: 너 대학교 4학년 때 졸업공이라는 거 보고 첫눈에 반했다잖니!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무용 전공한 그 친구 소개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조른다니까!
0: 그렇게

0: 긴 세월이 흐른 작년 여름 드디어 그 소개팅이 성사됐어요. 사실 그동안 무용실기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도 많이 찌고 예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개팅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정말 괜찮았습니다. 성격 좋고 경제력도 괜찮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게다가 본인도 그 살사 댄스를 취미로 하고 있더라고요.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1: 아, 오늘도 퇴근 시간 맞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 어제 낙곱새 먹고 싶다 그랬지? 낙곱새 먹으러 갈까? 내가 맛집을 찾아놨지.
2: 말투도 약간 살사다.
1: 느낌이 이렇게 약간 젖은 머리 이렇게 뒤로 묶었을 것 같아요.
0: 평일 저녁에 항상 저랑 만나고 토요일, 일요일 낮에도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절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3: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네. 새벽 2시?
0: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아,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건가? 아니, 설마 유부남? 그래서 물어봤죠.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연락이 왜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문자 하나 보낼 시간도 없어?
1: 자, 너도 전공해봐서 알잖아. 춤출 때 누가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춤을 추니? 음악에 완전 푹 빠져서 댄스를 즐겨야지. 원, 투, 차차차 수, 투, 차차차
3: 이거 살사가 아니고 차차차인데요.
1: 쓰리, 투, 차차차 이건 차차차야. 춤에 집중하면 핸드폰을 못 보지. 너도 춤 춰봤잖아. 춤에 한번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쓰리, 투, 차차차
0: 맞습니다. 딱 그 시간이 그 남자가 춤을 추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는 건데 이해해야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순수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살사 댄스가 댄스 스포츠처럼 한 명의 파트너랑 정해진 안무를 맞춰서 추는 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랑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거더라고요.
3: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0: 아니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마다 처음 보는 여자들이랑 춤을 추는 거야?
1: 허! 댄스는 퀵퀵 그게 뭐 어때서 춤은 춤일 뿐인걸?
0: 손도 잡고 밀고 당기고 막 그러는 거잖아 모르는 여자랑.
1: 아, 댄스 퀵퀵 에이
0: 아, 퀵퀵 좀 그만해.
1: 아, 너도 무용 전공했으면서 왜 그런 걸 이해 못해? 춤이란 건 내 몸을 음악에 맡기는 것일 뿐 파트너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어. 퀵퀵 슬로우 슬로우 원 투 차차차 차차.
0: 저도 무용을 전공했고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남자친구가 매주 주말 저녁마다 다른 여자랑 가까이 붙어서 춤을 추고 그 시간 동안에는 연락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20년 동안 저를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졸랐다더니 이제 와서 매주 다른 여자들이랑 춤을 추러 다닌다니까 의심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남자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남자친구의 춤 계속 퀵퀵 슬로우 허락해도 될까요? 이 연애 계속해라 고! 정신 건강에 해롭다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봐라 스탑! 정해주세요.
4: 아 이거는
3: 야, 사랑의 고스톱 두 번째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드릴게요.
4: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 이게 저 반대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취미를 가진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하면
4: 네.
3: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 왜냐면 춤추다가 터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아, 그럼
0: 무조건 터치
2: 스킨십이.
3: 있죠. 네. 그런 그 클럽 뭐 이렇게 취미로 만나시는 분들 보면 네. 진짜로 어휴 야 이게 너무 네. 가깝게 막 네. 살사 댄스는 와 장난 아니더라고 그냥.
0: 날도 더운데 왜 가깝게 있는 건지.
4: 네.
3: 춤이 그런
0: 네. 그러니까.
3: 그런 춤이야.
4: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해놓고 추시겠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0: 알겠습니다.
4: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금토예요. 연애를 시작하고 왜 금토에 여자친구랑 안 있고 춤을 추러 나가냐가 포인트예요. 저는 뭐 찰싸고 차차차고 퀵퀵 슬로우를 떠나서
2: 네.
4: 저는 그게 왜 그 시간에 주말마다 거기 나가 있고
3: 그때 금요일 토요일 밤이 아마 피크일 겁니다. 거기가
4: 피크. 아 붉은 불토라.
3: 예, 거기 이제.

0: 아니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1: 그러면 뭐하러 연애해요?
2: 아 그러네.
1: 예, 거기서 노시지.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기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게 네. 살사 댄스여서 문제가 있는 거야.
3: 맞아.
0: 예, 오늘 방송 댄스라든가.
1: 걸스 힙합, 걸스 힙합이나
0: 아니 줌바 댄스나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다. 뭐.
4: 줌바 댄스 좋네요.
1: 줌바 댄스 좋죠. 살도 빠지고. 어쨌든.
4: 바람 한 대씩 때리겠습니다.
1: 아유, 저도 믿지 않겠습니다.
0: 네. 저는 뭐 야구를 사회인 야구를 꽤 오래 했거든요.
1: 네.
0: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알고 있어서 연애 시절에 제가 야구를 네. 꼭 주말마다 야구를 하는 거를.
1: 네.
0: 일요일 날은 무조건 야구를 하고.
1: 네.
0: 근데 나는 얘기를 했죠. 나는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도 알듯이 나는 결혼을 해도
1: 할 거다.
0: 야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1: 그래서 꾸준히 하셨죠.
0: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오히려 왔죠. 야구장에 내 낳고 내 데리고 오고.
4: 그건 이제 터치가 안 일어나잖아요. 혹시라도 형님이 하실 때 누가 뒤에서 어떤 여성분이 배트를 같이 잡아주신다든가.
1: 공을
4: 배트를 공을 같이 공을 닦아가지고 손을 대고 그렇지. 쥐어준다든가.
0: 야, 그, 야 그딴 야구 재밌겠다.
4: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그 와이프님이 이해해 주시는.
0: 그러니까 거지. 그 취미를 이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 오늘 터치가 있는 취미는 좀 별로일 것 같네요.
1: 터치가 있는 취미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유독 심해요. 이 댄스 스포츠가 이제 조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춤바람.
0: 그래 춤바람.
1: 춤바람 났다라는 얘기가
0: 조금 그냥 바, 춤에다가 이제 바람이 들어갔잖아요. 예. 예, 괜히 그런 게 아니고.
1: 아, 이게 조금 뭐 그런 일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떠나서 주말마다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데 왜 연애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예. 뭐 맞아, 직업이 아니잖아요. 거기 강사면 오케이인데.
4: 아 강사면은
1: 강사가 아니고 자기는 취미인데 너도 댄스를 전공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가스라이팅을 역으로 지금 시전하는 꼴이 배기 싫어요.
4: 방금 하신 말씀 이렇게 철회 가능한데 어떻게 안 하세요?
1: 아니 철회 안 합니다.
4: 오, 장난 있으시죠?
0: 뭐 팬이야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니까요. 네.
1: 뭐 역시 일주일도 없이 지내죠 뭐.
4: 역시 인기는 거품이군요.
0: 저 권유림 씨.
5: 그거예요. 춤은 그냥 춤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거 춤을 추면 더 깊어지는 거지. 아무하고나 손잡고 춤추다고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고하세요.
0: 이분도 춤추러 다니신 분 같아요.
1: 네네네. 이거는 학원생이 보낸 것 같아요. 네.
2: 네, 3896님 많이 찝찝하면 학원에 깜짝 찾아가 보세요. 갔을 때 많이 놀라면 찔리는 거고 반갑게 맞이하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1: 야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자 네. 본인 이름을 또 밝히시는
4: 분. 아, 또 이력서를 어떤 분이 네. 또 보내. 0605님께서 이름 변현상. 취미로 하는 춤을 6시간씩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4: 아마도 춤추는 시간이 끝나고 따로 사교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럴 수 있겠네.
4: 스톱이 맞는 것 같네요. 변현상. 네.
1: 이거 변형사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셨어요. 누가 춤을 6시간을 춥니까? 이 정도 이분은 주말에나 그 뭐 풀마라톤도 뛰실 분이에요.
4: 네. 느끼지 않을까?
2: 맞아요. 6시간이라면.
1: 야, 어떻게 그렇게 춰?
0: 예, 전문 댄서도 아니고.
1: 예.
4: 뭔가 좀 쉬어가겠죠.
1: 저 대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6시간씩 춤을 어떻게 문자도 못 볼 정도로 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0: 예.
1: 뭔가 다른 것이 있다.
0: 자, 결정해 볼까요?
1: 네. 저는 스톱. 네.
2: 저도 스톱.
1: 네. 요미 스톱.
4: 바로 가래. 저도 이게 터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춤을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스톱입니다.
1: 네.
0: 아, 올 스톱이에요. 스톱? 자, 스톱으로 결정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에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어디다 드릴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요. Here we go.
4: Here we go.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자, 저희가 이제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두 번째 사연자, 살자 댄스를 추러 다니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그분 사연을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흔들기가 성공이니까 선물이 두 배가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흔들기 실패입니다. 음성 변조 해드리니까 받아서 우리 살자 얘기 한번.
5: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컬투쇼예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3: 흔들기 성공!
6: 반갑다.
4: 예.
3: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5: 네, 듣고 있었습니다.
3: 네, 저희는 올스톱이 나왔네요.
5: 아, 네, 아쉽네요.
3: 어,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결정을 참고만 하시면 될 테지만 그래도 저희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5: 주변에 밑에 글 보니까 한번 같이 취미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떠냐는 글이 많아서
3: 네.
5: 한번 저도 즐겨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하겠습니다.
3: 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한번 같이 살사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하는 걸로.
5: 네.
4: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 반응이 아예 뭘 같이 해.
7: 어, 맞아.
4: 어. 나 아니, 혼자 나 혼자 하던 건데 이거 이걸 왜 굳이 원다.
3: 같이 와 질색을 하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4: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6: 찔려서.
3: 일단은 그런 말은 꺼내본 적은 아직 없죠.
5: 네.
4: 그거면 알겠네요. 딱 그 한마디면. 나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나가서 나도 어차피 춤 전공 꽤 들먹이니까 나도 춤 전공 금방 배울 거야. 주말마다 같이 추자 하면 아 그래 너무 바라던 바야 하면은 계속 만나면 되는데.
3: 남자친구가 발작을 일으켰어.
7: 열사 느낌.
4: 바로 헤어지면 됩니다.
3: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진짜로. 네. 그거 외에는 남자친구 다 100점 만점이에요?
5: 네, 네.
3: 와.
4: 그러면 또 같이 다니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얘기가 달라져.
3: 주로 그 밥은 계속 남자친구가 삽니까?
5: 아, 예, 밥은 다 삽니다.
4: 아니, 아까 경제력도 괜찮고
3: 뭐가
7: 있어요. 네. 여유가 있구나.
3: 와, 단점은 이제 그거 하나인 거.
5: 네,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거.
4: 아니 근데
5: 네.
4: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흔들길래 6시간을 문자 한 통을 못할까요?
5: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3: 새벽 2시까지가 딱 연락이 안 돼요?
5: 아니, 그 정도 한 문자 보내놓으면 밤에 조금 그 시간 지나서는 답변이 와 있어요.
7: 충전해놓나요, 오늘?
4: 이게 참 아니면 나는 이게 또 합리적 의심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걷나?
3: 예, 그분
7: 요즘
5: 학교에서
7: 학교에서도 안 걷는데
3: 학원에서
7: 학원에서
3: 춤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다 내세요. 그건 좀 이상한데.
4: 네, 아니 그러면은 여자분 직업이랑 남자친구분 직업을 조금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뭐 좀 알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5: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이고 남자친구는 네.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3: 아, IT 회사에.
4: IT 회사에.
5: 네.
3: 유망 직종이네요. 네. 그쪽에는 뭐
4: 본인이 로봇인 것처럼 추나 봐요. 말해. 네.
3: 와, 근데 그 남자친구가 춤추는 거를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여준 적이 있나요?
5: 아니요, 조금 그거는 잘 안 보여주려고.
7: 이거 사고입니다. 막판에.
4: 그러면... 잠깐만, 근데 주말 데이트를 해보신 적이 있죠?
5: 네, 낮에까지는 같이 있다가.
3: 낮에는 같이 낮에... 있다가.
6: 밤?
7: 별안간에 가는구나.
4: 낮에까지.
3: 뭐 신데렐라야 있다가... 뭐야?
4: 별안간 춤추러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5: 네, 제가 그 영상도 보여달라면 춤 전공자 앞에서는 내세우기 부끄러울 정도의 실력이라고 그래서 항상 피하고 있어요.
7: 야 이게 사고입니다.
3: 이거 약간 애매한데요. 왜냐면 혼자 추는 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늘 상대가 있을 거야.
7: 뒤를 좀 밟아보시는 편이.
4: 네네네. 제가 봤을 때 한 주만 뒤를 밟아봐도
7: 네. 사이즈가 나오죠.
3: 네.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의견을 좀 참고만 하시고요.
5: 네.
3: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후기 좀 남겨주세요. 네.

0: 이건 정말 궁금하네요. 네,
1: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0: 너무 궁금해요.
1: 예. 네. 혹이 올 때까지 진짜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선물 네. 두 배로 챙겨드릴게요. 흔들어도.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요예미 씨 간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4: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곽범 선배님 네. 뵙고 싶었었는데 또 이렇게 컬트쇼에서 기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도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수찬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5: 태긴
4: 오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어흥 사랑해주세요. 자, 세 분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송 놈들 수고했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6: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9: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친구 사이에도 단계가 있는 법이죠. 서로 이름을 부르다가 별명도 부르게 되면 한 단계 업이고요. 같이 밥 먹고 여행도 가고 한 방에서 하룻밤 잠도 같이 자면

한 단계 또 업 되겠죠? 우리 친구잖여. 친구 부모님하고도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전화하는 사이면 또 업 되고요. 친구 형제 자매까지도 알게 되면 또 업. 아예 명절에 안부까지 전하는 사이가 되면은 뭐 이건 이제 거의 뭐 이츠 패밀리는 가족이다.

인생에 그런 친구 한 명쯤 있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득 생각나는 친구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랜만에 전화해서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빨리 전화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아, 요 말도 하세요. 너 혹시 황제파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0: 2026년 8월 6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듣고 오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는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이에게 이제 뭔가 아이가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선생님이 부모님이잖아요. 얘한테 과연 친구한테 상처도 받게 되고 그다음 친구를 미워하게도 되고 자기가 친구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친구가 그 나이 때는 전부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과연 친구는 꼭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뭐 이제 친구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친구로 인해서 많이 힘든 사람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한다. 제 생각은 전 결론은 이겁니다. 모두와 친구를 할 필요는 없다. 모두와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아까 그 오프닝에서 말대로 단 한 명만 그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 조상님이 한 말씀 중에 내 무덤 앞에서 내가 죽었을 때 한 명만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죠. 나이 들수록 찐친도 멀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붙어 다닌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연락도 하지만 이게 지역이 다 달라요. 4명이 지역이 다 다른데 와 진짜 만나기 힘듭니다.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제 기억 속에 저는 맨날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얘네랑 뭘 할까를 에너지로 삼는 애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삶에 막 치이고 하다 보니까 아 맞다. 아 걔네 뭐 하고 있지? 불현듯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혹은 걔네가 야 살아있냐? 라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좀 미안함이 느껴지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다. 이거는 뭐 같은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튼 친구는 있으면 사실 너무 좋다. 아 나를 지원해주는 이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은 내가 부족함을 보였을 때 아 이걸 약점으로 잡느냐 혹은 이거를 티나지 않게 커버를 쳐주느냐. 방금 이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를 네 케어를 어느 정도 사랑을 해주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것 같아.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은 아주 좋은 친구다. 뭐 어떤 친구든 뭐 딥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 좁고 깊게 네 넓고 얇게가 아닌 좁고 깊게로 자 오늘도 여러분의 진짜 사랑이 바탕으로 이렇게 깔린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황제 파워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뭐랄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드리죠. 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도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평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빵디 한 손 들었나요? 두 손 들었나요? 1번 한 손 들었다. 2번 두 손 들었다. 평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빵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정쿡 벨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도 황제파워의 송송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G.O.D. 네가 있어야 할곳 어디죠? 이 황제파워죠. 네, 요 노래로 출발합니다. 요 들었지만 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다리를 끝까지 아프게 하면서 했어. 떠나는 걸 보니 정말 사랑하나 했어. 김정훈님, 이민환님 어서오세요. 김다현님 그리고 이정환님도 반갑습니다. 이동욱님, 김태우

0: 빵디 저 결혼 18년 만에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기분 좋다. 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군요. 좋습니다. 우리 진서님께 아 이러면 안 되지만 저기 그래도 사람이 집들이 선물을 드려야죠.
1: 선물을 드립니다.
0: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영경님, 전용원님, 유성호님 어서 오시고요. 한정규님, 김호정님까지 출첵.

이게 박준영 씨 힘드니까 자 들어가 계십시오.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윤 Still Away. 자 검색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평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빵디 한 손 들었나요? 두 손 들었나요? 1번 한 손 들었다, 2번 두 손 들었다.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은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은지님,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 신나게 입장합니다. 랄랄랄라.
1: 이거 보십시오.
0: 목요일부터 신나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정진호님, 그리고 권유림님 어서 오십시오. 최서리님도 반갑습니다. 이석희님, 와 석희님도 거의 개근이시네요. 박시연님, 양진숙님까지 입장.

짱꿍입니다. 티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아, 앞가서부터 간절해버리죠. 네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김치전뿐. 최정우님, 변주성님, 윤상홍님 어서 오십시오. 김혜경님, 문혜영님, 변재훈님도

보니까 민칭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성인만 있어요. 아유, 다 키우셨네요. 고생 오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 밥벌이는 각자 알아서 셀프

알바 다녀왔습니다. 얼른 씻고 장사하러 나갈 준비하면서 들어요. 오메 오메. 그렇다면 알바도 하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아, 투잡을 이 경기가 풀리진 않았군요. 아,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네요. 322님 힘내십시오. 네, 포기하지 마시고 물 흐르듯이. 오케이. 꾸미지님, 유하나님, 안주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제파워를 찾아주셔서 떼댕.

자, 이렇게 안주현님께서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안주현님께는 부침이 요리면과 상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주현님 축하해요. 자, 이제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평상 빵디가 한 손 들었냐 두 손 들었냐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1번 한 손 들었다, 2번 두 손 들었다. 정답은 1번 한 손 들었다. 한 손을 들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은 4018님께서 신청해 주신 리센의 데자부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때 뜨거워진 시설을 식히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곧 물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날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조명은 꺼두고 전기 밥솥 보온 기능 줄이기 등으로 에너지와 물을 함께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감부치킨 한 마리 9,900원 9,900원 9,900원 국내산 구닭이라구 감부치킨 감부치킨

0: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워킷
1: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0508님, 빵디 내일 중1 딸, 고1 아들, 와이프 이렇게 빠지러 놀러 갑니다. 신난다요. 빵디는 바나나 보트 잘 타나요? 아, 바나나 보트는 무조건 가면 타줘야 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아, 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잘 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운전자의 실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죠. 아, 얼마 전에 저 빠지라는 이름이 왜 빠진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 물에 빠지러 가서 빠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옛날에 그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거 탈 때 거기다가 막 이렇게 큰 배에서 시작해서 바지선이라고 그 배 이름이었대요. 배 종류 바지선. 그게 이제 바지 바지 빠지 빠지 이렇게 돼가지고 빠지가 된 거고 그 유래가 그 바지선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이렇게 대져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수상스키를 타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강에 저기 빠지 놀러를 갔다 왔는데 물놀이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에어 워터파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놀이 기구랑 막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 공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된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가면 아주 그냥 재미나게 놀 겁니다. 네. 아주 즐겁게 놀다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강은주님. 빵디 지금 밖에 10분 걸었는데 땀 때문에 무거운 안경이 자꾸자꾸 미끄러진다요. 오늘도 이렇게 해라 식을 다짐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참 저도 이제 너무 햇빛이 세고 그러면은 선글라스를 이제 저 안경 쓰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막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쓰면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너무 햇빛이 세가지고 선글라스를 쓰다 보면 이게 땀에 진짜 미끄러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선글라스가 계속 코 밑으로 막 내려올 때가 있어. 아 이게 진짜 그 안경을 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또 있을 것 같더라고.

0: 보니까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라면 먹을 때 김 서려. 그래서 잘 뿌옇게 보이면 닦아줘야 돼. 또 안경 부서지지 않을까, 어디 벗어놓고 앉지 않을까 걱정돼.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돼. 은주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눈 건강을 우리가 또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 라식을 결심해가지고 라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문자 하나 또 쓱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수술 잘 되라고 빔도 싸드리고 하겠습니다. 와, 우리 그 황제파워 청취자분들 중에 라식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그 며칠 안 보이잖아요. 눈 뜨면 안 되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거 황제파워 들으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화이팅.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는 손끝의 감각을 모아서 간식을 획득하는 코너죠. 터치 바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하은정님의 신청곡 부가킹즈 윤도현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만들어라, 설명하라, 그리고 맞춰라.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터치 바이 터치.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판 붙는 코너죠. 문제를 맞힌 자에게만 음식이 허락되는 코너 터치바이터치, 줄여서 터바터. 자, 잠시 후에 제가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서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청취자는 네, 제 설명만 잘 듣고 박스 속에 물건을 맞출 거예요. 그분이 문제를 맞추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추면 제가 간식을 못 먹습니다. 전화 연결된 빵댕이의 의지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전화 연결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히면 큰 선물, 틀리면 막대사탕 하나를 딸랑 보내드리는데 오롯이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다. 선물을 얻어서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를 쫄쫄 굶기고 장난을 칠 것인가. 전화 연결된 빵댕이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자, 오늘 간식 공개합니다. 오늘 간식 뭡니까? 그렇습니다. 찰옥수수! 이 찰옥수수가 아주 뜨끈뜨끈하고요. 이 찰옥수수 봉지 안에서 풍겨나오는 이 달달하면서 고소한 달고 냄새가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이 향이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요즘에 찰옥수수가 이제 제철이거든요. 찰옥수수의 매력이 뭡니까? 아주 잘 삶았을 때, 씹었을 때 알이 톡 터지면서, 그 씹을 때 이와 이가 살짝 쩍쩍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아니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아니 왜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앞에서 임팔라가 자꾸 간식을 먼저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입안에서도 아주 얘 쫀득쫀득한 축제가 열릴 텐데.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오늘 간식 찰옥수수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챙겨드리겠고요. 이따 빵댕이 만나서 이분이 문제를 맞힐지 못 맞힐지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에만 투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측 플레이 하는 거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전화 연결하고 바로 설명합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올게요.

0: 보라를 일으켜.
1: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터치 바이 터치. 오늘 퀴즈를 맞춰줄 빵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2: 네, 빵디 애청자입니다.
1: 자기소개, 컴온!
2: 네, 저는 구로구에 사는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1: 어, 구로구 아이언맨님이세요?
2: 네.
1: 어, 이 닉네임을 왜 아이언맨으로 정했습니까?
2: 아, 제가 어릴 때부터 남자들 보통 로봇도 좋아하잖아요.
1: 아유, 다 좋아하죠.
2: 네, 제가 또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 마침 빨간색의 상징적인 로봇이잖아요.
1: 아, 지금은 근데 아이가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금색도 있고 뭐 네. 아이언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까지
1: 네.
2: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이언맨 찐팬입니다.
1: 아, 이게 사실 아이언맨은 안 좋아할 수 남자라면 이 그럼요. 아이언맨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2: 네네.
1: 그 본인이 우리 어렸을 때 꿈을 그 아이언맨 본인이 이뤄주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착용하는 로봇을 만들어버렸잖아요.
2: 아, 맞습니다.
1: 아, 저는 그 007 가방 밟으면 거기서 아이언맨 수트가 몸에 자동으로 입혀지는 장면에서 진짜 기절했습니다.
2: 네, 네.
1: 아, 그죠. 그 2에서 저는 그 옷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2: 네, 그 레이싱.
1: 아, 그렇죠. 그 레이싱 장면에서 빌런과 싸울 때.
2: 맞습니다. 찐팬입니다.
1: 아, 아이언맨. 이게 또 아이언맨으로 대동단결이 됐네요. 우리 오늘 네네네. 코너 규칙 들으셨죠?
2: 네, 듣고 있었습니다.
1: 네, 마치시면 큰 선물, 틀리면 막대사탕 딸랑 하나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의 아, 네. 결정을 좀 하셨습니까?
2: 네,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1: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2: 아, 자신은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아이언맨은 정의의 사도인데 자, 이분은 아이언맨일지 아니면 타노스일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2: 네.
1: 자, 준비, 출발. 어? 이거 뭔가 빵빵한데? 엄청 큰데? 자, 공기가 들어있는 비닐이 있고요. 어? 이게 뭐야? 어, 굉장히 큰 원입니다. 축구공 크기의 비닐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알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람 불어 넣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피서철에 많이 물속에서 네, 장난칠 때 많이 쓰는 거죠. 네, 바람을 불어서 빵빵한 축구공 크기 물놀이용품 여기까지. 이걸 자, 과연 아이언맨을 좋아하시는데 모를까요? 자, 여보세요? 아이언맨님?
2: 네. 네.
1: 전화 안 끊었죠?
2: 네.
1: 네, 지금 마음 상태는 좀 어때요? 기분은?
2: 아, 근데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1: 장난치지 마세요. 들으니까 왜 더 헷갈려요, 이게? 왜 헷갈릴 게 뭐가 있어? 헷갈릴 게 전혀 없는데요?
2: 아니, 제가 긴장했나 봐요.
1: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아, 잠깐 치면 안 돼요. 찰옥수수가 네.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 정답은요?
2: 정답은 물놀이 튜브.
1: 물놀이 튜브! 어? 제가 동그라 축구공 물놀이공이죠, 저는. 그래, 아, 언젠가 한 번은 못 먹게 될 줄 알았는데. 아, 오늘은 아니길 바래요. 오늘은 왜냐면 문제가 너무 쉬웠거든요. 아, 이게 왜 튜브라고. 이미 근데 목소리에서 이분은, 아이언맨님은 맞출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아, 설마 했는데. 역시나

옥수수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아, 냄새가 아주 죽이네요. 아, 진짜 거슬려 죽겠는 리코더 소리 꺼주세요. 아, 정말 짜증나는 리코더 소리였습니다. 정답은 물놀이공이었습니다. 어서 갖고 나가십시오. 예, 냄새가 있으면 더 괴로우니까. 자, 오늘은 그동안 뭐 몇 주 연속 제가 간식을 먹게 되었는데 오늘은 못 먹게 되었습니다. 먹지 못한다. 아, 너무 아쉽고요. 오이님, 아니 팡디 설명을 듣고 있으면 뭔가 홀리는 기분임. 쉬운 듯 어려운 듯 묘하게 헷갈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 진짜 예능 프로 가면 이렇게 설명하면 반칙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면 거의 반칙이에요. 저 진짜 설명 이거, 왜냐면 이제 예능은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못 먹는데 투표해주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먹는다에 투표해 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매번 못 먹는다에 투표하신 분이 투표하실 확률이,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박스 안의 물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바이 터치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박수경님의 신청곡, 아, 제 의지입니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불타오르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0: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1: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상디 안녕하세요. 성북구에 사는 신퉁이에요. 여름에는 옥수수가 제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얼마 전 남편 지인분께서 옥수수 50개를 보내주셨어요. 상디, 옥수수는

0: 총각을 다투는 작물이거든요. 수확한 당일 쪄야 제일 맛있어요. 보내주신 귀한 옥수수를 그냥 둘 순 없어서 받자마자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 옥수수들을 전부 찌느라 하루가 다 갔는데, 아니, 최근에 퇴근한 남편이 회사에서 얻어왔다며 옥수수 50개를 또 들고 온 거 있죠? 그렇게 저는 네버엔딩 옥수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집이 후끈후끈, 삶아지는 게 옥수수인지 저인지 모를 만큼 옥수수와 뜨거운 여름 제대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냉동실에 가득한 옥수수를 보니 올 겨울까지 간식은 걱정 없어 기분이가 좋아요. 남편, 이제 옥수수는 우리 집에 많으니까 그만 받아와. 황디, 신청곡은 업타운의 다시 만나줘 신청합니다.
1: Yeah, yes. Coming from the 96 to the 97. Uptown boys are full effect. Funk the

자, 오늘은 신통님의 신청곡 업타운 다시 만나줘 듣고 오셨고요. 아, 진짜 이 제목 그대로 전판에 옥수수를 못 먹고 옥수수 사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 이 무슨 옥수수 지옥에 지금 빠졌고, 사실 구황작물 이 카테고리

0: 이게 뭐 예전에 뭐 보릿고개 때 구황작물을 많이 이렇게 접했다 하는 슬픔이 있는 작물들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맛있어 버리죠. 이렇게 땀을 뻘뻘 네, 흘려가면서 옥수수를 삶아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또 맛있게 가정에서 즐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남편분이 옥수수 50개를 또 받아오시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집 이제 좀 특성이기는 한데 뭐가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거를 쟁여놓고 먹지 않고 이웃들과 나눠버립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냥 이웃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돌려버리거든요. 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산 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이렇게 쟁여놓고 먹을 게 있다면 이거 음식 같은 거 유통기한 있는 친구들은 빨리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 냉장고 청소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짐이 됩니다. 좋은 이웃도 얻고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고 냉장고 청소도 좀덜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 네 50개 더 얻어왔으니까 이거를 좀 박수를 쳐드려야 될지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드려야 될지 네 근데 옥수수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또 두고두고 먹지 않습니까? 예, 옥수수는 또 괜찮고 생각나시면은 저기 앞집에 좀몇개 갖다 드리고 애들 간식으로 좀 싸주고 네 근데 또 이게 쟁여놓으면은 너무 행복한 장르가 또 요런 간식이니까 조금만 고생하시고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수수 이 맛있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 만나보겠고요. 3부는 우리 대배우 김혜수 씨가 인정한 저의 연기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코너. 지금 제 연기를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네. 항상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네, 빵지브이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0: 영림한 소프트랩.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3: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OTT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빵풀. 어떤 장르든 묻고 따블로 가는 연기력으로 승부를 합니다. 오늘도 숨 막히는 연기의 향연, 빵지브이 플러스 빵풀. 자, 3부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질을 넘어선 이제 숙성 연기에 도전을 합니다. 음식도 썩기 직전이 제일 맛있듯이 제 연기도 썩기 바로 직전의 연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1인 다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모든 인물들의 톤을 변화시켜가지고 성대모사를 아주 열심히 해서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우기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연기, 저 지금 대본을 못 봐가지고, 자, 오늘 연기를 해볼 텐데, 어?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새로운 도전이네요. 자, 오늘 연기는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은 특정 인물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연기를 시작해봅니다. 1인 2역의 연기가 들어있고요. 자, 집중하고 갑니다. 레디, 액션!

0: 최민식입니다.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김상덕입니다.
1: 뭐예요?
0: 뭐예요? 뭡니까? 김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시나요? 저기요, 사장님. 아니에요. 저게 지금 할아버지 관이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 문을 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박지웅 씨! 지금부터 내 말만 잘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창문 쪽으로 피하세요. 상황이 급해서 빨리 설명을 드려야 해요, 사장님. 대답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아, 얼른 문 좀 열어보시라니까요. 일단 창문을 열어보세요. 내 말 믿으세요, 빨리. 문을 열라니까. 카트!
2: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 그냥 혼자 미친 사람으로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 힌트입니다. 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현관문을 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창문을 열라고 하고 다그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더 무서운 장면.

진짜 무서웠습니다. 아, 한 번 더 봐야겠다. 아, 오늘 집에 가서 저는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장면이 또 보고 싶어요. 쉽지 않은 연기였고요. 1인 2역 3역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똑같은 인물이 전화도 받고 밖에서 뭐라고 하고 정말 헷갈렸죠. 자, 무슨 작품이냐. 한 집안의 조상묘를 이장시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무당, 풍수사, 장의사가 미스테리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 작품.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지 작품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울라나? 어렵진 않겠죠? 예, 그 김고은 씨 그 알죠? 제가 이 분장도 한번 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김고은 씨 분장을 얼굴에 그 중국집 메뉴를 얼굴에 잔뜩 적어놓고 한복을 입고 했던 그 기억이 있네요. 여기까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신혜경님의 신청곡 미스 A, Bad Girl, Good Girl.

0: 빵지브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오늘은요 영화 속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1인 2역 명장면을 연기해봤는데 저희가 항상 이걸 연기를 하고 원본 장면을 듣잖아요. 아우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원작 감상하시죠.
1: 누구십니까?
2: 예!

0: 김성범.
1: 뭐예요? 뭡니까?
2: 김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시나요?
3: 저기요 선장님.
1: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게 지금 할아버지 관이 열려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 문 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창문 쪽으로 피하세요.
3: 내 상황이 급해서 빨리 쳐야 그래요.
1: 대답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일단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여세요. 내 말 믿으세요. 빨리 열라니까.
0: 와 어우 오, 잠깐, 이 뒤에 장면을 아시는 분은, 어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한 작품, 영화, 파묘였습니다! 파묘, 2024년 개봉을 했고요. 1191만 명이라는 관객수를 동원하며 크게 흥행한 작품입니다. 1191만 명, 천만 영화고요. 개봉 당시 일명 MG 무당, 김고은 씨와 이도연 씨의 신세대 무당 연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아, 이런 분위기를 진짜 가장 좋아합니다. 이 아시아 공포 영화의 이런 분위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끔 나오는 이 소재고 장르인데, 자,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가야 한다? 태국 영화로 가야 합니다. 태국 영화는 이런 장르가 진짜 많습니다. 이 영매와 함께 벌어지는 이런 일들. 자, 일단 풍수사 최민식 씨. 장의사 유해진 씨의 열연이 또 돋보였고요. 와 지금 보면 라인업이 뭐 김고은, 이도연, 최민식, 유해진 한국적인 색을 입힌 오컬트 영화가 탄생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최민식 씨가 흙을 먹는 장면. 무덤 묘자리 보다가 이렇게 싹 한 꼬집 해가지고 흙을 먹고 여기는 진짜 뭐라고 하더라? 악 뭐라 그러던데? 악 아, 아무튼 뭐 땅이 엄청 안 좋다고. 악묘라 그러던가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땅이라고 그 흙을 맛보는 장면이 와 어우 기괴했습니다. 자 아, 이주연님 황디는 여름에 공포영화 많이 보는 편인가요? 저는 눈 가리고 꾸역꾸역 보는 쫄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재밌는 걸 파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최민식 씨 성대모사를 할 때부터 이미 힌트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말씀. 자 다음 빵지부위 플러스까지 저는 캐릭터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부 마칠게요. 3부 끝곡은 송지윤님의 신청곡입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로 이 으스스한 기분 떨쳐버리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여름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더위가 싹 씻기는 기분이죠. 전북 덕유산 자락의 무주구천동은 36km에 이르는 긴 계곡인데요. 구천동,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구천동이라는 지명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에는 구씨와 천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며 붙은 이름이라는 설. 그리고 조선시대 이문이 덕유산을 등반하고 쓴 기록에는 9천명의 수행자가 나올 만큼 깊고 그윽한 계곡이라 구천둔으로 불린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주 구천동. 산세가 얼마나 겹겹이 깊은지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것 같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전력질주를 하셨네요. 3초 아끼려고 땀을 한 바가지 쏟으셨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노현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오늘이 아들의 26번째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딨냐면요, 거제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알바 중입니다. 더운 날 태어나더니 생일도 꼭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보내네요. 아들아, 한 달 남짓 남은 알바 기간 동안 햇볕 아래서 고생하겠지만 물은 생명이다. 꼭 챙겨 마시고 밥도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황디, 우리 아들 오늘은 사람들 안전도 지키고 본인 생일도 무사히 지키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알바 간 아들 걱정에 사연을 보내신 노현정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하,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그리고 물놀이장에서 우리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 빨간 모자를 쓴 안전요원들도 누군가 걱정하는 다들 딸들이겠죠. 네, 보면은 참 그분들 몸매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구릿빛 피부에다가 그냥 사람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못 들어가게 하고 물에 빠지면 가서 꺼내주고, 네,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현정. 자, 오늘 아드님 26번째 생일인데 생일날 또 일하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저기 어머님께 저희가 대신해서 선물, 생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줄리엣에서 5cm라는 노래를 선곡을 해놨네요. 아, 우리 아드님 혹시 솔로라면 일하면서 나만의 줄리엣을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키가 본인보다 5cm 작은 짝꿍을 만나라고. 네, 최고의 선물이죠, 생일날. 네, 나보다 5cm 작은 줄리엣 만나시라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줄리엣 5cm.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0: 자,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빵풀에서 저는 이 캐릭터 하나로 연기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무슨 캐릭터일까요? 힌트는 늘 소장 암천동 살지. 야!
1: 여기까지.

0: 기름 무침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요즘 핫하다던데 신나요.
1: 어우, 듣기만 해도 입에 그냥 군침이 싹 도네요. 광어랑 깻잎이랑 들기름 무침 이거 고소하면서 얼마나 여기 초장 늦나 안 넣나 궁금스. 레시피 컴온.

0: 다음 곡도 그루브하게 가볼까요? 타샤니 경고. 반주 나오는 동안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빵풀에서 저는 이 캐릭터 하나로 연기력을 폭발시켰는데 무슨 캐릭터일까요? 힌트는
1: 늘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아이고 일사님 저 지금 차 운전석 유리가 고장나서 올라가지가 않는데 와 더운 공기 대박입니다. 안돼 안돼 빨리 창문 끌어올려. 아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이네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창문이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잖니. 자 빔을 쏴야겠습니다. 빨리 올라와라 빔 쏴드릴게요. 빨리 올라와라.

0: Yeah, you know who we be, Baby T and the T's. In 99, prime time shine, baby, hit me one more time.
1: 강찬용이, 아니 부장님이 엉덩이를 왜 이리 들썩거리냐고 화장실 다녀오래요. 아, 신나서 그런 거라고요. 부장님 개구쟁이네요.

0: 됐어요.
1: 시장 얘기 나오니까 아 오늘 저 매출 이거 모듬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모듬전 한번 가시죠. 고추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산적이랑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명태전. 거기에 부자들은 저 민어전까지. 자 오늘 저 매출 모듬전으로 진행시켜!

0: 쫓기고 일장.
1: 장모님 어서 오십시오.
0: 아,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 자영업자의 단짝 친구. 아, 자단친.
1: 우리 또 육아 친구기도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단짝 친구들이죠. 그리고 택시, 버스, 각종 기사님들의 수호신이기도 하죠.

0: 뺨 안쪽을 씹었습니다. 살쪄서 그런 거겠죠?
1: 네.
0: 정신 차리게 작작 먹어빔 부탁해요. 작작 먹어. 뺨을 여러분 평소보다 씹는 횟수가 늘었다면 살찐 겁니다.

중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뿌듯합니다. 유미님 쭉쭉 성장해서 물개 되시라고 물개빔 사드립니다. 갑니다. 물개빔. 네, 여기까지 월미팩 끝.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팡풀에서 저는 이 캐릭터 하나로 연기력을 펼쳤습니다. 무슨 캐릭터일까요? 정답은 최민식이었습니다. 네, 최민식 씨로 제가 네 오늘은 한 톤으로 그냥 연기를 했다라는 말씀. 자, 정답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드립니다. 내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라고요. 느껴지세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날씨는 전혀 아니지만 입추라는 사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1723님의 신청곡 조은의 안되겠니.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

0: 인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세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쇼핑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실례지만 딱히 잘못한 일도 폐 끼칠 일도 아닌데 입버릇처럼 붙곤 합니다. 이래놓고 진짜 사과를 해야 할 순간에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죄송한데 100번을 해도 미안해 한 번이 어려워요. 습관 같은 죄송함은 나를 지키려는 말이고요. 진심이 담긴 미안함은 나를 내려놓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내려놓을 무게도 커서 더 어렵고요. 그래도 할 땐 해야죠. 사과. 요즘 같아선 날씨한테도 사과 받고 싶네요.

0: 트와이스, Feel Special, 박소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예, 날씨 정말 너무 더웠죠. 오늘도 3200님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과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한테 그렇네요. 그렇죠.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 뭐 내 사람이나 그죠? 예, 부모님, 가족들. 2991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 싶으면 자존심 버리고 빠른 사과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제 마음 편하려고요. 저 이기적인 건가요? 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부분 마음으로는 알지만 실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 너무 멋진 분이죠. 예. 아, 2365님이 날씨는 잘못 없어요. 우리가 지구에게 사과를 해야죠. 이렇게 망가뜨려놔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요. 아,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오늘 문자 주제는 미안한 영수증입니다. 오늘 신나게 썼는데 뒤돌아보니까 아, 좀 미안하네. 찔리는 영수증 보내주세요. 뭐 아내나 남편에게 미안해지는 영수증, 엄마 아빠에게 미안해지는 영수증,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우, 내 위장아, 소장아, 대장아 너무 미안해. 내 위장아 미안해. 뭐 배달 음식 너무 시켰는데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서 지구야 미안해. 뭐 이런 거. 아, 미안해지는 영수증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NCT 드림의 고래부터 이어갈 거예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안전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빛솔 멀리 멀리. 유구이님 외출했다가 집에 와서 에어컨 켜기 전에 저녁 준비 다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닭볶음탕이랑 매운 거 못 먹는 어린이를 위해 카레 야채 볶아요. 가족들 오기 전에 끝내고 에어컨 켜라고요. 너무 덥네요. 아니 근데 지금 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리할 때 불 조금만 잠깐만 켜도 너무 뜨겁던데 카레는 아니 카레 닭볶음탕도 25분, 30분, 20분 이상 끓여야 되는데 지금 에어컨 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선물 갈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내일이 입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일이 입추입니다. 야, 아니 지금 39도 지금 이런데 아니 가을이 오냐고 오기나 하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해지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 지금 오늘 하늘은 뭐 실내에서 보니까 너무 맑고 예, 구름이 또 뭉게뭉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그 순간의 느낌 나만의 이야기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합니다. 맑은 하늘 공모전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8월 9일까지 접수받고요. 에세이나 사진, 짧은 영상 중 편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AI 도구를 활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도전해 보세요. 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상금은 최대 150만 원. 관심 있는 분은 맑은 하늘 공모전 지금 검색해 주세요. 박선의 러브게임 1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분명 현금 일시불로 계산은 끝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 빚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빚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요? 오늘의 미안한 영수증. 래시가드 샀어요. 5667님, 내 몸아 너무너무 미안해. 올여름은 꼭 너에게 비키니를 입혀주고 싶었는데 올해도 래시가드로 전신을 덮어줘서 그래도 I love you my body, I love you my body. 네, 내년 여름이 또 있잖아요. 예, 79794님, 생선들아 미안해.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배고프네. 우리 가족 오늘 초밥으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더위를 날리자. 많이 사셨는데요. 뭐야 다랑어, 참다랑어 뱃살 12피스, 32,000원 숙성 화로초밥 12피스, 다 12피스씩 25,000원, 어린이 초밥 8피스 9,000원, 냉모밀도 그래서 총 74,500원. 야, 생선 어마어마 많습니다. 예. 이 부인님, 제 옷 살 때는 5만원이면 싸다고 사면서 아이 옷 살 때 5만원짜리 보면 헉 하고 비싸다고 내려놓게 됩니다. 미안해 우리 주주남매들아. 아니 근데 부인님, 내 옷은 30년을 입을 수 있지만 아이 옷은 아이들이 크니까 예 이럴 수 있죠. 예, 선물 갑니다. 박효정님, 친정엄마 기운 없다고 해서 공진단 사 드시는데 계산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요 고 이 딸 영양제 두 가지 17만원은 일시불로 바로 계산. 엄마 미안해요. 미안한 영수증. 예, 박혜정님께도 선물 갑니다. 윤수빈님, 하루 12시간씩 고강도 업무하다가 열은 감기에 피로까지 쌓여서 수행 맞으러 가는데 아이고야 월급 전이라 엄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엄마한테 다 이렇게 미안한 일이 많아요. 근데 윤수빈님, 엄마가 수빈님 수행 맞으러 가는 거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하림의 위로.

하림의 위로 이어드렸습니다. 7607님, 라송 언니, 엄마 얘기 많이 나와서 저도 엄마 얘기하려고요. 친정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넣고 김치전 만들어주셔서 퇴근길 들려서 가지고 집에 갑니다. 차 안에 냄새가 진동이라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우리 김복자 여사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주 어머님들이 고생이 많아요. 좀 같이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김치전만 받아가지고 여기가 식당이냐고. 예, 07607님 식당이냐고 엄마랑 같이 먹었어야죠.

김복자 여사님 선물 갑니다. 9056님 오늘 밭에서 고추 따고 여러 가지 수확을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줄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고추가 너무 예뻐요. 인증샷이 너무 예뻐. 빨간 고추로 호박, 가지, 옥수수. 예, 뭐 너무 많습니다. 노각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거 노각도 보이고, 예, 청고추, 홍고추 너무 예쁜.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확의 즐거움도 있는데 우리 황기 감독님도 상추 심다가 일어나다 어찌랬대요. 쓰러질 뻔했대 진짜. 이거 쓰러졌어 봐. 오늘 여기 못 한다고 여러분 생방송을.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어찌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9월 집 이사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옵션 있던 집에서 옵션 없는 집으로 이사해요. 그래서 요즘은 냉장고 세탁기 뭘 살까 쇼핑 중인데 큰돈 들긴 하지만 뭘 살까 설레기도 합니다. 6865님. 이게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짜는 그런 마음인가? 막 여행 가서보다도 막 계획 짤 때 더 설레는.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곡 하나 들을게요. 라붐 상상 더하기.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의 철학을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입니다. 물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를 내 일상에도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감각적인 취향과 만족감으로 친환경 소비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닮고 싶은 이들의 멋진 발자국을 가볍게 따라서 걸어보세요. 취향과 환경까지 모두 챙기는 하루,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네, 법칙.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나니 저만 남았습니다. 혼자에 익숙해졌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그날도 혼자 극장을 찾았습니다. 무섭다고 소문난 공포 영화를 예매했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가 비어있길래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좀 지나갈게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여성이 들어와 앉더라고요.

늦을 뻔했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두컴컴한 화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 불안감만 맴돌던 그때

아유, 괜찮습니다. 어머, 바지 저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떻게 제가 저 닦아드릴. 아, 제가 예 영화 보시죠. 네. 그렇게 고소한 팝콘 향과 달달한 콜라 향에 취해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되는 일 없네. 그때 저기요, 우산 없으세요? 옆자리 그녀였습니다. 예? 아, 예. 안 챙겼네요. 저 있는데. 아, 아까 일도 죄송해서 그런데 같이 쓰실래요? 아, 그럼 지하철역까지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한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걷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어색함을 깨려 그랬는지 그녀가 이런저런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아깐 죄송했어요. 제가 원래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데 연습삼아 온 거였거든요. 연습요? 네, 혼자 영화 보기 연습. 제일 고단위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영화를 골랐는데 아직은 무리인가 봐요. 뭐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어머, 혼자 영화를 자주 보세요? 네, 뭐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요. 어느덧 눈앞에 보이는 지하철역, 왠지 이 대화가 끊기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그럼 다음에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 언젠가 그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무슨 연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팝콘 쏟은 게 미안해서 그 뒤로 영화는 못 보고 계속 자기 옆모습만 훔쳐봤는데 아, 콧날이 너무 멋있더라고. 아,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 영화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더라고. 그러면서 말했죠. 아마도 영화 속 귀신한테 씌인 모양이라고. 그 귀신 누군진 모르지만 고맙다며 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나의 아내가 된 그녀를 만났으니까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혼자 밥 먹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영화 보고 나쁘진 않았지만 둘이 밥 먹고 둘이 카페 가고 둘이 영화 보고 이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이라는 세상을 만들어준 그녀. 그녀의 자리는 평생 내 옆자리입니다.

A Lover's Concerto, 사라본 영화 접속 OST였습니다. 이진선님, 우와 이럴 수가 있군요. 김미애님, 언니 음악 뭐예요? 예, A Lover's Concerto, 영화 접속의 OST였습니다. 6863님이 공포영화 혼자 보러 갑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분, 팝콘과 콜라를 뿌려주세요. 아, 이렇게 더운데 39도에 뿌려도 되겠어요? 예. 콧날이 있어야 돼요.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콧날을 장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의 핵심, 킥은 콧날입니다. 아이, 김승원님이. 아, 저는 콧날이 없어서 불가능하겠군요.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씁쓸한 문자를 주셨어. 예. 김주환님, 내가 주인공 잘생긴 줄 알았다, 진짜. 잘생길 줄 알았다. 후!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영화 보다가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영화 보고 나왔는데 마침 또 비가 그렇게 연출한 것처럼 내려줘가지고 그때 또 비 맞고 그냥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때 또 우산을 같이 쓰고 예, 좀 도움을 좀 받을 만한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가고요. 2777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습니다. 주간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슈타인 기울이면.

볼빨간 사춘기 여행. 예, 지금 여행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휴가철이라. 신재원님, 하, 여행 들으니까 떠나고 싶네요. 바쁜 프로젝트를 맡아서 3주째 주말 풀 근무와 거의 매일매일 야근까지. 3주째 프로젝트 끝나고 여행 떠날 생각으로 버텨봅니다. 아, 그렇죠. 이제 3주 후에는 꿈같은 예,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재원님, 고생이 많아요. 선물 갑니다. 8053님, 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쭉 여름 휴가입니다. 일요일부터 나뜨랑으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태풍이

0: 살짝 걱정됩니다. 즐겁게 잘 놀고 올게요. 나트랑으로 좀 더위를 좀, 예, 여기보단 낫겠죠. 지금 서울은 39도니까 잘 다녀오세요. 김민기님, 친구들과 배 타고 섬마을로 4박 5일 동안 농촌 봉사 활동을 하러 왔어요. 여기는 젊은 인구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말벗도 해드리고 심부름에 밭일, 톳 말리는 작업까지 두루두루 하려고 합니다. 바다향 가득한 이곳에서 4박 5일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까지 잘 배워보겠습니다. 야, 멀리까지 가셔서 러브게임에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4박 5일이지만 아마 이런 기억들은 참 오래도록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김민기님, 친구들과 예 좋은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물 갈 거예요. 5086님, 라송 마트 배송기사입니다. 오늘은 가는 곳마다 어머님들이 비타민 음료, 주스 많이 내어주시네요.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챙겨주시면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받아서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배송도 음식도 다 안 해먹고 음식도 배달하고 마트에서도 다 배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배송기사님들, 예, 이 더운 날씨에. 땀은 줄줄 흐르지만 5086님 힘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선물 갈 거예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5: 너를 만난 그 이후로
6: 9794님, 올 와이프 신지은 사랑해 라는 글과 함께 폴킴 너를 만나 신청해 주셔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박서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되는 와우프레스.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2: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1: 좋아 죽겠어.
2: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치읒. 24절기 중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기온이 39도를 돌파했는데요. 요 며칠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지쳤을 텐데 그래도 이것이 지난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도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길 기대해봅니다. 가을의 문턱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치읒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영은 가을이 오면. 내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청곡 보내주실 것 같아서 러브게임에서 먼저 나가요. 앞서서 입추 기념으로 신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을이 오면이었고요. 7489님, 안 그래도 오늘 입추가 언제냐 했는데 라디오에서 들을 줄이야. 입추 내일입니다, 여러분. 신부경님, 진짜 가을바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요즘이에요. 저는 예쁜 트렌치코트 입고 나들이 가고파요. 트렌치코트가 웬 말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내일 40도 될 것 같은데 트렌치코트 저도 입고 나들이 가고 싶어요. 7155님, 제 43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입추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이응치웃으로 입춘이 있죠. 6204님. 그리고 외출. 요즘 같은 폭염에는 외출이 두려워요. 2061님. 예, 여러분 빠른 기가. 예, 너무 날이 덥습니다. 인천이 왔습니다. 인천 안 가서 시원한 물회를 먹고 싶다며. 9869님. 그리고 H. 아, 태백은 선선하대요. 강원도 태백. 그래, 그 산 쪽은, 태백 쪽은 선선할 것 같아요. 김희정님, 애취 만들어주셨고요. 염치, 더위너, 염치 없다. 124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9869 그리고 김희정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래를 선곡해 주셔야만 네버엔딩.

0: 예, 뮤직을 꾸밀 수가 있는데요. NCT 드림의 고래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서울에서 왔습니다
9: 경남서 왔어요
8: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10: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11: 대구 잡고 쓰리고
8: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1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NCT DREAM 고래부터 시작할 건데요. 김무정님이 고래하니까 고래과자 생각납니다. 고래과자는 맛있죠. 사랑은 맛있다. 휘성으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예, 3144님 NCT. NCT, City. 제가 아는 City는 바로 서울이지요. 그래서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을 이어주셨습니다. 뭐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박혜림님. 고래니까 고래? 왜 고래? 무슨 일 있었어? 해서 김영철의 왜 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혜린님께 선물 가고요. 자, 김현철 하면 떠오르는 것, 왜 그래 하면 떠오르는 곡. 의식의 흐름대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김현철 왜 그래 흐르고 있습니다. 4566님이 왜 그래? 왜 그래? 너 때문이지.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연결해 주셨고요. 박은영님 왜 그래 하니까 미생의 장그래가 생각나요. 왜 그래에서 장그래에서 장그래 배우 임시완 씨. 그래서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연결하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세요. 2441님 왜 그래 받고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디바 갑니다. 자, 왜 그래에서 왜 불러. 자, 디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떠오르는 노래를 간단한 이유와 함께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불러 식당에서 왜 이모 자꾸 불러 네가 그냥 꺼내 먹어 라는 글과 함께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변재훈님 선곡해 주셨고요. 왜 불러 받고 왜 불러에서 배불러 배불러 이진아 배불러 6651님 선곡해 주셨습니다. 자 디바 왜 불러 흐르고 있는데요. 김시현님이 디바 한국 최고의 디바는 엄정하죠. 그래서 D-I-S-O 디스코 연결합니다. 샵 1077 50은 유료문자 100원의 긴문자 고릴라로 디디디 디스코에 이어질 다음 곡을 선곡해주세요.

다음 정화 디스코. 최성민 님이 디스코 추려면 어디로 가야죠? 예, 나이트 가야죠.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김준선 연결하셨습니다. 장윤선 님이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 타다 보면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데이브레이크 연결하셨고요. 351호 님, 디스코 하면 무도에서 형돈이원이 분장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부르기 어려운 노래를 연결하셨습니다. 0453님, 디스코 코 중에 최고는 지코죠. 그래서 지아코의 아무 노래.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코 아무 노래 다음 곡을 선곡해 주세요.

유행인가. 지코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노래 아 문어래 나는 문어 해가지고 문어의 꿈 안행은 연결하셨습니다. 전선영님 아무 노래 말고 신청곡 틀어줘요. 그렇죠, 아무 노래보다는 신청곡이 낫죠. 이소라의 신청곡 연결하셨고요. 8258님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업 좀 시켜주세요. 업 그래서 업타운 다시 만나줘 연결합니다. 자, 업타운 다시 만나줘에 이어질 다음 곡 의식의 흐름대로 재미있게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첫 무대에 섰던 날 커튼콜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면 SNS 댓글도 직접 읽고 팬분들께 메시지도 건네는데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후기 한 줄이 다시 저를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스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발합니다. 네버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3부 끝곡으로 다시 만나죠. 업타운 들어봤습니다. 1267님이 그냥 노래나 들어야겠다. 뭔 참여를 하겠다고. 왜요? 참여해주세요. 예, 직감으로 그냥 선곡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장윤선님이 업타운에 다시 만나죠 들으면서 업타운에 살던 그녀, 그래서 업타운걸 빌리조엘 연결하셨고요. 임지선님은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죠, 다시 말을 많이 좋아한다면서 팬텀의 미역국. 예. 그리고 다시 만나죠에서 다시 만나면 오늘부터 1일이죠. 그래서 K윌의 오늘부터 1일 유소희님 주셨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 주세요.

1일, 오늘부터 1일 연결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면 100일까지는 가야죠. 그래서 100일째 만남 룰라 안지훈님이 연결하셨고요. 케이윌의 목소리가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대성님이 부른 거 맞죠? 예, 케이윌 씨랑 대성 씨랑 닮은 꼴이라고. 그래서 빅뱅의 하루하루 선곡해 주신 분은 9321님입니다. 9321님. 0482님은 오늘부터 1일이면 앞으로 계속 오래오래 잘 만나보자 라는 글과 함께 천일동안, 예, 이승환의 천일동안을 연결하셨습니다. 자, 천일동안 하면 떠오르는 것, 이승환 하면 떠오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연결해 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런 줄 너만 알지.

기승환 천일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4946님이 천일 됐으면은 결혼 가자 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승기 연결하셨고요. 0390님은 천일 동안의 천일에서 천일염이 생각났어요. 천일염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비카 소금의 음악을 연결하셨습니다. 샴푸의 요정 장은빈님 이승환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승이죠. 그래서 환승연의 OST 우주의 해가 될까? 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거 우주 해가 될까? 자,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 지금 떠오르는 곡을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주세요.

될까? 1조씩 모으면 해가 될까? 라는 글과 함께 이 김재훈님이 1조, 예, 1조씩 모으면 해가 될까? 1조 이찬혁 연결하셨고요. 구사공이님은 우주에 해가 될까? 그러고 있는데 우주 하니까 우주 메리미가 떠오른다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포맨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2723님 해가 될까? 해가 되면 달도 되어야죠. 그래서 선미의 보름달 연결했습니다. 자, 선미 하면 떠오르는 것, 보름달 하면 떠오르는 것, 음악으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전선영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름달하니까 그 빵을 생각하셨어요. 그 이름이 보름달이라는 그 빵을 좋아한다면서 놀아줘의 빵빵빵빵 예, 빵을 연결하셨고요. 이성민님 선미 나왔으면 진도 나와야죠. 진선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이 나와야 된다. 선미가 나왔으니까 진이 있는 팀 BTS의 버터 연결해 주셨고요. 김명희님 보름달 들으니까 내 얼굴 많이 먹고 누워만 있으면 얼굴 보름달 된다 라면서 딩글딩글 선우정아 연결하셨습니다. 딩글딩글 하면 떠오르는 것, 선우정아 하면 떠오르는 곡 선곡으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4: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계속 함께했는데 네버엔딩 뮤직 이제 끝곡이 될 것 같은데요. 선우정아 딩글딩글 이 곡의 이을곡. 8585님이 딩글딩글 하면 소파가 생각난다고. 보통은 소파에서 이러죠. 그래서 크러쉬의 소파. 김혜정님은 딩글딩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파리파리. 예, 다비치의 파리파리. 최성민님 방 안에서 딩글딩글 하다 보면 엄마가 들어와서 발 놓자. 우와, 야, 이 정도예요. 발 놓자. 그래서 클론에 발 놓자 연결했고요. 김연진님은 조금 다르게 딩글딩글 굴린 굴린만두가 먹고 싶다면서 만두. 그래서 만두에서 원더걸스 소희로 예 엄마나 했던 그 소희. 그래서 원더걸스의 So Hot. 예,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두소희 씨가 지금은 뭐 연기자가 돼가지고, 예, 그죠. 6863님, 딩글딩글 하면 소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인데, 그래서 소된다면서 백아연의 쏘쏘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변준성님께 선물 가고요. 딩글딩글 하면 등으로. 청소 다 하죠. 예, 등으로 밀고 다니면서 바닥 청소 다 하죠. 그래서 스탠딩 에그의 청소.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네버엔딩 뮤직 다음 시간은 스탠딩 에그의 청소

이 곡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선곡해 주신 우리 솔방울주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40도가 넘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죽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죽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9: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휴식의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원하시나요? 바닷가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 떠는 모습, 아니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며 노는 모습? 아, 상상만으로도 즐겁네요. 실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간도 1분이 채 걸리지 않고요. 오늘이 피로와 짜증이 쌓여있을 목요일이잖아요. 이제부턴 영스 들으며 즐거운 상상과 함께 어깨에 쌓여있는 피로, 마음에 묻어있는 짜증을 날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라붐의 상상 더하기였습니다. 각자 원하는 휴식의 풍경이 다 다르죠. 저는 휴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고 있는다던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를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6303님, 부산에 가족들과 여름휴가 왔어요. 반승준, 반지환,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사람들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또 맛있는 것들도 많고 볼거리들도 많잖아요. 네, 우리 승준님, 또 지환님,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Made by 영스, 메바 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킹키씨, 일주어터 주연씨와의 수다 기대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0: 싶어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장승현님,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알람도 안 맞추고 낮잠 잤는데 눈 떠보니 이 시간이네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 기분입니다.

뭔가 시험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시고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잠도 필요하고 뭔가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로 채워가는 Talk to me. 지금 뭘 하며 영스를 듣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준의 날씨의 하루.

준의 날씨의 하루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 만나볼게요. 김영선님, 제가 가르치는 학원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선생님 머리 스타일 바꾸셨죠? 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앞머리를 내렸는데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학생들이 머리가 바뀐 거를 알아차려주고 또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특히나 머리 바꾸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또 6491님, 야근 당첨이라 회사 편의점에 왔어요. 동기랑 컵라면을 고르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한참 고민했네요. 전 로제 맛 볶음면을 고르고 동기는 짬뽕 맛 라면을 사왔습니다. 같이 먹을 삼각김밥이랑 소시지도 샀어요. 맛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라면도 요새는 종류도 정말 많고 신제품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 더 넘쳐날 것 같은데요. 조합을 아주 좋은 것들로 다양하게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야근 화이팅! 3052님, 35주차 초보 임산부입니다. 내일 검사를 앞두고 임당이 걱정돼서 남편 철이와 반려견 까미와 함께 산책 후 귀가 중이에요. 이제 우리 시리를 만날 날이 약 한 달 남았는데 저희 좋은 엄마 아빠 될 수 있겠죠? 철이야, 잘해보자.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진짜 자주 병원에 가잖아요. 임당이 당 수치가 또 높으면 또 안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뭐 하시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우리 시리 또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 3052님도 몸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완소들의 이야기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아직 사연 안 보낸 분들은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Michael Jackson의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2349님, 다음 달에 대학 동기인 20년 지기 친구들 6명과 여행 가요. 아이들은 무려 11명. 결혼하고 아이 낳고는 처음 가는 여행인데 아이들도 엄마들도 너무 기대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20년 지기?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약간 제 로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중학교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가 없어서, 아니면 초등학교 친구도 그렇고, 뭔가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이 되었다면 아, 같이 나중에 가족끼리도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신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실 것 같네요. 네. 성현님, 오늘 와이프 대신 제가 저녁 당번인데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유통기한 임박한 두부를 발견했어요. 이걸로 찌개를 끓일지 두부조림을 할지 고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찌개 가시죠. 네, 찌개. 두부조림도 맛있겠지만 찌개 괜찮네요. 찌개.

찌개 밥도 비벼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네. 김태영님, 어머니 승진하셨어요. 32년차 공무원으로 꾸준히 일하시는 것도 너무 존경스러운데 승진 소식까지 들으니 너무 기쁘네요. 완디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32년차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승진까지.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네, 화이팅!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Made by 영수, 매바영, 왕해결, 킹키, 해결의 주연, 일주어터 김주연 씨와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고민사연을 다양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IOI의 Dream Girls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배우로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보랏빛 별모양 꽃 아래 아삭한 뿌리를 품은 도라지. 지금이 가장 맛있는 제철이죠. 특유의 쌉싸름한 맛 덕분에 나물이나 무침으로 즐겨 먹고 예부터 여름철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으로도 사랑받았는데요. 그 옛날엔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을까요? 18세기 생활백서인 증보살림경제를 보면 도라지는 양념을 발라 구워 먹거나 달콤한 정과를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도라지를 쌀뜨물에 담갔다가 물에 삶아 쓴맛을 뺀 뒤 꿀에 넣고 졸여 정과로 만들어 먹었던 거죠. 또 도라지에는 인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이 풍부해 약재로도 쓰였으니까요. 올여름 제철 도라지로 건강도 함께 챙겨보세요. 백혜영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1: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2: 영스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ade by 영스.
3: 매바영.
2: 웬디의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왕해결 킹키.
1: 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또 왔습니다. 정말 왕해결 일조터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느덧 8월입니다. 혹시 8월에 가장 중요한 일정을 하나 꼽자면?
0: 8월에 중요한 일정. 뭐 잠깐 뭐 해외에 가는 게 있는데 여름 나라여가지고 좀 휴가 겸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2: 좋겠다.
1: 네. 진짜 이열치열이네요.
0: 네, 너무 좋아요. 그래도 뭔가 바다가 쫙 트여 있고 이렇게 하니까.
2: 어디 간지 여쭤봐도 돼요?
0: 동남아 쪽인데요. 어딘지 잘 몰라요.
2: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해주신 거구나 지금.
0: 네, 잘 몰라요.
1: 네, 네, 네. 동남아도 나라가 많으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이끌려 갑니다.
2: 예. 동남아라는 건 알고 있네요.
0: 예, 예. 그 정도. 네.
2: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또
1: 저는 또 조카의 돌잔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지출이 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또 열심히 일하고.
2: 귀여워.
0: 돌잔치 너무 귀엽겠다.
1: 그죠, 너무 귀여워요.
2: 뭘 잡을까요?
1: 돈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주는 것만큼 우리 조카가 저에게
2: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예.

0: 아니 혹시 주현 씨는 어떤 다이어트를 할 건지 어떤 컨텐츠를 할 건지 미리미리 다 정해놓는 편이신가요?
1: 어, 네, 저는 조금 정해놓는 편입니다.
0: 제이시구나.
1: 네, 저 생각보다 제이여가지고 살찐 거에 비해서 제이입니다. 아니, 굉장히 통제형이에요.
2: 어느 정도 정해놔요?
1: 아,

0: 아니에요. 코스닥이 오르면 먹을지, 코스피가 오르면 먹을지도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기업을 살지. 또 그것도 아~ 좀 걱정이고 오, 좀 이거 투기로 비춰지지
1: 재밌는
0: 않을까.
1: 것 같아요.
2: 근데 네. 그런 건 다 미리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근데 네. 아예 저도 주식을 몰라서 네. 제가 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같이 배우자. 아~ 좀 뭐 이런 느낌으로.
2: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서
0: 해도 되겠네요. 네네. 이제 독신 여성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2: 좋은데요? 좋다.
0: 그거랑 요새 뭐 또 천연 위고비가 유행이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네.
0: 진짜 그걸 먹으면 정말 식욕이 억제가 될까.
2: 나 근데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
0: 그죠?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
2: 그러니까 나 너무 궁금해요.
0: 아침에 계란이랑 들깨를 먹는다고 살이 식욕이 억제돼.
1: 제가 먹거든요.
0: 어때요?
1: 그냥 맛있어요.
2: 맛있을 것 같아. 네,
1: 되게 맛있어요.
0: 뭐지? 식욕이 억제돼요?
1: 아니요, 그냥 맛있어요.
2: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플러스 사과에 피넛버터, 땅콩버터랑 같이 먹는 거 그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포만감이 그럼 얼마나 오래 갈까? 약간 이런 거.
1: 그게 제가 다 해보거든요.
0: 오,
1: 막 맛있.
2: 그럼 아침에 그 두 개 같이 드세요?
1: 같이는 아니고 다 먹어봤는데 그게 포만감이 즉각적으로 오긴 해요. 배부른데 이렇게 하거든요. 역시 이래서 다이어트가 되나 보다 이러는데 금방 꺼져요.
2: 네.
1: 맛있어. 그 둘 다 그냥 맛이 있어.
2: 그냥 맛있어. 안 돼.
0: 그래서 유행인가 보다. 그러니까. 네. 있어서요. 네.
2: 아니 우리 0309형님께서 의외로 가리는 게 많은 1주호터님께 영세서 했던 급식 메뉴 리서치 물어보고 싶네요. 카레라이스 대 짜장밥. 그리고 이면수 구이 대 코다리 강정.
0: 어머머.
2: 두 분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둘 중 더 싫은 거.
1: 싫은 거?
2: 네.
0: 싫은 거.
2: 먼저 카레 대 짜장. 하나, 둘, 셋.
1: 짜장.
2: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유. 이거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제
1: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량 대량 조리를 하잖아요. 네. 저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어떤 것이 더 맛이 없을 가능성이 클까라고 이제 봤을 때 너무 짜장이 탄 맛이 날 가능성이 훨씬 커요. 볶는 요리 종류여가지고
2: 그게 뭔가
1: 그 탄 맛으로 했을 때 쓴 맛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그 급식들은요 어쩔 수가 없이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뭔가 야채류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0: 맞죠, 맞죠.
2: 야채 너무 좋아해.
1: 근데 그 야채가 들어갔을 때 카레는 뭉근해가지고 그 당근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고기가 많이 없어도. 근데 짜장은요 뭘 넣으시냐면 막 양배추류를 많이 넣으세요.
2: 나 너무 좋아해.
1: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맛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2: 왜요? 난 너무 좋은데.
1: 카레는 막 아무리 맛이 없게 해도요 그냥 좀 묽은 카레 정도가 되는 거지 그게 맛이 없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짜장은 그 맛없을 확률이 좀 커요. 저는 그래서 짜장을 선택했다.
2: 주현 씨 빨리 얘기해 주세요.
0: 저는 카레에 당근이 저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 저는 카레 만들 때 당근 절대 안 넣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저는 카레
1: 너무 맛있는데.
0: 저는 양파는 많은 건 좋은데 당근을 좀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카레는 이제 고등학생 분들은 교정기를 끼실 분들이
2: 맞아.
0: 많아요.
2: 맞아, 이빨.
0: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무줄 낄 때 네, 카레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또 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또 교정기를 끼는 고등학생 친구들까지 공감을 해서.
1: 아 고려해서.
0: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고등학생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그런... 거기까지 품겠다.
1: 아 이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짜장 같은 경우에는요.
0: 예.
1: 이에 꼈을 때, 이에 꼈을 때 조금 더 추잡스럽고
0: 아니, 너 귀여운데? 그 귀여운데?
1: 양 입 옆에
0: 아니, 아니, 너무
1: 양
0: 귀여워.
1: 입 옆에 묻어 있을 때 조금 더 추잡스러운 건 짜장이다. 카레는
0: 아무래도
1: 카레는 좀 덜 티가 납니다.
0: 네. 그럴 수도 있죠.
1: 추잡스럽습니다. 여기 묻어 있으면.
2: 나 두 분의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음 것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번 데도 더 싫은 걸 고르시는 거예요. 이면수 구이 대 코다리 강정. 하나, 둘, 셋.
0: 이면수.
1: 아이고.
0: 와 진짜 안 맞네요 킨키씨.
2: 진짜
0: 좀 서운하네.
2: 더 싫은 거.
1: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식의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요. 그 코다리 강정은 그 보통 이제 빨갛게 해가지고 이제 네. 나오는 거잖아요.
2: 네.
1: 미리 합니다.
2: 네.
1: 미리 해가지고요.
2: 미리 해야죠.
1: 그게요.
0: 아니 조리사 선생님이 이상 하겠어.
1: 그게 미리 예, 예. 해놓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강정은요 진짜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코다리의 그 살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빨간 양념이 묻은 그냥
2: 그 양념이 좋은데?
1: 딱딱한 무언가. 딱딱한 무언가.
0: 말리는 신의
1: 역할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이면수 구이는 어쨌든 그 살이 있고 그리고 그 이면수 구이를 할 때 보통 또 그 카레 약간 쓰세요. 약간 그 카레 향 나게
2: 해가지고. 그냥 카레를 좋아하네.
1: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살 영양적으로나 이렇게 했을 때 튀긴 것보다는 구이가 낫고 이면수 구이가 조금 더 살 이런 아하. 단백질 섭취에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
2: 주현씨 let's go.
0: 전체적인 급식의 조화를 보자면 이면수 구이는 메인 메뉴의 확률이 높습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코다리 강정은 옆에 조금 한 칸에 나올 확률이 높고
2: 맞습니다.
0: 디저트로 먹을 확률이 높아요.
2: 맞아요.

0: 나오는 날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뭐 제육이나 소세지나 하나 더 넣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명수는 메인
1: 고다리, 고다리도 메인 아이예요. 고다리도 메인 아이예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급식 딱 그 급식표 외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코다리 강정인 날은 그냥 X 있는 날이에요.
0: 아, 그것도 맞긴 해. 네. 맞아. 보통 계란국이나 막 이렇게 나와요.
1: 그날은 담 넘어요. 그 중국집 가야 돼가지고.
0: 진짜. 네. 아,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전체적인 저로 왔을 때 그래도 코다리 강정은 달콤한 양념이 맞아. 좀 주기 때문에 그래도 디저트 느낌으로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면수는 우리 여고생분들이 들었을 때 조금 거리감이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 저는 또 여고생까지 품는 그런 조금 의견을.
1: 저도 품습니다. 여러분 코다리 빨간 거 묻으면 추잡스럽습니다. 이면수는 안 묻어요.
2: 네. 아, 나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듣고 싶네요. 아, 이게 토론을. 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아했던 급식이나 도시락 메뉴 같은 거 있으셨어요?
0: 가장 좋아했던 메뉴. 저는 아무래도 수요일이.
1: 수요일은 네, 수요일이 다 가장 먹는 날.
0: 맞아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에서 수요일이 좀 맛있는 날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수요일에 조금 실망스러운 날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되는 게 고갈비라는 단어를 나오면 아 오늘 갈비다. 그래서 꼭 이렇게 띄워가면 고등어가 나와있어요.
1: 그렇죠. 아~ 고갈비라는 단어는 참 네, 힘든
0: 맞아요.
1: 게 있어요.
0: 그치. 동그라미 쳐놨는데 알고 보니까 X였다. 그치. 이런 거죠.
2: 키키 씨는?
1: 전 역시 돈가스가 아닐까. 결국 돈가스.
2: 돈가스는 저 좋아하시잖아요. 네,
1: 돈가스가 이제 급식 중에서 완전 1티어 메뉴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그리고 이제 또 한두 덩이 더 먹게 되면 더 기분도 좋고. 그 저는 사실 스프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그 스프에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어 진짜요?
1: 네. 리조또처럼.
0: 아 리조또 이렇게, 느낌이 네, 나겠구나.
1: 밥 말아 먹어가지고.
0: 아 진짜 네. 좀 안 맞네.
2: 그러니까.
1: 괜찮아요. 저희가 뭐 급식 때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네.
2: 두 분이 정말 음식 취향은 절대 안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잠시 등 돌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 아이, 짧은
0: 진짜
2: 고민.
0: 놀렸어.
2: 짧은 고민 사인 안에 도착해 있습니다. 주연 씨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아, 네. 72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장기 딸이 요새 부쩍 많이 먹는데요. 키로 갔으면 하고 두다가도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을 땐 걱정이 되네요. 그냥 먹게 놔둘지 말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2: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초콜릿 젤리는 키에는 도움이 안 되죠? 네.
1: 아,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2: 안 됩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아 이거를 근데, 예. 어떻게 말려야 될까?
0: 근데 사실 키로 간다라는 최대 피해자가 접니다. 저는 뭐 유치원생 때부터 키로 간다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콜릿이나 젤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밥을 좋아해야 살이 찝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군것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2: 아닌데.
0: 아 웬디 씨가 말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2: 제가 외국 가서 네네. 초콜릿이랑 젤리랑 과자랑 이런 걸 먹고 십몇 킬로 가졌었어요.
0: 아 뭐 십몇 킬로는 뭐 1년을 계속 뛰는
2: 1년이 아니었어요.
0: 진짜?
2: 몇 개월 안에. 한국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몸무게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부모님이
0: 진짜?
2: 돌아왔는데 제가 한국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진짜.
0: 아 진짜요?
2: 인천공항에서 제가 못 알아보고 지나쳤다니까요. 저를.
0: 아 그렇게 그 살찌는구나.
2: 네. 진짜.
0: 난 이것도 좋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다.
1: 그 이미지가 그 젤리나 초콜릿 막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2: 아니에요.
1: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 아니에요.
0: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먹구나.
1: 네. 아닙니다. 몇 봉지씩 드시고 이러니까.
2: 아닙니다. 제가 그 신입땡땡 그것도 미니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외국에선 크게 나와요. 근데 미니가 있으면은 그거 한 봉지로 파는 거 있어요.
0: 한 번에?
2: 그거를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0: 아, 또 군것질 좋아하시면 그렇게 드시는구나.
2: 에이, 진짜.
0: 처음으로 인간적이에요.
1: 되게 지금 눈에 하트가 나옵니다.
0: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네. 한 봉지를 다. 이거 말려야 돼. 그렇죠.
2: 이거는
1: 말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돼.
1: 아니 요즘에 좀 그런 대체당으로 된
0: 맞아요.
1: 간식도 많잖아요.
2: 초콜릿도 있고 맞아요.
1: 그런 걸 좀 집에 놔두시면 어떨까.
0: 근데 진짜 좀 고민이겠다. 왜냐면 또 사춘기 딸이니까 또 네. 말을 안 들을 때.
1: 그니까요.
0: 그리고 이게 또 아예 못 먹게 하면은 숨어서 더 먹어요.
2: 맞아.
0: 맞죠.
2: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먹어도 돼. 근데 양을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고 그 젤리 같은 경우도 뭐 요새 좀 당 없는 네네. 아이들이나 그런 걸 미니 사이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가게가 제로 당으로만 판매하는 가게가 따로
0: 맞아.
1: 엄청 많아요.
0: 네. 맞아요.
2: 그런 데를 아예 데리고 가셔가지고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먹었던 사람이 있다.
0: 근데 그 사진을 날 보여주는 거야.
2: 아니,
0: 앤디 보여주지 말고.

0: 내가 봤을 때.
1: 근데 살이 십몇 킬로가 3개월 안에 진짜 쪘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나중에 찌는 건 진짜 너무 금방인데 빼는 게 진짜 힘들다 하더라.
2: 아, 아니면은 충격요법으로 치과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 이 치아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3: 안 그 좋을 치료, 수 있죠. 에,
2: 치료를 아픈 거를 아주 세게 시켜가지고.
1: 아, 그것도 있어.
2: 어, 나쁘지 않은데.
1: 아니 이건 진짜 말려야 돼요. 내가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2: 아, 이게 또 제가 소아비만 출신으로서 이게 좀 뭐랄까 자부심이 있는 게 저는 건강하게 조금씩 짜왔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찌면 그래도 건강하다. 아직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젤리와 초콜릿을 먹는 사람은 진짜 안 건강하게
1: 찌는 거예요. 진짜 안 건강해. 네. 네.
2: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말리셔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한번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너 시작해볼게요. 메이드 바이 영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3: 사소한 고민, 연애 고민, 사람 고민, 직장 고민 다 환영합니다.
2: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잠만 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엔 얌전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3: 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
1: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를 잠꼬대로 중얼거리는데요.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지금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곧 1박 2일 야유회를 가요. 그럼 직원들과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될 텐데 제 잠꼬대를 다른 사람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제 외계어 잠꼬대를 듣고 동기들이 저를 피하면 어떡하죠? 다음날 단체 카톡방에
4: 너 어제 그거 들었어?
1: 하며 저에 대해 수군거리면 어떡하죠? 그런 상상하면 벌써 눈꼬리 서늘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저 잠꼬대 심합니다 하고 밝히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불참하는 게 답일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3중 구조백에 보내드릴게요. 잠꼬대 때문에 고민인 상황입니다. 두 분 혹시 본인의 잠꼬를 알고 계신가요?
3: 어, 저는 없어요.
2: 오, 진짜요?
3: 저는 누우면 그 자리 그대로 깨요.
2: 우와.
3: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에서도 딱 그냥 그 딱 제 몸 크기만큼만 딱 누워 있어요.
2: 그리고 정자세로 주무세요?
3: 예. 뭐 거기서 그냥 조금 뭐 이 정도 잠 안 오는 날.
2: 진짜?
3: 네. 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저는. 진짜 피곤할 때만 코를 조금 곤다 이 정도.
2: 오. 저는 다음날 아침이면 다른 곳을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1: 산냉이 막 이 180도 돌아가 있고.
2: 180 돌아가 있어요. 전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고양이한테 항상 미안해요. 물론 시작할 때는 같이 자고 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좀 반대로가 있고.
1: 있으니까.
2: 네, 좀 미안해요.
1: 저는 피곤할 때 살짝 코를 곤데 약간 새근새근한
2: 어머, 그런 코골이도 그렇게 예쁘게. 약간 정말
1: 이게 아니야.
2: 다시 또 멀어지네.
3: 예쁘네.
2: 그래.
3: 예쁜 잠버릇.
1: 저는 원래 어깨가 안 말리려고 이렇게 손바닥이 천장 보이게 하고 똑바로 졌었거든요. 근데 점점 옆으로 그냥 누워서 자고. 네. 근데 잠꼬대를 하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변 분들.
3: 아, 정말 저는 정말 심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같이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 같이 잔 적이 있어요. 정말 막 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2: 무서워.
3: 무슨 말 거는 것처럼. 정말 막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새 막 여기 와가지고 뭔가 이러고 있고
2: 무섭다.
3: 잠을 진짜 하나도 못 잤어요 그때 그 친구 때문에.
2: 진짜.
1: 네. 근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잘 때 안 거예요?
3: 몰랐어요.
1: 진짜.
2: 네. 미리 말 안 하셨어요?
3: 네, 충격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2: 진짜. 네.
3: 심한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2: 저는 저희 부모님이 코를 너무 많이 고세요. 그래서 봄과 내려가면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서.
1: 다른 방에서
2: 네, 그래도 두 분은 또 천생연분인 게 둘이 같이
1: 보니까 괜찮지.
3: 네. 다행이네.
2: 서로 뭐 대결하는 것 같아요. 예.
1: 저는 제 룸메가 말을 되게 잘 하는 근데 못 알아듣는 말도 아니고
2: 잘면서요?
1: 말을 대화를 해요.
3: 어.
1: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랑 대화를 하는 줄 알고 통화를 하는 줄 알았었는데 대화를 하니까 뭐지? 이게 약간 질문도 물어보는 것 같고 난가? 해가지고 저는 귀가 좀 밝은 편이어서 제가 이제 너 나한테 말하는 거야? 했더니 또 계속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1층 침대고 그 친구 2층 침대였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녀요 그 친구는. 심지어.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말하는 건 몰랐는데 나 혹시 잘 때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대신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또 깨워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0: 둬야 되는구나.
1: 그냥 둬야 된다. 근데 또 두면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고 그때 잠을 한 1년 넘게 잘 못 잤던.
2: 아, 진짜 것 그래. 서로 불편하다.
1: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고는 있으니까.
3: 아, 대비가 되니까.
1: 대비가 되잖아요.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3: 아, 근데 이 고민 사연자분 또 회사여가지고.
1: 회사니까 뭐. 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3: 아, 그런가. 저는 이 사연자분이면 안 잘 것 같아요.
1: 어, 어떡해. 아, 하루 정도.
3: 너무 1박이니까 네,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뜬 눈으로 지낼 것 같아요.
1: 술 마시면 더 자지 않을까요?
3: 또 정신력 싸움입니다.
0: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
3: 아, 안 마셔봤구나.
1: 네. 아, 맞아 맞아. 어, 전 술 마시면은 잠이 오는 타입이어가지고.
3: 아, 맞아.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회사라서 사적인 얘기가 하기 좀 부담스럽거나 네.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저는 아예 안 자버릴 것 같아요.
1: 진짜
3: 힘들어도.
0: 하루 정도면은 만약에 2박 3일이면 힘들 수도 있는데 맞지, 맞지. 하루 정도면 좀 도전해볼 만한 네네. 해결책인 것 같기도
3: 아니면은
0: 해요.
3: 새벽에 잠깐 차에 가서 자고 온다든지 혼자서
1: 차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
3: 살짝 저는 아예 말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요?
0: 그리고 뭔가 이 잠꼬대 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심할 거라고 상상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3: 어, 근데 막 옆에서 사바사바사바
0: 이러면 좀 무서울 수도 있고 하니까
1: 아니 이거를 인지를 하고 듣는 것과 아예 모르고 듣는 것과 진짜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잠꼬대를 조금 하거든요. 혼잣말을 그렇게 한대요. 저도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조금 얘기를
3: 아, 회사에서?
1: 어, 그런가?
3: 아, 뭔가, 그런가? 아, 뭔가 놀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1: 아, 놀림을 받겠죠. 아,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 어제 그렇게 무슨 말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는 것과는.
0: 아. 아니면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뭐, 방안을 같이 생각을 해보던지. 그.
3: 어, 아, 뭔가 MT니까
0: 따로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1: 맞아. 뭐 좋다.
0: 어떻게 한다든지 그 방안을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3: 어쨌든 맞아요. 선택지가 미리 말한다 안 한다 두 개면은 미리 맞아. 말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1: 나중에.
3: 저는 또 생각보다 소심해가지고 그냥 안 잘 것 같아요.
1: 이제 못 자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밤새는 게 안 돼. 막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막 술도 마시고 할 텐데 눈치 보면서
3: 그것도 맞아.
1: 이게 아 에너지가 안 될 것 같아요.
0: 근데 네. 이것 때문에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닌
1: 맞아,
0: 것 같고
1: 그렇죠.
0: 그거는 너무
3: 그리고 잘못도 네. 아니고
1: 맞아요,
3: 잠꼬대
1: 맞아요,
3: 하는 게
1: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의견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3: 5달.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언제 어디서나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주연 시킨티씨와 함께한 이 시간 메이드 바이 영씨
1: 메바영.
0: 3부에서는 두 분이 완소들을 열받게 하는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화났던 일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1: 만나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119 신고.

0: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킹키씨, 주연씨와 메이드 바이 영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영스 가족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킹키 주연의 한마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두 분이 날카롭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킹키씨?
2: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킹키 주연의 한마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162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반에 다른 애들 뒷담화하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대놓고 해요. 제가 당하진 않는데 너무 별로예요. 킹키씨, 하나, 둘, 셋.
2: 낮, 새, 밤, 지.
1: 다음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같이 뭐 배우는 중인데 옆자리에 앉는 분이 자꾸 허밍으로 노래를 불러서 힘들어요. 약간이 들릴 듯 말 듯 불러서 더 거슬린다고요. 주현씨, 하나, 둘, 셋.
3: 어, 모기가 어디서 들어와.
1: 다음은 892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가 썸타는 상대 만날 때마다 제 옷을 빌려 입었는데 그 여성분이랑 사귀면서 이제 매일 제 옷을 빌려 입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야, 나도 입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사입으라고. 킹키씨, 하나, 둘, 셋.
2: 야, 너 여자친구가 나한테 네 이름 부르더라.
1: 마지막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탕비실에서 자꾸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동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손으로 다른 거 하면서 통화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TMI를 알게 돼서 그렇다고요. 주현씨, 하나, 둘, 셋.
3: 아이고, 폰에 물을 흘렸네.
1: 네, 이렇게 킹키 주연의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지 사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자꾸 뒷담화를 하는 친구들에게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2: 낮, 새, 밤, 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듣는다고. 네. 약간 주문처럼, 저주하는 주문처럼 계속 이렇게 친구들을 째려보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낯새밤지.
3: 진짜 못된 애들이다.
2: 낯새밤지. 이렇게.
1: 표정이.
2: 표정이 중요합니다. 네.
1: 근데 아직도 학생이신 것 같은데 꼭 교실에도 뒷담화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2: 이게 뭔가 그 친구들끼리의 막 친근감을 그 올려준다라고 생각 그쵸. 믿는 친구들이 있죠.
1: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그럼 두 분은 그런 뒷담화를 멀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참여를 하는 편인가요?
2: 저도 학생 때는 근데 참여했던 것 같아요.
1: 맞아.
2: 그냥 뭔가 막 다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무리에 속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애들이 얘기하면 아 맞아 맞아, 야 맞아 맞아 그러고 맞아, 괜히 맞아. 내 친구 편 들어주고 맞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3: 전 요즘도 참여합니다. 저 앞에서 말을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뒤에서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2: 솔직해서 좋아요.
3: 네, 안 걸리면 돼요.
1: 좋아요.
2: 명언 터졌습니다. 뒷담화는 안 걸리면 돼요.
3: 그러면 뒷담화가 아니에요. 네.
1: 네, 진짜 웃겨. 근데 만일 너무 심하게 뒷담화를 하면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말린다 아니면 멀어진다?
3: 아 근데 진짜 뒷담화도 선이 있어요.
2: 그건 맞아. 맞아.
3: 그러니까 뭔가 모두가 공감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라든지 야. 근데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요 정도는 이렇게 다 같이 아, 할 수 있는데 그쵸. 뭐 그냥 원색적인 비난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안 되죠. 그런 건
1: 맞아요,
3: 안 하죠.
1: 맞아요, 맞아요. 아니 주현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2: 진짜
1: 아,
3: 고등학교 때 제가 또 고3 때 TV에 살짝 출연을 했어가지고 그때 또 고3

0: 연예인병이 조금 왔어가지고 우와. 그때 막 사인회도 하고
1: 우와 인기가 되게 많았네
2: 아니, 우와
0: 사인회도 너무 아직까지
2: 너무 종이 아닌데
0: 미안해요 아니 또 천안이어가지고 네, 또 동네다 네. 보니까 동네끼리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우와. 그때 또 그랬네요 네.
2: 사인회 우와
0: 웬디님 앞에서 제가 우와. 사인회를 얘기하다니 죄송합니다
2: 우와 몇 명?
0: 아 진짜 고3 때 했는데 전교생이 왔다니까요.
2: 아 작가님. 진짜로? 네,
0: 장난 아니에요.
1: 대박이다.
0: 아 그때 제 고3 때 그 코리아가 탤런트라고
1: 네네, 아,
0: 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네. 그때 교복 입고 나왔거든요. 또. 아. 그래서 이제 또 고등학교에서 조금.
2: 참 멋있어.
0: 아, 예. 우와. 그랬네요. 네.
2: 근데 어, 진짜 멋있다.
0: 뒷담화 많이 좋아합니다.
2: 결론은 좋아한다. 예. 어. 또 다음은 자꾸 허밍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에게 주현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0: 아우 모기가 어디서 들어왔어?
2: 아니 이게 또 조용한 곳이어서 더 그 소리가 거슬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진짜 네. 조용한 환경에서는 맞아요. 너무 더 잘 들려.
0: 맞아요. 어. 그리고 보통 허밍으로 부르시면 실력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시니까 자꾸 허밍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2: 어, 자신 있는 분들은 크게 부르세요.
0: 아, 그렇죠. 어. 웬디님은 크게 부르셔야죠.
1: 저는 듣기 좋게요.
0: 어, 그렇죠. 어. 그러면 귀호강이죠.
1: 저는 허밍으로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그것 때문에 더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감미로운 척 부르세요. 약간 왜냐면 허밍이니까 더 잘 들려 보이잖아요 자기가 아~ 들을 때는 그러니까 막 뭔가 엄청 더 막 감성 있게 부르고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0: 맞아 맞아 왠지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2: 근데 이렇게 계속 흥얼대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혹시 두 분은 약간 그런 습관 같은 거 없으세요?
0: 흥얼거리는
1: 흥얼거린다 흥얼거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제가 원래 혼잣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고쳐져가지고 요즘에는 혼잣말도 잘 안 하고
2: 진짜? 네. 나 혼잣말 되게
1: 조용해요 요즘에는 아,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0: 혼자서?
1: 그, 그러니까 막 노래로 막 약간
2: 아,
1: 막
2: 맞아요.
1: 이렇게
2: 노래도 혼잣말. 하고 아,
0: 그 나이 든 거래요.
2: 네.
0: 아, 죄송해요.
2: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붙여서 말하는 거
2: 아, 맞아. 그리고 맞죠. 그냥 뭐 물건 찾을 때도 그냥 물건 찾으면 되는데 아, 그 내가 어디에 뒀지? 어디 뒀더라?
0: 막 아, 맞아 맞아.
2: 맨날 뭔가를 혼잣말을 계속 아, 하면서
0: 저도 혼잣말 중 이거 제일 많이 해요. 뭘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 이벤트를 진짜 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1: 소문이 그리고, 나야 돼. 우리는.
0: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또 습관 중에 하나가 엄마가 뭘 가져오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때 항상 혼났어요. 내가 가르치는 걸 갖고 오라고. 이렇게 혼나가지고 누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라서 제가 손을 이렇게 그걸 아, 저거구나. 아. 안 혼나려고. 아. 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2: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0: 네, 엄마 무서웠거든요. 아. 예.
2: 근데 요 사연에서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이런 거를 좀 말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 목이 얘기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제가 대신 해드렸으니까 참으셔야지 뭐.
2: 참는 게 낫겠죠. 네. 참는 게.
0: 맞아.
1: 아니면 뭐 그냥 뭐 그 정도 만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0: 맞아 맞아.
1: 아, 저 제가 조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요. 그 정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제가 조금 예민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너무 제가 예 집중이 안 되네요.
2: 지금 그 뒤에 그 뒤에 무슨 말을?
0: 이거 뒷담화 같아.
2: 그 뒤에 무슨 말?
1: 조용하세요.
0: 아 근데 이게 노래 수업이면 허밍을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진짜 공부해야 되는 수업이면 저는 그냥 헤드폰 낄 것 같아요. 그냥 피하는 전략도.
2: 맞아. 헤드폰 끼거나 아니면 방금 키키 씨가 말한 것처럼 저 진짜 제가 이렇게 뭐가 들리거나 하면 멀티도 진짜 안 돼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런 식으로라도.
0: 아, 쪽지에 쓰면 되겠다. 아. 차라리 공부하시니까.
2: 네. 네. 또 다음 옷을 거의 매일 빌려입는 친구에게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1: 야 너 여자친구가 나한테 네 이름 부르더라 라고 네.
2: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 생겼으면 이제 그냥 옷을 사야죠
1: 근데 이 친구분 옷이 되게 많은가 봐요
0: 그러니까요
1: 뭐
0: 이렇게 잘 입으시나 봐요
1: 매일매일 입을 정도로
2: 아니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 여자친구분이 아 근데 옷 너무 마음에 아~ 들어 너 스타일 아~ 너무 내 취향이야 아~ 이런 얘기한 게 아닐까요
1: 아이고, 그럴 그거, 수 있겠다 사야지 뭘 이렇게 계속 빌려 입어
2: 근데 내 스타일과 친구의 스타일과 완전 다를 수도 있잖아요
0: 맞죠 맞죠
2: 안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분을 데리고 나가서 쇼핑을 같이 하던가
0: 아니면 같은 동네 살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그쵸? 자주 빌리니까 그러니까 중고거래 어플에 옷을 올리는 거야. 사서 입어라. 내 옷이라도.
1: 내 옷이라도.
2: 그것도 괜찮고.
0: 좀 계속 보여주게.
2: 아니면 뭐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도 되고. 사실 그날 내가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친구 옷을 빌리고 나갔는데 사실 이게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옷은 다른 게 있어.

0: 그래서 아예
1: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죠?
0: 다른 거 보여줘도 되고.
1: 그리고 뭔가 여자들은 남자친구 꾸미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내 스타일대로.
0: 맞아.
1: 뭐 연애 잘하는 척하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킹키님 옷을 워낙에 잘 입으셔가지고
0: 맞아.
1: 자주 빌리실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2: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옷 그냥... 그냥 네 그냥 평범하게
1: 아 진짜요?
2: 네 막
1: 어, 근데 저는 다양하게 입으시잖아요.
2: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1: 아 네. 그래요?
2: 옷 쇼핑도 잘 안 하고.
0: 근데 다양하게 되게 잘 입잖아요 킹키 씨. 자기 스타일대로.
1: 그러니까요.
2: 감사합니다.
0: 네. 또 마지막으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동료에게 주현 씨가 뭐라고 했죠?
1: 아유 핸드폰에 물을 흘렸네. 아 제가 이 핸드폰에 물을 흘린 게 생각이 나는 게 네. 제가 옛날에 우차사 시절에 네. 신인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핸드폰을 제가 물에 빠뜨려야 되는 장면이 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컵을 쳐가지고 물에 못 빠뜨린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빈 컵에 그냥 핸드폰을 넣었는데 어. 그게 터지겠냐고요. 안 되잖아. 아. 그래서 울어가지고 무대에서 피디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에 물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예. 아직도 아찔합니다. 어. 그때 이 회차 그 선배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 너 웃기러 와놓고 우냐.
2: 어떻게
1: 맞는 말씀이라서 뭐 말도 못하고
0: 아이고, 네,
1: 그랬네요.
0: 어떡해.
1: 그래서 아, 근데 어쨌든 이 핸드폰에 물 요새 방수 잘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딱 좀 아. 이렇게 눈치라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물로.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2: 아 근데 저는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0: 이런 거?
2: 남의 전화 듣는 거.
1: 어.
2: 너무 너무 싫어해요.
0: 근데 약간 지하철이나
1: 아, 맞아.
0: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진짜 많이 듣게 돼요.
1: 맞아요, 어르신들.
0: 근데 진짜, 진짜 죄송한데 많아요. 가끔 재밌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진짜.
1: 맞아요.
0: 어. 가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키키 씨?
2: 그, 저는 그런 대중교통에서는 그 조용해달라고 말해요.
0: 얘기해요?
1: 네. 오, 진짜요?
0: 진짜?
1: 네. 오, 멋있다.
0: 어떻게?
2: 그, 저 죄송한데 통화 소리 조금 줄여달라고 해요.
1: 진짜요? 불의를 네. 못 참으시는구나.
0: 정말 못해요.
1: 멋있다. 저도 말은
2: 못해요. 왜냐면 못 견뎌요. 제가 내릴 정도로 싫어해요.
1: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당연히.
0: 그치,
1: 그치. 솔직히 배려 없고 민폐긴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맞지, 정보를.
0: 맞지. 네. 그치, 그치.
1: 그래 안 그래도 정보의 홍수인데.
2: 아, 그 알아본 적 없냐고요? 예전에 진짜 많이 그랬고.
0: 어, 진짜?
2: 네, 요즘은 아, 그러니까 알아보는 그거 아니고 말을 예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해요.
0: 아. 네. 만약에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어, 조금 조용해 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어, 아, 어, 뭐야? 야, 잠깐만. 킹키 씨 아니에요? 킹키 씨?
2: 네,
0: 뭐야? 야 나 킹키 만났어. 킹키 야 대박. 무슨 일이야?
1: 뭐 인사하세요. 이러면서 전화기
0: 아, 제 친구한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어디요? 야야 잠깐 이거 영상 통화로 와볼게. 잠깐만. 어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2: 네 여기서 또 사람 있으니까.
1: 진짜 싫어해. 상상만 해도 싫죠.
2: 너무
1: 그렇죠?
0: 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1: 네, 저도요.
0: 얘기 못하고 예. 그냥 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어폰을 끼거나
1: 맞아요, 맞아요.
0: 헤드폰을 끼거나 근데 그걸 앞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1: 아, 이어폰을 끼는 걸?
0: 네, 시끄럽다는 걸 말을 못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냥.
1: 근데 그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배려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0: 모르긴 그냥, 해요.
2: 어, 그냥 뭐 이어폰을 끼네?
1: 어, 그러니까요. 나 때문에 끼는지 전혀
0: 맞아.
1: 모르더라고요.
0: 뭐, 모르긴 해.
1: 그래서 이 탕비실에는 그러면은 그 동료분한테 이어폰을 끼워줘야겠다.
0: 아.
1: 이렇게. 내 거 연결시켜주던지
2: 연결해가지고
1: 자기 거 연결해서 이렇게 꽂아주는
0: 되게 이렇게. 스윗하다.
1: 또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더 그치, 어려운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좋은 네. 데서 보는 것도 아니고
0: 맞아요.
1: 회사니까.
0: 이렇게 또 킹키 주연 한마디 함께 했는데요. 사연을 소개된 분들께는 위로의 선물로 저희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고민 해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0: 델리 스파이스 차우 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듣고 왔습니다. 그럼 메이바이영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연애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너무 달라지는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연애할 때는요.
1: 야, 니들도 연애해. 연애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
0: 라고 하는데요. 만일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러면.
2: 아니, 내 남자친구가.
1: 야, 지금 연애할 때니? 네 인생에 집중해야지.
0: 연애를 왜 하냐며 그딴 거 하지 말라고 연애하는 친구들에게도 엄청 뭐랍니다. 뭐 지금은 헤어진 시즌이라 다른 친구들 연애를 열렬히 반대 중이에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연애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에, 너무 달라지는 친구의 얘기입니다.
3: 너무 별로다.
1: 근데 주변에 한 명씩 꼭 있지 않아요?
3: 있죠.
0: 네, 웃겨요.
1: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결혼해야 바뀌어요. 아~ 네, 결혼해야 못 고칩니다. 이런.
3: 이제 결혼하면 결무새 될걸요?
1: 아, 그것도 그래.
3: 야, 니들 결혼 안 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애가 나중에 애 나오면 우리 애가 야,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결국 다 그 루트대로 가시던데요.
1: 아, 진짜? 아, 못 고치는구나.
3: 못 고쳐요, 그분들은.
1: 어머머. 네. 아, 아이고.
3: 끔찍합니다.
1: 아직 제 친구가 결혼 안 해가지고.

0: 그런 친구가 몰랐네요.
1: 주변에 있으세요? 이런 분들?
0: 아, 많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0: 20대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뭔가 그 연애가 더 막 불같고
0: 맞아.
2: 그게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했던 그런 시기에는
1: 있는 것 같긴 해.
2: 더 막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이런 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정말 그때 감정에 솔직하고 정말 사랑에 진심인 분들인 거긴 한데 이걸 꼭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연애를 권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1: 아,
2: 이
1: 너무
2: 사람이
1: 좋죠. 막 연애해 이렇게.
2: 너무 행복하고 긍정적인
1: 너무 좋죠.
2: 거니까. 근데 이 반대인 경우가 지금 완전 별로. 왜 남들 친구까지 연애하지 말라고.
1: 맞아. 본인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2: 안 됩니다.
1: 네.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아, 야, 너는 너가 연애할 때 그렇게 연애 행복하다고 했으면서 뭐 나보고 지금 행복하지 말라는 거야?
0: 어머, 그렇게 얘기해?
2: 나 행복하고 싶어.
0: 어머.
2: 야, 나 행복하고
0: 싶어. 남자들 다른가 봐. 난 뒷담화해 그냥. 나는 단톡 따로 파서 그 친구 뒷담화하고 풀어. 뒷담화로 풀고 그 애도 좀 다시 그 친구 맞춰주고.
2: 그게 풀리긴 하지. 그게 풀리긴 하지.
1: 아, 나 너무 웃기네.
0: 아니,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조금 덜 맞아, 삐질 맞아, 것 같기도 맞아. 한데
1: 여자들이랑
0: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거든요.
2: 친구를 좀 소개를 시켜줘야 될까요? 다시? 연애 다시 하라고?
0: 아, 그것도 피곤해. 진짜.
2: 가장 간단한 방법 뒷담화로 끝내는 거예요?
0: 간단한 나쁜 방법이긴 한데
1: 아니면 진짜 그 얘기를 해보면 야, 내가 연애해서 너 뭐 남자 소개시킬 줄 알고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식으로.
0: 아, 오, 그거 괜찮다.
1: 야, 내가 연애해가지고서 내 남자친구가 너 남자 소개시킬 줄 어떻게 알아? 야, 그럼 모르는 일이다?
0: 오, 친구 많아 보여. 완전 현명해. 완전 좋은데요? 너무 기분 안 나쁘고 딱 좋은 거.
1: 그쵸. 아, 그럼 친구분이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2: 누군데 보여줘.
0: 맞아. 그런
1: 아니 내가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경험담 같은데 설정. 아니요.
1: 예.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0: 완전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네.
0: 맞아.
1: 저희가 이렇게 또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0: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9: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0: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9: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함께
10: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주현 씨, 킹키 씨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2: 아, 오늘 뭐 또 이제 급식에서는 다소 삐걱거리긴 했지만 네. 예,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네, 다시 등 돌렸습니다.
3: 킹키 씨 덕분에 또 재밌게 얘기해가지고 오늘 네.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마지막에 웬디님의 너무 총명한 답변에 또 감동 먹고 갑니다. 역시 매방의 매방직이에요. 확실히.
1: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3: 직이라는 말 많이 쓰나요 요새? 좀 미안합니다. 예.
1: 아니 저는 두 분 계실 때 진짜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아우, 두 분이 너무 달라서도 웃고 비슷할 때도 웃고
3: 맞아요.
1: 웃음 가득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수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0: 돈월이 비하겐
1: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3: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2: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3: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평소 착용하던 콘택트 렌즈를 끼고 물속에 들어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렌즈를 낀 채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각막 위에 밀착되는 구조여서 물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안구 표면에 달라붙기 쉬운 특성을 가졌는데요. 물속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미생물이 렌즈 표면에 붙으면 각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심각한 통증과 함께 시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놀이를 할 때는 렌즈 대신 도수가 있는 수경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렌즈를 껴야 한다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한 뒤 물놀이 직후 바로 빼서 버려주세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1928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지? 최근에 아버지 폰이 고장났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신형 스마트폰으로 하나 사드렸다. 아, 많이 비싼 건가? 아, 그냥 옛날 폴더폰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거예요. 써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야, 이 화면은 크네. OTT로 드라마 볼 때 좋겠네. 어? 아, 그런 것도 볼 줄 아세요? 아이, 그럼 TV로 엄마랑 둘이 자주 봐. 아버지는 뭘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타박하더니 내심 만족스러운 듯 새 폰을 이리저리 구경했다. 나도 큰 지출에 손이 조금 떨렸지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는데 그... 나 이것 좀 알려줄 수 있나?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알려달라고 한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아버지가 알려달라고

해달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SNS, 2번 SOS.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SNS요? 아니 갑자기 왜요? 아이 친구들이 하더라고. 사진도 올리고 소통도 하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한다던데 넌 안 하냐? 아버지는 갑자기 SNS를 하고 싶다며 나보고 알려줄 수 있냐고 했고, 나도 잘은 모르지만 가입부터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줬다. 프로필 사진 등록하실 거예요? 아이 사진이 많이 없는데 뭘로 한다? 지금 한 장 찍어드려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아이 좀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아버지는 사진 찍는 게 어색하다며 머쓱해했고, 나도 아버지의 사진을 찍어드린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 같이 어색해졌다.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리고는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내 SNS 사진들에 이것을 누른 알림이었는데 아버지가 누른 이것은?

영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아버지가 누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싫어요. 2번 좋아요.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박문치의 널 좋아하고 있어.

아버지는 내 SNS에 있는 모든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셨고 딸과 찍은 사진에는 댓글까지 남기셨다. 그새 친구분들이랑 소통을 한 건지 팔로우도 10명이 넘어 있었고 집에 있는 강아지부터 화분에 기타 사진까지 온갖 사진들을 찍어 올리시는 게 벌써 SNS에 재미가 들리신 듯 했다. 평소 사진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싫어하시고 과묵한 편이시라 이런 거에 영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다. 새 폰 때문은 아니지만 좋은 휴대폰을 사드리길 잘했다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버지의 활발한 SNS 활동을 위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아버지와 친구가 된 하루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1928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SNS와 좋아요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진짜 이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분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한 명 시작해서 같이 모였을 때 너는 뭐 없어? 너 아이디 뭐야? 이랬을 때 너 이거 뭐야? 했을 때 그게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하나씩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기 좋습니다. 뭔가 일상도 공유할 수 있고 더 친구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티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박효신 그리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시스팡 타.

0: 1588 시스팡.
1: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완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완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평설 정기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가요계에 누가 돌아왔게 레드벨벳 원조 썸머퀸 우리가 왔다
4: 뷰뷰 다시 뜨거워져 우리 맘
5: 올여름 레드벨벳의 썰핀보이도
6: 웬디의 양스트리트도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4173님,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영스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취업 준비하면서 영스에 사연 보내면 완디가 응원도 해줬는데 어느새 야근을 하고 있네요. 갑자기 추억에 잠기는 거 보니 일하기 싫은가 봐요. 하지만 오늘도 힘 얻어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야근하면 더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그런 감정이 들것 같아서.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야근도 하고 계시고,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사연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4173님, 화이팅! 오늘도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에스파의 Live My Lif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니라

0: 신년인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극한 폭염에 그늘길 앱까지 등장.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듀스 여름 안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극한

0: 폭염의 그늘길 앱까지 등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예 그냥 폭염 시기입니다. 계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옥 이런 느낌.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뭐 바깥 기온이 체감 온도는 40도를 그냥 넘고요. 차에 에어컨을 틀고 다니면 그나마 참을만 하지만 걸어 다니는 분들은 진짜 한 블럭만 걸어도 땀이 쫙 그냥 비 퍼붓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분들은 그늘이 절실하죠. 그늘 속에서도 덥긴 하지만 아무튼 땡볕을 그냥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찜통더위 속에 그늘길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또 등장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가로수 주변 지형지물이 만드는 그림자와 태양 고도를 계산해서 시간대별 그늘 변화를 보여주고 이걸 바탕으로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앱인데 걷는 길뿐 아니라 버스나 지상구간 지하철을 탔을 때 햇빛을 덜 받는 방향도 추천해줍니다. 이 그늘길 앱을 개발한 게 서울대학생인데 평소에 좀 그늘로 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다가 이런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햇빛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피드백도 받았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늘 없이는 못 버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지구온난화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막 저기 만나가지고 열돔 때문인 거잖아요. 죽을 것 같다가도 예, 세상이 멸망한 것 같다가도 또 한 주 지나면 1도씩 2도씩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예, 다음 주면 또 좀 서늘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며칠만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연대 교수님은 뭐 아무것도 안 만드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종범 작가도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예, 엘리트들이 힘을 내야죠. 이럴 때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망상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상상하고 몰입해 보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실 분들은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셔서 채팅 참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고요. 배성재 텐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상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상원 에드피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이영미님, 601번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버스 기사님이 틀어주신 배성재의 텐 새롭네요. 기사님 센스 짱. 감사합니다. 아, 요즘 뭐 버스에서 라디오 못 틀게 하는 청원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배태는 예 틀어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기사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부끄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센스의 척도가 왜 배태이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1529님 배디 어제 갑자기 실외기가 고장나서 아찔할 뻔했는데 다행히 내일 기사님 오신다네요. 어우 이건 진짜 끔찍합니다. 저도 그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갑자기 일요일이었나? 그 실외기가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켜면 꺼지고 켜면 꺼지고 그래가지고 기사님 모셔서 다음날 그래도 고쳤는데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자 노광현님 섬진강 신박 힐링 캠핑장으로 휴가 와 있습니다. 와이프랑 둘이 와 있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과일과 묵 먹고 맥주 한잔 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 거긴 어떻게 좀 덜 덥나요? 괜찮습니까? 왠지 야외에 계실 것 같은데. 언숙희님, 배디, 지난번 월요일 점심시간쯤에 발산역 쪽에 오셨었나요? 배디 같은 분을 상가 엘베에서 봤는데 거뭇거뭇한 수염에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반가워서 눈빛을 계속 보냈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가시더라고요. 전혀 돼지가 아니셨어요. 접니다. 예. 그쪽에 그 정장 맞추러 갔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정장을 맞춰야 돼서 그때 면도를 안 하고 그 요즘 제가 쓰고 다니는 그 뭐라 그러죠?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 뿔테 안경. 녹화되는 거.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제가 그 안경 쓴 채로 음악 아니면 뭐 유튜브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인식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털 성재 귀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 면도 안 하고 다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월요일에 예, 주말 내내 아마 면도를 안 했을 겁니다. 자 6598님 배성재씨 라디오 하는 건 알았는데 처음 들어보네요. 웃음소리 장난 아닌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계속 듣게 생겼네요. 또 웃어봐요. 또 웃어봐요. 네, 웃음소리가 이상한가요?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 눈만 봐도 마음을 읽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접는 개인 제 눈으로는 쉽지 않겠죠?
7: 만약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입이 하루 정도 도망가면 어떨까요? 강제 하루 휴가라니 은근 꿀이지 않을까요?
6: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7: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이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6: N사세. 목소리는 미남, 비주얼은 옆집 털난 아저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이정보입니다.
1: 주라이공원 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0: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얘기를 듣네요. 뭐 사파리나 뭐 이렇게 어디 관련된 아마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같다. 고고학자 같다. 확실히 아웃도어 룩으로 나온 셔츠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1: 왜냐면 가슴팍에 주머니가 두 개 달리면 일단 아~ 사파리 느낌이 나죠.
0: 그런 건가?
1: 네, 더군다나 수염까지 나 있어가지고 왠지 뭔가 맹수들 잘 다룰 것 같고.
0: 이게 약간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셔츠를 입을 때 이걸 입게 됩니다. 근데 저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유니폼 같이 돌려 입기 때문에 저는 베디나 마찬가지죠. 근데
1: 코끼리 똥 치우고 온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0: 그 색깔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색깔입니다.
1: 예. 랩터 밥 같다고 하신 분.
0: 랩터
1: 밥은 뭐야?
0: 랩터 밥이
1: 주라이공원 클리셰 그거죠. 그쵸, 왠지 그쵸. 사육사 한 명이 랩터 밥이 되죠.
0: 반드시. 예. 사육사 옷 같은 느낌이라는 느낌은 알겠어요. 랩터 밥 같아요, 너무.
1: 네네네. 네. 머리 왜 이렇게 힘졌냐고. 오늘 뭐 하고 왔어요?
0: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촬영이 있었어요. 촬영이 있으면 원래 이 머리를 만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미장원을 바꿨습니다.
1: 미장원.
0: 네. 미장원 바꿨는데 요즘 보기 드물게 자기 주관이 뚜렷해진 선생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아하.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다 밀어버리시더라고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머리들 네. 뭐 여름이라서 그런가 계절감도 나쁘지 않고 또 가운데 가르마 네. 곱게 하니까 뭔가 그 교수님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0: 짧으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1: 살을 빼세요.
0: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배디는 좀 아니지 않나요?
1: 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살리기로 잃을 게 없어서 그냥 오히려 공격성이 더 좋습니다.
0: 그래가지고 이게 짧은 상태니까 좀 짧아진 상태라서 그런지 세팅을 하면 좀 위로 이렇게 좀 머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1: 얼굴이 좀 부어 보이는 느낌.
0: 그러니까 네.
1: 살을 빼란 말입니다.
0: 그래. 술을 네. 끊어야죠 이거.
1: 저보고 모자나 벗으라고 하신 분이 왜 모자를 벗으라고?
0: 갑자기 모자는 왜죠? 모자는 왜?
1: 예. 자 이종훈 작가 땡튜브가 3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요즘 세상에 사실 구독자 몇십만 돌파 이런 것만큼 또 축하할 일이 있겠어요?
0: 아 확실히 이 구독에 인색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열심히 부서져라 일을 하면은 구독해 주시고 그런 게 때문에
1: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딸깍 해가지고 구독자 확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0: 그런 분들을 네. 자꾸 보면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다. 네. 나는 그런 쪽이 아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느낌으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1: 네. 1790님 영화 리뷰 콘텐츠로 캠퍼가 된 구독자입니다. 어이고. 올해는 천만 영화도 있고 꽤 대작들이 많은데 딱 하나 추천한다면 작가님 픽은 뭔가요?
0: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올해 개봉 영화 흥행 순위가 보면은 1위가 왕사남입니다. 2위가 군체고 3위가 호프입니다. 지금 4위가 이제 얼마 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 5위가 살목지, 6위가 토이스토리 5, 7위가 프로젝트 헬멧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이제 아직 스파이더맨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 이 두 개는 이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빼고 얘기하면 저는 올해 최고는 프로젝트 헬멧이었습니다. 일단은
1: 저한테 책도 엄청 강력 추천하셨고.
0: 그렇죠. 어떻게 배디는 어땠어요? 올해 영화.
1: 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순위들 중에서는 헤일메리가 제일 좋았다.
0: 정말 예. 좋았죠.
1: 예. 근데 이제 책은 뭐 이종훈 작가가 강추했는데 아직 읽지 못했는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0: 책 재밌습니다. 예. 아 근데 오디세이를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는 아이맥스 같은 거 그렇게 고집을 안 부립니다. 그냥 동네 극장에서 보는 것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오디세이만큼은 왜 그렇게 꼭 그렇게 꼭 IMAX로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매 안 됩니다.
1: 모든 컷을 다 IMAX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 왠지.
1: 저는 원래 IMAX는 네. 차라리
0: 죽어도 안 봐요?
1: 죽어도 안 보는 한이 있어도 IMAX로만 봐야 된다 주의인데.
0: 아 그래요?
1: 예.
0: 그래요?
1: 요즘 조금 깨졌어요.
0: 네.
1: 헤일 메리가 너무 예매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0: 괜찮아요 그래도.
1: 예, 그리고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러고 했는데 다시 맥스병이 도져가지고.
0: 아이고.
1: 이 오디세이는 죽는 한이 있어도
0: 막 그러니까
1: IMAX로 봐야겠다.
0: 특히 이제 용암맥. 근데 그런데 지금 그거 예매하려면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느긋하게 좀 나중에 보자. 사람 빠지고 보자 그런 버전이고.
1: 안 빠져요.
0: 안 빠질까요?
1: 빠지잖아요. 네. 빠져서 볼만하잖아요. 딴 영화 올라갑니다.
0: 내려갑니까?
1: 예.
0: 스파이더맨은 이제 또 그 스크린엑스도 추천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것에 맞춘 연출이 많다.
1: 그래요?
0: 아무튼 요 두 개를 마저 보고 나면은 이제 올해 영화 결산 뭐를 추천할 것인가 좀 고민이 좀 끝나겠죠.
1: 얼마 전에 그 단군님이랑 네. 또 그 김민경님
0: 네네네.
1: 이렇게 해가지고
0: 최성훈님
1: 그 호프 리뷰하신 거
0: 그쵸.
1: 그거는

0: 채널이 본인 채널에서 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어, 저 그거 봤습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가면서 그걸 어. 틀어놓고.
1: 사실 이게 그 한국 영화 특집을 찍었는데 너무 길게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호프가 급하니까 그래서 그거만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미리 올린 거고 나머지 이제 완전판은 이제 8월 중순에 올라가죠.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재밌습니다.
0: 요즘 이종호 컨텐츠가 많이 떠요.
1: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봐요.
0: 호프는 돈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호프는 영화도 이제 여러 번 보는 분들도 있고
1: 그러니까.
0: 그 논쟁에 참여하려고 아오. 나는 어떤 스탠스가 어떤 포지션인가를 확인하려고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1: 네, 특히 요즘에 이제 또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 단군님 같은 분들 친한 동생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영화는 남이 찍었는데 돈은 본인이 벌려는 건지 그걸로 영상을 다섯 개를 찍었어요. 양심 있는
0: 나홍진이 뭘 알아? 네, 이걸로
1: 감독님이 뭘 알아 이걸로.
0: 네. 아니 근데 그 재밌어요. 저도 여러 번 봤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같이 노는 거죠.
0: 그렇죠. 621호님 라디오 듣다 보면 작가님이 목소리 미남이라는 반응이 있거든요. 음? 목소리 미남 되는 법은 뭔가요? 타고나야 되나요? 발성 배우면 될까요?
1: 어,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전혀 아닌데.
0: 목소리 미남? 목소리 그러니까 미남은 저죠.
1: 배성재잖아요. 예. 그럼 배성재 앞에 앉았는데 그 말 들으면
0: 이 정도면 학력 미남. 수삼틀.
1: 네. 근데 뭐, 그, 물어봅시다. 뭐, 목소리 미남되는 방법은 뭡니까?
0: 목소리요?
1: 네.
0: 타고나야죠.
1: 타고나야 돼요? 네. 그게 답니까?
0: 그렇죠. 그건 그렇게 편합니다. 마음이.
1: 어. 네.
0: 막 가꾸려고 하고 그러면 네. 너무 이제 힘들고 근데 이거, 이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1: 근데 이건 있어요. 그 621호님 제가 목소리가 타고난 게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착청이 있습니다.
0: 어, 배워라?
1: 아니요. 근데 말을 곱게 하고 말을 좀 다정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말을 막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법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단정한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0: 목소리 미남 그 비법을 알려주신 분 있어요. 목소리보다 못생기면 된다.
1: 누가 그런 망발을 했어?
0: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누구, 내가 누구야? 진짜 미남이면 그냥 미남이라고 그러지 목소리 미남이라고 안 하겠지.
1: 누구야 그 망발? 누구예요? 누굽니까?
0: 그래요.
1: 아, 너무하네.
0: 자, 오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1: 네, 오늘의 이 코너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저희 둘이서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로 토크를 할 뿐인데 시간이 마구 버려지는 그런 코너죠.
0: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고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이경수님의 사연입니다. 아마 굉장히 더운 날씨라 이런 발상을 하셨나 봐요.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스케이트를 타러 갔었는데요. 모든 땅이 빙판으로 바뀐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운동화가 없어지고 스케이트가 기본 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동 시간도 짧아질 거고요. 발이 시리니까 발 난로 같은 게 엄청 팔릴 것 같고 이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0: 일단 네덜란드가 옛날에 그랬겠죠?
1: 네덜란드 왜요?
0: 네덜란드가 그 스케이트를 잘 타는 이유가
1: 어, 네.
0: 스케이트 강국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종주국이고.
1: 왜 그런 거예요?
0: 왜냐면 그 얘들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1: 아, 기본적으로.
0: 운하가 꽝꽝 얼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다녀서
1: 하긴 네덜란드가 이 물보다 낮은 지대죠 원래 기본적으로.
0: 그렇죠, 그렇죠. 오, 네, 그런 지대가 많고. 있죠.
1: 네네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1: 야, 겨울 근데 네덜란드가 겨울엔 춥나요?
0: 겨울에요?
1: 네.
0: 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얼음이 얼면 춥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네덜란드 가봤을 때도 가을 때쯤이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케이트를 잘 타십니까?
0: 저요?
1: 네.
0: 아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1: 빙판 스케이트.
0: 예.
1: 인라인은 어때요?
0: 인라인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롤라장, 아. 롤라장까지는 안 갔지만 롤라스케이트는 좀 탔고요.
1: 롤라장 시대죠.
0: 롤라장 시대는 아니죠. 저는.
1: 복도리 동산 같은 데 가가지고.
0: 아니요. 저는 롤라장 시대는 좀 지났고.
1: 막 뒤로 타고 막 디스코 나고 그런 데 아닙니까.
0: 얼음 깨져서 못 탄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1: 근데 인라인도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 빙판 스케이트를 많이 탔었어요. 옛날에. 기본적으로 시원하죠. 시원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평소에 서 있을 때 상당한 심력을 요구하죠. 평소에 이러면 쉽지 않은데.
0: 그 빙판이 있으면 일단 시원할 것 같죠 요즘 같은 여름에는.
1: 기본적으로는 시원하죠.
0: 네.
1: 근데 그 아이젠 써보셨나요?
0: 아이젠 써봤죠.
1: 어?
0: 산에 갈 때.
1: 옛날에 그 또 산 타셨잖아요.
0: 저 또 히말라야도 갔다 왔고.
1: 히말라야 그 그 말 왜 안 예. 그 하나 했다. 아이젠 써봤어요?
0: 예. 써봤죠.
1: 불편해요 어때요?
0: 불편하죠.
1: 그래요?
0: 많이 불편하죠.
1: 아 그래요?
0: 예.
1: 스케이트 날보다 괜찮을 거 아니에요?
0: 스케이트 근데 이제 그 스케이트는 그래도
1: 네.
0: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1: 네네.
0: 아이젠은 박혀 있잖아요.
1: 그죠?
0: 예, 그냥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지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케이트는 기본적으로 미끄러지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1: 속도전이죠.
0: 예, 그게 좋죠. 그리고 스케이트만 잘 쓰면 잘 타면
1: 네.
0: 저는 빙판 세상에서 살기 되게 좋을 것 같고.

0: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좀 커지잖아요.
1: 네네, 그죠. 네. 그게 좋아요?
0: 네. 깔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1: 이미 충분히 크잖아요. 네? 이미 충분히 커서.
0: 제가 뭘 커요?
1: 크죠.
0: 그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되게 열받는 게 키도 네. 그렇게 큰 민족이 스케이트까지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1: 엄청 크겠죠. 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 학생 식당,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자리 이쪽 그 존하고 저쪽 존 사이에 약간 그 어깨까지 오는 칸막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치 그 전설의 고향의 귀신처럼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같이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믿어 그 움직임이 없이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유행했던 그 뒤꿈치에 바퀴 달려 있는 뭔지 아시죠?
0: 힐리스.
1: 그거를 타고 다니는 거에 제가 뿅 반해가지고 한동안 그걸 탔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 스케이트 날 착탈식. 힐리스 타보셨어요?
0: 힐리스 네. 안 타봤죠.
1: 은근히 익숙해지고 나면 보기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편하고 빠르거든요.
0: 편해 보이긴 하는데 네. 왠지 그것 때문에 신발이 더 많이 망가지고 빨리 하게 될 것 같아요.
1: 그거보다는 그 무릎이 좀 나가요. 그거를 많이 타면은 무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식이면은 이 착탈식 날 있죠. 가방에 탁 넣었다가 퇴근하면 날 탁 낄 수 있는 그런 스케이트라면 탈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스케이트 신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 무릎이 그러니까 그 발목이 나갑니다.
0: 모든 땅이 빙판이다. 근데 꼭
1: 자동차
0: 스케이트만 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탈 수 있는 건 맞아요. 스키도 탈 수 있고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1: 그럼 이제 아침에 갈 때 다녀올게 그리고 스키 타고 나가요?
0: 예, 스노우모빌 그래. 같은 것도 탈 수 있을 거예요.
1: 모든 뭐 회사 그리고 뭐 어디 학교 여기는 이제 자기 스키 넣는 데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만약에 모든 땅이 빙판이 되면
1: 네.
0: 일단 시베리안 허스키를 한 10마리 정도 키우면서 캐슬메를 끌고 다니면 네.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1: 아, 허스키 안 키워보셨죠?
0: 네.
1: 한 마리만 있어도 살이 못 찌거든요. 운동을 열 마리면은.
0: 네.
1: 근데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해요? 캐슬메?
0: 캐슬메.
1: 제가 되게 탈 거냐고 욕심이 있거든요. 정말 타보고 싶은데 못 타본 게 스노우모빌이에요. 뭔지 아시죠?
0: 예.
1: 왜 이렇게 무슨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0: 영화 보면 한번 그거 타고 도망가다가 꼭 이제 뒤에 오는 애들 총 쏘면 다 죽잖아요.
1: 그렇죠. 그 약간 그 설원에서 쫓길 때 하시는 게 스노우모빌이잖아요. 그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예.
1: 빨라 보이고 신나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빙판이면 탈 수 있지 않나요? 아 스노우모빌은 좀 눈인가?
0: 눈이고 이제 산 위에서 타는 걸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재밌죠.
1: 재밌어 타봤어요?
0: 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개썰매만큼 재밌는 게 없을 것 같다.
1: 아, 좋은데 네. 허스키 열 마리 자신 있어요? 감당 가능하십니까?
0: 열 마리요?
1: 예. 열 마리 필요 없어요.
0: 뭔가 그때쯤 되면은 네. 이제 생활화가 돼가지고 강아지들 맡기는
1: 네.
0: 애견 타가소 같은 느낌, 탁견소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는 개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맡기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 실제로 제가 있는 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0: 예.
1: 그 이태원동에 작업실 이사 가잖아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시간대만 잘 맞추면은 퍼레이드를 볼 수 있잖아요. 운이 좋으면 그런 것처럼 특정 시간대를 잘 맞추면 그 일대에 사는 잘생긴 대형견들 한 10마리 정도를 한 명이 딱 데리고 산책시키는 그런 회사가 있나 봐요.
0: 굉장히 알바인가?
1: 아니 그냥 아예 제대로 된 직업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0: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여름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바로 열대야 때문이죠. 밤에 가장 낮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 열대야. 올해는 얼마나 될까요? 6월부터 7월 27일까지 아직 더위가 절정에 이르기 전인데도 전국 평균 열대야일 수는 7.8일,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해요.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온 고온다습한 공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 수증기가 마치 이불처럼 열을 붙잡아두면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니 다음 날은 더 높은 기온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셈인 거죠. 이제 폭염은 낮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또 한번 가볼까요?
1: 네, 다음 사연은 민진희 님의 사연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0: 아, 이거 스포 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건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한테 주면서 생겼어요. 근데 이때 황금 사과를 만약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헤라나 아테나에게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스가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한 헤라를 선택해서 지구 전체를 지배했을까요? 아테나를 선택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고 우주선을 발명해서 화성에 갔을까요?
0: 아.
1: 일단 기본적으로 요 오디세이아 이전에 트로이 전쟁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거는 일리아드 얘기잖아요.
0: 예.
1: 이거는 얘기는 다 아시죠?
0: 일리아드 오디세이 제가 중딩 때 읽긴 했는데
1: 그러니까
0: 기억이 안 나요?
1: 일단 이거죠. 그 신하 어떤 여신하고
0: 예.
1: 인간 남자 펠레우스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 결혼식에 하객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신들을 딱 불러요. 올림포스에서 하객들을 부르는데 한 명을 안 부릅니다. 일부러. 그분이 이제 불화의 여신이기 때문에 안 부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명절날 꼭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는 삼촌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부른 거야. 그분이 그 신이 빡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모두에게 불화를 주기 위해서.
0: 왜 안 부른 거예요?
1: 오면은 또 불화를 또 만들 것 같으니까.
0: 일부러 왕따 시킨 거예요.
1: 일부러 안 부른 거야. 그 불화의 여신이 딱 사과 하나를 결혼식장에 투척을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가져가라. 그 사과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객들 중에서 여신 세 명이 딱딱딱 동시에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헤라,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테네거든요. 이제 각자 이제 심판이었던 파리스한테 이제 뭘 주겠다. 심판 매수를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헤라가 약속한 거는 최고의 권력 줄게. 아테나가 약속한 거는 이제 지혜랑 네가 전쟁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승리권 주게 승리권. 셋째 이게 아프로디테가 야, 세계에서 가장 예쁜 미녀를 네 아내로 내가 주선해 줄게. 이러다가 이제 벌어진 게 트로이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당연히 아프로디테한테 줬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분이 스파르타의 이미 유부녀였기 때문에.
0: 네.
1: 자, 근데 만약에 그때 그쪽을 안 주고 헤라한테 줬다. 어떻게 될 거냐? 아테나한테 줬다.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얘기가 한 거죠. 짧게 설명했습니다.
0: 이거를 지금 그 원작 오디세이아 설명회에서 영상 올렸어요?
1: 제가 올렸죠. 짧게.
0: 아,

0: 아 그래요?
1: 네, 짜기 올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랑 익숙하세요?
0: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요?
1: 아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내용들하고 얼추 좀 친숙하세요?
0: 저는 뭐 만화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어렸을 때 필독서를 읽은 거 그 정도인데 이제 일

0: 내가 뭐냐 이러는데 예. 이 당시 이제 올림포스 신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는 누구냐 이런 거 하나쯤은 또 이렇게 고르거든요.
1: 그런 거 있어요. 뭐 딱히 숙제 때문에 한 거라서 네. 그거를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0: 왜요? 배디 성격이라면은 야 그래도 최고 권력자니까 제우스 좋아, 제우스 좋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1: 저 형은 하데스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
1: 배신의 신.
0: 참고로 이제 가장 못생긴 신 중에 하나는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있고요. 마음에 그 제일 좋아했던 마음에 들었던 신 없습니까?
1: 딱히 그 중에 고르고 막 이런 놀이를 하진 않았는데.
0: 그리스로마 신화 시대가 아니구나.
1: 그렇죠.
0: 예. 사실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1: 다른 사람을 하대하기 때문에 저 형은 하데스라고 하시는데.
0: 아 그래서
1: 그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저는. 아,
0: 하데스가 딱인데. 예,
1: 친한 사람을 하대하게 되죠. 예. 관음의 신도 있습니까?
0: 있을 거예요.
1: 아, 뭐죠?
0: 기본적으로 제우스가 제우스가 약간 그 관음벽이 있습니다.
1: 제우스가 권력이 있으면 좀 보고 싶어 되는 거 아닙니까?
0: 근데 제우스가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치졸 킹 더하기 그 약간 가장 찝찝한 킹이거든요.
1: 원래 권력자는 네. 좀 치졸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0: 아, 보는 제우스다. 네.
1: 그리고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치졸하지 않은데 네네네. 밑에서 보면서 이제 구설로 치졸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0: 예.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신이 판이었어요. 판.
1: 판?
0: 판.
1: 어.
0: 왜냐면 휘파람의 신이었거든요.
1: 예.
0: 그거를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목신이라고 그 목 뭐죠? 그 양치기들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팬플룻 같은 거 만드는 신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휘파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휘파람의 저 하나를 마음을 걸었던 중학생 저는 지금부터 나는 판을 좋아하겠다.
1: 아. 유희관을 얘기하신 분 있고
0: 유희관하고 그죠 유희관.
1: 근데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나 네. 셋 중에 실제 미모는 누가 킹입니까?
0: 일단 근데 아프로디테가 니값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름부터가 아름다운 여신인데
1: 그래요?
0: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도 도시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연고지가 있어요. 연고지
1: 예.
0: 야구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는요 각 도시마다 우리 도시의 어떤 상징은 무슨 신이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나 가서 입었다라고 하겠죠. 연고지 같은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이 신화 얘기는 확실히 재미는 있지만 얘기할 게 별로 많지 않네요.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려면
0: 네.
1: 오디세이아를 읽고 가라?
0: 아니죠. 스토리 캠프의 오디세이아 편을 보고 가면 됩니다. 모든 사전 지식을 다 드립니다.
1: 아하.
0: 굉장히 친절하게 싹 드려요.
1: 아하.
0: 굳이 그 두꺼운 책을 읽고 가시는 것보다는 딱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 좀 하시다가 가시면 되죠.
1: 조회수에 미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열심히 일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재밌는 거 아세요? 웹툰을 그렸던 사람 세 명이 나란히 딱딱딱 올린 거 아세요?
1: 아 그래요?
0: 주호민님 저 올리고
1: 주호민 올리고 침착맨 아.
0: 세 개가 딱 올라온 거예요.
1: 어허.
0: 그래가지고 지금 웹툰 그리던 사람들은 왜 다 이거를 올렸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1: 아하. 침투부 이미 봐서 안 봐도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아 골고루 드세요.
1: 문쌤도 올렸다고 하신 분 있고요.
0: 빠더러스도 올렸죠. 문쌤도 올리셨어요.
1: 김헌 교수님이 짱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다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가진무침도 드시고 하셔야죠. 콩자반도 먹고
1: 셋 다 본 사람이 다 다르니까 같이 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0: 그치 그치 여기 셋 다 보신 분이 역시 뭘 아시는 분이네.
1: 네. 다음 가볼까요?
0: 네. 재밌는 영화 기대됩니다. 자 저는요 박경민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딱 하루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CEO와 몸이 바뀌고 어떤 기술을 한 가지 습득할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싶나요? 어떤 CEO가 되고 싶나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1: 그 뭐랄까 최대 주주랑 바뀌는 게 아니라 CEO랑 바뀌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
0: 오너가 아니잖아요. 오너랑 바뀌어야지 이게 맛이 있는데. CEO는 약간 일만 하게 되는 입장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여야 되나요?
1: 뭐요? 우리나라는 별로 바꾸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0: 아니 아니 우리나라라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요 일단 그 CEO님들의 면면을. 어떻게 본인이 있어요?
1: 저요?
0: 네.
1: 글쎄요. 별로 이렇게 CEO들과는 바꾸고 싶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1: 재벌가는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0: 재벌가.
1: 네.
0: 궁금은 합니다.
1: 저는 딱히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그냥 그들의 집에서 찐 대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우리가 드라마로밖에 재벌가 토크를 모르잖아요.
0: 제가 일단 그 친한 동생 중에 한 명 있으니까 물어봤죠. 알아가니까.
1: 재벌 친구가 있어요?
0: 재벌 친구 있어요.
1: 재벌 동생?
0: 네.
1: 오.
0: 근데 그 동생의 말에 의하면 드라마를 볼 때 재벌가에서 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 자기는. 집에서 스테이크를 썰으면 저게 없다. 저건 정말 만들어진 이미지다.
1: 스테이크 장면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0: 어디 가서 맛있는
1: 재벌가들 한식 먹지 않나요?
0: 그런 집도 물론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의리

0: 유일하게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말 집에서 막 무슨 칼질하고 없대요 진짜 그런 게.
1: 저는 이제 그 정도 재벌 아닌가 보지라고 하십니다.
0: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재벌가 중에 하나. 그냥 대표적인 그 재벌가 중에 하나가 이제
1: 동생이라고?
0: 동생 동생이죠.
1: 그럼 지금 톡하면 답하나요?
0: 답하죠. 일하는 중이면 안 할 수 있지만.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그 친구가 뭐 먹자 그러면 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1: 근데 스테이크 안 먹어요?
0: 스테이크 안 먹어봤어요.
1: 그래요?
0: 근데 정말 그게 그
1: 뭐 사주나요?
0: 예? 네?
1: 뭐 사주나요?
0: 그냥 평범한 거 먹어요. 뭐 오돌뼈 먹고 뭐 닭갈비도 구워 먹고 어디 가가지고.
1: 어허 그렇군요.
0: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근데 CEO랑
1: 서민이랑 놀아준 건데.
0: 아니에요. 아 왜냐면 그분이 재벌가지만 웹소설을 쓰고 싶어 하셨어요.
1: 아하.
0: 본인이 썼어 실제로. 그거 봐주다가 친해진 건데. 예. 정말 웹툰 웹소설 이런 거 정말 많이 보는 분이더라고요. 아, 알고 보니까 가가지고 헬기도 좀 불어드리고 노동하러 간 건가나?
1: 헬기 불었어요?
0: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1: 동생한테?
0: 궁금해서 부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1: 헬기 좀 들려줘.
0: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인 악단이잖아요. 휘파람 좀 불어줘요. 개인 악사잖아요. 개인
1: 야,
0: 악사.
1: 광대로 갔네.
0: 야 이거 다 프라이빗
1: 그러네.
0: 뮤지션으로 갔나? 아닙니다. 그런 친구 아닙니다.
1: 애완 헬기.
0: 그런 친구 아니에요.
1: 재롱잔치했구나.
0: 아니라고요.
1: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식사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막 드라마 보면 하잖아요.
0: 중요한 얘기 하겠죠.
1: 중요한 얘기 하는데. 놀랍게도 뒤에 이제 서빙하는 분들이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0: 그런가요?
1: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기 있는 분들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0: 거기서 막 주식 정보도 알 거고 땅 그러니까, 정보도 알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분들 듣든 말든 하는 건지.
0: 밥 먹을 때 꼭 그렇게 할까요?
1: 자기들이 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런 건 밥을 다 먹고 나서 방으로 가거나 뭐 다실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밥 먹을 때는 그분들도 뭐 자기가 구독하는 채널 얘기하고 야 이번에 야구팀 이것더라 저더라 얘기하지 않을까요?
1: 그들이 그렇게 그 눈치를 볼까요?
0: 아닐까? 아 그 사람 사는 건데 아 이번에 그 무협지 봤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디세이 봤어요? 오프 봤어요? 하겠지. 재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1: 야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0: 기술은 잘
1: 그분들은
0: 모르겠어요.
1: 결국 그냥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기술보다는 어떤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0: 네. 돈 버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1: 돈 버는 기술.
0: 돈 버는 기술 있겠죠.
1: 그게 식탁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 토크를 듣다 보면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지니까 다르구나.
0: 근데 그분하고 제가 몸이 바뀌었어요. 그럼 더 이상 그분은 그 말을 못 하겠죠. 왜? 알맹이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렇군요.
0: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채팅창에 어느 재벌 회장님 운전기사분은 운전하다 들은 정보로 주식 사서 퇴직금 10배를 벌었다는 도시전설을 본 것 같다. 뭔가 듣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0: 있겠죠.
1: 같아요.
0: 듣는 게 있겠죠. 근데 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죠. 정말 도시전설일 수도 있고.
1: 저는 그건 있습니다.
0: 뭐죠?
1: 우리나라 최고의 뭐 재벌이나 CEO나 뭐 이런 분들 지위가 되면은 그리고 재력이 되면은 막 그 슈퍼볼 같은 거 보러 가면 그 스카이박스 같은 데서 보면
0: 그죠?
1: 그 시야에 한번 있고 싶긴 하네요.
0: NBA 플로어층이나 슈퍼볼의 저기 VIP층
1: 선수들 등 뒤에서 보고
0: 그죠. 예. 누가 이렇게 강백호처럼 날라가지고 슈퍼점프하면 거기 르브론에 깔려도 보고
1: 아 좋다.
0: 좋아요?
1: 와 너무 좋다.
0: 르브론한테 깔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르브론에 깔리면 인생 영광 아닐까요?
0: 아 그럴까요? 예.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배성진한테 쏘리 아이 오케이 그럼 손 잡아주는 거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딱 일으켜주고 어깨 한번 땅땅하고
1: 신발 가질래? 한 장만 줘.
0: 거기까진 아니지. 경기 중인데
1: 르브론 땀 묻고 막
0: 경기 중인데 예.
1: 아 그거 너무 좋겠다.
0: 확실히 이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1: 그러니까 그리고 막 오타니가 만약에 월드컵 시리즈 하는데 그거 박스에서 보고
0: 네.
1: 뭐 먹으면서 거기 케이터링이 또 있잖아요. 어떤 케이터링이 있을까?
0: 케이터링 있어요?
1: 박스 가면 케이터링 있죠.
0: 먹으면서 볼 수 있어요?
1: 네. 저도 이제 뭐 월드컵 갔을 때 박지성 그 해설위원이랑 같이 이번 월드컵 말고 지난 월드컵 때 그 박스에 갈서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0: 야 좋았겠다.
1: 갔더니 케이터링이 있더라고요.
0: 어땠어요 그때 품질?
1: 근데 이제 메뉴. 그거는 이제 스폰서와 관련된 어떤 케이터링이었던 거고.
0: 아
1: 예 이거 진짜 재벌들의 박스는 또 다르지 않을까.
0: 정말 그 자비로 공수해 올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1: 주문하면 오지 않을까요?
0: 궁금하긴 하다.
1: 그렇습니다.
0: 네. 아 근데 저건 있네요. 요식업계 쪽에 최고 CEO면은 본인도 요리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배워오면 좋겠죠. 요리 기술. 그러니까 CEO가 그 스킬을 습득하고 있을 만한 업계가 뭐가 있으려나?
1: 다 정.

0: 정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결국은 돈 버는 정보인가요? 네. 네.
0: 이부진님이 아드님이랑 같이 LA 레이커스 경기 그 자리에서 보는 거 봤다. 저도 어디서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그래요.
0: 다음 갈까요?
1: 다음은요. 이지훈님의 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가끔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 나는 스파이 일을 하러 온 첩자인데 큰 사고로 기억을 전부 잃어가지고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나를 힘들게 추적해 찾아왔으니까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따라갈 건가요? 이건 그냥 제이슨 본 아닙니까?
0: 그렇죠.
1: 이건 그냥 본 아이덴티티 줄거리잖아요. 어떻게 본인 배성재
0: 그러면 그쪽 기억이 날 때
1: 네.
0: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돌아와요? 그걸로 자극을 받아서
1: 얘기하는 순간 팍팍팍팍팍
0: 플래시백
1: 다 떠올랐어.
0: 그 클리셰로 근데 와 하면서
1: 그렇죠. 딱 배성재 DJ가 으악 하면서 딱 보니까 나는 왜 저 밖에 있는 차량의 모든 번호를 외우고 있지? 나는 왜 여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걸 외우고 있지? 다 보이는 거야 막 갑자기.
0: 근데 그러면 네. 지금의 기억까지 날아가는 거야? 아니면 지금 기억이랑 그 기억까지 그냥 다 합산돼가지고
1: 플러스죠. 플러스.
0: 야 플러스면은 저는 여기 남을 것 같습니다.
1: 그쵸. 미안합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을 냈네요.
0: 아니 지금의 제 인생이 아니더라도
1: 네.
0: 왠지 스파이로서 그쪽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나를 찾아왔다는 건
1: 네.
0: 나를 어딘가에 써먹으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이곳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1: 근데 기억에 딱 돌아왔는데 그게 어딘가에 숨겨놓은 나의 개인 금고에 들어가 있는 한 200억 상당의 돈.
0: 가야죠. 액수의 문제죠.
1: 아, 액수의 문제입니까? 네.
0: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막 스파이를 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 나라가 어디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1: 그게 중요하네.
0: 그게 이제 이종건 작가 만약에 미국이다. 네네. 이러면 바로 갈 텐데.
1: 아니죠.
0: 근데 뭐 북한이다. 못 가죠.
1: 아니죠. 예. 그렇죠. 미국이면 그걸 간다고요?
0: 예.
1: 아닙니다. 저도 지금 요대로 살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한국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저의 개미 목소리로 얘기하네.
1: 조국이니까요.
0: 개미 목소리 얘기하네.
1: 조국이니까요. 근데 이런 설정은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기억을 되찾았더니 난 땡땡이었어. 많잖아요.
0: 둘 다 있는 기억을 갖고 있게 되면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양국에 다리를 걸쳐야죠.
1: 네. 이중국적.
0: 이중국적.
1: 근데 땡땡이었어 중에서 제일 구미가 당기는 땡땡은 뭡니까? 기억이 돌아왔다. 난 사실 뭐였어? 근데 그 뭐가
0: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1: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스파이일 수도 있어. 난 내가 알고 보니까 거의 뭐 피지컬이 끝장인 살인기계였던 어떤 특수 요원이야. 뭐 스파이, 뭐 본 제이슨 본이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뭐였어. 뭐 가장 구미 당기는 거 없어요? 난 돼지였어 말고.
0: 야 스파이 말고 채팅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올라옵니다.
1: 그러니까요.
0: 두공이었어, 옥자였어, 육포였어.
1: 육포는 뭡니까? 참고할 만한 의견이 별로 오늘따라 안 나오네요 채팅창에.
0: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었어.
1: 그건 아무 의미
0: 나이가 안 맞잖아요.
1: 나이가 안 맞잖아요.
0: 아버지였어.
1: 조금 있으면 이제
0: 그것도 안 맞잖아.
1: 호영호제 가능한 나이인데요 지금 저분은.
0: 동생이었어.
1: 동생이었어. 동생이면 뭐 있나?
0: 일론 베스크야 넌. 이러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1: 베론 머스크.
0: 그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1: 저 그거밖에 없나요?
0: 이복 동생.
1: 근데 사실 그거라고 해서 뭐 그닥 좋은 게 뭐 있습니까?
0: 네?
1: 그다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0: 한 자리 주지 않을까요? 1톤 머스크라면 차단해드리고요.
1: 아니 그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봐도 역시 저는 그 장르 소설 영화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물리력 이런 거 외에 딱히 쓸만한 게 없네요. 스포츠 천재 이런 것도 안 당기고.
0: 야 이게 뭔가 좀 슬프네.
1: 뭐가요?
0: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는 꿈이 있어서
1: 네.
0: 갈림길, 선택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이 되게 좋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가 있었는데
1: 네, 진짜 없어요.
0: 이제는 갈림길들이 상당한 과거일이 되고
1: 그러네요.
0: 뭔가 이제 외길밖에 없다는 느낌 때문에 저기를 또 돌아가 귀찮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반대면 어때? 반대?
0: 반대 뭐예요?
1: 어른을 그 어디에서 열심히 서울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나이가 늙수그레한 알바생 눈은 작지만 목소리는 좋은 우리 알바생 어디서는지 몰라 하지만 과거를 기억 못해 갑자기 기억이 팍 했더니 나 배성재였어 그쪽 방향은 어때요?
0: 그렇다 하더라도
1: 네.
0: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제 삶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네.

0: 그냥 길을 돌아가기가 귀찮을 것 같아.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냥 거기 살았을 것 같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네. 시험을 봐가지고 네. 방송국을 옮겨서 이제 SBS를 다녔잖아요.
1: 네.
0: 근데 원래는 KBS를 다녔지 않습니까?
1: 그랬죠.
0: 그래서 그냥 그때 사실 선택을 크게 한 건데 네네. 시험을 다시 보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옮긴 건데
1: 네, 그죠.
0: 안 했으면 그냥 거기서
1: 쭉 가는 거죠.
0: 광주에서 그냥 살았으면
1: 쭉 가는 거죠.
0: 어떤 인생이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생을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해도
1: 네.
0: 안 할 것 같아요.
1: 아니요.
0: 그냥 거기 살았을 것 같아요.
1: 돌아가면 네. 기력이 같이 돌아오죠. 지금 그렇구나. 기력이라 그래. 지금 기력이라. 그 혹시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 일본 만화 중에 다니구치지로 작가님의 만화 중에 이제
0: 다니구치지로는 신들의 봉우리?
1: 그쵸 그 작가님 예. 그 작가님 만화 중에서 그 50대 중년이 중학생 때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서 첫 순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상쾌한 공기였다니 이제 폐가 깨끗해진 거야. 기력이 돌아옵니다. 싹 하고 이제 완전 쎄 몸이 되는 거죠.
0: 기력과 함께 지금까지의 어떤 시간 누적된 기억도 같이 있는 건데
1: 그래야 좋은데.
0: 그 기력이랑 기억이 같이 될지. 왜냐면 우리가 군대 돌아간다고 해서 기억이 있으니까 기력은 돌아와도 가기 싫잖아요.
1: 아 근데 나 다시 진짜 생각해보면은
0: 상쾌한 광고나 듣자고 합니다.
1: 그럴까요?
0: 자 광주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돼지 될 것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상쾌한 선전 듣겠습니다.
1: 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walk it.
9: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0: 안전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 텐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사연 보내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권님, 이렇게 오래 하는데 두 분 상상력이 끝나지 않는 게 신기하네요. 굿바이님, 오늘 날로 먹네. 뚠뚠이 리스펙님, 이 코너 특징 끝나면 기억이 안 난다. 저희도 기억 안 나요?
3: 저희도 기억 안 납니다.
2: 자, 다음 주는 이종범 작가 스케줄 이슈로 한 주는 우주소녀 수빈 씨와 함께합니다.
3: 아유, 많은 분들 더 좋아하시겠네요.
2: 그렇죠. 그 다음 주는 돌아오시는 거죠?
3: 그럼요, 그럼요.
2: 그렇죠. 자, 오늘 끝곡은 기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얽힌 사연을 적는 세계지도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좋았던 순간을 추억하는 글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군가와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마음만큼은 같은 곳에 있고 싶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릴리 앨런의 Somewhere Only We Know로 8월 6일 목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사연을 적어놓는 세계지도 사이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Map of Us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은 밴쿠버를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너랑 첫 영화 데이트로 주토피아 2를 봤었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되게 착하네. 여기서 너를 패고 도망갔지 뭐 이런 게 없네.

여기서 내가 강도를 당했었지 뭐 이런 게 없네요. 조심해. 여기서 내가 강도를 당했었어 뭐 이런 내용이 없네요. 좋은 것만 갖고 온 건가? 추억의 장소. 저 이번에 캐나다 와서 들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다음에 열었던 파티가 있었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 파티를 했던 공간에 좌표를 찍고 한국에 돌아갈 때 마지막 파티를 했던 곳 뭐 이런 걸 좀 쓰고 싶은 네. 그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아,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는 디깅 뮤직 SG워너비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가 다 떨어졌다는 게 생각났다. 잠결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다음날 배송 완료 문자가 와서 확인해봤더니 뭐야? 뭐야 이렇게 많아?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고요. 104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잠결에 두루마리 휴지를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실수로 원래 사려던 것보다 훨씬 많이 사셨다라고 합니다. 잠결 쇼핑이 진짜 위험하답니다. 수량 체크 실수도 하고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중복으로 산다 해주셨는데, 저는 그 판물 이런 게 좀 호박 막 호박물 판물 이런 게 좀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생수 마시느니 이걸 먹자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마시는데, 이제 한번 놀랐던 게 40개 들어있는 거를 이제 한 박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두 박스를 세 박스를 시켰어요. 그냥 넣어놔야지 하고 제가 하루에 그걸 막 한 세 개 먹어요. 한 세네 개 먹으니까 그냥 이거 먹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40개를 이제 세 박스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세 박스가 오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민폐처럼 그게 20개씩 들어있는 게 한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 박스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집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박스가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 이렇게 엄청 높게 쌓여져 있는 거였어. 이게 뭐야 하고 뭐지? 하고 확인을 하니까 그랬었던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 하고 굉장히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준이 형이 알바로 그거 했었었는데 진짜 욕 나온대요. 그거 물 많이 시키면. 그래서 딱 먹을 만큼의 양만 시켜야 하는데 그때 참 혹시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104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성의 그 시절의 우리, 그리고 캐치아이의 터치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아, 7057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아버지가 요즘은 외출조차

귀찮아하셔서 제가 직접 아버지 머리를 직접 깎아드렸습니다. 가위를 움직이다 보니 어릴 적 제 머리를 손수 다듬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해주셨는데 야 참 마음이 진짜 복잡하실 것 같아요. 예. 슬프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감정에 또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면서 예. 최대한 좀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77님이 사연 처음 보내보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집에 틀어박혀 항상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다 뜨면 누구 선물해줄지 고민입니다 해주셨는데 요거는 약간 개인의 만족이지 않을까 약간 지금 잠깐 이 사연을 읽으면서 누가 나에게 지금 목도리를 준다? 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느낌 아니라 뭐야? 어? 왜? 아 내가 이거 떴어. 아, 그리고 고마워. 약간 이럴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약간 자기 취미를 그냥 나한테 배설하는구나라는 느낌. 이게 조금 나중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떠놓고 지금 주면은 뭔가 그 감정도 반감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겨울에 만약에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거든요. 와 나 생각해서 떴다고? 근데 갑자기 여름에 나 이거 취미로 떴는데 너 주려고 하면 그냥 처리하는 느낌이잖아요 좀. 자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 SG워너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재하의 여름이었다 적재 별 보러 가자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SG 워너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자, 딘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오늘 디깅 뮤직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 가요계를 소머리 창법으로 휩쓸었던 3인조 남성 보컬 그룹 SG 워너비의 음악들을 만나볼 건데, 8-90년대생 남자들의 워너비이기도 했다. 그쵸, 저도 SG 워너비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 제 기억에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3학년이다. 3학년 때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지금 제 스타일리스트랑 벌구랑 저랑 셋이서 SG 워너비 노래를 불렀었던, 라라라 불렀나, 아리랑 불렀나, 아 네 사람 불렀나, 아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SG 워너비 이석훈 씨랑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죠. 플레이리스트 109라고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이제 MBC에서 하는 건데, 예. 취지가 굉장히 좋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하면서 이제 태희형 라디오를 나왔어요. MBC 라디오를.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뮤지컬 많이 들어주세요. 예. 라디오는 SBS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 PD님이랑 거기 모든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어차피 이 프로그램은 8개면 끝입니다. 제가 계속 갈 건 SBS입니다. 예, 약간 이런 제가 계속 갈 건 SBS입니다, 여러분. 예, 뮤지카이 많이 많이 들어주십시오 하고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서로 근데 서로 돕는 거니까요. 예. 석훈이 형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굳이 쓸데없는 이야기 서로 하지 않으며, 대신 일할 때 최선을 다하며 그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선을 지켜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약간 이런 깔끔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 이준, 이석훈 이렇게 셋이 다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뭔가 카메라 없을 때는 막 더 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있다가 슛 하면 딱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석훈 형도 그래서 굉장히 셋이 그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되게 좋다 하면서 잘하고 있는. 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SG 워너비 하면 생각나는 노래나 에피소드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자, SG 워너비는 2004년 1월에 정규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처음엔 신비주의 컨셉으로 얼굴 없는 가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도 본명 말고 예명을 사용할 뻔했는데 막 Why Me, Charles David 막 이랬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얼굴 없는 가수가 좀 유행이었죠. 예. 근데 또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데뷔했는데 신비주의다 내가, 그럼 절대 성공 못했죠. 예. 절대 성공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 노래가 진짜 실력이 기가 막히게 받쳐주는 분들이 이제 아 나 이제 얼굴 필요 없어, 난 노래 실력으로만 갈게,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 SG 워너비는 데뷔하고 3개월 동안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Fly to the Sky의 브라이언 씨가 김진호 씨의 목소리를 듣고 환희가 나 몰래 다른 팀으로 데뷔한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기억나는 게

자, S21의 타임레스 듣고 오셨고요. 이 노래는 미디엄 템포 발라드 장르를 유행시켰고 데뷔한 해에 골든디스크상 서울가요대상 SBS 가요대전에서 신인상까지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놀면모하니에 세 분이 완전체로 출연을 했는데 그때 타임레스가 역주행하면서 SBS 인기가요 1위 후보에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맞아, 이때 다시 역주행해가지고 막 그리고 더 그때보다 탄탄해진 뭔가 라이브 실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력이 안 죽었구나, 약간 더 늘었구나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SG워너비는 2005년에 2집 발표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2집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이었던 살다가 그리고 죄와 벌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1OB의 살다가에 이어서 죄와 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두 곡이 담긴 정규 2집이 S1OB를 최전성기로 이끌어준 앨범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정규 앨범 중에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고 멤버들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성공했다 싶은 앨범이라고 합니다. 원래 살다가는 바이브의 류재현 씨가 직접 부르려고 만든 곡인데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S1OB에게 팔았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비슷한 경험 있냐? 내가 만들려고 만들었다, 다른 가수를 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사실 곡을 제가 쓰니까 거의 다 제가 부르려고 쓰고, 하나 그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라는 노래 있는데, 제가 린 누나랑 한 거 제 정규 타이틀 그 정규 1집 타이틀이었던 그 노래를, 사실은 그때 제가 입맞춤이란 프로그램 하면서 마마무 문별 씨랑 좀 친해졌는데, 문별이한테 주려고 썼다가 문별이가 좋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 컨셉이랑 좀 안 맞는다 이래서 나중에 하고 싶다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예.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자, S1OB는 타임레스에 이어서 살다가 재화벌까지 연이어서 큰 사랑을 받는데, 특히 노래방 애창곡이랑 미니홈피 BGM으로도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때가 이제 중학생 때죠. 예, 그래서 엄청 많이 들을 때입니다. S1OB.

로비를. 예. 그러면서 이제 M2M 나오고 세 글자 뭐 이렇게 나오고 VOS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죠. 쭉쭉쭉. 예. 자, 그럼 저는 SG워너비의 R이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1OB의 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S1OB 특유의 창법과 미디엄 템포 발라드 장르가 큰 사랑을 받아서 VOS나 M2M, 시아, 가비앤제이처럼 비슷한 계열의 보컬 그룹들도 많이 데뷔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워너비의 멤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진호 씨는 그 시절 이 창법으로 유명했는데 과연 어떤 창법일까요? 입니다. 이게 창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낮은 목소리와 굵은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이 동물이 우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SG워너비의 광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디윙 뮤직 시작했고요. 오늘은 SG워너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는데 SG워너비의 멤버들은 그 시절 이창법으로 유명했는데 과연 무슨 창법이었을까요? 입니다. 주관식 문제였고요. 정답은 소몰이창법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와 굵은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소가 우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SG워너비 말고도 박효신, Fly to the Sky, 뭐 휘성 등등 많은 가수분들이 이제 소몰이 창법이라고 좀 불렸던 계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그때는 뭔가 되게 칭찬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되게 좀 올드한 창법처럼 비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색을 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죠. 예. 특히 박효신 씨 같은 경우는 창법을 어느 순간 그냥 확 바꿔버려가지고 진짜 그게 셌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디깅 뮤직 이어가 볼 텐데, SG워너비는 2008년도에 멤버 개편과 함께 이석훈 씨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당시 오디션 경쟁률이 500-1이었다라는 기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석훈 씨는 나머지 499명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석훈 씨 성격이 되게 솔직하고 상남자 스타일이다라고 하는데 어떠냐 해주셨는데, 오 맞아요, 되게 남자다워요. 예, 그래서 막 뭔가 이런 되게 막 왕자, 뭐 교회 오빠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미지는. 근데 전혀 그런 스타일 아니고 딱 시원시원하고 할만하고 딱 이런, 그래서 뭐 뒷급 별로 막 이렇게 없고 깔끔한 성격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김동훈 작곡가님이 이석훈 형 목소리를 뭐 뭘 들었대요, 부르는 거를. 그런 다음에 야 너 지금 너 되겠다, 지금 뭐 이런 멤버를 뽑고 있는데 한번 그거 지원해봐라, 이래서 지원을 했는데 됐다고. 예. 그리고 막 그 전에 코러스로 막 콘서트 알바도 하고 막 실용음악 그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막 이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이미 뼈가 굉장히 굵었던, 예,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정식 멤버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석훈 씨가 합류하고 발표한 SG워너비 정규 5집 타이틀입니다. 라라라 듣고 디깅 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G워너비의 랄랄라 듣고 오셨고, 이전까지 SG워너비 하면 무겁고 슬픈 분위기의 곡들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밝고 신나는 느낌의 곡을 타이틀로 내세운 게 랄랄라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큰 사랑을 받아서 이 노래를 만든 조용수 작곡가가 뽑은 저작권료 효자곡 탑3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저작권료 효자곡에 더 정이 가냐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어쩔 수 없죠 진짜.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사랑해주는 곡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뭐가 있을까, 그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대중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아 아니다, 제가 생각해볼까, 이 나락을 좋아하긴 했는데 막 엄청 내가 너무 사랑하는 노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 얘가 역으로 터져주면서 그 꽂히는 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소중한 곡이고, 맞아 나 이 노래 정말 좋아했어 약간 이런, 예, 그러면서 뭔가 자기 최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갑자기 다른 노래가 또 터지면, 맞아 나 이 노래 진짜 사랑했지, 맞아 이 노래가 내 노래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라라라는 최근에 어릴 때 아빠 차에서 많이 듣던 노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겠네. 제가 아빠 차에서 많이 듣던 노래, 저희 아버지는 노래를 잘 안 들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노래랑 거리가 있으신 분이라 누나들이 이제 막 듣고 싶은 노래를 들어서, 뭐 저는 G.O.D 노래도 많이 듣고 뭐 신화 노래도 많이 듣고 막 이래서 뭐 저한테는 크게 막 아빠 노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SG워너비 해바라기에 이어서 가슴 뛰도록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C워너비 해바라기에 이어서 가슴 뛰도록까지 듣고 오셨고요. SC워너비 멤버들은 솔로 활동도 꾸준하게 이어가는데 이석훈 씨는 안경 쓴 훈남 이미지 덕분에 교회 오빠라는 별명으로 유명했고 데뷔 초에 앨범 자켓 촬영할 때 당시 소속 사장님의 권유로 안경을 쓰게 됐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경 쓴 남자 솔로 아티스트 중 한 분으로 신승훈, 김현우, 성시경, 권정열, 고영배, 이석훈 등등 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체중이 100kg가 넘었는데 같이 다니던 여학생이 뒤에서 쟤랑 같이 다니기 쪽팔려라고 말한 걸 듣고 운동장을 뛰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하고 지금도 엄청 관리해요. 석훈이 형 매일 식단하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는 살이 빨리 붙는 체질이라 먹는 양을 줄여도 운동량이 많지 않으면 살이 찐다 이래가지고 매일 식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촬영할 때는 그래도 가끔 이제 먹는 촬영을 하니까 그때가 유일하게 자기가 좀 이렇게 먹는 일반식을 먹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석훈 씨의 첫 솔로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사랑은 또 이어서 바보에게 바보가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석훈의 사랑은 또에 이어서 바보에게 바보가까지 듣고 오셨고, SG워너비 멤버들의 군입대 이후로 활동이 뜸해졌다가 2014년도에 4년 만에 재결합 소식을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 2024년에는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데뷔 초부터 공연형 그룹으로 불릴 정도로 콘서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멤버들 20대였을 시절에는 20대 가수 최초 라이브 콘서트 300회 돌파라는 신기록까지 세웠다라고 하고, 300회 공연은 세종문화회관이었는데 20대 가수로서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 입성한 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의 라이브를 본 적은 없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사실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죠. 이거는 뭐 내가 대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래 너는 여기서 공연할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 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300회 공연은 어떤 느낌일까 해주셨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익숙하시겠죠. 뭐 그 행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뭐 몇백 번의 공연을 했고 하니까 사실 막 크게 뭐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없을 텐데, 뭐 세종문화회관 약간 이러면 더 힘을 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였던 SG워너비의 사랑하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G워너비의 사랑하자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디깅뮤직의 SG워너비의 노래들로 함께 했습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팀으로서 앞으로 세 분의 활동 응원하고요. 자, 그럼 저는 3부 끝곡으로 SG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들려드리고 디깅뮤직 마무리하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플레이리스트 109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사실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실 이 109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109가 이제 자살 방지 센터 뭐 이런 거여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9를 누르면은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좀 상담을 받고 이렇게 전화로 이제 구조 요청을 했고 뭐 요런 곳인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뵙고 뭐 이랬는데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전화를 받는다는 게,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감정이 계속 좀 이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사연을 다 듣고 뭐 괜찮으실 거예요, 뭐 저희가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고 끊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약간 이 감정들이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변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은 또 이렇게 109 이런 센터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뻗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가 새로 하고 있는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 그래도 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에 이제 게스트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의 힘들었던 시기들을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도 힘든 시즌이 있었어? 막 이런 분들인데 다 듣고 나면 아 정말 잘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아 요렇게 해서 나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또 계기들이 생기는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보시면 기회가 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좀 볼빨간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검정치마의 링링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5754님이 한식당 운영 중입니다. 주말엔 주방 직원이 없어서 오전 7시 오픈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이제 나왔네요. 몸은 힘들지만 매출 보면 뿌듯합니다 해주셨는데, 사장님이시면 괜찮죠. 예, 사장님이시면 해야지. 예, 사장님이시면 해야죠. 이거 알바생이면 힘들겠지. 예, 어쨌든 예, 축하드리고요. 자, 전 시그리드의 Don't Feel Like Crying,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막히는 도로 위로 여기저기 다니며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나면 심야에 도로는 왠지 부록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렇게만 다닐 수 있다면 도시 생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늦은 밤 퇴근길도 드라이브가 되는 시간.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신일류의 슈슈 듣고 오셨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이 교통체증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저 늦게까지 막

일하다가 들어가는 아주 늦은 시간에는 또 썩 괜찮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 도시의 어떤 그 야경 같은 걸 보면서 싹 달릴 때의 기분은 또 나쁘지 않아서 아 참 이렇게만 다닐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늦게 일했기 때문에 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약간 그 묘한 느낌은 듭니다. 네. 이것이 도시인의 숙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현우님께서 요즘 열대야는 매일 숙면을 방해하지만 덕원님이 골라주신 곡을 들으면 공연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고 보니 몇 번의 공연을 놓쳤던 점점점 잔물결에 믿는 구석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쵸. 근데 지금 너무 덥죠. 그 예전에는 그 더울 때 창문 열고 많이 잤던 것 같은데 요즘 더위는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문을 꽁꽁 닫고 에어컨을 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공연장이 되게 괜찮은 피서지예요. 웬만하면 좀 시원하고 있을만합니다. 네. 공연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권유영님,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랑과 청첩장을 접다가 조금 전에 헤어졌어요. 5년을 만나면서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잘 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약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이제 헤어졌다는 게 그 청첩장 접는 일을 하고 각자 집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청첩장을 접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라고 저 순간적으로 약간 너무 긴장을 한 거죠. 근데 다행입니다. 네. 그 청첩장 작업을 끝내고 네, 집으로 들어가셨군요. 그러게요. 진짜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앞으로 계속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 내가 좀 손해봐도 될 것 같다.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두 사람 다. 둘 다 희생했는데 그럼 그 누가 이득을 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는 게 이런 그 독점적인 어떤 그런 파트너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또 막 그런 거 가지고 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 계산적이지 않고 헌신적인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두 분 청첩장 마저 잘 접으시고요. 행복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 짧은 문자로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우님이 신청하신 잔물결에 믿는 구석 듣겠습니다.

어릴 때 빵집에서 빵을 사면 비닐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침 식사는 빵으로. 그렇게 보고 자라서일까 밥과 국이 포함된 한식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좀 더 든든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왠지 아침 식사는 빵으로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바삭하게 식빵을 구워 버터를 바르는 것도 좋고 잼이 있다면 발라도 좋다. 달콤한 쿠키를 카페라떼와 함께 먹는 것도 괜찮다. 카페인과 당분이 빠르게 몸을 깨워주는 기분이다. 오믈렛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확실히 풍부한 식사라고 느껴진다. 과일을 조금 먹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아침으로 약간 과한 느낌이기도 하다. 집에서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식당의 아침 메뉴도 좋다. 브런치 카페의 화려한 플레이트나 정성스러운 샌드위치도 좋지만 근처에 없다면 패스트푸드점의 아침도 나쁘지 않다. 한때 아침 라디오를 진행할 때는 2년 가까이 모닝 세트를 먹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니 해당 주제로 책을 내면 어떻냐는 제안을 받아본 적도 있다. 이상하게 별거 없고 객관적으로 맛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헤어나지 못하는 데는 아침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와 함께 나오는 종이봉투만의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게 되지만 말이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오늘의 에세이는 아침 식사는 빵으로 였습니다. 제가 진짜 그 패스트푸드점 아침 세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많이 먹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이상하게 그걸 안 먹으면 좀 허전하고 서운한 느낌이 들어서 늘 챙겨 먹는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히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그 새롭게 아침 메뉴를 하는 그 체인점이 있어서 제가 그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너무 좀 서운하게도 분명히 그 운영 시간인데 매진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되게 더운 날 아침에 열심히 걸어갔는데 아 심지어 그거 모든 매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거리를 보고 한 3km 떨어진 데를 열심히 갔는데 못 먹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내일 아침도 꼭 챙겨 드세요. 함께 들은 노래는 전자양의 해피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도 더 만나볼게요. 김현주님, 덕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덥네요. 여름이지만 봄을 그리워하며 로이킴의 봄이 와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쵸, 여름 정말 좋지만 이 정도로 더운 날씨 계속되면 우리가 사랑했던 다른 계절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을을 그리워할 법한데 아 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봄 좋죠. 네. 신지수님, 초딩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라 남편이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갔어요. 딱 3일이지만 오랜만에 집이 조용해서 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도 저에게도 방학이 생긴 거죠. 이 시간이 너무 귀해서 혼자 맥주 마시면서 드라마도 보고 책도 보고 라디오도 켜봤답니다. 예전에 재미나게 봤던 드라마 OST 한 곡 신청할게요.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입니다. 크, 저도 이 노래 알죠. 아, 드라마 어떤 거 보세요? 지금 선곡으로 봤을 때는 예전의 명작들을 다시 한번 정주행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그 옛날 시트콤 다시 보면 재밌더라고요. 순풍산풍인 것 같은 것도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옛날 드라마지 않을까 하고 몇 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세상에 이럴 수가.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아무튼 그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방학 정말 알차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김현주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봄이 와도, 신지수님의 신청곡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3074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는 녀석이 이번에 군에 입대를 해요. 철없던 학창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나이가 됐네요.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늘 응원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내년 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함께 이제 군대 가는 시즌이군요. 대략적으로 뭐 나는 언제, 너는 언제 하면서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 우정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도달하는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 친구를 응원하잖아요. 이제 좀만 지나면 그 친구가 이제 3074님을 응원합니다. 야, 뭐 별거 없어. 아니면 이제 야, 너 큰일 났어. 진짜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겁주기도 하고. 저는 그 당시 친한 친구들 중에서 늦게 입대한 편이었는데 다 보내고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친구들 고생 많이 했고, 뭐 저는 뭐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네. 박현경님, 오랜만에 들으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라 깨어있을 때 맞춰서 들으러 와야 되는데 운 좋게 시간대가 맞았어요. 덕원님 반갑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친구 만났을 때만큼 럭키한 기분 좋음이네요. 제이크 밀러의 럭키 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이 새벽 시간 항상 올 수 없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사실 우리 수면을 취하죠. 숙면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밤에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항상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불을 켜고 기다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박현경님의 신청곡 제이크 밀러의 Lucky Me, 그리고 배미라님의 신청곡 쿨의 One Summer Drive 듣고 올게요.

0: friend.
1: We made it.
2: We made it.
1: It's cold.
3: That was fun.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더 만나볼게요. 7711님께서 남자친구와 작은 일로 다투고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할까 싶어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괜한 자존심은 접어두고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고민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가깝고 좋은 사이지만 이런 것들에서 좀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파국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또 끌어안고 살 수 있으면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로 서운해서 또 파국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저는 좀 접어두고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자꾸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싸움의 원인은 너야라고 이제 떠넘기고 이런 사람이라면 파국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좀 제가 좀 악담한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안 좋은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고 결국 좋은 사람들에게 잘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면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6382님 멀리 이사간 학창시절 베프와 느닷없이 통화를 시작해 2시간이나 수다를 들었습니다. 사는 게 바빠 자주는 못 봐도 어쩜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조만간 보자는 친구의 한마디에 가슴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네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신청합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통화하셨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이 막 깊어갈 때까지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제 만나도 편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할 텐데 한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를 듣겠습니다. 6382님 신청곡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7711님의 신청곡 지코의 사랑이었다 들을게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한효숙님께서, 서른 넘어 소개팅을 하니까 예전처럼 가슴 뛰는 연애가 잘 안 돼요. 조건을 따지게 되고 선부터 긋는 제 모습이 좀 싫기도 해요. 아까 소개팅 남에게 잘 들어가냐고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생각이 많아져서 메시지 창만 켜둔 채 멍때리고 있어요. 나쁘지 않으면 만나보라는 언니들의 조언을 듣는 게 나을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쵸.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릴 때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작은 상처로 더 아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잘 맞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을 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살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연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안 맞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한 어떤 그런 스킬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뭐 어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라는 것도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시면 상처로부터는 방어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주저하는 그런 순간에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또 공격,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다 보면 좀 더 인연을 찾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가족과 바닷가를 찾은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사히 학생을 구조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학생의 가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며칠 뒤 구조에 나섰던 시민이 육군 소속 고영우 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말한 고영우 하사. 현재 전방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커다란 영웅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쭉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준비했고요. 인디신의 신보들 만나기 전에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태윤의 우리는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앨범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달담의 여름의 이름표 EP 앨범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달담도 되게 그 청춘의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발표했던 곡들이나 특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보면 특히 청춘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신기하게 또 오늘 제가 골라온 앨범들이 다 약간 그 청춘 만화 같은 느낌? 약간 그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도 있고, 청춘과 어떤 그런 우정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사랑과? 희한하게 또 그런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다들. 약간 그런 성향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되게 청량한 날들이 될 것 같고, 달담의 노래 중에서는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태풍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여름의 이름.

달담의 태풍위 다이아몬드, 여름의 이름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1415의 EP 앨범 5 가지고 왔습니다. 전 1415 처음 봤을 때 기억나는데 되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신인으로

대형 곡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제가 약간 좀 오늘은 뭔가 약간 청춘 느낌이 난다 그런 앨범이 많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차분한 느낌? 네, 좀 달콤한 느낌? 가까운 그런 음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415의 Little by Little 그리고 이 밤이 지나가면 사랑 노래를 들려줄 텐데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나타샤의 두 번째 EP군요. 환상통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그 항상 이 팀은 이름을 볼 때 되게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여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익숙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이국의 느낌인데 저는 약간 그것도 생각이 나요. 그 백석 시인의 시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뭐랄까 좀 저는 약간 좀 그 감성적인 록음악으로서 조금 문학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아까 얘기한 좀 청량한 청춘 느낌은 좀 아닌데 대신에 좀 약간 좀 진한 느낌? 되게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EP를 발매하면서 단독 공연도 준비하고 있군요. 네. 8월 16일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두 곡을 가져왔는데요. 금음, 몽유병, 나타샤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타샤의 금음 그리고 몽유병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뉴링크의 레클리스 데이. 레클리스가 전 뭔지 알고 있죠. 무모한 날. 무모한 날들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왜 레클리스를 알고 있느냐. 잭스키스의 무모한 사랑의 영어 버전, 영어 제목이 레클리스 러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저의 삶에서 이 단어를 무모한 사랑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만나보는데 뉴링크도 되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록 밴드입니다. 약간 영어 가사가 많아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해외 록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사운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앨범부터. 네, 되게 청량하고 시원하게 그냥 기타를 촥 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팀이고 오늘 노래 두 곡을 갖고 왔는데요. Superficial One 그리고 Like-Minded 뉴링크의 노래 듣겠습니다.

뉴링크의 Superficial One 그리고 Like Minded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기쿠아 씨의 정규 앨범 새로운 컴퓨터를 사는 기분 가지고 왔습니다. 정규 2집이고요. 기쿠아 씨는 되게 홍대 인디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또 싱어송라이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청춘 느낌 되게 많이 나는 팀 이름도 약간 좀 일본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약간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네. 요즘 약간 이런 풍이 좀 유행하긴 합니다. 디테일하게는 보면 그 팀마다 좀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확실히 하나의 그 유행의 축인 것 같아요. 네. 이 컴퓨터를 새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앨범 소개에 적어놨는데 저는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386이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가 128메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윈도우 컴퓨터였고 네. 아 윈도우가 아니고 그 도스 컴퓨터였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이제 5.25인치와 3.5인치가 둘 다 있었던 네. 그런 모델이었죠. 터보 버튼이 있었는데 혹시 그걸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앨범 소개하면서 현대인에게 컴퓨터가 정말 중요해서 그 새로운 컴퓨터를 사는 기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하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되게 옛날 사람이라 느낌이 되게 다르긴 하네요. 네. 하지만 그 새 컴퓨터, 새 노트북 사면 되게 기분 좋긴 하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그 컴퓨터를 산다는 것은 또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네. 아무튼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기쿠아 씨의 소공녀 그리고 퍼레이드 듣겠습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 섭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밴드 토카이의 EP 앨범 코미카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카이도 엄청 그 청춘 에너지를 뿜는 팀이고 약간 그 댕댕이미가 좀 있는 팀인데 오늘 신기하게 이런 팀들의 앨범을 계속 많이 소개를 하게 돼서 되게 재밌네요. 같은 청춘이라도 약간 결이 다른데 이 친구들은 좀 댕댕이미가 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앨범은 코미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만화 같은 느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좀 특히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노래 라운드 그리고 히마와리 토카이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오직 시민과 기업의 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흥사단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본부인데요.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꾸준히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특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죠. 모든 큰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선생의 말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8월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가

0: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여름철엔 탈수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맘때면 전국 곳곳의 관공서에서 조금 특별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수 나눔 냉장고의 위치를 표시해둔 얼음물 지도인데요. 이 시원한 나눔은 누군가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했을 때 혹서기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집 앞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음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뒀다는 사연들이 SNS에 퍼졌고 그 뒤로 해마다 여름이면 생수 나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거기 담긴 마음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커다래서 올해도 우리는 이 뜨거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원더걸스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직은 우리 여름 한복판에 있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열대야 보내고 있는데요. 아, 정말 에어컨 발명하신 캐리어 선생님 안 계셨으면은 정말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 여름만 되면은 그 인류 최고의 고트 캐리어 선생님 하다가 추워지면은 역대급 거품 캐리어 선생님. 사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들 많이 얘기하는데 와,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이 벌써 절기상 입추라고 합니다.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인데요. 우리는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느끼는데 어느새 지구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네요. 입추가 되면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늘 밤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까요? 이제는 그리고 봄, 가을이 너무 짧아요. 여름 끝나면 겨울이고 겨울 끝나면 여름이고 이제 슬슬 가을 준비를 해야 가을이 딱 왔을 때 우리 뭘 입어요? 트렌치코트 입잖아요. 이거를 제때 딱 입을 수 있는데 저는 트렌치코트는 딱히 없는데 이때에 입을 수 있는 패션이 딱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후드에 반바지. 저는 이게 참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요. 구안꾸, 남자의 구안꾸는 후드에 반바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 못해요. 왜냐면은 어떤 날은 이 종아리 아래가 너무 시려운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너무 또 더워요. 그래서 야, 이 패션을 할 수 있는 날이 참 얼마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악물고라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을뿐 아니라 뭐 살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오전 5시가 되면 펀펀 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각자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친구들의 모든 준비를 응원하면서 오늘 하루 펀펀 시작해볼게요. 금요일 아침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0: 번에
1: 티어실 원샷
0: 무조맨
1: 티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721님. 최근에 나온 갤럭땡 핸드폰이요. 너무 탐나는데 가격이 좀 사악하더라고요. 지금 노트북을 사냐 새 핸드폰을 사냐 고민 중인데 찡디라면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매일 머릿속에서 아른거려서 큰일입니다. 와, 진짜 요즘은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둘 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뭐 반도체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된다면 저는 핸드폰이요. 왜냐면은 핸드폰은 정말 하루 종일 쓰는데 노트북은 내가 자리 딱 앉아서만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이 조금 더 바꿨을 때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혜진님, 수원으로 휴가 떠납니다. 길 막힐까봐 5시에 출발했어요. 부산에서 가는데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무사하길 바래요. 찡기도 어릴 때 수원 살았다고 했는데 맛집 소개 좀 부탁드려요. 수원 가면 우선 갈비 드셔야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수원 갈비집이 약간 양대산맥 같은 게 땡수원 갈비가 있고 땡보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격 대비 만족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땡수원 갈비가 좀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가서 거기도 사실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여행 가니까 또 돈도 쓰고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겠어요? 땡수원 갈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듣고 잉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8월 7일 찾아주신 분은 이상식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증디. 요즘 더위와 싸우고 있는 집배원분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저는 진주우체국 29년차 집배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편물 배달하는데 많이 힘이 드네요. 더운 날씨를 피해서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각자 자신만의 쉼터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하루하루 더위와 싸우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고생하는 집배원분들 사고나지 않게 조심히 몸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저도 29년 동안 폭우와 폭염, 태풍, 장맛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고객님들 우편물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배달을 해준 저에게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바로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 틀어주실 거죠?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상식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매일 배달하는 집배원분들인 만큼 날씨에 따라서 더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비단 집배원분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이 더위에 몸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 때문에 밖에서 움직일 때 땀이 나고 그냥 몸이 축축 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응원 보내고 싶다면 홈페이지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또는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드리고 신청곡까지 틀어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김혜연님, 찡디, 얼마 전 고민 끝에 나에게 주는 선물로 스마트워치를 샀어요. 요즘 잘 때도 운동할 때도 차고 있으니 너무 유용해요. 예전에 쓰던 건 중고였는데 역시 새로 산 게 좋습니다. 아껴서 오래 잘 쓰려고요. 찡디도 나에게 주는 선물로 산 거 있어요? 저는요,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얘기를 먼저 전해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전 지금은 저에게 선물을 줄 처지가 안 돼요.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좀 여유 가져서, 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한테 뭐 하나씩은 꼭 선물하는 여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8716님. 사랑니 뺀지 4일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니 아직도 부어있어요. 남편이 지금 5개월인 아들 볼살이랑 똑같다고 놀리네요. 곧 가라앉겠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4개 뽑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용기를 못 냈어요. 그 치과를 가면은 얘기를 해요. 이 아래 거 두 개는 웬만하면은 뽑는 게 나을 것 같고 위에는 그나마 똑바로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역시도 뽑는 게 썩기 전에 뽑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얼마나 가는지 이 사랑니 뽑은 뒤에 그 일대기를 좀 네, 남겨주세요. 네. 아니다 남기지 말아주세요. 할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 3851님 저는 책을 사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요리책에 빠져서 집밥 레시피가 세세하게 적혀있는 책을 무려 3권이나 주문했는데요. 오늘 새벽 배송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받아보고 바로 요리 시작해보려고요. 찡디는 집밥 반찬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저는 집밥 반찬 1등은 진미채, 2등은 미역줄기볶음. 요 두 개는 전 이게 이런 밑반찬이 진짜 손이 많이 가고 맛있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먹을 때는 당연하게 먹었었는데 반찬 가게 가면은 꼭 담게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예. 진미채, 미역줄기볶음. 아, 요거만 있어도 밥 한 끼 뚝딱인데.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제 사랑이 오네요. 슈프림 팀의 슈퍼레이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랑이 오네요. 슈프림팀의 슈퍼레이디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볼게요. 이윤진님. 아들 하나, 딸 쌍둥이, 삼남매 키우는 엄마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들 잘 때 새벽에 택배 배송 알바하고 집 가는 길 찡디 라디오 항상 듣고 있어요. 삼남매 키우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찡디 목소리로 힘내라고 기운 돋아 주세요. 와, 정말 진짜 윤진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애 셋을, 와, 저희 어머니도 다 혼자 키우셨지만은, 야, 이런 분들 전 너무 존경스러워요. 예. 우리 윤진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바쁜 상황일수록 내 몸 케어 내가 안 하면 확 놓아버리는 경우가 나거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3746님, 딸이랑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요. 계산할 때 보니까 과자랑 아이스크림만 한가득이더라고요. 저랑 딸이 간식을 좋아해서 서로 사는 걸 말리지 않았거든요. 양심적으로 몇 개만 빼고 나머지 사왔어요. 찡디는 마트 가서 뭘 제일 많이 사요? 저도 과자,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최대한 참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저는 마트 가서 제일 많이 사는

거는 고기인 것 같아요. 예,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목살, 그날그날 좀 상태 좋아 보이는 거. 예. 그리고 전참 다행인 게그 돼지고기 냄새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입산 세일하는 거 있으면은 너무 좋아서 항상 그 600g짜리 사서 예, 300g씩 소분해서 먹고 있습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노래 한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 필요하신 분은 같이 타요 님입니다. 징대 안녕하세요. 각자 동네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동네 공원의 흔들의자에 자주 찾아갑니다. 힘들거나 지칠 때 또는 위로받고 싶을 때 혼자서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매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흔들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공원에 오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처음 몇 번은 할머니가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무조건 비키랍니다. 정말 배려가 권리가 되어버린 격이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앉아있는 흔들의자 근처에 또 다른 흔들의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꼭 제가 앉아있는 흔들의자를 고집하십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말 나오기 전에 비켜드려야 할까요? 근데 저도 제가 앉아있는 흔들의자가 좋단 말이에요. 힐링하러 가는 흔들의자에서 할머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징디 잉데카솔 좀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가치타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글쎄요, 이게 뭐 흔들의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딱 그 흔들의자가 뭔가 특장점이 있는 건지 또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그냥 흔들의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할머니께서도 그 자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참에 다른 흔들의자에서 나만의 힐링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괜히 나도 지칠 때 간 건데 누군가와 막 그런 좀 자리 싸움 버리고 눈치 싸움 버리고 이악 물고 또 할머님 얘기 무시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사실 어떨 때는 내가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질 때도 있거든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없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혜지의 싫어 띄워드립니다.

이인관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친구들 편인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있었던 기쁜 일, 속상한 일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기쁨에는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속상한 일에는 함께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2시간 내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은미님, 저희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요. 남편이랑 임신 준비 중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질 않아 대전에 있는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천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찡디가 응원해주세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기 천사가 꽤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빨리 오면 좋겠지만은 저는 꼭 찾아올 거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찾아올 거니까 편안하게 남편분이랑 좀 마음 먹으시면 아기 천사 소식 빨리 들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7416님, 저번 주에 헌혈하러 갔는데 철분 수치가 낮아서 헌혈을 못했어요. 한 주 동안 잘 챙겨 먹고 몸 컨디션 잘 챙긴 후 오늘 11시로 다시 예약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철분제 챙겨 먹고 라디오 듣고 있네요. 오늘은 부디 수치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헌혈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데 찡디도 헌혈하러 가요. 아이와이의 갑자기 들려주세요. 아, 너무 좋은 분이네요, 진짜. 뭔가 이제 헌혈이라는 것도 내 몸에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내 컨디션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헌혈 다시 한번 한다고 하는 게 7416님이 참 너무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저도 진짜 헌혈을 안 해봤다가 펀펀투데이 하면서 헌혈하는 분들 때문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시간 나면은 또 저도 제 컨디션 잘 챙겨서 헌혈 한번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듀스의 여름 안에서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워너스커니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준비해놨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건이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5659님이 신청한 슈가의 샤인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 찾아옵니다. 금요일 출석 체크해볼까요? 이지훈님, 찡디 오늘 간신히 일어나서 버스 탔는데요. 펀펀이 나오네요. 기사님 덕분에 출석 체크 성공합니다. 지훈님도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기사님도 안전하게 모든 승객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원어스건이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4: 이거 보셨어요?
15: 아니.
14: 저기는 가보셨어요?
15: 아니.
14: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 번만 해봐.
15: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급 추천들.
14: 이거 해보셨어요?
15: 친구들에겐 한없이 다정하지만 찡디에게는 가끔 차가운 동생 원하스 건이십니다. 어서오세요.
14: 안녕하세요. 아, 찡디 제가 언제 차갑게 굴었어요? 아니,
15: 물론 건희 씨가 다정하죠 저한테도.
14: 그쵸, 그쵸.
15: 아주 가끔씩 네. 제가 어이없는 말을 했을 때 네네. 어이없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네. 또 그거를 딱 잡아주는 면이 또 있어요.
14: 저는 못 느꼈어요.
15: 아, 그래? 네. 이거 봐, 이것도 차가운 거라니까. 아니에요 형이 아니라 나는 못 느끼겠는데.
14: 저도 예, 그 아침부터 유언비어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말씀 차가워. 드리면서
15: 네. 너무 차가워, 너무 추워.
14: 농담입니다.
15: 우리 건희에게 도착한 문자들 만나보.

0: 건데요. 네. 야, 조금 늦었는데 네. 건희의 애장품 잘 받았다는 후기 사연 도착을 했거든요. 네. 이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함주영님이 건희님 애장템 잘 받았습니다. 이런 영광이 제 인생에 또 올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건희도 사랑하고 찡디도 사랑하고 펀펀 사랑하는 찡구가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오. 또 사진도 예쁘게 같이 맞아요. 첨부를 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뭔가 주인을 잘 찾아간 것 같아서
0: 맞아요.
1: 네, 오늘도 지금 촉촉하게 바르고 왔거든요. 똑같은 오, 거.
0: 야.
1: 그래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 진짜 주인 잘 찾아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진 보면은 여기가 무슨 상 같은데 올려놓고 찍어주신 네. 것 같은데 상이 대리석이에요.
1: 어.
0: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또 잘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감각 있는 분에게 좀 잘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1: 네, 잘 써주세요. 네, 사파리오님, 건희 씨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 친구는 저 따라서 건희 입덕했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야.
1: 정말 뿌듯해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듣고 있을 지혜야, 우리 원어스 콘서트 같이 티켓팅하자. 사랑해 보내주셨어요.
0: 사파리오님이 지금 너무 큰일 하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친구분 지혜님이신 걸 알았는데 사파리오님 성함을 몰라가지고.
0: 나.
1: 예, 네, 사파리오님 그리고 네. 지혜님.
0: 아니면 지혜지인.
1: 지혜와 지혜지인. 네. 네. 저희 어 맞아요. 저희 원어스 10월 24일, 25일을 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월드투어 예정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미 큰일을 하셨고 원어스 콘서트 티켓팅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이것도 네. 해내야 되는데 이 두 분에게 또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럼요.
0: 경쟁률이 또 치열하다면서요.
1: 그렇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치열하게 또 앞자리 사수하셔서
0: 아, 그렇죠.
1: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이어서 코너 설명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1: 네, 이거 해보셨어요는요 매주 다른 주제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주제에 맞는 나만의 꿀템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추천 사연 만나보고 저와 찡디가 제일 마음에 든 추천 사연을 보내주신 한 분 뽑아서 선물을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0: 펀펀투데이 인별그램에 매주 댓글로 사연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싶다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해보셨어요 10번째 주제 바로 욕실 꿀템입니다.
1: 오.
0: 집에서 사실 내 방만큼 중요한 게 욕실 아닐까 싶은데요.
1: 그쵸.
0: 건희 씨는 욕실 좀 잘 꾸며놓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1: 욕실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샤워 부스가 있어서
0: 네.
1: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이걸 뭐라 하죠? 그 욕실 바닥?
0: 네네.
1: 그 샤워 부스 밖에 있는 욕실 바닥이 항상 좀 건조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0: 그거 중요해요.
1: 맞아요.
0: 어렵기도 하고요.
1: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샤워기인데
0: 샤워기요?
1: 이제 네. 또 필터 샤워기 있잖아요. 필터 샤워기를 해놓고 그거에 좀 실리콘 케이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쁜 하늘색이에요.
0: 네.
1: 그거에 샤워 호스도 그거랑 맞는 걸 사서
0: 오.
1: 약간 그 칙칙한 욕실에 그거 하나 좀 포인트 돼서 오. 인테리어 느낌도 나고 좀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0: 건희 씨는 욕실 청소는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해요?
1: 좀 건식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0: 네.
1: 좀 생각보다 자주
0: 같은데?
1: 생각보다 자주 안 해도 돼요.
0: 아, 약간 그래요?
1: 물 그 곰팡이가 잘 안 생기고.
0: 아.
1: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전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네. 욕실이 약간 회색이에요.
0: 아, 느낌 좋다.
1: 약간 까끌까끌한 회색이어서
0: 뭔지 알아요.
1: 곰팡이도 잘 안 보이고 곰팡이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0: 오.
1: 그래도 한 1,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아, 깨끗하게 또 관리 잘 하고 있었네요. 특히 여름이 되면은 욕실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막 냄새나고 이래서. 그래서 꿀템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딱 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너무 습하고.
0: 친구들이 보내주신 욕실 꿀템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스팀 요정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욕실 물때 제거 스퀴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샤워 끝나고 거울이랑 유리칸을 30초만 쓱 밀어주는데도 물때가 거의 안 생겨 청소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욕실이 반짝반짝해서 손님이 오면 새로 청소했냐고 묻더라고요.

0: 무엇보다 락스 쓸 일이 줄어서 냄새도 덜 나고 시간도 절약돼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욕실 필수템입니다.
1: 오.
0: 맞아요. 요즘 스키지 하나씩 걸어놨다가 이제 물
2: 될 때마다 때
0: 한 저는 이제 초반에 이사 올 때는 네. 아침에 샤워하고
2: 아이고.
0: 저녁에 샤워하고 네. 어, 손 씻다 물이 튀었다면 그것도 수확했거든요.
2: 그 부분만 또 따로.
0: 네, 요즘은 그냥 물때랑 살아요.
3: 청소는 아이템 빨림. 전동 청소솔 추천이요. 충전해서 쓰는 건데요. 전원을 키면 동그란 소리 돌면서 자동으로 문지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문지를 때 힘줘야 돼서 힘든데 거울도 닦고 화장실 바닥도 닦는데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너무 편합니다. 아이템 하나로 편하고 손쉽게 청소해보자고요.
0: 저도 이거 SNS 광고로 봤거든요.
2: 오.
0: 아, 너무 편해 보이긴 하는데
2: 맞아요.
0: 아, 저희 집 욕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2: 오, 가격이
0: 그리고 네. 이거를 어쨌든 적재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2: 그 공간이 맞아요.
0: 맞아요. 이게 욕실 청소를 끝나고 이 젖은 소를 욕실 밖으로 가져와서 적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2: 그 물 뚝뚝 떨어지고
0: 네, 조금 그랬는데 욕실이 넓은 분이나 화장실이 이제 가족 단위로 두 개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또 꿀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저는 이게 좀 혹했던 게 그 욕실 바닥에 저도 회색 타일인데 네. 줄루는 네. 흰색이에요.
0: 아.
2: 그럼 거기에 때 같은 게 조금 낄 때 있단 말이에요.
0: 그럼요.
2: 그거 긁으려면은 손목이 너무 아파.
0: 맞아요.
2: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이걸 전동으로 쓱 밀 수 있으면은 너무 쉽겠는데?
0: 이거 막 동그랗게 막 돌아가잖아요.
2: 그러니까 두두두두 돌면서 이거 너무 탐나는데란 생각은 해보게 되는 거죠.
0: 그럼요. 집게러버님, 친구들의 칫솔 보관통의 바닥 부분 안녕하신가요? 젖은 칫솔을 무심코 꽂아두면 바닥에 곰팡이와 물때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지저분한 칫솔 보관통은 버리고 빨래집게를 준비해주세요. 빨래집게로 칫솔 목 부분을 집어서 가로로 그냥 놓기만 하면 됩니다. 곰팡이도 안 생기고 컬러풀한 집게가 기분 전환되고 칫솔이 금방 마릅니다. 칫솔을 그냥 바닥에 두면 지저분하니 집게로 목 지분을 집어서 칫솔모가 위로 가게 두는 거죠.
2: 오. 건희 씨는 칫솔 보관통 어떤 거 쓰고 있어요?
0: 저는 그 바닥이 뚫려 있는
2: 스테인레스 철제 같은 네, 걸 된 걸로
0: 제품을 써서 이게 오히려 바닥에 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곰팡이나 그 물때가 낄 일은 사실 없는데 빨래집게는 어떤 형태인지 상상조차 사실 안 되는데
2: 네.
0: 이거를 목 지분에 집어서 네. 칫솔모가 위로 가게 가로로 그냥 이렇게
2: 아니면 세워두거나
0: 네, 이렇게 걸쳐놓는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방지한 저도 이제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2: 네.
0: 칫솔 꽂이조차 저도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사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텐으로 돼서 물때 안 끼게 그 접착식으로 돼서 꽂을 수 있는 칫솔 꽂이도 있고
2: 뭔지 알아요. 거울 같은 데다 네,
0: 면도기나 이제 치약도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그 제 용도로 나온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2: 그치. 빨래집게는 빨래를 집을 때 사용하시는 게 네. 어떨까.
0: 그래도 또 이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기분 전환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칫솔 보관하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건 공감을 하는
0: 그럼요.
2: 게 저는 애매하게 그 옛날에 그 흡착식으로 이렇게 뽁 해서 붙이는 거에다가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 알죠?
0: 알죠.
2: 머리만 딱 꽂아둬서 대롱대롱 하는 거.
0: 네.
2: 그렇게 했다가 맨날 끼는 것도 귀찮고 그것도 좀
0: 결국 그냥
2: 그래서 바닥에 나요.
0: 놓게 되죠.
2: 선반에 물론 머리 부분만 네, 공중에 뜨게끔 그렇게 두는데 뭐 하나 사긴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0: 그럼요.
2: 우선 빨래 집게 저도 한번 머릿속에
0: 약간
2: 넣어두고.
0: 여행 갔을 때 빨래 집게 하나 챙기면 좋긴 하겠어요. 여행용.
2: 아, 건희 씨는 확고합니다. 내 집엔 죽어도 빨래 집게로는 두지 않겠다. 자, 그럼 다른 아이템 소개해 드려 볼게요.
0: 네.
2: 습기실어 님이 미니 선풍기요. 욕실에 웬 선풍기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책상에서만 쓰던 탁상용 선풍기를 욕실로 옮긴 순간 욕실에 습기도 잡아주고 또 샤워 후에 몸도 금방 말릴 수 있어요. 욕실에서 한번 틀어보세요. 신세계가 펼쳐진

0: 합니다.
1: 미니 선풍기를 욕실에서 그 욕실에서 또 머리 말리시는 분들한테는 요즘 너무 덥잖아요. 습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머리 말리면서 땀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미니 선풍기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그 대중 목욕탕 가면은 선풍기나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1: 돌아가잖아요.
0: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면서
1: 몸을 말리는
0: 그런 시스템을 집에서도 도입을 한다. 이거는 저는 지금 같은 시즌에는 너무 좋지 않나.
1: 좋은 것 같아요.
0: 대신 겨울이었으면은 사실 필요 없다고 할 뻔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되게 뭔가 혹할 만한 아이템 선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욕실 꿀템들 만나볼게요. 이어서 가시님인데요. 화장실 향수라고 땡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큰일 보기 전 변기 속에 한번 칙 뿌린 뒤 볼일 보면 신기하게 냄새가 안 나요. 불쾌한 냄새 대신 향긋한 냄새가 난다니까요. 남편 아들의 지독한 냄새 이젠 안녕. 그리고 회사에서도 냄새 때문에 눈치 보이는데 이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볼일 봅시다. 사실 이거는 우리 펌펀투데이 팀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1: 호호호.
0: 우리 건이가 또 선물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아이고.
1: 이게 또 최근에 또 일본 여행이 아니죠? 일본의 일정 때문에 갔다가 네. 돌아오면서 또 그 일본 제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럭스토어 가면은 진짜 한 판이 그거인
0: 그걸로 되어 있군요.
1: 예. 네, 그래서 선물용으로 많이 사길래 저도 그냥 속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후기가 너무 좋고
0: 맞아요.
1: 이게 그 아이돌 분이 실제로 소개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네. 한번 선물 드려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써봐가지고
0: 안 써.
1: 쓸 일이 없다고 해야 될까?
0: 그치?
1: 저는 화장실을
0: 건희 씨 화장실 가는 내가 본 적이 없어.
1: 네, 그래가지고
0: 요정이라 예.
1: 뭐 인생 살다가 혹시나 쓰게 되면은 뭐 언젠가
0: 그치? 네,
1: 저도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0: 나를 위한 건 아니었고 순전히 남을 위한
1: 네네,
0: 거였잖아요.
1: 그럼요. 네,
0: 다 이해하죠. 저는.
1: 그럼요. 네, 이어서 문질러님 욕실 아이템으로 고무 빨래판 추천이요. 가볍고 보관이 편해서 화장실에 잘 숨겨둘 수 있거든요. 고무 빨래판 가져다 놓으면 샤워하면서 손빨래 할 때 완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손빨래 할 때는 빨래판에 박박 문질러 빨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빨래판에 빨래 본 적 지금 살면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해본다고 해본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0: 그쵸.
1: 커서 제 이제 자의로 빨래를 해야 할 때 빨래판에 빨래를 문질러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0: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걸 또 많이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 와이셔츠 같은 거 흰 셔츠 목깃 같은 데가 노란 때가 묻어요.
1: 교복이나 셔츠
0: 교복 이런 거 꼭 그 부분은 한번 빨래판에서 문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를 돌리셨던 기억이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추천한 아이템은 그 솔만 닦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그
1: 액체가
0: 들어있고
1: 세제가.
0: 위에 솔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쭉 짜서 쓱쓱쓱 문대고 바로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깃이나 소매 이런 데가 찌든 때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고무 빨래판 둘 중 하나 또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착 부처님이요. 욕실 하수구 머리카락 청소 힘드시죠? 우리 집에는 긴 머리 여자가 셋이라 수시로 하수구 뚜껑 열고 머리카락 제거해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스티커 거름망 쓰면서 편해졌어요. 욕실 바닥이랑 욕조 물 빠지는 곳에 착 붙였다가 머리카락 모이면 떼어서 버리면 끝이에요. 다이소에서 진짜 저렴한 가격에 이거 너무 편합니다.
1: 오, 그 약간 그 주방템 중에 네. 그 음식물 쓰레기 모아주는 그 거름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스티커로 된 거름망이 있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0: 이게 제가 그려보니까 이 개수구에 네. 위에다 스티커를 한 겹 붙여놓는 것 같아요. 물은 빠지게끔. 물은 빠지는데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들은 그 위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싹 스티커를 통째로 벗겨내면 바로 또 청소가 한 번에 되는.
1: 너무 편하겠다. 네. 아 저런 느낌이구나.
0: 네. 저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1: 오늘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또 사러 가네. 네.
1: 조만간 또 다 있는 그 마켓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예. 가면 또 과소비 하게 돼.
1: 맞아. 근데 과소비를 해도 너무 또 저렴하잖아요.
0: 아, 그렇죠.

0: 제가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갔다가 이제 동선이 마트를 갔다가 여기를 가는 동선이었는데
1: 네.
0: 같은 거를 거기서 판다고 해서 거의 7, 8천 원짜리를 천 원, 2천 원에 파는 거예요.
1: 가격대가 다르죠, 맞아요.
0: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했던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쇼핑 동선을
1: 그렇죠.
0: 다 있는 마켓에 갔다가 마트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저희는 이제 하다하다 그 마트 동선까지도 네. 이렇게 설계해 드립니다.
0: 그럼요.
1: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띄워드립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냉방과 하천환경 보호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도심을 달굴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의 수온까지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냉방을 조금씩 줄이는 실천들이 모일 때 도시에 열을 내리고 하천도 살릴 수 있는데요. 도시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내 적정 온도는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1: 아, 카페24.
0: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2: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우리말 지킴이.
5: 그는 곤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그는 감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둘 중에 맞는 표현은 감색입니다. 흔히 짙은 푸른색을 가리킬 때 곤색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표준어로 오해하기 쉽지만 곤색은 비표준어입니다. 검은 빛이 도는 깊고 짙은 푸른색을 표현할 때는 감색이 올바른 표현이죠. 또 감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인 남색과 비교를 해보자면 남색은 감색에 비해 밝고 순한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감색은 그에 비해서 더 짙은 푸른색입니다. 혹시 감색에서 색의 느낌을 더 선명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검남색 혹은 진남색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오너스 건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욕실 꿀템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방법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손길님. 욕실 미끄럼 방지 흡착식 손잡이. 이거 진짜 추천해요.
0: 손잡이요?
1: 네, 집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보통 집 화장실 벽면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맨들한 곳에 붙이면 되는 건데 화장실 일 볼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다거나 하체 운동 많이 해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 네, 옆에 붙여둔 이 녀석 잡고 일어나면 도움이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 계시면 넘어지지 않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장점 1번 다리 힘 풀릴 때 잡아서 미끄러진 방지. 2번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 때 사용 가능. 3번 욕실 외에도 손잡이 없는 창문이나 중문 같은 데 사용 가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손잡이 자체를 붙일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건데
0: 막 아.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욕실이나 맞아요. 화장실이 이렇게 좀 붙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되게 다 와 우아하고 공감이 갔는데 저는 이분이 화장실에서 일 볼 때 다리에 힘이 풀린다거나 대체 어떻게 일을 보시길래 힘이 풀릴 정도로 보시는지 갑자기 그게 또 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2: 그러니까.
1: 전 진짜 한번 그 뮤비를 진짜 밤새서 2박 3일을 찍고
0: 네.
1: 너무 피곤해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양치를 하면서 그 너무 피곤하니까 그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양치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0: 어이구.
1: 근데 그 팔꿈치로 허벅지를 이게 누르고 한 3, 40분이 흘렀나 봐요.
0: 진짜
1: 갓 태어난 기린 마냥 일어났는데 그 이게 피가 안 통하고
0: 절이잖아요.
1: 절여서 그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0: 못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1: 이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119를 신고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 피가 돌면서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0: 그럴 때 손잡이가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을 텐데
1: 바닥을 기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그리고 진짜 추운 겨울에 엄청 떨다가 욕실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너무 몸이 노곤노곤하고 좋잖아요. 그때 기지개 잘못 펴잖아요. 그럼 머리가 갑자기 피

0: 피가 너무 확 돌면서 핑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어 하다가 타일을 아. 벽으로 짚고
1: 그럼 또 미끄럽잖아요.
0: 미끄러지면 대참사가 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으면 좋다?
1: 손잡이.
0: 요 손잡이 있으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1: 어르신분들이나 또 아이들 있으면 너무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등이에요 이분은. 네, 등. 전 등 씻는 소리요. 때수건, 때타올 다 써봐도 솔처럼 등을 시원하게 닦아주는 건 없더라고요. 씻고 나서도 등이 간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솔을 쓰고 없어졌어요. 솔로인 두 분 추천해요.
1: 마지막은 안 써주셔도 좋았을 텐데.
0: 네,
1: 뭐
0: 가,
1: 네.
0: 감사해요.
1: 네, 네, 등 등은 다 씻지 뭐 솔로만 씻나요? 아, 네. 등 씻는 솔 네.
2: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근데 저는 유연해서 등이 닿아요.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래서 등을 손으로 다 씻어요.
0: 권 씨 또 팔다리가 워낙 길어서 필요가
1: 그리고,
0: 없네.
1: 그리고 유연해서
0: 아.
1: 그래서 등이 손에 다 닿아서
0: 어, 아, 저는 잘 안 돼요. 이거 닿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저는 이게 닿거든요.
0: 어, 저는 아예
1: 어, 뚝소리 났어. 아, 닿긴 한데 네. 안 닿을게요.
0: 여러분 무리하시지 말고 저 이거 닿지도 않아요.
1: 아 정말요?
0: 네.
1: 근데 또 근육 있으신 분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유연하면서도 등이 닿아서 그 바디 타올? 네. 뭐라 하죠? 바디 타올?
0: 뭐 샤워 타올? 뭐 샤워볼, 뭐 샤워 타올. 네.
1: 그게 있긴 한데 잘 안 써도 손으로도 잘 쓰게 되더라고요.
0: 아니 그리고 뭐 그런 때타올이나 샤워볼 이런 것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은 바꿔줘야 돼요.
1: 아 맞아요.
0: 계속 욕실에 두고 있으면은 그 안에 또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바꿀 때 한 번쯤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솔로 한번 긁어보시는 거 요거 괜찮다 이 생각도 드는 거죠.
2: 네.
0: 자 지금까지 친구들이 추천해준 욕실 꿀템들 만나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와 건이가 추가 선물 받아가실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띄워드릴게요.

0: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와 건이가 뽑은 2주의 추천 만나보겠습니다.
1: 욕실에서 스티커 거름망 한 번만 써봐. 진짜 좋아.
0: 스티커 거름망 추천해주신 착부처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모로 저와 건희씨도 아까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그 안에 이렇게 그 내용물도 뺄 때 약간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2: 린스 묻어가지고 미끌미끌하고 또 칫솔 하나를 사실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0: 그쵸, 그 안에 닦으려면
2: 근데 아 칫솔 한 일주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막히면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0: 그러다 쌓이게 되고
2: 물 안 빠지고
0: 그런 의미에서 스티커 거름망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절망편으로 돌아올게요. 색다른 시도가 어려운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하고 싶은 걸 가져만 오세요.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0: 절망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사연 남겨주세요. 저와 건이가 대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1: 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에 사연 보내주세요.
0: 오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박수경님 만나볼게요. 동그리 오타도 데모
3: 츠키마센. 띵디, 건이,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레인부츠입니다. 지금이라도 레인부츠 살까요 말까요? 요즘 레인부츠는 색상도 예쁜 게 많고 비 올 때 신으면 신발도 안 젖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왠지 제가 신으면 일하는 장화를 신은 줄 알고 노네가? 파테가? 이런 질문만 받을 것 같아서요. 게다가 올해 장마는 끝났다고 해서 내년이 돼야 신을 수 있거든요. 저 장화 살까요 말까요?
0: 박수경님이 장마가 다 끝난 이 시기에 레인부츠를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오호. 지금부터 박수경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저희가 해드려야겠죠?
1: 네.
0: 희망편과 절망편 잘 들어보시고 살지 말지 골라보세요. 먼저 저와 건이가 레인부츠 구입하기에 희망편 리뷰해볼게요. 올해 장마는 끝나고 극한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3: 비록 뉴스에서는 올해 장마 기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 눈에 아른거리는 레인부츠를 사러 갔습니다. 어?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혹시 사이즈 있나요?
4: 네, 손님. 마침 손님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았는데요. 마침 오늘까지 할인 행사가 들어가요.
3: 온 세상이 저에게 레인부츠를 사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운 좋게 제 사이즈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죠. 기분 좋게 결제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0: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3: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나 신을 줄 알았던 레인부츠를 사자마자 개시했습니다. 사람들 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막 뛰는데 저 혼자 편의점에서 산 우산을 들고 레인부츠를 신고 걸어가는데 준비를 잘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4: 으악! 길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나 다 젖었네.
3: 옆에 지나가는 남성분과 함께 엄청 큰 웅덩이를 밟았는데 그분은 발이 다 젖고 미끄러지셨는데

0: 저는 발도 하나도 안 젖고 멀쩡했던 거 있죠? 레인부츠를 신으니 물이 많은 곳에서도 미끄럼 방지가 되니까 확실히 안전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반바지를 입으니까 레인부츠를 패션 아이템으로도 신을 수 있더라고요.
1: 어머, 레인부츠 너무 잘 어울려요.
0: 정말요? 아, 장마 끝난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 다행인 것 같아요.
1: 네,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도 좋은데요.
2: 레인부츠 구입하기에 희망편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저렴한 시기 아니겠어요?
3: 아, 그럼요.
2: 또 사서 또 잘 신으셨네요.
3: 네.
2: 자, 그럼 바로 레인부츠 구입하기 절망편 리뷰해볼게요.
0: 사고 싶은 레인부츠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2: 전국에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낮 최고 39도의 열대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정말 레인부츠를 신을 날이 단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올 여름 더 늦기 전에 하루만 신어야지 하고 신고 나온 순간,
4: 아이고, 너네 가냐?
0: 아, 아니에요, 회사 가요.
4: 창원을 왜 신었어? 어?
0: 아, 그냥 신은 어? 거예요.
5: 아유, 냅둬요, 밥 간다는디.
0: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자마자 듣고 싶지 않았던 논에 가냐 파테 가냐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 제 장화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혼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4: 자네는 비도 안 오는데 왜 장화를 신고 있나?
0: 자꾸만 제 장화에 관심이 쏠리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힘겨웠던 오전 근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4: 우리 오늘은 이 앞에 부대찌개 먹으러 가지.
0: 맙소사, 부대찌개 가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이거든요. 아, 부장님,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4: 부대찌개 먹자고.
0: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부대찌개 식당에 도착해서 장화를 벗는 순간, 아, 제 발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4: 청국장이야.
0: 아, 부대찌개예요. 아무래도 고무로 되어 있고 처음 신은 거라 유독 냄새가 짙더라고요.
4: 청국장이야.
0: 아, 부대찌개라니까요. 모두가 저한테서 발 냄새 난다고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되고 초조했습니다. 부대찌개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앞으로 레인부츠는 그냥 비 오는 날에만 신으려고요.
2: 레인부츠 구입하기 절망편 만나봤습니다. 그쵸, 확실히 좀 비가 오는 날에만 신는 게 네, 조금 더 좋으니까 이 뭐 많이 신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네.
2: 건희 씨는 개인적으로 희망편에 좀 공감이 가요? 절망편에 공감이 가요?
0: 아, 저는 그래도 하루 신고 잘 샀다라는 생각은 네, 하실 것 같은데 그 오늘 이후로 비 예보가 없긴 하더라고요.
2: 맞아요.
0: 당분간은.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꼭 사고 싶은 거면 시즌 오프 시즌에 네, 이때 저렴하게 사는 걸 또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오히려 레인부츠가 네, 코디하기가 되게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오히려 잘 안 신게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주변에 산 사람들의 후기가 조금 많긴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비 오는 날 신으면 레인부츠가 더 찝찝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2: 그게 물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고 네, 땀과 비와 이게 숙성이 되면은 네, 청국장이야.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다. 네.
0: 근데 사고 싶은 것도 사야죠.
2: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수경님, 저희가 뭐 희망편과 절망편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마음에 드는 쪽으로 잘 결정을 하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도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0: 네.
2: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함께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0: 단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정쿡 벨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안전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5: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권희 씨 오늘도 너무 재밌게 함께 진행을 했는데.
16: 그럼요.
15: 친구들이랑 인사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요.
16: 네, 오늘 특히 또 욕실 꿀템 추천하면서 은근 꿀팁도 많이 배워가고.
15: 맞아요.
16: 많은 분들께서 이거 좋은데 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15: 네. 오늘 마치기 전에 7619님이 문자 하나 주셨는데요. 찡디 금요일이라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부터 휴가 시작이고 사랑하는 낭군님이랑 제주도로 떠나서 더 설렙니다. 제주도에서 또 만나요. 노래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주세요. 남겨주셨거든요. 휴가 가는 분들이 또 많은 맞아요. 시즌이에요. 네, 휴가 잘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16: 어메이징.
15: I love you.
16: 소마찡.
15: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5: 좋아 죽겠어.
6: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물구제 플랫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삼복 더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예부터 내려오는 속담인데요. 삼복 기간의 무더위에는 평소엔 가벼웠던 일조차도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의 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특히나 폭염 기간에는 집중력과 집중 능력 그리고 또 작업 능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냥 보통 더위가 아니고 무더위잖아요. 나 베란다를 못 나가겠어 아침에도. 아니 무더위는 물과 더위가 합쳐져 생긴 말인데 습도가 높고 기온까지 높은 더위를 무더위라고 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약 20도에서 24도의 기온, 40에서 60% 사이의 습도에서 가장 쾌적함을 느끼고 살만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 요즘은 아침에도 30도가 넘고 습도까지 높아버리니까 불안하네. 자 무더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죠. 누군가가 실수를 하는 모습에 화가 불쑥 솟구쳐도 남의 실수도 날씨 탓, 내 짜증도 날씨 탓, 이 모든 게 다 날씨 탓이려니 하고 오늘도 버텨보자고요. 땡가리스 프라이데이 김영철의 파워 FM. 날씨는 덥지만 기분은 맑은 김영철입니다.

0: 자, 우리 이영자님이 노래 선곡이 오늘 더 찰떡이네요. 크크크가 했습니다. 아, 보내주신 문자 보내주신 성함도 더 찰떡이네요. 제가 넘버원 보아 노래로 2026년 8월 7일 금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문자 보고 또 할 얘기 할게요. 유서영님, 너 아직도 젊어해 유서영. 님이 아 이제 내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37도 경험하다가 31도에 아침에 나가며 그래도 날이 선선하네. 선선하네. 이럽니다. 31도 뭐 아우 31도는 31도야? 이거죠. 이현지 님이 날씨는 덥지만 긍정 파워로 이 더위 싹 이겨내려고요. 청취율 1위니까 또 더 슈퍼 파워 내야죠. 축하합니다. 현지 씨가 주셨습니다. 사실 일단 더워도 너무 덥고 31도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와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4층에서 누가 내려갔어요. 그럼 전 10층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한 진짜 한 1분 반? 한 거의 2분 기다렸는데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찬물로 샤워하는데도. 자 이런 날씨에 기분이 너무 좋고 진짜 실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자 기온도 높고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 얼른 이 시간 잘 흘러가길 바라보면서 자 이제 금요일에 엉만이 권진영 씨와 그러면 안돼 함께 할 거고요. 빵빵 터지는 재미로 더위를 살짝 날려보기를 하면서 이분은 작곡가 미감 미친 감성과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도 함께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고 인별그램에도 뭔가 올려놓은 걸 보셨나요? 청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파임은 독보적인 동시간대 1위 그리고 와우 내셔널리 전체 대한민국 라디오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곧 남은 거 OBCD 회원국가 중에 핫5 안에 들어가는 건데 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가루들 특히 정말 감사드 우리 라디오 스태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모두에서 드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 문자 고릴라 소개해주신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를 그냥 드려요. Now 1 플러스 1으로 쏴드릴게요. 이 좋은 날에 한 세트만 보내드리긴 섭하잖아요. 1 for 1으로 자 여러분 2 세트 햄버거 하나인데 어머나 또 햄버거 하나 더 있네.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1으로 드릴게요. 자 우리 철가루들과 진짜 같이 또 드시고 싶은 분들하고 함께 드리면서 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또 다음 정치 우리 또 계약해낼까 그죠? 우리 100만 철가루 프로젝트. 자 오늘도 문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달려주시고 문화 선물 있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 500년을 넘나들며 매혹적인 서사를 이끄는 1인 2역의 여련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철가루도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고릴라 보이죠? 자 신나 있는 모습 보이나요? 너튜브 에라오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황지혜님이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축하드려요. 그 축제 날이네요. 철학 때 매번 1등을 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살면서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 아 근데 1등하면 사실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저 진짜 그래도 자제하고 네 오버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 언학인과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5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그대의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안녕하세요. 철가루들의 뮤지컬 스타 곽재식, 곽재식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저의 목소리로 철가루들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난임 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5: 브라보!
4: 지금까지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과메기 곽재식이었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과학 편의점에서 만나요.

미용용 인싸 천지 깨끗하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한강다리 밑에서 여유있게 영화 한 편 어떠신가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원효대교, 청담대교, 천호대교 세 곳에서 한강 다리 밑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영화는 최신 화제작부터 광복절 특별 상영작, 가족 관람객을 위한 애니메이션까지 총 7편이 장소별 특성에 맞춰 상영이 되는데요. 8월 8일에는 원효대교 남단에서 만약에 우리, 청담대교 북단에서 청설, 천호대교 남단에서 와일드 로봇을 볼 수 있고요. 8월 15일에는 원효대교 남단에서 하얼빈, 청담대교 북단에서 왕과 사는 남자, 천호대교 남단에서 원더가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22일엔 원효대교 남단에서만 빅토리가 상영된다고 하네요. 한강 다리 밑 영화관은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야외 상영이만큼 어린이 동반 가족이라면 각 영화의 상영 등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밤 강바람 맞으며 강바람이에요. 강바람 맞으며 이색적인 야외 영화관을 즐겨보세요.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도 오래 앉아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요. 최소 2시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무브 무브. 만약 책상 앞을 떠날 수 없다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으로 바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몸을 자주 의자에서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보나요? 드라따나따 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오늘도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가끔은 진짜 섰다 앉았다 이렇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진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그 시계 끼고 있는 어플에서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한번씩 뜰 때 있지 않나요? 그죠? 그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어제 아는 형이 녹화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혼자 너 뭐해? 어플에서 일어나라 그래서요. 이럴 수도 없었어. 신순덕님, 순덕님 반갑습니다. 부산 하단 5일장 열리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이 손수 재배한 채소들을 가져오시는데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요. 육회 공근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하단 5일장으로 놀러 있어. 철없지도 콩물 드시러 버뜨고 있어. 아, 콩물 시장에서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콩물 사놔야 되는데 지금 그죠? 거기 묵 흰묵 갈아가지고 우리 부산 경상도에서 먹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콩국수 넣어도 되고. 자, 부산 하단이면 우리 남포는 저 끝에 쪽이거든요. 여러분 부산의 하단 5일장 한번 가있어. 6624번님이 철업디 저는 사랑하는 남편 최기원과 백두산 천지를 보러 왔어요. 천지는 맑은 날이 90일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어제 서파 쪽에서 본 아주 맑고 깨끗했고요. 지금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 우리가 이제 찾아서 보는데 너무너무 깨끗하니 맑은 기운이 느껴져요. 정말 행운이죠. 철업디와 철파임을 듣는 모든 철가루들에게 천지의 기운을 받아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청취율 1위 예약이요. 이제 초식 먹고 북파 쪽 천지를 보러 갈 건데 철파임 들으며 갈게요. 지금 듣고 있으시겠네요. 여러분 요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서파 쪽에서 본 또는 북파 쪽에서 본 거. 사진도 직접 보내주신 거 맞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6624번님 우리 최기원 씨와 또 기원하는 것도 한번 살짝 기원하시고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몇 초게요? 17초 정답. 기상청 가볼게요. 경영 박경원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아유, 청취율이 또 잘 나왔고요.
1: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0: 우리 매일 또 이렇게 격주로 만나지만 네. 그 기운을 받아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뿌듯합니다.
0: 뿌듯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 더울 예정.
1: 맞습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절기 입추지만 폭염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나타내겠는데요. 전국의 맑은 가운데 서울과 전주가 39도, 광주가 38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내일부터는 기온이 살짝 내려갑니다. 낮 기온 3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소나기가 내일과 모레 는 강원 동해안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아하. 주석. It's my
0: time to shine. 주석. 주석 씨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요, 혹시? 김범수가 피치를 했고요. 노래 제목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상을 향한 독주 2. 이제 하나 남았어. 전체 라디오는 하나 남았다고. 전체 2위 정상을 향한 독주 2. 그래 주석 고마워. 이 노래 듣고 빵냐 빵냐.

0: 나타났다 하고 그러면 안 돼. 아침을 여는 작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풀과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김민정님인데요. 초등 6학년 딸이 박싱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매일 운동하고 엄마 나 알통 생겼지 봐봐 하며 자랑하네요. 지금 사춘기가 살짝 왔는데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고 사춘기도 함께 날아가면 좋겠어요. 전화 연결이 되면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민정 김민정님.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우리 소녀시대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데뷔곡 가야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다. 아주 짧고 굵은 거. 오빠를
1: 사랑해.
0: 정답.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또 노래가 안 나오죠, 민정님.
1: 아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아요. 그러려고 만든 코너가 아니었어요. 이거 죄송해 하려고 코너가 아니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재밌고 이런 네. 코너인데 일단 우리 민정님 굿모닝.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지금 잽. 딸이 복싱 3개월 차.
1: 네 오, 맞아요.
0: 지금 한차 이거 이제 발 바꾸고 막 이럴 때죠 지금.
1: 발 연습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그때 초반에 우리가 다 뭐 한 3개월 정도면 여러분 누구 피내고 뭐 잘하는 줄 아는데 지금 아직 막 기초 단계일 거예요, 그죠?
1: 네, 손 따로 발 따로.
0: 아니 이거 어쩌다 네.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친구가 복싱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보내게 됐어요.
0: 한 번에 보낸다고 했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고요.
1: 네.
0: 아니 이게 진짜 운동하고 와서 아까 알통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 보통 아빠들이 하는 건데 아 진짜 어때요? 근데 생긴 것 같아요?
1: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딸 입장에서도 지금 오바는 아니야, 그죠? 뭐가 있어 지금 자기도. 아니 그 복싱 처음 시작하면 그 줄넘기 있잖아요.
1: 네.
0: 이거 50개, 100개 아니고 막 수천 개 하면서 이게 1년을 뭐 줄넘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 어때요? 줄넘기도 하던가요?
1: 줄넘기는 매일 10분씩 하고
0: 하는구나 줄넘기.
1: 네, 스쿼트, 윗몸일으키기,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돌아가면서 해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근육 생겼다고 그러지, 그죠?
1: 네.
0: 아니 근데 지금 6학년인데 6학년 맞죠?
1: 네 맞아요.
0: 아까 사춘기 살짝 온 것 같다고 근데 요새 조금 일찍 오나요? 우리 때 비해서?
1: 눈빛이 조금 사춘기 눈빛이에요.
0: 어떤데요 눈빛이?
1: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0: 아 진짜 그러니까 키운 엄마 입장으로서는 우리 아이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4학년 때, 5학년 때. 근데 네, 이제 지금 맞아요. 6학년 되면서 눈을 뭐 진짜. 알았어 이렇게요?
1: 눈빛이 달라요. 5학년 때 김서우로 돌아와야 되는데.
0: 근데 이제 운동하니까 좀 달라져요. 어때요? 갔다 오면 본인이 왜 땀 흘리고 오면 또 만족도가 있으니까.
1: 만족도가 있어서 이게 운동한 거를 집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왜 딸들 뭐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학원이랑 갔던 거 안 들려주고 안 보여주잖아요.
1: 네. 근데 보여주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0: 그렇지. 아니 그럼 민정님도 딸하고 함께 복싱 배워볼 생각 없어요?
1: 아니 저랑 남편은 집순이라서.
0: 의외로 또.
1: 네. 딸만 박순이라서 밖에 나가고 쉬는 시간에도 단 한 번도 책상 의자에 앉아 있질 않는 아이라서.
0: 어떻게 엄마 아빠랑 다르게 그럴까, 그죠?
1: 네.
0: 우리 백광현님이 우리 집 사춘기는 눈이 세모예요 하셨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가볼게요. 전화 연결이 됐으니 네. 햄버거 세트 3개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을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예요.
1: 네.
0: 대표적인 반려동물 이걸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1: 고양이.
0: 인물 퀴즈 쏠 수 있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1: 김혜수.
0: 속담 가재는 땡편.
1: 개편.
0: 사다성어 오직 하나뿐입니다. 둘도 없음. 유일. 유일 없으니까 무.
1: 무종.
0: 공통점 퀴즈 귤, 감, 당근의 공통점은? 무슨
1: 노란색?
0: 색? 무슨 색?
1: 노란색
0: 말고
1: 오렌지색, 주황색.
0: 그렇지. 넌세, 아, 넌세색까지 못 갔다. 8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유일 무이. 아, 괜찮아. 잘하셨고. 여기서 색깔 퀴즈 민정 씨 맞추지 마요. 지지배배 대표적인 여름철새 V자 모양 꼬리가 특징이고 이게 처마에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복이 온다고 하죠. 흥부에게 박치를 가져다 준 이 새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햄버거 세트 1 플러스 1 무조건 쏠게요. 끝으로 우리 딸에게 한마디 준다면?
1: 우리 서우 지금처럼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엄마랑 아빠는 서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지원 많이 해줄게. 그리고 사춘기는 이제 안녕하자.
0: 뭐랑 안녕하자고요?
1: 사춘기는 안녕하자.
0: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도 민정님 좋은 하루 되시고 철파에 널리 알려줘요.
1: 감사합니다.
0: 땡땡볼로 나간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대한민국이 좀 외려 107.7
2: SBS 파워 FM.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0: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1: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0: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 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AI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베트남 호치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수출한다는데요. 기존 화성 정수장에 적용됐던 AI 기술이 호치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이번 성과로 베트남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질 텐데요. 덕분에 글로벌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도 우리의 AI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예샤! 원 투샷! 이리와! 이런 나란 말이야! 자식들, 네가 인간이야! 일어나 임마!
2: 여러분, 네가 인간이야 할 땐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럼요, 그 정도.
1: 네가 인간이야! 이런 나란 말이야!

0: 뮤직타임. 오늘은 최윤지님의 사연, 어떤 선물을 드릴지. 자, 그 전에 아주 나이스 먼저.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자, 햄버거 원 플러스 원 세트 드려 갈고 있죠. 그럼 상관없이 또 우리 윤지씨께 드릴 랜덤 선물은 아주 나이스. 기다려봐 기다려봐, 뭘 줄지. 진공쌀터. 자, 최윤지씨 뭐 하나 물어볼게. 며칠 전 휴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카페 가셨군요. 아버지 택시에 손님인 척 올려드는데 아버지가 제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 딸이 공부를 엄청 잘해. 지금은 저 외국에서 교수야, 교수. 제 앞에선 티도 안 내셨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셨구나 싶어서 부끄러우면서도 은근 기분이 좋았네요. 그리고 아버지 서프라이즈도 성공했답니다. 제스비의 나와의 모든 지금, 너와의 모든 지금 신청합니다. 아, 윤지님 역시 자식은 그 부모님의 자랑이라는 그 표현이 맞나 봐요, 그죠? 근데 외국에서 a professor, 교수님 하실 정도면은 이건 아버지가 자랑을 하고 다니셔야죠. 다니시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뿌듯하네. 자, 그러면 오늘 철없음 공감대 주제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 이거 어때요? 오랜만이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자랑 자랑해, 자랑 자랑해. 자, 여러분 마구마구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자랑도 여러분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 우리 청취율 조사 동시간대 1위, 저번주 2등한 거를 오늘 이렇게 해야지 뭐 다음 주 주중에 하면 다 끝나지 않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할 때 해야 해 자랑은. 자랑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자, 철팔면서 쫙쫙 퍼뜨려주세요. 내가 남이지만 내일처럼 내가 해줄게.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아는 무료. 첫 번째는 없어, 제스비의 쏟아지는 별처럼. 너와의 모든 지금, 뮤직 스타트.
1: 제제 승원

자랑해. 제발 여기서 자랑해. 타이밍 놓쳤거나 뭐 어디 가서 말 못했던 거 여기서 해. 입니다. 이병호님이 전 팔이 길어서 등에 이렇게 떼도 제가 다 밀어요. 제 긴 팔이 자랑스러워요. 아, 긴 팔 이거 약간 자랑할 만해요. 티셔츠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크게 입어야 되잖아. 응. 너 근데 어깨가 너무 팔 길어서. 아. 완전 백 이렇게 입으면 팔 짧고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팔 긴 것도 자랑이지. 5839번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미용을 배워서 국가 자격증 4가지 네일, 헤어, 피부, 메이크업을 학생들 다 취득해가지고 지금 11년째 미용하는 중입니다. 아, 중1 때부터 이제 미용 그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 국가 자격증 4개 이거 뭐 던던하네. 박영희님, 과 수석 우리 아들 자랑해요. 고슴도치 엄마인가요? 크크크. 아이고 자랑해야지. 아이, 과 수석 이런 거 장학금 어떻게 다 면제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 엄마들 얘기할 때 그렇게 되잖아. 아들 얘기가 나올 때 하면은 오히려 안 되고, 커피 한 잔, 커피 그래. 아유, 나 커피를 마셔야 돼. 과 수석이야 아들이. 뜬금없이, 아 뜬금없이 들어가줘야죠. 우리 노태현님은 저 게임 엄청 잘해요. 무슨 게임을 하든 한두 번 하면 금방 상위권 성적이 나와요. 엄마한테 혼내면서 한 게임이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아, 게임 쪽 그 약간 두뇌 회전이 빠른 DNA 쪽 있는 것 같아요. 난 아직 너무 느리고, 예, 어릴 때부터 아예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아, 약간 또 부럽기도 하고. 이런 재능을 또 잘 살리면 또 모르지도 게임 쪽에 일할 수도 있고. 지종수님은 저는 마을 부녀 회장으로서 주민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10년째 부녀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야, 부녀 회장 이거 진짜 신임과 함께, 아, 아주 그 두터운 신임을 자랑하는 건데. 야, 이거 진짜 보통 야 바꿔, 아, 혹시 이번 부녀 회장 별로 이럴 수 있는데 10년째라면 이거 제가 인정할게요. 정순 회장님 인정. 6681번 저는 임신 13주 차인데요 저희 남편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나 싶을 정도로 손끝 하나 뭘 못하게 해요. 집안일 등등등. 어, 너무 고마워서 자주 울어요. 요요. 출근길에 듣고 있지. 김한태 고마워. 한태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집안일을 안 하게 타고난 팔자인가봐. 우리 6681번님도 그래도 좀 움직여 주시고. 주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샤. 우리 예솔이가 저보다 나이 있을 수도 있는데 sorry. 저 그 친구들과 단체 미팅을 했는데 우리 세 명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그날 인기 1등이었어요 그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와 지금 썸 타는 중. 어, 세 명한테 동시에 받는 느낌은 나는 모르겠네.

9789. 저 내 아이의 엄마예요. 그것도 아들, 딸, 아들, 딸 비울러요. 이렇게 낳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이거 자랑거리 맞죠? 후남, 귀남, 귀남, 후남. 아들과 딸 드라마 생각나서. 9789 대박.

다음 주 화요일 마카오 여행 갑니다. 자랑해요. 크크. 아! 신청곡은 조정석의 좋아 좋아 신청해요. 좋아 좋아 기보 우리 미안님 마카오 잘 갔다 오시고 예, 거기 은근히 또 맛집도 많다고 하니까 잘 즐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텔 수영장도 많이 이용하시고 더울 테니 자 모두 햄버거 세트 그냥 드린다. 노노노 원 플러스 원 드리고요. 노래 조정석 좋아 좋아 청취율 잘한 거 좋아 좋아 of course.

0: 리뷰 전문가 금요일의 미친 감성 우리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미친 감성 미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우리 김환진님의 질문 대답 잘해주세요. 철파엠 1위의 미감님 지분은 몇 프로인가요?
1: 근데 진짜 이거 제가 뭐 지분이 크게 있을까요?
0: 그래도 본인 딱 생각에 뭐 100%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1: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가고
0: 저 몇 프로냐고요?
1: 1%
0: 네. 1% 네. 0.5%로 삭감. 네. 아니 그냥 보통 한 뭐 5% 네. 해도 되는데.
1: 네. 근데 1위 대단하신데.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게스트가 한 22분 정도 돼가지고.
1: 게스트가 그렇게 많아.
0: 게스트 많아 우리. 한번 환산해 볼게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환재님도 햄버거 1+1 우리 오늘 1+1으로 들고 있어요. 커플끼리, 가족끼리, 네. 아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철판 꼭 홍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 코너 또 들어가 볼까요?
1: 네, K-POP 배우기 239주 차입니다. 철업디 박진영 씨가 이번 여름 신곡 웻을 발표했는데 들어보셨는지?
0: 일단 전 발표하고 조금 이따가 듣잖아요.
1: 그렇죠. 네,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박진영 씨 하면은 사실 무대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발라드도 네. 있지만 그 또 네. 댄스 할 때.
1: 그렇죠.
0: 그럼 오늘 주제는 뭐가 되죠?
1: 네, 오늘은 박진영의 신곡 웻도 소개하면서 박진영이 왜 시간이 지나도 무대에서 계속 살아남는 가수인지 노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 그렇죠.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변화하고 꾸준히 트렌디한 감성도 있고.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줄 박진영 씨의 노래는
1: 첫 번째 곡 이게 빠질 수 없죠. 날 떠나지 마입니다. 박진영의 데뷔곡이자 대중들에게 확실히 자기를 알린 대표곡이죠. 지금 들어도 특이한 게 발라드처럼 애절한 제목인데 사운드는 또 굉장히 리듬 감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때부터 박진영은 그냥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춤과 표정과 무대까지 같이 설계하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곡의 후렴은 어렵지 않은데 감정이 바로 전달됩니다. 날 떠나지 마 이 말 자체가 너무 직설적이라 이 멜로디보다 문장이 먼저 기억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0: 이게 무슨 언제 그때 완전 그 약간 비닐복 같은 옷 입고
1: 맞아요.
0: 딴딴딴딴딴 인트로부터 벌써 죽여줘요.
1: 아, 예술이죠.
0: 박선미님이
1: 네 자기 관리의 끝판왕 JYP 대단하네.
0: 대단하네. 어 또 선미 씨가 또 문자 주니까 선미야 대단하네. 박혜림님은
1: 날 떠나지마 춤도 생각나요 손 이렇게 펄럭펄럭.
0: 그죠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네. 날 떠나지마 네, 양쪽으로.
1: 네 맞아요.
0: 아 진짜 이게 아니 데뷔 때부터 너무 파격적이었던 의상에서 그때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때 아마 지퍼 내려가고 가지고 올라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네. 아 우리 미래님도
1: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가 않네요.
0: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전설의 그 비닐바지 그때 생각도 나고 강렬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날 떠나지마 와 이것도 강렬한데 두 번째 노래는요?
1: 네 어머님이 누구니입니다. 예 이 노래는 박진영의 특유의 위트와 그루브가 가장 살아있는 히트곡 중 하나인데요. 이 날 떠나지마가 애절한 리듬을 가진 곡이라면 어머님이 누구님은 이 제목부터 박진영이 아니면 소화하기 어려운 곡인데요. 이 가사가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리듬과 퍼포먼스가 워낙 능청스럽게 붙어 있어서 하나의 쇼처럼 완성이 됩니다. 이 노래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멜로디만 좋아서가 아니라 이 박진영의 특유의 캐릭터와 무대 표현이 곡 전체를 끌고 가기 때문인데요. 노래 들어볼게요.

0: 진짜 어쩜 좋아요. 아, 우리 정미선님도
1: 진짜 박진영 씨는 음악 천재인 것 같아요. K-pop 시조새 JYP.
0: 진짜 노래 가사처럼 널 어쩌면 좋으니, 진짜 어쩌면 좋으니, 형 어쩌면 좋아요. 자, 정미선님도 오늘 햄버거 원 플러스 원 세트. 여러분 문자 계속해서 주세요. 오늘 문자 소개만 돼도 원 플러스 원 두 분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박보배님이
1: 네, 진짜 박진영만 할 수 있는 그룹이랄까, 다른 가수가 부르면 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0: 그
1: 그래.
0: 몸이 춤출 때도 네. 뭐 묘한 그 그 네. 탄력성과 함께 뭐가 네. 있죠. 그 네. 팔 길잖아.
1: 길어가지고.
0: 팔이 길어서 그 이렇게 쭉 네. 벗는 거랑 있어 네. 그래 지연이 그죠. 네. 아. 자, 그렇다면 작곡가 미친 감정이 소개해줄 이번에 새롭게 나온 노래인가요? 혹시 박진영의 신곡인가요?
1: 네, 여름인데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목부터 젖어버린 박진영의 신곡 웻. 네, 이 곡은 올해 7월 23일 발표한 새 싱글인데요. 웬위 디스코 이후에 약 6년 만에 발표하는 여름 시즌 곡이고요. 이 대형 여름 음악 축제의 공식 테마곡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박진영이 직접 축제 분위기에 맞춰 만든 곡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장르적으로 레트론 레게톤 기반의 여름곡인데요. 이 노래가 박진영다운 이유는 나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무대에서도 아직 내가 제일 잘 놀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부터 듣자마자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고, 이 제목도 웻이라서 이 물, 땀, 무대의 열기까지 한 번에 떠오릅니다.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곡은 감상용이라기보다는 현장용인 것 같은데요. 그 꼭 음악을 뮤비를 보셔야 되고요. 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 훨씬 더 살아나는 곡인 것 같아요.
0: 왜 목 메어요?
1: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박진영이 여전히 노래를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Baby, come and me.

0: 와, 나 이거 지금 여러분 왜 지금 딱 들으면 네. 어떤 대형 기획사에서는 아이돌 그런 신곡 같지 않아요? 네. 이거 무슨 노래예요? 아, 아이돌 JYP에서 나온 신곡인데요. 와, 박진님이
1: 네, 박진영님 노래만 듣기만 해도 신나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0: 오늘 뭔가 좀 기특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고 그렇네요. 김유경님이
1: 우리 애들이 이번 워터밤에 다녀왔는데 박진영 씨 너무 멋있다고 난리.
0: 그래. 멋짐이 있어.
1: 또 이번에 망사 같은 거 막.
0: 아우, 진영이 형 워터밤 좋아. 박재현님은
1: 네, 박진영님은 7순 8순 해도 워터밤 나오실 듯해요.
0: 아, 몸 관리할 것 같아 그때도.
1: 네, 네 맞아요. 네.
0: 올리브 오일을 아침에 매일 먹어.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 네. 그럴 것 같아. 네. 1092번이면
1: 네, 40-50대 희망 박진영님 얼마 전 워터밤 영상 보고 급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진영님의 웻을 틀어놓고 파워워킹 중입니다.
0: 와, 진짜 영50죠 영50 진영 형님. 아, 자, 진짜 오늘 미가님이 소개한 세 곡을 쭉 보니까 박진영이라는 가수 시간이 이렇게 보이네요.
1: 네, 요즘 젊은 가수들도 많지만 오랫동안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자기만의 이 리듬과 캐릭터가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박진

0: 성령은 그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철팔도 보면 나만의 어떤 리듬과 어떤 캐릭터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위감?
0: 그렇죠. 확실하죠. 그래서 1등.
1: 1%가 네. 아니라 2% 드리겠습니다. 지분. 뭐 이러다 지분 놀이하겠어? 네. 박성현님이
0: 네, 박진영 씨의 성실함과 철업기의 성실함이 똑같네요. 성실함은 1등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멋져요.
1: 우리 박성현님에겐 특별히 햄버거 세트 하나 말고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1: 자, 그렇다면 이제 가시기 전에 철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지 퀴즈 주셔야죠.
0: 네, 오늘은 박진영의 대표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날 떠나지 마, 2번 웻, 3번 막걸리.
2: JYP.
1: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정답자 몇 분 뽑아서 햄버거를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미감 오늘도 즐거웠고요. 덕분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잠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대한민국 1등 외려
3: 107.7 SBS 파워 FM 이영락 임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인가요?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0160번님이 3번 막걸리, JYP가 부르는 막걸리 막걸리 들어보고 싶어요. 엄청 그루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3111번님 정답 3번. 철없지도 780까지 철팔해주세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3712 이한주님도 햄버거 세트 1 플러스 1 보내드릴게요. 철가루 퀴즈 정답 1부 제비였죠.

5890번님이 제비. 철밤 지붕 밑에 제비가 집 지은 것 같은데요. 청취율 1등이라는 좋은 소식을 몰고 왔잖아요. 그랬네요. 1408 김유나님도 모두 햄버거 세트 1 플러스 1 드릴게요. 자, 3, 4부도 계속 들 테니까 문자 많이 주시고 전 영철 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늘 하는 것처럼 스테이 투랜드 홍콩 이름이에요.

0: 지난 4월 전국 곳곳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렸죠. 51개 직종에 총 4,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술을 겨뤘는데요. 그중 1,600여 명이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합니다. 또 9월에는 제48회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56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미래의 기술장애를 꿈꾸는 청년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8: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야 해피워티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0: 결코 가볍지 않은 금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색
1: 輕輕笑聲 再為我送溫暖
0: 나는 주로 금요일 밤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떡볶이를 먹는 것으로 피로를 푼다. 그런 의미에서 떡볶이는 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소울푸드이자 휴식이었다. 어느 날 연예인의 일상을 찍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부산의 한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침이 고일 정도로 먹음직스러웠다. 그의 말로는 저곳이 부산 최고의 떡볶이 맛집이라던데 먹어보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아서 친한 동생과 함께 짧은 일정을 꾸려 부산으로 떠났다. 휴게소를 세 번이나 들러야 할 만큼 먼 곳이었지만 맛집의 떡볶이를 먹는다는 기대감에 한없이 설레기만 했다. 좋아하는 노래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들으며 달려도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먹어야겠는지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마다 시간의 가치는 다르게 기억되니까 진심 즐거웠다면 낭비했다고 할 수 없는 거겠지?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려면 의미 있는 것과 부질없는 것의 기준에서 머뭇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한참 지난 일이 됐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가 생각난다. 정신없이 먹느라 손과 입이 바빠지던 모습이 한바탕 웃던 생기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남상훈 에세이 무엇이든 해낼 당신에게 영철본색 바다 보러 갈래? 떡볶이 먹으러 부산 갈래? 그런 말 한마디에 앞뒤 없이 일단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지. 살아보니 그런 추억이 참 진하게 남는 거더라고.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이상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저도 체력 달려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땐 오로지 떡볶이를 먹으러 5시간을 달려갔었네요. 그날의 떡볶이가 인생 떡볶이로 남은 건 맛도 맛이지만 패기와 낭만, 다시 오지 않을 시절의 추억들이 소스에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 그 소스에 버무려져 있었죠. 아, 무엇을 핑계로든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떠나보는 무모한 열정, 그런 것도 한때니까 젊은이들이여 누리세요 크크크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야, 우리 에라 모르겠다 진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떠나고 싶었던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일단 어제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치킨 땡기는 날. 전 아는 형님 녹화는 중간중간에 이제 2교시, 1교시하고 좀 쉬거든요. 어제 식스팩을 안 먹으면 진짜 여러분 그런 때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더운데 뛸 수가 없잖아요. 어제 여러분 뛴다는 건 무리하네요. 뛰다가 죽을 것 같잖아요. 뛰다가 죽느니 치킨을 못 먹고 죽느니 뭐가 나을까? 치킨을 먹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꼬셔서 형기야 집 앞에 거기 식스팩 형 너무 좋죠. 맥주 한 잔에 딱 할까? 너 대리해서 가고 저기 불러서 가고. 어제 너무 맛있게 여러분 노가리까지 시켜가지고 어제 인별그림 올렸잖아요. 윙봉까지 그렇게 먹었는데 저는 부산 갔던 이 폐기가 너무 부러운 게 음식으로 떠나본 적은 없고 저는 이제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러 막 간 적은 없었는데 근데 세상에나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떤 친한 형이랑 동생들이랑 말도 안 되게 저는 뭐 게임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뭐 강원도 정선에 뭐 카지노 정선 랜드인가 카지노

그랬는가 그 정도로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가서 한 것도 없으니까 어떤 그 게임 이미지가 없죠. 갔는데 내가 너무 헤매고 난 너무 재미없으니까 차라리 그럼 영자를 바다 보러 갈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정동진 같은 게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두 시 도착해가지고 새벽까지는 회를 먹고 뭐 아침에 깨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왔던 달이란다 해를 보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 무모했던 정동진 같던 거 그때는 KTX 놓고 왔던 시절이었거든요. 운전해서만 가야 됐던. 아 오늘 상규 씨가 보내준 사연 보니까 저도 주말에 어디론가 떠날 거거든요. 일하러 촬영하러 바다 보러 산 보러 등등등 어쨌든 상규 씨 사연 보니까 또 떠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금요일 아침이네요.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분의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 두고 함께 나누고픈 한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해야죠.

0: 12시간 바로 뉴스 8시 뉴스입니다. 지금 시각 8시 6분 35초 정블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9616번님은 정블리도 맛집 원정 가보신 적 있나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아, 특별히 맛집을 정해놓고 간 건 아닌데 항상 뭐 그 지역에 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 적은 있습니다.
0: 아, 나 근 하는데 집 네. 근처라고 하는 줄 알고 집 근처
1: 저희 집 근처도 많죠.
0: 네. 많고. 오, 제주도는 가보셨잖아요.
1: 제주도 가봤죠. 네. 네, 추천해 주신 음식점들도 있었고.
0: 혼자 막 신나가지고 정상훈 기자님 간다니까 진짜 뭔가 즐기면서 제대로 먹을 것 같은 거예요.
1: 네. 근데 2박 3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리스트를 보내셨죠.
0: 제주도 있는 동생이 그 한라 어디지? 그러니까 애월읍 네. 구별로 쫙 나눠서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제주 동생 선아영이가 보내준 건데 그 다 주셨잖아요, 제가.
1: 네. 아, 덕분에 잘 즐기다 왔습니다.
0: 다음에 마라도도 가셔야죠.
1: 아, 네, 가봐야죠. 네.
0: 9616번님도 햄버거 세트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여러분 햄버거를 1 플러스 1 하나 더 해서 드릴 테니까 같이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드세요. 자, 이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오늘 첫 소식. 오늘이 저도 뉴스 듣고 왔는데 절기상 네. 입추라고 하는데 내가 입추야? 했거든요.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거라고요.
1: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가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도 무덥습니다. 사실 입추는 계절적으로 한여름이 절정에 이르는 때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번 입추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입추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최고기온이 35.9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서울의 최고기온이 39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어제도 정말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이 서울의 일부 지역은 비공식 최고기온이 무려 40도를 돌파했습니다. 동남아의 대표 휴양지인 방콕이나 일본의 도쿄보다도 서울이 더 더웠습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당분간 밤낮 없는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주말쯤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라고 하는데 꺾여서 35도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아침에 베란다 나가는 것도 더워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더운 날씨인데 이 힘든 날씨에 최근에 수족구까지 유행하고 있다고요.
1: 네, 이 무더위를 피하려고 이 도심의 수영장이나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물놀이장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51.5명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이 손, 발, 입에 이 빨간 수포나 물집이 잡히고 네. 또 고열이 동반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백신이나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데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또 손을 자주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족구 감염에 취약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수포가 생기면 공공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기는 등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요?
1: 네, 경찰이 어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축구협회 본사와 이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0: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축구협회 임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두 사람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관련 내부 문서와 이사회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고요. 앞서 홍명보 전 감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JTBC는 어제 이 십수년 전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상이 된 심판들은 월드컵 예선전과 올림픽 예선전에도 참가를 했던 사람들로 알려졌고 일종의 승부 매수 행위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 따라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요. 도심 한복판에서 맹독성 코브라를 키운 사람이 있었다고요.
0: 네, 사람이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심의 한가운데서 이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몰래 키우고 이를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코브라와 희귀 뱀, 도마뱀 등을 도심의 한 고시원 등 여러 장소에 가두고 사육해 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악어 중 하나로 꼽히는 양쯔강 악어도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야생동물들을 방에 가두고 사육하면서 택배로 주택가에 판매를 했는데요. 이들이 유통한 야생동물의 수가 200여 마리에 이르고 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 54마리에 달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악어의 사체가 발견돼서 당국이 수사에 나선 바 있는데 이들 일당이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가 탈출이라도 했다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검찰은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고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스페인 명문 구단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팀 동료들을 만났다고요?
0: 네, 스페인 명문 구단 애틀랜티코 마드리드로 전격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어제 초청 경기를 위해 국내로 입국한 팀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한 3년 전부터 자신을 영입하려 했던 시메오네 감독과도 만나서 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부터 공식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또 구단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에게 이 팀의 전설적인 공격수이죠.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 7번의 유니폼을 내어주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로 중용하겠다라는 강력한 신뢰의 표시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나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0860번님이 제 기준 철파엠 청취율 1위 지분 1등 정블리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맛난 거 많이 먹고 더위 날리세요. 아 일단 월화수 먹고 매일 나오기 때문에 지분이 높을 수가 밖에 없죠.
0: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1: 네, 한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9%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1: 첫 두 자리가 나왔습니다.
0: 네, 두 자리 너무 좋네요.
1: 초반에 배분 잘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다 나눠줘가지고 내 거 없고 막.
0: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시는데
1: 계속 단 20분이라서. 네. 자 정상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나요.
0: 네, 고맙습니다.
1: 0860번님도 햄버거 1 플러스 1 드리면서 여러분 18's Upside Down 듣고 피드랑 여공부 여가요. Stay tuned.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1: 진짜 영국식 영어
0: 철가루 이정아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 과장님은 가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2: 이주임하고 김대리하고 결혼하겠네?
0: 이러시길래 예? 아, 설마요. 둘이 그렇게 서로 뒷담을 하고 다니는데요.
2: 아니야. 둘이 곧 결혼할 거야. 그거에 내 손모가지를 걸지.
0: 말씀하시는데 정말 3개월 뒤에 둘이 청첩장을 돌려서는데 엄청 놀랬거든요. 에이, 대박. 과장님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2: 그냥 내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내가 원래 촉이 좋잖아.
0: 그 이후로도 누가 바람을 폈더라. 별거를 한다더라. 뭐 어떤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더라. 뭐 별 근거도 없이 그저 본인 감으로 다 맞추세요. 그래서 말인데 피터쌤, 우리 과장님이 한마디 내가 촉이 좋아. 영국식 영어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3009번님이 피터 혼자서 주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딜 가보고 싶으세요? 피터 굿모닝 하우 아 유?
1: 굿모닝 와우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0: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1: 없어요. 저는 약간 혼자 못하는 스타일. 영화관도 못 가봤고 혼자.
0: 영국에서도?
1: 혼자 식상도. 혼자 여행 어떻게 가죠?
0: 혼자 그냥
1: 저 최근에 애들 데리고 와이프 혼자 두고 어디 갔어요. 반대로 저만 애들 데리고.
0: 아니, 워낙 아이 사랑도 있고 하지만 근데 혼자 가면 그 자유가 있는데
1: 진짜요? 저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잠잘 때 특히 저 혼자 잠드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0: 아이가 있어야 돼요?
1: 네. 누군가 있어야 돼요.
0: 뭐 밤에 진짜 밤에 이렇게 뭐 캠핑 같은 프로인데 뭐
1: No way! 그거 왜요? 그 공포 체험이죠. 저 안 가고 싶어. 만약에 꼭 가야 된다. 한 뭐 축구 경기 보러 가고 그냥 빨리 축구 먹고 맥주 마시면서 빨리 잠들.
0: 축구 먹고. 네. 축구 보고.
1: 보고 먹고.
0: 보고 먹고 그렇게 1박 2일이면 하겠다.
1: 네, 밤에 축구 경기 있다.
0: 아무 뭐 없이 그냥 뭐 산에 갔다가.
1: Oh no.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산에 혼자.
0: 아 나도 산은 혼자 너무 무섭고.
1: 그렇죠.
0: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가 오늘 내가 촉이 좋아한데
1: 네.
0: 그 촉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느끼는 감촉들 있잖아요.
1: 그쵸?
0: 뭐 느낌, 네. 뭐 촉감 이런 거 다 이제 평화하면서 거기에 식스 센스 뭐 다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두각, 네. 촉각, 시각 내가 네. 딱 눈 보면 알지 아니면 내가 느껴보면 알지 이거잖아요.
1: 그렇죠.
0: 야 이거를 약간 신기 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포춘텔러
1: 오케이, 네.
0: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1: 오케이.
0: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건지
1: 오케이.
0: I can read their mind
1: I can read their minds
0: 읽혀줘 I can I'm able to read their thinking
1: minds.
0: 아니면 minds
1: minds가 좋아요 minds. Okay. 원래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 마음을 읽을 수 있다 I can read their
0: I
1: minds
0: I can read 네. your mind
1: 근데 촉이 좋은 거는 꼭 사람뿐만 아니고 약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촉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read mind보다 아까 그 막 뭐 식감 막 뭐 만질 때 많은 거 그 six sense
0: 혹시 센스가
1: 때
0: 들어가나요?
1: 그 sense 중에 딱 하나
0: 자 센스 중에 여섯 개 센스 중에 만지고 느끼고 이건 지금 약간 보는 거니까 see인가? I can see
1: 힌트 하나 주자면 강아지, 개 그 지금 막 이거죠.
0: 촉 약간 냄새 맡는 거니까
1: 그쵸.
0: 코 후각
1: 그거예요.
0: I have doggy nose.
1: doggy nose 강아지까지 안 근데 nose 맞아.

0: 노즈가 들어가요.
1: 노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노즈 이 코가 좋은 거니까 좋은 코.
0: Good nose.
1: 오, okay.
0: 진짜 good nose예요?
1: Good nose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해서 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좋은 코가 있다.
0: 마지막, I have a good nose.
1: 네, 이런 거에 있어서.
0: 이런 거니까 뭔가 I have a good nose in the future. I have a good nose for future.
1: For 이런 것들. 이런 것들.
0: I have a good nose for these things.
1: Yes! Wow! 지금 PD님이 준비 안 됐어요. 얼마나 긴 문장 맞출지 몰랐죠.
0: 너무 놀래가지고 그 콘솔을 다 봤어요. 마이크는 올려져 있고 어디를 올려야 되지?
1: 왜냐면 이거 진짜 100% 이렇게 많은 단어 맞힌 적 처음인 것 같아요.
0: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1: I have 왜냐면, a good nose for these things. 다 맞았어요. 순서.
0: 왜냐면 근데 good nose도 주셨고 네. for 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these things 이건
1: 아니, 근데 원래 틀려요. 실명했는데. 원래 틀려요.
0: 원래 those things를 하거나
1: 그렇죠.
0: these things를 하거나
1: 아니 갑자기 for 해다가 빠지거나 이럴 때가 많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I have a good nose for these things. 한 번 더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1: 네. I have a good nose for these things.
0: 나 nose를 쓰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한 게 nose 일단 스펠링
1: N-O-S-E
0: nose.
1: nose 그래서 원래 smell the sense of smell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옛날에 강아지에 있어서 진짜 코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거 사냥 많이 했잖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맞잖아요.
1: 그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가 진짜 뛰어나게 사냥 잘한다. Oh, that dog has a good nose. 이런 거에 나와서 사람이 그냥 촉이 좋을 때 약간 보이는 거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He must have a good nose.
0: Good nose를 네. 쓴다는 거 꼭꼭꼭 기억하시면서 피터의 진영령 이정아님이 의뢰해주신 오늘 표현 내가 촉이 좋아 내가 아주 좋은 코를 가졌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 I have a good thing for these things.
0: 자, 땡에 들어갈 단어 N으로 시작하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Thank you very much.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

0: 홀데이에서.
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5: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령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내가 촉이 좋아. I have a good nose for these things. Or nose. 자, 코도 꼭 기억하시고요. N-O-S-E. 홍수근님이 N-O-S-E, nose. 아내의 촉은 과학보다도 더 정확해서 무서워요. 7858번입니다. 정답, nose. 우리 철파임 1위 할 줄 전 알고 있었죠. 너무 축하드려요. 정치율 1위. Thank you very much. 자, 0198-3223님도 오늘 또 1위한 기념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한 기념으로 햄버거 세트 1 플러스 1 보내드리고요. 자, 저는 4부 그러면 안 돼. 우리 권진영 씨는 지분 몇 프로를 들어야 될지 많이 줘야 되는데. 권진영 씨 하도록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세계무공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움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

0: 성분이 포함된 단일 식품으로는 완전 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이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너무 더워 진짜. 아, 짜증 지대로다.
1: 아, 영철이 형 왜 또 그렇게 화가 났어?
0: 아, 진짜 더워도 너무 덥잖아. 내가 화가 안 나겠어?
1: 아, 여름이라 화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그럼 겨울에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0: 방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1: 너 자꾸만 그러면 안 돼.
0: 0041번님이 엉만언니 개그 지망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으세요? 억울한 연기의 달인 억다리 엉만이 개그우먼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엉만이 억다리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0: 저도 강연을 자주 다니긴 하지만 네. 이번 주에도 있거든요. 근데 개그맨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네.
0: 진영이는요?
1: 저도 없겠죠. 아, 저 옛날에 연기 수업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0: 어떻게 했어?
1: 연기 수업할 때
0: 희극 연기 아니면 전극 연기.
1: 알아서 하고 싶은 연기를 독백을 해가지고 뭐 2분 내로 준비하라고 하면 웃긴 애들 많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도 우리 진영이 또 연극영화과 전공이니까.
1: 네네네.
0: 근데 수업에 들었던 스타니 슬라부스키 연기론에 보면 말이야.
1: 오, 똑똑하다.
0: 연기는 찐으로 진짜 감정을 표현해야 돼.
1: 내가 또 옛날에 그 체홉의 안톤 체홉의 갈매기에서 또 갈매기 역할을 잘 소화해냈지 않습니까?
0: 저도 그, 오이디푸스 왕을 보는데 네. 새들이 연기를 하는데
1: 중요합니다. 야 진짜
0: 강약 조절하는 거 알죠 새?
1: 그러니까 강약 조절해야지.
0: 연기는 강약 조절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최태영님이 문자 한번 보세요.
1: 제 생각에 청취율 1위 억만이 지분은 9.2% 오서방 집안은 아니 집안이래 오서방 지분은 0.6% 미남이 지분은 0.2%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와,
0: 아 최태영님 와 진짜 9.2% 이런 것도 너무 재밌지만 오서방 지분인데 오서방
1: 집안은
0: 집안 0.6 정도 드릴게요.
1: 집안 얘기를 몰래 많이 했더니만
0: 입에 붙었어.
1: 붙었네. 착착 붙었어. 네,
0: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1: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0: 우리 김보선님은
1: 억만이의 지분은 5%죠. 그러면 안돼도 5글자 남편도 오서방이니까요.
0: 5%
1: 굉장히 타당성이 좀 저렴한데 좋다.
0: 좋다. 5%도 많은 거야.
1: 그치,
0: 진영아.
1: 그러니까요.
0: 문미영님이 진영씨 오늘 엄영수 선생님 스타일로 모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영수 선생님 혹시라도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은 누구지 하면 엄영수 선생님 검색해 보세요. 헤어스타일이 닮았어.
1: 엄영수 선배님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그랬나요?
2: 가르마가 그렇게 밑에서 끌어올리고 하는데 엄영수 선생님 목소리 해주시거든요. 문명 씨 진짜 아주 감사해요. 우리 미영 씨, 보선 씨, 최태영 씨 모두 햄버거 1+1으로 드릴까?

0: 하나에 또 하나를 더 드릴 테니까
1: 맛있겠다.
0: 지인들 친구들 또 철벽 안 되는 분들 나눠주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햄버거 1 플러스 1 드리면서 자 그러면 안돼 엉만이랑 시작해볼게요. 차땡땡님이 보내주셨네요. 음악 주세요.

0: 한 번꼴로 동창 모임을 합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연락이 닿은 동창 한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와, 영순아, 너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 지 집에 앞으로 계속 나와. 자주 얼굴 보면서 살자.
1: 그럼, 그럼. 나도 너희들 다 보고 싶고 소식이 궁금했는데 너무 좋다.
0: 그래, 그래.
1: 그래, 앞으로 꼬박꼬박 나올 테니까 나 반겨줄 거지?
0: 아, 당연하지. 야,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남이니? 네 번호 한번 여기 눌러봐봐. 내 번호는 여기. 그렇게 우연히 친구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모든 이름 앞에 영어로 이니셜을 넣어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어, 영순아, 응? 근데 너 이름 그 앞에 C가 뭐야?
1: 아, 야, 그냥 조용히 해. 이따가 어? 둘이 있을 때 따로 알려줄게.
0: 왜? 아, 혹시 동명이인 있어가지고 ABCD 뭐 이렇게 나눈 거야?
1: 그게... 그럼 잠깐 따라 나와봐. 하여간 넌 왜 남의 폰을 보고 그래?
0: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1: 너 진짜 궁금해?
0: 어, 궁금하긴 하지. 아, 근데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냐?
1: 그게 영미. 영미 말이야. 물론 학교 다닐 때 내 짝꿍이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뭐 그땐 내가 도움도 많이 받긴 했는데 근데 너도 아까 얘기 들었지? 영미 빌라에 산다고 하는 거.
0: 어?
1: 어, 뭐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빌라는 빌라지. 아니, 당연히 빌라보다는 브랜디는 어. 아파트가 알아주잖아. 그리고 남편도 아.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은퇴했다며.
0: 어?
1: 그럼 뭐 볼 게 뭐 있겠어?
0: 야,
1: 아, 그리고 그, 아들 하나 있는데 학교 졸업하고 2년 뒤 취업 준비 중이라며.
0: 어?
1: 그럼 솔직히 영미랑 친해져서 내가 도움받을 게 뭐 있겠어? 그래서 C야.
0: 와, 어? 너 지금 A, B, C, D로 등급을 매긴 거야? 와, 와, 그럼 설마 나도?
1: 어, 넌 그래도 B야.
0: 어?
1: 좋지?
0: 아니,
1: 어머, 너 표정이 왜 그래?
0: 아니,
1: 야, 그래도 내가 진영이 너랑 워낙 친했으니까 B로 해준 거야.
0: 엄마.
1: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니까 다른 애들 또 보여줘.
0: 어?
1: 여기 죄다 C랑 D 등급 보이지?
0: 우와.
1: 자, 너 정도면 우수하다니까.
0: 와, 경제적인 걸로 사람 등급을 나누다니 그때부터 영순이가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영순이랑 화장실에 같이 갔는데 핸드폰에 이 김영철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응? 이 등급? 영순아! 영순아, 김영철 부장님 전화 왜 안 받아?
1: 됐어. 나중에 다시 걸면 돼.
0: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회사 상사한테 2등급은 좀 너무하지 않아?
1: 아이 참, 그걸 또 봤어? 야, 우리 회사 김영철 부장 지금 6년째 승진 누락이거든? 아마 임원도 못해보고 만년 부장으로 있다가 내년쯤에 구조조정으로 아마 빠이빠이 할 것 같은데 너 같으면 굳이 이런 사람 밑에서 비위 맞출 필요 있겠어? 나한테 도움도 안 될 텐데.
0: 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1: 너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냥
0: 어?
1: 꺼, 신경을 꺼.
0: 어, 그래도...
1: 그리고 솔직히 김영철 부장도
0: 어.
1: 처음엔 B등급이었어.
0: 아,
1: 그러다 계속 쭉쭉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0: 어?
1: 아, 이건 just kidding. 어머, 우리 건진이 형 너, 야, 그 눈빛 뭐야. 어, 지금 너 나 경멸하는 거야? 야,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 전부 속물이라니까. 아, 왜 나한테만 그래?
0: 친구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때부터 말을 섞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야말로 몇 등급이나 될지 자기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에 따라 이름 앞에 이니셜로 등급 매긴 친구야. 너 살면서 제발 또다시 자꾸 진짜 그러면 안 돼.
1: 사연 보내주신 차땡땡씨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와, 오늘
0: 와.
1: 사연 야 진짜 대박인데요.
0: 대단해요.
1: 1577번님이
0: 지나가던 동명이인

0: 영미는 부들부들합니다.
1: 어, 영미는 A 줄게.
0: 야,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체크하는 야, 그러니까. 것도 보통 치밀한 사람이 아니네.
1: 약간 좀 우리 이제 뭐 나는 만나지 않은 친구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걔 약간 친구 좀 끔 나눠서 사겨. 이런

0: 지지. 어, 우리
1: 지지.
0: 지지 하면 또 옛날 또 에피소드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놀이터에서 어떤 애기가 놀고 있길래 제가 어, 지금 노는 거야? 포크레인 같이 놀아줄까 했더니 제 얼굴 보더니 지지야! 지지!
0: 지지. 지지.
1: 네.
0: 어, 배우긴 배웠어 이제. 지지.
1: 지지.
0: 보통 지지가 아이들한테 어떤 용어죠?
1: 지지가 엉망이다. 지저 저거는 어, 흙더미다 이런 뜻인데. 어.
0: 지저분하다의 지. 지지. 어,
1: 지지. 지지. 지지. 지저분했다.
0: 자, 정진 씨 2396번님, 1577번님 햄버거 어떻게 드린다고요?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테니까 이따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공감 문자 한번 받아봐야죠. 긴급 제보.
2: 이때네 봤대네.
0: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보죠. 너의 이중인격 대단해.
1: 예를 들어보겠대네. 회사에 직속 선배가 한 명 있다네. 그 선배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네.
0: 진영씨 이거 먹어. 신상 간식.
1: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0: 진영씨 힘들지. 내가 오늘 진영씨 대신 보고서 쓸게.
1: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해요 선배.
0: 이야 영순씨는 진짜 좋은 선배야. 아주 후배를 알뜰살뜰하게 챙겨준다니까.
1: 지나가던 부장님의 칭찬에 영순 선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대네. 그러다가 어, 사무실 직원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0: 진영씨.
1: 예. 네.
0: 이거 보고서 얼른 마무리해.
1: 아 선배님이 아까 하신다고.
0: 야!
1: 엄마.
0: 내가 아까 간식 사 간식 준 거 그거 먹었으면
1: 네.
0: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진짜 뻔뻔하다. 빨리 해!
1: 그리고 선배는 집에 갔는데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었다네.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선배 진짜 무섭다네.
0: 무서웠어?
1: 응.
0: 긴급 제보. 너의 이중인격 대단해.
2: 이때는 봤대네.
0: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햄버거 세트 1 플러스 1 쏠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와우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요. 나 사랑한 적은 없었다고 헤이 몰리의 변신 듣고 오는 동안 저희들은 즐기고 있을게요.

0: 모두 지워버리게.
1: 우리 진영이가 오 영철이 형 몰리 변신이 몇 년도?
0: 94년도.
1: 나 그때 대학교 2학년. 진영이는?
0: 나 고1.
1: 그러고 있었어 우리.
0: 오, 우리 와 그때 이렇게 옛날 노래도 좋네요. 신나고.
1: 좋지. 몰리 변신 너무 신나게 듣고 온 시각 8시 46분 39초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안 돼. 개그맨 권진영 씨 함께하고 있고 코너는 이때네.
0: 빠때네.
1: 너의 이중인격 대단해.
0: 공유
1: 아니 톤이 너무 다른 게 나는 대단해 하는데 진영이는
0: 대단해. 대단해. 같이 쓰면 안 돼. 밑에 깔아줘야지.
1: 그렇지. 마음 잘 놓고 우리 공윤태 그러니까. 씨부터 볼까?
0: 제 친구가 제 앞에서는 너 진짜 섬세한 성격이다. 야 너 너무 좋아. 이렇게 칭찬하더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예민하고 까칠해서 비위 맞추기가 힘들다고 뒷담화를 했대네. 나 원참 이중인격 싫다네.
1: 아 근데 윤태님 좀 그 이 섬세한 성격이 칭찬하면 섬세한 거고 그래, 달리 그래. 보면 진짜 예민해.
0: 진짜 예민한 거고 섬세한 거. 근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1: 그렇지.
0: 맞아 맞아.
1: 장은비님은
0: 제 친구는 남편 친구들이 있을 땐 밥을 새 모이처럼 먹더니 남편 친구가 화장실 가니까 아아 아, 야야 국자 어딨어 하며 국자로 한 입에 털어넣었다네.
1: 아 근데 그 남편 친구들도 그렇고 깨작깨작 하는 거 다 안 좋아할 텐데. 그죠?
0: 속도 맞추려고 나도 가끔 계단 밑에서 저 오서방 김밥 한 줄 먹이고 모임 가고 그런 적도 있다네.
1: 제가 오서방이랑 우리 진영이랑 그리고 또 우리 친한 누나 네 명이서 밥을 먹는데 네. 초밥을 한번 먹는다고 갔는데 너무 덜 먹는 거야. 진짜 진영아 너 뭐 뭐 먹고 왔어? 김밥 한 줄 먹이고 왔어.
0: 그래야 진짜 속도를 먹고 왔더라고. 맞춘단 말이에요.
1: 속도가 좀 맞더라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너무 세모이처럼 먹고 그러면 안 돼. 두레 김두레님이
0: 제 친구는 남자 앞에서는 연약한 척하고 우리랑 있을 때는 쌀 20kg도 번쩍번쩍 든다네. 진짜? 남자 앞에서는 연약한 척?
1: 아 나는 쌀 20kg 되니까 조혜련 누나 예능에서 우리 여자친구는 피아노도 잘 쳐 꽁트 하잖아요. 수근이 여자친구 조혜련 누나 니네 여자친구는 우리 여자친구는 피아노를 잘 들어. 수금 들면 돼. 피아노를 들었잖아.
0: 아, 어울려. 왠지 어울려, 정말. 어울려.
1: 윤수연님.
0: 우리 딸은 저한테 디폴트가 짜증 섞인 톤이랬네. 이미소라고 부르면 아 왜? 이러면서 지르는데 남자친구 전화하면 응 잔깡 혀가 짧아진대네.
1: 오늘 그런 사연들이 많다 그치? 남녀 앞에 있을 때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왜? 하다가
2: 응 자기야.
0: 자기야.
1: 우리 진영 씨는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오서방 앞에서는.
0: 아, 저도 결혼 전에는 막 그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톤을 따라가더라고. 그 딸이 엄마 닮는 데잖아요. 근데
1: 그치.
0: 저희 엄마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랬다니까 아유, 전화 왔다. 응. 아이고 잘 지냈어? 이러다가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 왜요? 왜 또 전화해 이어 이런 톤이거든요. 제가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예.
1: 3844
0: 5개월 된 저희 아기는 밖에만 나가면 울지도 않고 다들 순둥이라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대반전 울고불고 난리라네. 이 정도면 이중인격 아닌가요? 요요.
1: 그러게요. 아이고 우리 또 2972번이도 볼까요?
0: 이중격
1: 견.
0: 이중견 격도 있대네. 우리 강아지 애견 카페 가면 젊고 잘생긴 남자들한테는 표정이 세상 순하고 몸은 부비부비하는데 아저씨 같은 사람만 오면 짖고 난리라서 애견 카페에서 남미견으로
1: 브라질리아 상파울로 상파울로.
0: 야,
1: 호레토 독사 상파울로 이렇게 된다고요?
0: 네, 이렇게 강아지를 잘 살리는 사람 처음 봤대네.
1: 모두 햄버거 세트 원 플러스 원 드리고요. 그러면 야. 안 돼. 놓치면
0: 안 돼.
1: 마지막 사연 이 예슬님이 보내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0: 저희 회사에는 청첩장 빌런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부장님. 여기는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서로의 가족들 경조사는 꼭 챙기고 있는데요. 저희 부장님은 가족을 넘어서 본인 친척, 지인들 경조사까지 다 강요하십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본인 외 자식

0: 결혼이라든지 어르신들 부고까지는 회사 동료들에게 알리지만 사돈의 6촌에 넘어 8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장님은요?
1: 자, 이번에 내 6촌 동생이 결혼을 한다네. 에? 뷔페가 아주 맛있는 데래. 어? 그 다들 올 거지?
0: 이러면서 6촌 동생 청첩장을 직원들에게 돌리시고요. 또 며칠 전에는 친하게 지내는 옆 이웃 사촌네 아이 돌잔치 초대장까지 단체 톡방에 올리시더라고요.
1: 자, 나랑 아주 친형제처럼 지내는 이웃 사촌의 손주가 돌잔치를 한다네. 시간 되는 사람들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다들 돌잔치가 얼마나 재밌는지는 알지? 선물 이벤트도 팍팍 하잖아. 가서 밥도 먹고 선물도 다 오자고.
0: 저도 처음에는 다 가야 하는 줄 알고 참석을 했더니 거의 매달마다 지인들 청첩장이나 초대장을 주셔서 축의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결혼도 안 해가지고 이제까지 땡전 하나 받은 게 없거든요.
1: 자, 다들 내일 우리 이웃 사촌의 손주 돌잔치 올 거지. 그때도 에? 얘기했듯이 밥이 아주 맛있대. 다들 참석해서 아기 돌도 축하해주고 식사도 함께 하고 오자고. 어?
0: 부장님 말만 들으면 공짜로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느낌인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마침 제 친척 결혼식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부장님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냐면 친척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1: 뭐? 에? 곤대리! 친척 결혼식이 몇신데?
0: 12시요.
1: 잘 됐네. 에? 여긴 3시야. 아니, 결혼식 끝나고 넘어와.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공과 사는 확실하게 다 구별하고 챙겨야지 않겠어?
0: 아니 저는 얼굴도 모르는 집 아이인데 그게 왜 공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또 다음날에는요.
1: 곤대리, 네. 자네가 입사하기 전에 그 퇴사하신 이사님, 네. 자녀분 결혼식 있으니까 미리 시간을 비우더라고.
0: 벌써 이렇게 또 청첩장을 넘기셨습니다. 부장님, 저 이러다 온 대한민국 사람들 경조사에 다 참석할 것 같아요. 이제 청첩장 폭탄은 그만. 진짜 계속 또 자꾸 그러면 안 돼.
2: 잘 보내신 이예슬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손은지님이
0: 6촌은 그렇대쳐도 이웃사촌 손자는 뭐예요? 이건 좀 선 넘었는데요.
2: 연기하기가 민망했어요.
0: 야 어떻게 이러지?
2: 권건택씨가
0: 그러다가 사돈의 팔촌의 아이의 입학식에도 부르겠네. 대박.
2: 그때는 안 가야죠.
0: 그래. 어떻게 이렇게 다 챙겨요.
2: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나. 장윤서님이
0: 부장님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2: 부장님 우리 뭐 가족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직원들도 다 시간 있는데
0: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연 읽으면 부장님들이 좀 그래요? 멀게 느껴져.
2: 진영씨도 그만하세요. 우리도 다 시간 있어요 지금.
0: 알겠습니다.
2: 광고 들어야 돼요.
0: 예.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김영철의 파워 FM 3호 함께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미건님이
4: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요.
3: 그러니까 진영씨가 맨날 자기 평범하다고.
4: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
3: 8653번님
4: 역시 청취율 1등 라디오라 문자 소개되기가 힘드네요. 유유 나도 햄버거 먹고 싶다.
3: 덩덩덩덩덩덩덩덩.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4: 네네.
3: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도 햄버거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진행되니까 문자 소개 안 되신 분들 다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4: 네.
3: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8653 조미건님도 선곡표 하게.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고한진영 씨 인사드려죠. 오늘 해를
4: 아프나
3: 지칠 때는
4: 쉬어라.
3: 영실이랑
4: 진영이는
3: 이제 샤.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참재력을 처음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어린이들도 나름 사회생활을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의젓하게 밥투정 하나 없이 점심 식사를 끝내기도 하고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죠.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얌전하고 순한 척 탐색을 하거든요. 출근을 하거나 가게 문을 열면 프로 어른 모드로 바뀌는